0: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 핵심은요. 아,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 느낌이 든다. 이걸 영어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네.
0: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연극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한번 구경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2: 가서 당신의 연극을 보고 싶어요.
3: Yeah. Sorry?
2: I want to see your play.
3: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2: Free ticket?
3: Yeah. Just promise you won't laugh.
2: You?
3: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Okay. Don't laugh.
2: Don't laugh?
3: No. Don't laugh at me.
2: Really?
3: You know.
2: 그래 재미없다는 건가? 아니, 저는 당신의 최고의 팬이 될 느낌이 들어요.
3: What?
2: I'll be your fan.
3: Oh.
2: I think.
3: You think?
2: I think I'll be your fan.
3: Thank you.
2: Yes. 기대하세요.
0: 네. 아니 오늘은요.
1: 네.
0: 오늘 놓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1: 그래야겠네요.
0: 제가 뭐 좀 챙겨드릴게요. 이런 것도 나올 거고요.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거 영어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1: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0: 오늘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1: 네.
0: 오케이.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5: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4: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1: 가서
0: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1: 그쵸. I'd love to. 나 진짜 하고 싶어요. Go and see your 연극.
0: 연극?
1: 네.
0: 연극이 영어로
1: 당신의
0: 볼까요?
1: 연극을 가서 보고 싶다.
0: 네.
1: 연극을 그러면은, 연극 그거잖아요. Play.
0: 저는 슬기 씨가 틀릴까봐
1: 네.
0: 약간 조마조마했던 게 슬기 씨는 실제로 연극을 하니까
1: 그쵸.
0: 무조건 알아야 돼요.
1: 그럼요.
0: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외국 사람들도 요즘에 좀 오는 그런 트렌드 아닌가요?
1: 근데 외국 사람들이 오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스타, 글로벌 아이돌들이
0: 좀 알려져 있는.
1: 그쵸.
0: 오케이 오케이.
1: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들이 하는 연극,
0: 슬기
1: 뮤지컬은
0: 또 있잖아요. 이제
1: 티켓 파워가 네, 있어야죠. 앞으로
0: 있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플레이란 단어 무조건 알아야
1: 네?
0: 되겠죠. So I woul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정답 맞습니다. PLAY 연극이 되겠고요. 자 보세요. 저 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I want to 보다 조금 높은 거 하나 있지 않았어요? 예 있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I want to 대신에 I'd like to. 근데 심지어 거기에서 그 원함을 더 강하게 만든 게
1: I'd love to가
0: 되겠습니다. Okay? So 뭔가를 하고 싶다. 일반적으로는 I want to do something. 이 패턴을 무조건 알아줘야 되겠고요. 그거보다 조금 예 있을 때는 I'd like to. 근데 예 있는 상태에서 더 원하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1: I'd love to
0: 써주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뒤에다가 동사 원형만 넣어준다면은 그 행동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풀 수가 있겠고요. 이건 사실은 I would 예요. 근데 I would love to 하셔도 되고
1: 네.
0: 이렇게 주어에 붙여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 I'd 이렇게 하지 마세요. D 사운드는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I'd 할 거면 D를 drop 하는 게 오히려 날 정도예요. 혀가 입천장에 살짝만 붙는다는 느낌이에요. So I'd love to. 천천히 하면 혀가 보이긴 할 건데 굉장히 빠릅니다. So I'd love to do something. 예를 들어서 당신과 정말 춤을 추고 싶군요. 할 때 어떻게 쓸까요?
1: I'd love to dance with you.
0: 그렇죠? I'd love to dance with you. 이런 식으로. 자, how about this?
1: Yeah.
0: 그럼요. 저 정말로 막 참여하고 싶어요. 참여하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피우기 시작하는데.
1: Participate.
0: 아마 교재나 이런 데서 꼭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저 정말 참여하고 싶어요.
1: I'd love to participate.
0: 그렇죠. I'd love to participate. I'd love to dance with you.

0: I'd love to dance with you.
1: Oh, I'd love to participate.
0: I'd love to participate.
1: 자, 이번에는 가서 see 하는 것을 너무 원한다. 자, 해볼게요.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0: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1: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무료 티켓 챙겨드릴 수 있어요.
0: 우와.
1: 이렇게 말합니다.
0: 요즘에는 뭐 이제 연극가도 이 무료 티켓 개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1: 아.
0: 네, 할인만 조금 해주더라고요.
1: 그것도 사실 네. 이렇게 해도 아니다. 내가 해서 가겠다 하는 게 맞죠?
0: 맞아요. 다들 이제 그런 문화더라고요.
1: Right.
0: I can hook. 나는 걸 수 있어? 훅이 이거잖아요.
1: 맞아요.
0: 후크 선장.
1: 누구를 건다는 거예요?
0: 이 너를.
1: 누구랑요? 뭐랑 걸어줘요?
0: 너를
1: up
0: 너를
1: with?
0: up with 프리 티켓. 예, 무료 티켓이니까. 오.
1: 오케이. 자, 프리 티켓과 당신을 훅 걸어 줄 수 있다.
0: 오.
1: 뭐 직역을 하면요. 그렇죠?
0: 예.
1: 일단은 프리 맞는지 볼게요. Obviously, right? 자, 무료인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훅이에요. 훅.
0: 예.
1: 아까 후크 선장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Alright. 자, 훅 자체가 갈고리로 이렇게 걸다, 맞습니다. 훅 시키는 거가. 그런데 당신을 걸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한마디로 연결시켜준다는 느낌인데 이건 너무 다양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0: 네네네.
1: 제가 A와 B를 훅크 시킨다는 거는 정말 갈고리로 이렇게 걸듯이 연결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슬기 씨가 뭐 싱글이라고 생각해볼게요.
0: 네네.
1: 그랬을 때 내가 아는 남자가 있는데
0: 어머.
1: 둘이 어머 연결을 시켜줄게.
0: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1: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슬기 씨가 저 타이어가 플랫 타이어스가 생겼는데
0: 네.
1: 이거 뭐 어디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냐 했을 때 제가 저 타이어 저희 삼촌이 아는 삼촌이 뭐 그런 타이어 가게를 해요. 그러면 둘이 후크를 시켜줄게요.
0: 연결해준다.
1: 이게 될 수도 있고 뭐 무료 티켓이 있다. 그것이랑 무료 티켓과 슬기실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는 한마디로 그거를 내가 챙겨주겠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0: 저는 무조건 이렇게 연결한다 하면 커넥트만 생각해가지고
1: 오케이.
0: 굉장히 신기한 표현이네요.
1: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hook up 시켜주는 거, 이거는 비격식에 가깝습니다. So, hook someone up with something else or someone else 하면 챙겨주다. 근데 이렇게 의역도 좋지만, 연결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주세요.
0: 네네네. 오케이?
1: 자,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방금 산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비싸잖아요, 전화기는.
0: 비싸죠.
1: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충전기 좀 몇 개 좀 이렇게 챙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날 연결시켜주세요. 일단 어떻게 할까요?
0: 연결시켜 hook me up.
1: hook me up. hook me up.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느낌은 와요. 네. hook me up. hook me up. 이렇게 돼요.
0: 좀 챙겨줘요.
1: hook me up. 근데 뭐와 연결을 시키냐면 some 충전기들. 그럼 어떻게 해요?
0: With some 충전기.
1: 충전기가 영어로 뭐죠?
0: 충전기가 영어로 배터리.
1: chargers.
0: chargers.
1: chargers. Yeah. Okay. So 단어 모르는 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0: 예.
1: So,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0: 예.
1: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랑 chargers 몇 개 연결해달라. 결국에는 좀 챙겨달라.
0: 챙겨주세요.
1: So, how about this? 내가 너 있잖아. 챙겨줄 수 있어. 무료 케이블을. 제가 당신한테 연결해줄 수 있는, 당신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데 무료 케이블 하나와 연결해줄 수 있대요.
0: I can hook you up with free cable.
1: 그렇죠. With a free cable. Okay. 느낌 와요?
0: 네.
1: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0: That
1: means 연결해준다. 결국에는 챙겨준다.
0: 네.
1: 느낌 왔죠? Okay. So hook something up.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0: 네.
1: 자, 읽어볼게요.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0: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1: 자, 이번에는요.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0: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1: There you go. 자, 그리고 응용도 한번 해볼게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 당신 저 좀 챙겨줄 수 있어요? 근데 무료 양말 몇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레스를 많이 사고 막
0: 예.
1: 뭐 셔츠도 많이 사고 뭐 팬츠도 많이 산 거예요. 양말 좀 이렇게 좀, you know what I mean? 자, 그래서 당신은 나를 연결시킬 수 있나요? 직역하면?
0: Can you hook me up with
1: with some 무료 양말?
0: With some free socks.
1: 그렇죠. Hey, can you hook me up with some free socks? 이렇게 하면 okay. 이렇게 또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래도 한 두 켤레까지는 주시더라고요.
1: 아유, 예. 난,

0: 나쁘진 않죠.
1: 네, 그렇죠? 감사하죠.
0: Right. So 이렇게 부탁하거나 물어볼 수도 있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때도 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보여드릴게요. I can hook you up with my cousin.
1: 오.
0: 내가 너 연결해 줄 수 있다. 누구랑?
1: 내 사촌이랑. 좋다.
0: 어, 좋아, 좋아.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문장도 가능합니다.
1: 예.
0: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1: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0: 좋아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웃지 않을 거라고 약속만 해요.
1: 그러니까
0: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지인이 오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1: 그쵸?
0: 같아요.
1: 그리고 지인은 나의 이런 진지한 연기를, 아. 진지한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0: 아하.
1: 그러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죠.
0: Well, 어렸을 때 친구들이 예를 들어 와서 보면 가서 볼게 하면 좋기도 하지만 조금 긴장도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약간 근데 저 이제 친구가 왔거든요.
0: Right.
1: 고등학교 친구가. 예. 되게 진지한 장면인데 한번 이렇게 웃는 애 있더라고요. 제 친구였어요.
0: 그 또 계속 신경 쓸 거 아니에요.
1: 예.
0: Right. So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해라. 웃지 않을 거.
1: 네. Just promise. 여기서
0: 끊어. Alright.
1: 네. You won't 웃지 않을 거라고.
0: Yes.
1: 그러면은 웃다 laugh.
0: You won't laugh. 느낌 괜찮죠? 맞습니다. Laugh라고 하는 거. GH는 여기서 F 같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입술 붙으면 안 돼요. 래프가 아니라 laugh. 해서 아랫입술 위에 윗니가 살짝 올라가서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1: 네.
0: Laugh. Laugh.
1: Laugh.
0: Mm-hmm.
1: Laugh.
0: 좋아요. So, laugh하지 않을 것을 promise 해라. Promise 하는 게 뭐예요?
1: 약속해줘.
0: 해줘. 그렇죠. 그래서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promise, 그 다음에 평소문 이렇게 넣어주면 뭐뭐뭐뭐 할 거라고 약속하세요 라고 명령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1: 네.
0: 여기서는 just를 넣어서 양념을 살짝 친 거예요. 요것만 약속해라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거 그대로 와주면 되죠.
1: Promise you won't lie.
0: 그쵸, promise. You won't lie.
1: Mm-hmm.
0: So how about this? 약속해요. 당신이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1: Promise you won't leave.
0: 나를.
1: Me.
0: Me. 이쪽이 아름다운 문장인데요.
1: 예, 예, 예.
0: 이거는 좀.
1: 하나씩 okay. 생각이 났어요.
0: Alright, alright. So, promise you won't lie. Promise you won't leave me. 굳이 나에게 promise 하라라고 안 써도 충분히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won't 할 때는 입모양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you want가 아니라 you won't 이렇게
1: won't.
0: 꼭 발음하시길 won't. 바라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Promise you won't lie.
1: Promise you won't lie.
0: Promise you won't leave me.
1: Promise you won't leave me.
0: 자, 그러면 약속하라고 누가 그래요?
1: 네.
0: 그럼 나는 약속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1: 그렇죠.
0: 그랬을 때 나는 약속한다. 내가 웃지 않겠다고. 이거에 대답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이거 나는 약속해. 그럼 어떻게요?
1: I'll promise.
0: I promise. Okay? 내가 웃지 않겠다고.
1: I don't.
0: I won't.
1: I won't laugh.
0: Laugh. I promise. I won't laugh. Right?
1: I will promise 아니에요?
0: 자, 여기서 중요한 네.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기 씨가 I will이라고 한 걸 들었어요.
1: 네.
0: 그렇게 한다고 틀리는 거는 아니지만
1: 네.
0: 그렇게 보통 쓰지 않습니다. 약속은 거의 팩트 수준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원어민들의 습관인데요. I'll promise하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 약속, 이건 100%. 그래서 I promise. 얘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1: 아, 알겠습니다.
0: Okay?
1: 네.
0: So I won't laugh 할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Just promise you won't laugh.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입니다.
1: 미션.
0: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뭔가 느낌이 오고 있어요. 막. 예.
1: 네, I have a feeling. 나는 느낌이 갖고 있어요.
0: Okay.
1: I'll be your 최고의 팬. 오.

0: 최고의 팬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뭐
0: 최고다.
1: 최고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기스트죠. 비기스트? 아닌데
0: 와우.
1: 베스트인데.
0: 오케이.
1: Your best fan.
0: 오케이.
1: 예.
0: 자, 지금 와우 제가
1: 아,
0: 하려다가 약간
1: 최상급이니까 you're the best fan.
0: 어.
1: You're the best fan.
0: 역시
1: 당신의 최고의 팬.
0: 처음 느낌 오는 게 보통은 맞아요.
1: 어?
0: 예. 지금 두 번을 바꿨어요. 하나는 비기스트 하려다가 베스트로 바꿨고,
1: 예.
0: 아, 베스트 나온 김에 최상급이니까 더까지 넣어줘야 된다.
1: 네.
0: 해가지고 완전히 틀려줬습니다. 네. 자, 볼게요. I have a feeling,
1: 예.
0: I'll be you're the best fan. 벌써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You're the best fan.
1: You're the best fan.
0: 아, 아닙니다.
1: 좋은데요? 네.
0: 오케이. 자, 순수합니다.
1: 어?
0: 그냥 biggest입니다. 오케이, okay, let
1: 아.
0: me just tell you, 오케이? Okay? 누구의 최고의 팬이다라고 할 때, 제 생각에 슬기 씨가 많이 들어봤던 것
1: 들어봤어요.
0: 같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스쳤던 것
1: 누가
0: 같은데,
1: 나한테 해준 적은 없어요.
0: 없지만.
1: 근데 누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I am big fan of you.
0: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1: 오.
0: 뭐냐면, big fan of yours,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1: 네.
0: 상대방의 팬이긴 팬이다, 엄청 팬이다라고 하면은, 엄청 팬이면 팬일수록 사이즈로 가요. 오케이?
1: 신기해요.
0: 그래서 베스트 무슨 퀄리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big biggest 아니면은 엄청 큰 것도 뭐 있죠?
1: Huge.
0: huge 이런
1: 아.
0: 것으로 보통 쓰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당연히 최상급이기 때문에 덜을 붙여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좋은
1: 맞아요.
0: 거예요. 좋은 거지만 소유격이 앞에 뭔가 나왔어요.
1: 아.
0: 당신의 이런 거
1: 네.
0: 나오면 더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정하는 것을 두 번이나 쓴 거예요.
1: 네.
0: 당신의 그리고 그막 이런 느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오케이. So 소유격이 앞에 your, his 이런 거 나오면 더는 빼야 됩니다.
1: 네.
0: So your biggest fan이 맞고요. 자, 엄청난 팬이라고 할때 지금 제가 big 하고 huge 이거 들었죠?
1: 네.
0: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굉장히 비격식으로 많이 쓰는.
1: 네. 아는 단어인가요?
0: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 제목에 있는데
1: 예.
0: 이거 보여드릴까요?
1: 그게
0: 아마
1: 낫겠어요.
0: 생소하실 거예요. 이거는
1: 예.
0: 굉장히 좀 바로
1: 아,
0: Die Hard Fan.
1: Die Hard?
0: Die Hard Fan. 영화
1: 진짜?
0: 제목에서 봤죠?
1: 예.
0: 네. 그러니까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쉽게
1: 아.
0: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Die 하더라도 Hard하게 해야 Die 하는 거예요. 네.
1: 아.
0: So Die Hard 자체가 굉장히 정말 골수 팬 이런 거 있죠?
1: 완전 코어 팬 같은.
0: 완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나갔을 때뭐 뮤지컬 배우를 봤는데 너무 팬이에요. 그러면 you know, I'm a diehard fan. 이런 식으로 쓰면은 너무 좋죠. 오케이? 이렇게 표현이 있고요. 여기서 사실 핵심 패턴은 딱 나와 있습니다. 느낌이 와요. 느낌이 있어요. 뭐예요?
1: I have a feeling.
0: 그렇죠. There you go. I have a feeling. 쓰고 나서 문장을 평소 문어순으로 쫙 깔아주면 그럴 거라는 뭔가 느낌이 들어. 여기서는 지금 평소문 못 썼어요.
1: 평소문 I'll be your biggest fan.
0: 그렇죠. 그럴 거가 될 거라는 것이 느낌이 온다.
1: 네.
0: I have a feeling 평소문. 자, 예를 들어서 뭔가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 아, 괜히 전화번호 물어보면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자, 일단 난 느낌이 있대요.
1: I have a feeling.
0: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1: She has a boyfriend.
0: Oh,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이렇게 쓴다든가.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뒤에 will 한번 넣어볼게요.
1: 네.
0: 나 있잖아. 그가

0: 예스라고 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뭔가, 그러니까 그가, 자, 한번 해볼게요. 나는 느낌이 있다.
1: I have a feeling.
0: 야, 이번에 will 써서 그는 예스라고 할것 같은.
1: He
0: will.
1: will say yes.
0: Yes. Okay.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이런 느낌. 뭔가, 허락해 주실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1: 네.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평소문 어순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대부분 패턴을 얘기를 할 때, 평소문 어순만 얼마나 진짜 제대로 조금만 잘 맞춰주면, 아, 문장 좋은 거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1: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0: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1: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0: 네, 영화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Oh, I have a feeling she will become my wife. 막 이러면서, right? 뭔가 운명 같아. 막 이런
1: 내
0: 느낌.
1: 와이프가 될것 같은.
0: 아, 맞아요, 맞아요.
1: 나.
0: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laugh.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1: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0: Alright. 두 번째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1: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2: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laugh.
0: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I'd love to do something. 너무너무 하고 싶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걸 활용해 볼게요. 피로
1: 네.
0: 시작하죠? 저 참여하고 싶어요. 엄청 참여하고 싶어요.
1: I'd love to participate.
0: There you go. 두 번째, 저 당신과 춤추고 싶어요. 아, 정말 추고 싶어요.
1: I'd love to dance with you.
0: You got it. 하나 더요. 연극은 play였죠.
1: 네.
0: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아, 너무 보고 싶어요.
1: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0: Woo. Very, very good. Alright, 같이 읽어볼게요. I'd love to participate. I love to dance with you. I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오케이. 자, 다음 패턴은요. I have a feeling 하고 평소문. 어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1: 네.
0: Alright. 자, 갑니다. 걔가, 그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가 승낙한다고 할 거란 느낌이 드네. 자, 나는 느낌이 있어요. 기분이
1: I
0: 있어요.
1: have a feeling
0: 그가 yes라고 말할.
1: he will say yes.
0: 그렇죠? 걔가, 이번엔 그녀가로 해볼게요.
1: 네.
0: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 뭔가 불길해.
1: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0: 오, 좋습니다. 하나 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저는 느낌이 있어요.
1: I have a feeling
0: 제가 당신의 가장 큰 팬이 될 거라는.
1: I'll be your biggest fan.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0: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2: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5: Oh,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4: Oh,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5: Really?
4: Yeah!
5: Thank you so much.
4: Thank you.
0: Yay. Oh, great job, you guys. Yeah. 오늘 특히 잘하셨습니다.
3: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나 운전 정말 못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terrible at driving.
0: There you go. 그러니까 not good 정도가 아니라 terrible 하게 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인데요. I have a feeling. 그리고 나서 평소문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어. 뭔가 우리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
3: 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0: 아재산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1: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자, 오늘은 내 친구는 인터넷 탐정 Part 1 해서 사진을 보고 추리하는 상황인데요.
1: 누군지요?
0: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 거 있죠.
1: 네.
0: 누구랑 헤어지고 나서 사진을 딱 보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딱 보고
1: 네.
0: 뭔가 카페에 간 것 같은 느낌인데 여자랑 갔나 남자랑 갔나 다 이런 거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1: 탐정님이죠.
0: 탐정님.
1: 네, 네.
0: 그래서 사진만 보고 이 시츄에이션을 뭔가 추리해보는 그런 느낌 많이들 공감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이걸 한번 스토리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이건 100%야.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반대로 바꾸면 남자랑 갔구만. 이런 것들.
1: 거의 강력기 형사님 느낌이에요.
0: 그렇습니다. 뭐 네. 테이블에 뭐가 올라가 있다느니 뭐 의자에 뭐가 걸쳐 있다느니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그러니까 왜냐면 카디건 같은 경우에는 네. 남자들이 많이 안 입거든요.
1: 안 입죠. 보통 여성분들이 입으시니까.
0: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오늘 네. 정말 보러 가겠습니다. 새롭게 도전! 어머, 어머, 어머.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 간 거야.
2: 응? What are you saying? In English for me, sorry.
1: 아, 왜 이렇게 한국말이 안 늘어?
2: I can't speak.
1: 아, 공부해요, 한국말.
2: No English.
1: Please. Okay. I try.
2: Thank you.
1: Yes. He is certain.
2: Certain.
1: Absolutely.
2: Oh, certain. Okay,
1: certain. Yeah. Go to theater with her.
2: With her? With the girl?
1: Yeah.
2: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응?
2: How do you
1: 봐봐,
2: know he was with a girl?
1: 내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 봐. 사진 속에 요 가디건 보여?
2: 응?
1: 이 가디건 보여? 사진 속에.
2: 가디건?
1: 자, in the picture?
2: Yeah.
1: Did you see the sweater? Cardigan?
2: Oh, like... cardigan?
1: 그렇지.
2: See
1: it?
2: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응?
2: It looks like a guy's cardigan.
1: Guys?
2: Yeah, not girl.
1: 아닌데,
2: a guy's cardigan
1: 아, 내가
2: to me.
1: 내가 입는 거랑 비슷한데? 아니야, 이거. For woman.
2: Really?
1: Yeah.

0: 다시 봐봐. 다시 봐봐. 맞아. 더 크게 봐봐. 맞대니까. 아유.
1: 네. 자, 오늘 사실 내용에는요.
0: 네.
1: 최근에 좀 난이도 있는 것들, 그리고 비격식 스타일로다가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는데,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이직하고 에센셜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 위주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0: 오.
1: 그래서 정말 없어서는 안될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많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주세요.
2: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3: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2: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3: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딱 보면서, 이거 볼때 혼자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0: 그쵸.
1: 다른 제3자 친구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네.
1: 이렇게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분명해. 이렇게 하면서.
0: 지금 이거는 그냥 이게 사실이에요.
1: 이거 직감이라는 게또
0: 영화관에
1: 여자분들.
0: 갔어. 사실
1: 이거는 그거다.
0: 이건데. 에. He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1: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자, 여기서 끊을까요?
1: 오케이. 갔다. 근데 누구랑
0: 네.
1: 갔다만 잘라서.
0: 그쵸. 소녀 간
1: I
0: 건데,
1: see.
0: 그 여자랑 간 건데, 여기에 그럼 확실히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1: 그렇죠.
0: 그럼 확실히 맨날 제가 틀리니까, 오늘은 이걸로 totally.
1: 오케이.
0: 네.
1: Okay. Alright. Not bad. So, 제가 항상, 확실히, 완전히, 이렇게 할 때,
0: 완전히.
1: totally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0: 네.
1: 여러분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신 거랑은. So, he total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사실은, totally를 넣어도 나쁘지 않아요. 완전이라는 느낌을 썼는데, D로 시작하는 저는 definitely를
0: Definitely.
1: 썼습니다. Okay? So, Definitely라는 단어는 딱 봐도 스펠링이 어려워 보이지만
0: 네.
1: 이거는 그냥 일반 회화 단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0: 오.
1: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So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걔 분명히 그랬구만. 이거 100% 갔네 갔어.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강세를 여러분들 이쪽에 줘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definitely 이렇게 앞쪽에 강세가 가면서
0: 오.
1: 뒤에 틀리라고 할 여유가 안 생기게 돼요.
0: 네.
1: 그렇게 돼서 definitely 이런 이상한 발음이 아니라 definitely 이렇게 발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Definitely.
0: Definitely.
1: Definitely.
0: Definitely.
1: Alright, 좋아요.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자, 여기 전에 제가 영화관을 간다,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할때 표현을 몇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을 오늘 썼는데 그게 바로 went to the movies. 현재형으로, 기본형으로 돌리게 되면
0: Go to the
1: go to the
0: movies.
1: movies가 되겠습니다. go
0: 네.
1: to the movies. 왜 go to the movies라고 쓸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the movies라고 하는 것 자체가 movie
0: 영화관.
1: theater, right? 영화관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화관에 영화가 보통 하나 상영하는 경우 많이 없다고 했었죠. 아마 슬기 씨도 기억나실 것
0: 맞아요.
1: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영화가 있는데 걔네들한테 일단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0: 아하.
1: 그중에서 뭐 볼지는 거기 가서 선택하면 되겠죠.
0: 네.
1: So go to the movies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가지고 결국에는 영화를 만난다, 보러 간다 이런 느낌. 이거 눈으로 본다 이렇게 시청한다, 관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0: 네.
1: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내일 봐할때 우리 쓰는 단어 뭐였죠? 우리 내일 봐.
0: 네, and see you tomorrow.
1: Yes, so
0: See a movie.
1: that's right.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go to the movies or see
0: See a
1: a
0: movie.
1: movie or go and see a movie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보통 영화를 보기는 보는데 특히나 영화관에서 본다라는 뉘앙스가 강해지는 거예요. 꼭
0: 네.
1: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영화관에 가서도 그 극장에 앉아서 한참 그 영화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 상영하는 걸 보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watch a movie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Right. 자, 지금 보세요.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예, 영화관 분명 간 거야. 근데 누구랑 갔냐면 with a girl 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So with 뒤에 여기서는 이제 뭐 일반 명사니까 a girl 썼지만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돼요. So with 목적어라고 하면 누구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산다. 근데 나는 산다에

0: 살다가 나의 부모님과 그렇게 쓰니까 일단 나는 산다.
1: I live
0: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1: with my parents.
0: I live with my parents. Mm-hmm. I still live with my parents, right? Mm-hmm. So how about this? 헤어지다는 break up with 누구 이러면요.
1: Yes.
0: 누구랑 헤어지답니다. Mm-hmm. 그리고 break의 과거형은 broke예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1: 네.
0: 웬디는 그와

0: 안내 갔어. 약간 나 알거든 이런 뉘앙스로, right?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1: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Very nice. Okay, 자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걸 보고 있던 친구가 아니 여자랑 있던 걸 어떻게 알아? 그냥 친구 딴 사람이랑 갔을 수도 있잖아. 뭐 여자들끼리 혹은 뭐 남자들끼리, right? So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How do you know? Mm-hmm. 어떻게 알아?
0: 잘라 볼게요.
1: He was with a 여자. 그럼 아까 girl 여기다가 써볼까요?
0: 오케이. 발음도 좋았어요. Girl. Girl. Right? So how do you know? 뭐를요? He was with a girl. 자, 맞습니다.
1: Yes.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girl 그러면 사전에 찾아보면 뭐 소녀 이렇게 나오니까 아, 어린 사람만 girl이라고 하나? 뭐 예를 들어 뭐 8세 아래, 뭐 8살 아래, 뭐 이런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girl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어르신이 있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girl이라고 많이 한다는 거.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요쯤 나누면 딱 좋겠죠.
1: 예.
0: How do you know? 너 어떻게 알아? 자 지금 보면 how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이라는 의문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do you know 이러면 넌 아니 너무 밋밋해요. 그렇기 때문에 how를 넣어서 어떻게 너 알아? 어떻게 아는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뒤에 he was with a girl. 이거 평소문 어순인가요? 질문 어순인가요?
1: 평소문이죠.
0: 평소문이에요. 주어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1: 네.
0: 이걸 만약 질문을 하면 엄청 어색해져요. 너 어떻게 알아? 그가 여자와 있었어? 이거는 질문을 두 개를 완전히 어색하게 넣어버린 건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너 어떻게 알아? 그가 여자와 있었는지 같은 말투인 거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을 두 번 넣는 게 아니라 뒤에는 평소문 어순을 꼭 넣어줘야 너 뭐뭐인 거 어떻게 알아?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50세다. 그러면 I am 50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50까지만 쓰면 돼요.
1: 네.
0: 그러면 내가 50살인 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1: How do you know?
0: Yes.
1: I am 50.
0: 그렇죠. How do you know? Am I 50? 이거 이상하잖아요. Right? 자, how about this? 너 그녀가 싱글인 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넌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1: How do you know?
0: 그녀는 싱글인 걸
1: She is single.
0: 그렇죠. 이것도 How do you know? Is she single? 이거는 이상해요. Right? So Just like so, 이렇게, 이렇게.
1: Yes.
0: 그러니까 뭐뭐인지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형소문으로 돌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 you know I am 50?
1: How do you know I am 50?
0: Right? How do you know she is single?
1: How do you know she is single?
0: 자,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친구야, 이러면서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0: All right, very nice.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0: 오케이,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미션인데요.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보여? 뭐 이러면서,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한글 표기도 이렇게 하신 게 너무 재밌어요.
0: 아, 카디건이요?
1: 원래 제가, 가디건이라고 쓰거든요.
0: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네. 내 표기야, 이렇게.
1: 네, do you see, 보여? 이 가디건, in the picture.
0: Right.
1: 사진 속에 여기가 가디건.
0: Yes.
1: 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0: Mm-hmm.
1: 네, car, the, gun.
0: 오케이.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와서 그나마 일단 다행이고요.
1: 힌트가 많이 됐어요.
0: 와, 100% 맞진 않는데 지금.
1: 아, 그래요?
0: 그래도 C로 출발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가디건, 가디강 아니야? 막 이러실 텐데 보겠습니다. How do you,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1: 아, AN이구나.
0: 스펠링 하나 아쉽죠.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지금 카디건은, I'm sorry about that. Okay. 요거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C로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아까 전에 가디건 아니에요? 이랬잖아요. 그거는 언젠가 잘못 들어온 겁니다.
1: 아.
0: 저희 할머니도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저희 할머니도 실제로 그랬어요.

0: 가디건. 내 가디건 어디 갔니?
1: 오.
0: 예전에. 그러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이후로 그냥 가디건인가 보지. 가디건인가. 근데 요즘에도 가디건이라고 하는 사람 많죠.
1: 다 가디건이라고 해요.
0: 네. 그래도 요즘에 옷가게 같은 데 가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카디건으로 바꿔서 써놓는 데 꽤 많아요.
1: 그래요?
0: 뭔가 이제 다시 변하는 거죠. 그래서 again, 가디건은 아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cardigan이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C인 것도 C인 거고요. cardigan 할 때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강세를 많이 줘서 car, 그 다음에 D가 리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cardigan처럼, 오케이? 자, try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cardigan, cardigan.
1: cardigan, cardigan.
0: cardigan, 좋아요. So, cardigan이 보이니? 자, 이거는 패턴도 아닙니다, 심지어.
1: 네.
0: 자, 이 C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C는 look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했었죠, 그쵸?
1: 네.
0: look은 내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려고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 그러고 다니니?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 가만히 있어도 C, 보이니?
1: 보이는 거죠.
0: 이런 느낌인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뭐가 슉 지나갔을 때 이게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보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해요.
1: 네.
0: So, 이 cardigan이 보여? In the picture? 이렇게 쓴 거고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do you see? 이랬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유 보이니? 마유가 보여?
1: Do you see Mayu?
0: 그죠. Do you see Mayu? Right? How about this? 저 타워가 너 보이니? 저 타워 보여? 저기, 여기?
1: Do you see the tower?
0: Uh-huh. Do you see the tower? Do you see that tower right there?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죠. 물론, can you 해도 틀리지 않아요. Can you see, Mayu, can you see that tower? 그러면 너 눈이 뭔가 아픈 거 아니지? 뭔가 이게 안 보이는 거 아니지? 이거 볼 수 있니?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뿐이고 그런데 원어민들은 굳이 그거를 강조를 안 해요. 그냥 팩트를 물어봐요. 보이냐, 안 보이냐. 오케이, 너의 능력을 강조하기보다. 그래서 can도 가능은 한데 보통은 do you see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Do you see this cardigan in where?
1: Picture.
0: In the picture. So, picture 안에 보이냐라고 한 거죠. 여러분, in이란 전치사는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치상 당연히 뭐뭐 안에.
1: 안에.
0: 근데 의역이 되니까 그냥 사진 안에라기보다 그냥 사진에 이거 우리말로는 조금 그렇게 생략이 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예 문장은 아니고요. 봐주세요. In the kitchen. 이거 뭐라 그래요?
1: 주방에.
0: 네. 주방 아니지만, 안쪽이지만,
1: 네.
0: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1: 주방에.
0: 주방에 하는 것 뿐이죠. How about this? In your pocket.
1: 주머니에.
0: 너의 주머니에. 이것도 주머니 안쪽이지만, 여전히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주머니에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주머니, 뭐 여기에 걸쳐있다 이런 식으로는 많이 쓰지 않으니까, right?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 완벽하게 느껴주시고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1: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1: 응?
0: 어? 나한테는 그 남자 것처럼 보이는 거야. 친구가 센스가 떨어지거나,
1: 에.
0: 아니면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별 생각하지
1: 무디죠,
0: 않는 거야.
1: 무디죠. 아, 무딘 사람인
0: 수도
1: 거죠.
0: 있어요.
1: It looks like a, to me. 어, 이거는 남자처럼 보인다. 남자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man. Men's. It looks like a 남자 것처럼 해야 되니까 소유격이 돼야죠. 예. 나에게.
0: I love that. Okay.
1: 예.
0: 이거는 사실 문법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은 맞아요. 저는 조금 다른 걸 가져왔지만 결국 맞습니다.
1: 오.
0: It looks like a guy to me. 뭐 guy, man. Guy가 조금 더 캐주얼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0: 성격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guys 이러면 이거 끝난 게 아니지 않아요? 남자의 뭐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 생략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남자의 뭐라고 생략한 걸까요? 아까 전에 흐름을 따져보면은
1: 남자의 cardigan. 네.
0: You got it.
1: Yes.
0: You got it. 자, cardigan 스펠링 다시 한번 쓰는 또 그런 것도
1: 네,
0: 있잖아요.
1: 그럼요. 이제
0: 그러면
1: 완벽히 숙지됐죠?
0: 그렇죠. 그래서 a guy's cardigan처럼 나에게 보이는데, 근데 너무 길고 귀찮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소유격을 둔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할때 그냥
1: 네.
0: 명사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a guy's 하면 남자의 것, 여기서는 흐름상 남자의 cardigan으로 보인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줄인 표현으로 쓰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1: 네.
0: 방금 거는 a guy라는 일반 명사에다가 소유격을 만든 거고, 그런 거 말고 대명사 같은 거, 예를 들어 그의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가까우니까 제가 쓸게요.
1: Yeah. He's.
0: 아하, 이거 자체가 his 무엇이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his 자체가
1: 네.
0: 그의 것이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1: Yeah. There. There일까요?
0: 오케이, 자, so his는 his 자체만으로도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의 것.
1: 예.
0: her 하면 her 무엇이라야 될것 같은데, her's라고 쓰면
1: 예.
0: 이게 그녀의
1: 아,
0: 것이라는
1: 맞아요?
0: 명사가 됐고요. 자, there 여기까지만 쓰면 그녀, 그들의이지만
1: 네.
0: theirs라고 하면 그들의
1: 겉.
0: 것이라는 명사가
1: 오.
0: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 네.
0: Okay? So,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녀의 것은 뭐뭐뭐뭐뭐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돼요. 문장에 넣어서 틀리면서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단어 하나도요, 예문 안 쓰면 그냥 망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1: 네네네.
0: 무조건 이렇게. 자, 그리고 보세요. It looks like a 남자의 것 to me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케이, 우리가 최근에 뭐뭐 해 보인다라고 할때 형용사를 활용할 때는 look 형용사
1: 형용사.
0: 바로 나왔죠.
1: 네.
0: You look good. She looks more cute. 이런 거. look 뒤에 형용사를 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look 뒤에 여기 보세요. A guy's or a guy's cardigan. 형용사예요? 아니면 명사예요?
1: 명사죠?
0: 명사죠.
1: 네.
0: 그럴 때 중간에 뭐 껴야 되죠?
1: Like.
0: like 껴야 됩니다. So, look like 명사. 오케이? 여러분들, look like 명사, look 형용사. 이두 개는 무조건 구분하셔야 돼요. 오케이?
1: Yes.
0: So, 명사처럼 보이다, 명사처럼 뭐 생기다, 뭐이 정도로 가능하겠죠. 자,
1: 네.
0: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건 여자의 것처럼 생겼다, 보인다. 그러니까 옷이 하나 있는데 셔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생긴 게 보니까 뭐 이렇게 라인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냥 여자는 girl이잖아요.
1: 네.
0: So, 여자 걸로 보여 그거. 그럼 어때요?
1: It looks like a girl's.
0: It looks like a girl's.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how about this? 풍뎅이라고 하나요? 그쵸? 그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레이디버그는
0: 아,
1: 무당벌레인데.
0: 무당벌레. I'm sorry.
1: 예.
0: 풍뎅이. 무당벌레, right?
1: 무당벌레.
0: Ladybug, right?
1: Ladybug.
0: Ladybug. 자, 그 자동차 있잖아. 뭔가 레이디버그처럼 생겼어.
1: 아,
0: 그럼
1: 귀여워.
0: 어떡할까요?
1: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0: 오, 좋아요. 그거는 벅스가 아니죠.
1: Ladybug.
0: 레이디버그의 것이
1: 아,
0: 아니죠. 이거
1: 그쵸, 그쵸.
0: 그냥 a ladybug.
1: Ladybug.
0: There you go.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a
1: It
0: girl's.
1: looks like a girl's.
0: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1: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0: 오케이. 그리고 항상 헷갈렸던 거, 여러분. 룩으로 질문 만들기. 내가 마유랑 닮았니? 내가 마유처럼 생겼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떡할까요?
1: Do I look like Mayu? 맞아요?
0: 저 휴지 잠깐만, 티슈.
1: 어머,
0: 오 마이.
1: 잠깐만 좀 누울게요.
0: 아니, 자, 이거 이런
1: 야.
0: 식이었어요. 자, 보세요. Do I look like Mayu? 두로 출발하는 게 맞죠. 왜? 룩이 일반 동사니까. 근데
1: 네.
0: 많은 분들이 Am I look?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룩은
1: 네.
0: 일반 동사입니다. 이거 슬기 씨가 예전에 완전 틀리다가 최근에 조금 픽업을 해서
1: 와.
0: 이번에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
1: 정말.
0: 씨만이 아니고 아마
1: 네.
0: 많이 보시는 분들도 이게 되긴 하네? 계속 반복하니까.
1: 선생님으로서
0: 너무
1: 뿌듯하시겠어요?
0: 뿌듯해요.
1: 네.
0: Alright, 자,읽어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0: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It looks like a guy's to me.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2: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the girl.
1: Alright.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2: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1: In the picture. 좋아요.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3: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0: It looks like a guy's to me.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Let's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With 목적어. 목적어 와.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나 우리 부모님이랑 살아. 난 나의 부모님과 살아.
2: I live with my parents.
1: Alright. 웬디는 그 남자랑 헤어졌어. Break up 했어.
2: 네. Wendy broke up with him.
1: Alright. 좋아요. 걔는, 그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자, 그는 확실히 영화관에 갔어. 그 영화들한테 간 거예요. 여자랑.
2: He definitely go to
1: 과거니까
2: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1: Ooh,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3: I live with my parents. Wendy broke up with him.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1: Alright, 자 다음은요. Do you see 명사 볼게요. 마유가 보이니?
2: 어? Do you see 마유?
1: 네, 뭔가 공포 같아요.
2: 네.
1: 자, 저 타워가 보이니?
2: Do you see the tower?
1: Alright. 사진 속에 이 cardigan 보여?
2: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1: 그렇죠. 읽어볼게요.
3: Do you see 마유?

0: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0: It looks like a guy's to me.
2: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3: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4: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3: What?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4: It looks like a guy's to me.
3: No.
4: Guy's cardigan.
3: No. For women.
4: Oh.
3: Yeah. Color's red.
4: Oh my goodness.
3: Yes.
2: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우리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ve a feeling we are wrong.
2: I have a feeling we are wrong. 뭔가 네. 느낌이 온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Hey, do you see 명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너 저 고양이 보여? 너 저 고양이 보이니?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화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예문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틀리는 거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마무리를 네. 여행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하이킹에 하이힐이 웬 말이냐 라는 제목인데요. 네. 하이킹에 신발을 잘못 신고 왔어요.
1: 아이고.
0: 아니, 해외여행을 왔는데 네. 뭔가 하이킹인 걸 알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예뻐 보이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1: 아유, 누구나 그런
0: 생각이
1: 있죠.
0: 들었어요. 그래서 왠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사진을 딱 찍을 때 맵시가 나게 하이힐을 신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차라리 운동화를 챙겨 같이 챙겨왔어야 되는데 아유. 그냥 온 거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
1: 오늘
0: 봤습니다.
1: 오늘 또 할 말 많습니다.
0: Right. 네. 자, 그렇다면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당연히 아프지
1: 아, 너무
0: 않을까요?
1: 아프죠. 아니, 왜냐면 이게 걸어 다닐 때는 또 오래 걷게 되면 운동화를 신어도
0: 아,
1: 아파요.
0: 그럼요.
1: 아시잖아요.
0: 이해를 하는 게 남자도 남자 구두를 오래 신는다. 아니,
1: 네.
0: 심지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화를 신어도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다. 하이힐을 신었다? 상상이 안 됩니다.
1: 정말 이거는 대단한 정신력으로
0: 네.
1: 네, 해야 됩니다.
0: 알, 두 번째 미션은요. 교훈 얻었네. 두번 다신 안 신어.
1: 항상 교훈은요, 된통 당해야 또,
0: 교훈은 쉽게
1: 느끼라고.
0: 얻어지지 않아요.
1: 아유, 그러니까요.
0: 네, 요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하이킹에 하이힐을 잘못 신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2: Speak English to me.
1: 발 아픈 것보다 이게 더 힘들다.
2: What?
1: 아, no, no, no. Okay. take a break, please. Foot so sick.
2: Your foot is sick.
1: Yeah.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0: shoes.
1: Comfortable shoes.
0: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Oh.
0: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No.
0: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1: Ah, oh, it's okay. I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정말 교훈 얻었네. 그래, 교훈 얻었어. 두 번 다신 안 신어 이거 그래.
0: Are you angry?
1: 응. 두 번. Okay, I okay. I had a message for this situation. So I okay. Stop to wear this shoes. Bye.
0: You bye. Made a mistake, right?
1: Yeah. Bye. Bye. Shoes.
0: Silly.
1: Bye.
0: Silly you.
2: 아, 네.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3: 네네.
2: 오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좋은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거예요.
3: 오.
2: 정말 정말. 아, 이거는 어디서나 쓸 수 있겠다 하는 걸로 시켜드릴 텐데 오늘은 표현이나 단어로 여러분들 트레이닝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 패턴으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하드하게
3: 아,
2: 트레이닝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오늘 또 고강도 트레이닝 받을 거니까
2: 오케이.
3: 또 써먹을 때 또 적재적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2: 운동하시는 셔야 돼요.
3: 연습해야 되겠네요.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4: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5: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4: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Yes.
2: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하이킹을 간 거예요. 외국에 나갔어요. 자연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아픈 겁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는 거죠.
3: 왜 그러셨을까?
2: 그래서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3: 왜냐면 여기에 일단 하이킹 왔고 또 해외고 하면은 네. 사진 찍으려면 또,
2: 아, 또
3: 우리도
2: 있어야 돼요?
3: 패션을 포기 못하거든요.
2: 아, 그렇습니까? 아, 운동화를 신으면 되는데.
3: 근데 운동화를 신으면 패션에 그런 어떤 플러스가 안 돼요.
2: 아, 그렇군요.
3: 내 키가 플러스 돼야 되는데.
2: 아, 플러스 돼. 자신감 다르니까.
3: 그렇죠. 에. Let's stop for a sec. 조금 쉬자.
2: Okay.
3: 여기서 서서.
2: Alright.
3: My are killing me. 내
2: 뭐뭐가
3: 발이 나를 죽이고 있어.
2: 오호.
3: 와.
2: 오호.
3: 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그러면은 발이니까 my are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2: Mm-hmm.
3: So feet.
2: 오.
3: My feet are killing me.
2: 오케이. Okay. 발은 발인데 한쪽만 아픈 건 좀 이상할 수 있죠.
3: 네.
2: 오케이. Okay. 거기다가 심지어 문장 구조에서 are에서 힌트를 좀 얻었네요.
3: 네.
2: Very nice. So, hey,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3: Mm-hmm.
2: 정답입니다.
3: Yes.
2: 자, F-E-E-T. 이건 발인데 단수예요? 복수예요?
3: 복수입니다.
2: 복수입니다. F-E-E-T는 복수.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교재에 필기해 둬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발 단수입니다.
3: 단수는?
2: Which is?
3: A foot.
2: Uh-huh.
3: F- yes.
2: O-O-T. 그렇죠. 그래서 뭐 left foot, right foot 이런 식으로 하나를 얘기를 할 때는 foot이고요. 그리고 두 개 합쳤을 때 both feet, right? 양쪽
3: mm-hmm.
2: 발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my feet이 뭐 killing me다 했는데 이거는 따로 뭐 이병작을 쓰진 않겠지만요. 영어에서는 왜 이런 말, 우리말로는 아, 뭐 때문에 죽겠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3: 네네네.
2: 힘들거나 뭐 이랬을 때.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뭔가가 나를 죽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죽이고 있다.
3: 네.
2: 이게 아예 정해져 있고요.
3: 아.
2: 이거는 사실 뭐 단순 과거로 쓰거나 이런 거 없고요. 시제가 거의 항상 진행형으로 쓰게 돼요.
3: 오.
2: Okay. Oh, the weather is killing me.
3: 오.
2: Right. This exam is killing me.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3: 네.
2: Okay. So 패턴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죠.
3: 그쵸, 그쵸.
2: So my feet are killing me. 아프니까, 그렇죠? 자, 근데 앞에 let's stop 해도 돼요. 근데 얼마나 stop이에요?
3: For a sec.
2: A sec. Right. 자, 이게 바로 잠깐, 잠시. 라는 뜻입니다.
3: 네.
2: 왜냐하면 이거 직역하면 지금 SEC, SEC이 뭘 줄인 걸까요?
3: Second.
2: Second, 1초를 얘기를 해요. 하지만 1초란 뜻도 되지만 아주 짧은 시간, 그렇잖아요. 1 끝이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for 나오면 얼마?
3: 동안.
2: 그래서 1초 동안 이게 의역이 되면서 잠깐, 잠시
3: 잠깐
2: 이게 될
3: 동안.
2: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 second라고 안 하고 그냥 정말 sec.
3: sec.
2: 그래서 wait a sec 이라고도 합니다.
3: 네.
2: 자, 한번 만들어 보면요. 너 기다릴 수 있어? 잠깐? 너 잠깐 기다릴 수 있니? 어떻게 할까요?
3: Can you wait for a sec?
2: 그렇죠. Hey, can you wait for

0: for a sec.
1: 자, how about this? 여기서 잠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2: Wait here for a sec.
1: For a sec. 아주 짧죠?
2: 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잠시라고 할 때 for a minute도 있기는 해요.
2: 네.
1: 그런데 걔는 줄인다고 해서 for a min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오케이? 자, 읽어 볼게요. Can you wait for a sec?
2: Can you wait for a sec?
1: Wait here for a sec.
2: Wait here for a sec.
1: 오케이. 자, 본문 갑니다.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2: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1: 너무 발이 지금 아픈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아이고 그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친한 나머지
2: 네.
1: 내가 편한 신발 신으라고 했잖아.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이러면서
2: 그 말을 꼭 해야 되냐고요. 내가 모르냐고요 지금 이 상황이.
1: 네.
2: 네. I told you to wear. 나 너한테 말했어. 여기 끊을까요?
1: 좋아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2: 네. To wear 신으라고.
1: 뭐를요?
2: 편한 신발. 편한은
1: 편한 신발입니다, 여러분.
2: comfortable까지 있을까요? comfortable shoes.
1: 오, 스펠링 아름다운데요?
2: 그렇죠?
1: comfortable. Okay, comfortable. Is that right?
2: 네.
1: Okay. So,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여러분, 비교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2: Yes.
1: 너무 좋습니다. Okay, so comfortable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이라는 뜻이죠. 형용사고. 근데 이거 발음할 때 있잖아요. 원어민들이 comfortable, comfortable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2: 네.
1: 오히려 이 단어는요. 이런 발음을 들을 확률이 높아요. 뭐냐면 comfortable, comfortable. 뭐냐면 여러분들 중간에 OR 보이죠?
2: 네.
1: 이거를 발음을 거의 안 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comfortable, right? 그래서 어떤 쪽으로 발음하셔도 괜찮고 원어민들도 다 섞어서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comfortable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절대적으로 높아요.
2: 네,
1: 그래서 comfortable shoes.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슬기 씨.
2: 네.
1: 저거 뭔지 아세요?
2: 난 솔직히 이거 쓰려고 그랬거든요.
1: Right?
2: 근데 이게 스펠링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얘 썼어요. 얘는 뭔가 정확히 알아서.
1: 저는 지금 이거는 뉘앙스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는데 스펠링이 헷갈리기 때문에.
2: 예예 예. 확실한 걸로 가는 게 낫잖아요.
1: 아 맞습니다.
2: 예.
1: 자 comfortable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몸이 편안한 느낌이죠. 아니면 마음이 편안하든가, right?
2: 얘는
1: 아,
2: 편리.
1: 맞아요.
2: 아하.
1: 편리한. 뭐 예를 들어 작동을 뭔가를 시켜야 되는데 버튼 하나면 된 거예요.
2: 네.
1: Oh, convenient, right? ATMs are convenient, right?
2: 왜냐면 convenience store.
1: 그렇죠. 뭐 멀리 안 가도 되니까
2: 맞아요.
1: 바로 앞에서 뭔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편리한 것을 convenient라고 하고
2: 네.
1: 아, 소파 같은 거 이런 거 편한 거. 이런 것은 comfortable이라고 합니다.
2: 네.
1: 그리고 아, 저 사람은 내가 같이 있으면 편해 할 때도 이걸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트레이닝 시킨다고 했었잖아요.
2: 네네.
1: 이거 정말 꼭 알아야 됩니다. Let me show you. I told you to do something.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했지. 근데 말했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아, 내가 뭐한테 뭐 하라고 시켰잖아. 근데 왜 너 안 했니? 이런 뉘앙스를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comfortable shoes 신으라고.
2: 신으라고.
1: But you didn't.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왜 이거 중요한 패턴이라고 하냐면 사실 제가 오늘을 조금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I told you를 이렇게 고정을 했죠.
2: 네.
1: 그런데 이거 나중에는 여러분들 you도 바꿔서 I told him to do something. Right? Didn't you tell me to do something?
2: 맞아요.
1: 이렇게 엄청나게 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패턴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했잖아로 고정하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바꾸는 트레이닝 할게요.
2: 네.
1: 잠자리에 들다는 뭐죠? Go 뭐죠?
2: Go to bed.
1: Go to bed. 이거 정말 어른들이 많이 쓸 수 있죠. 내가 너한테 잠자리 들라고 했지? 아이한테 얘기를 한다.
2: 네네네.
1: 그러면은
2: I told you to go to bed.
1: That's it. I told you to go to be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슬기 씨가 요즘에 이거 잘 안 속아서 그러는데
2: 네.
1: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조용하라고 했지. 내가 너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2: Oh, I told you to be quiet.
1: Nice. 자, 이거 왜 헷갈릴 수 있냐면 quiet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네. I told you to quiet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물론 quiet

0: 동사를 쓸수 있을 때도 있어요.
1: 응.
0: 근데 여기서는 비동사 원형 be를 써서 왜냐면 형용사랑 같이 써야 되니까
1: 네.
0: I told you to be quiet 이것도 같이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댁에서 여러분들 한 30문장씩 써야 돼요.
1: 와.
0: Right. I told you to. I told you to. 심지어 원어민들은 빠르게 하는 나머지 여기를 리을 비슷하게 플랩을 내기도 합니다.
1: 오.
0: So I told you to go to bed.
1: 우와.
0: 이렇게 하면은 What?
1: 뭐라 그런지 잘안 들려요.
0: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요. 제가 I told you to go to bed 이렇게 빠르게 했지만
1: 예.
0: 이 패턴이 너무 나한테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1: 그쵸.
0: 그럼 들려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소리 자체가 아니라. 오케이?
1: 그런 날까지 또 열심히
0: Oh
1: 해야겠네요.
0: yeah. 자, 읽어 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go to bed.
1: I told you to go to bed.
0: I told you to be quiet.
1: I told you to be quiet.
0: Okay, very nice. 그러면 이거 잠깐 보세요. I told 여기서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의미지만 이거 할수 있을까요? 내가 너한테 하이 힐스를 신지 말랬잖아.
1: 뉘앙스만 다르게.
0: 네, 그러면 나는 일단 너한테 말했잖아는 맞잖아요.
1: I
0: 그죠?
1: told you예요.
0: I told you인데 to wear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지 말라고.
1: Not to wear.
0: Yes. Not to
1: 오!
0: wear high heel들을 그러면은
1: Not to wear high
0: high heels.
1: heels.
0: So I told you not to wear high heels.
1: Yes.
0: 내가 얘기했잖아. 하이힐 신지 말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약간 한 단계 더 가고 싶어. 그러면 told you 하고 하지 말라고라고 하면 not to 명사원형. 난만 넣어주면 됩니다. Do you understand?
1: 오케이.
0: 이것만 열심히 훈련해도 와, 이 사람 영어 좀 한다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1: 네.
0: 오케이.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Alright, 자 다음은요. 아니 누가 하이킹 여행에 하이를 신어?
1: 그래, 이거 말이 안
0: 아니
1: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요,
0: 심지어 높은
1: 진짜.
0: 거면 어떻게 해요?
1: 아우,
0: 맙소사.
1: 큰일 나요.
0: 네.
1: 약간 라임을 지키려고 하이킹, 하이힐 뭐 이렇게 갔나요? Who wears on a hiking trip?
0: 자
1: 여기
0: 잘라볼게요.
1: Who wears 여기까지
0: 오케이.
1: 할까요?
0: 자 누가 신어?
1: 하이힐을
0: 어디에서?
1: hiking
0: 나 하이킹
1: king
0: 트립에서.
1: trip에서 high heels 시작이니까 예,
0: 오,
1: 아까 살짝
0: 아, 그
1: 나왔잖아요.
0: 다행이네요.
1: 예.
0: 저번에 한번 크게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슬기
1: 네.
0: 씨가. 자, who wears, 누가 신어? high
1: high heels
0: heels를 어디에서? on a hiking
1: hiking trip.
0: trip. 보겠습니다.
1: Yes.
0: Yes. high heels. 정확하게 스펠링도 됐고요. 물론, 하나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1: 예.
0: Right? 그렇지만, 양쪽으로 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치 슈즈처럼 S를 붙여야 되겠고요. 또 하나 주의할 거 아시죠?
1: 네.
0: 이 부분을 만약에 HILL로 썼다. 그럼 발음도 heel 아니라 hell 이거지만 언덕이란 뜻입니다.
1: 에, 높은 언덕?
0: 높은 언덕을 신고
1: 네.
0: 다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게 아니라 high heels. 여기서 heel은 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지금 누가 뭐뭐 하니? 이렇게 했는데
1: 네.
0: 사실 이거는요. 진짜로 누가 뭘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될 수도
1: 안,
0: 있고요.
1: 예.
0: 또는 뭔지 아시죠?
1: 그쵸, 이번엔
0: 무슨
1: 아니었어요.
0: 말이에요? 결국 누가 그러니 그거는?
1: 아무도 안
0: 아무도 안 그래.
1: 하는데.
0: 맞아요. 그래서 후로 출발을 해서 동사로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질문은 누가 뭐뭐 하니?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비꼬듯이
1: 그쵸.
0: 아무도 안 그런다. 그거는 맥락에 따라 말하는 delivery, 이 전달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얘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후가 주어의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된 거예요. 누가 뭐뭐 하니이기 때문에 바로 동사가 와야 됩니다. 바로 동사. So who wears 누가 신어 high
1: High
0: heels를
1: heels.
0: 이 패턴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요즘 삐삐를, right? 호출기를 쓰니? 이렇게
1: 오.
0: 한번 해볼게요. 자, 참고로, 이렇게 누가로 할 때는요, 동사 무조건 얘를 후를 3인칭 단수처럼 취급해줘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여기도 지금

0: S부터 있죠.
1: 네.
0: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누가 삐삐를 쓰니? 뭐 호출기를 쓰니? 호출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호출기? 워키토키. 아, 아닌가?
0: 밥솥아.
1: 예.
0: 자, beeper.
1: beeper.
0: beeper. 오케이. 예. 아마 어린 친구들은 요즘 절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1: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0: 네. beeper. 이게 이렇게 전화를 걸면 이게 삐삐삐 울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네.
0: beepers를 누가 beepers를 써? 요즘에 그러면은
1: Who uses a beeper?
0: 아, 복수로 쓸게요. 제너럴하게.
1: 아, who uses beepers?
0: beepers? 그리고 요즘에는 하면 these days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t's okay. So who uses beepers these days?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no one uses beepers these days.
1: 그쵸, 아무도 안 쓰죠.
0: Right. So how about this? 스키니 진을 누가 요즘 입니?
1: 맞아.
0: 왜냐면 아니 입는다는 거 뭐라는 게 아니라 또 한국에 되게 유행이었었잖아요.
1: 유행했던 시즌이 있는데
0: 지금 잠깐 없죠?
1: 요즘은 오히려 좀 벙벙하게 다들 입으시죠.
0: 오케이. 에이. 자, 그렇다면 누가 스키니 진스를 입니 요즘에?
1: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0: Yes.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1: Mm-hmm.
0: 누가이기 때문에 질문 어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사어입니다. 누가 쓰니? 누가 신니? 누가 입니? 이것들을 these days, 요즘에 말 되죠, 그렇죠?
1: 네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uses beepers these days?
1: Who uses beepers these days?
0: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1: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0: Alright. 자, 참고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교재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o wears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결국에는
1: no one wears.
0: Nobody wears.
1: 아무도 안 입어.
0: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
1: 네.
0: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세요. Who wears high heels 하고 뒤에 hiking trip. 앞에 전치사 뭐 있어요?
1: on
0: 있죠. Right? trip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행이란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to를 쓰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on a trip이라는 표현, 여기서는 하이킹이 들어갔지만 on a trip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에 혹은 여행 중에 라는 뜻.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킹 trip 중에 누가 이거 신냐.
1: 네.
0: 원래 나중에 여러분들 알게 되실 거예요. on이요. 뭐 하고 있는 도중에, 뭐 하는 중에라는 뜻으로 쓸 때가 엄청 많아요.
1: 아,
0: right?
1: Yeah.
0: Okay, so 예를 들어, I'm on my vacation. 나 지금 나 휴가 중이야. 이렇게 쓸 때.
1: 그러네요.
0: 나중에 또, 뭔가 패턴 느껴지는데 하는 날이 올 겁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0: 좋아요. 마지막. 아, 효은 얻었네. 두 번 다신 안 신어.
1: 네. I've my lesson. Never again.
0: Never again.
1: 결코 다신 안 해.
0: 한다.
1: 그러면 여기를 얻어야 되니까.
0: 내 레슨을 뭐 했어요?
1: 나는 레슨 얻어야 되잖아요.
0: Mm-hmm.
1: 난 갓을 할게요. 갓. I've got my lesson.
0: I've got my lesson.
1: 완전...
0: 누가 이게 줬나 봐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교훈을 지금 하이힐이 줬죠.
0: 네, 하이힐이 고마워.
1: 하이힐한테 받았어요.
0: 오케이. 자. 교훈 얻었네. 얻었네는요. 제가 의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덩어리 표현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It's okay. 바로
1: learned.
0: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아.
0: 자, 이거는 일단은 learn 자체는 당연히 배우다라는 동사죠.
1: 네.
0: 그렇죠? 자, 이게 사실 got이나 뭐 receive 이런 걸 쓰지 않는 게요. 그리고 아니면 뭐 earn 이런 것보다는 이거 자체가 정해진 표현이에요. Learn one's lesson. 이게 덩어리 표현이어가지고 lesson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무슨 수업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1: Mm-hmm.
0: 교훈을 얻는 거였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learn one's lesso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1: Yes.
0: 예를 들어서 난 나의 lesson을 배웠다 오늘. 한마디로 난 나의 교훈을 얻었다 오늘. 그럼 어떻게 해요?
1: I learned... My lesson.
0: 오늘?
1: Today.
0: Today. 그녀는 교훈을 얻었어. 그럼 그녀의 레슨을 배운 거예요. 그녀는?
1: She learned her lesson.
0: Her lesson. 그냥 본인이 한 거니까, 그렇죠?
1: 네네네.
0: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1: Yes.
0: 이거는요. My lesson. Her lesson. 이렇게 소유격을 썼죠?
1: 네.
0: 이걸 그냥 만약에 어라고 하면은 Right? 그러면은 그냥 수업을 들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
1: 아,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이거는 learn one's lesson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릴게요.
1: 네.
0: 이렇게 하면 정말 뭔가 단순하게 수업 들었다 아니라 어떤 삶의 교훈을 얻게 된 거. 아,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행 갈 때.

0: 하이힐 아니다.
1: 이런 말도 진짜 많이 쓰는데.
0: 엄청 쓰죠, 그렇죠? 네. Right.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learned my lesson today.
1: I learned my lesson today.
0: She learned her lesson.
1: She learned her lesson.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것도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나쁘지 않은데요. 나는 나의 레슨을 배웠다라고 한 다음에 the hard way를 쓰면 힘들게 교훈을 얻은 거예요. 뭔가 엄청 큰 걸 잃거나
1: 예,
0: 뭔가
1: 예.
0: 잘못되고 나서 이제 깨달았을 때 특히나 the hard way를 많이 붙입니다. 알아두시면
1: 네.
0: 나쁘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1: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0: Alright. 교훈 얻었네. 두 번 다시는 안 신어.
1: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3: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Ne, 입으로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짧게 for a sec.
1: Mm-hmm.
0: All right. 갑니다. 잠깐 쉬자. 잠깐 멈추자.
1: Let's stop for a sec.
0: All right.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1: Wait here for a sec.
0: All right. 하나 더요. 잠깐 기다릴 수 있어? 너 잠깐 기다릴 수 있니?
1: Can you wait for a sec?
0: 그렇죠. 읽어볼게요.
3: Let's stop for a sec. Wait here for a sec. Can you wait for a sec? Learn one's lesson.
0: 걔는, 그녀는 교훈을 얻었어.
1: She learned her lesson.
0: 그렇죠, her lesson입니다. 난 오늘 교훈을 얻었다.
1: I learned my lesson.
0: 오늘.
1: Today.
0: 자, 교훈 얻었네. 이건 have PP를 사용해서 현재 얻은 상태를 강조를 해볼게요. I've 이렇게. 나는 나의 교훈을 얻었다.
1: I've learned my lesson.
0: Alright. 읽어볼게요.
3: She learned her lesson. I learned my lesson today. I've learned my lesson.
0: Okay,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5: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4: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6: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2: Yeah, never again.
6: Never
2: coming with
6: bye,
2: you again.
6: Bye.
2: What are you doing? What?
6: Bye.
0: 수고하셨습니다.

0: 여러분들,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저 고양이 보여?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 see the cat?
0: There you go. Do you see? 하고 명사를 넣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For a second or for a sec. 자, 잠깐 혹은 잠시라는 뜻이었는데요. 이거 잘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1: 네.
0: 저기서 잠깐 기다려. 저기서 잠깐 기다려.
1: 음흠.
0: 문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음흠.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여러분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복습도 열심히 해주세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To my hotel. Please pay 1.5 million won.
1: Why are you always slamming on Rome? You're making Kevin reach.
2: I don't want to play anymore. It's so annoying. Oh, I'm going bankrupt because of Kevin.
3: Christine. Chill out. Chill out. Chill out. You told us not to get angry.
2: I don't know why I said that.
4: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이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재밌게 장난으로 또는 게임하고 있었는데 점점 뭔가 서운함이 쌓여서 화가 폭발하는 경험이요. 아니,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오늘 크리스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 폭발하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짠짜자잔! 보드게임 카페에 온 세 사람. 예전에 보드게임 카페가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요. 자, 크리스틴은 여기 보드게임 카페에 처음 옵니다. 재밌는 거 너무 많아 보이죠? 뭐부터 할까 했더니 역시나 시작은 누구나 알고 있는 세계 일주 게임을 해야 되겠죠. 우리 다들 이렇게 뭐 호텔도 좀 지어보고 나라도 사보고 해봤잖아요. I built a ton of hotels during my heyday. A ton of 눈에 뜨이시죠? 우리 예전에 배웠던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왕년에 호텔 좀 많이 지어봤지 라고 허세가 가득한 케빈인데요. 자, 이렇게 왕년에가 전성기, 예전에 있었던 나의 좋은 시절 이런 뜻이죠. 케빈은 heyday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best days,

있습니다. 뭐 저도 왕년에 호텔 좀 지어봤는데요. 자, 크리스틴이 못 받고 시작하네요. No one gets angry during the game, okay? 우리 게임하면서 화내기 없기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화를 먼저 내기는 하더라고요. 자, no one이 바로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no가 주어로 쓰여서요. 동작에 부정어가 없더라도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쓰네요. No one finds it uncomfortable.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는 no one likes him. 그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No one 기억해 두시고요. 자,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꼭 게임할 때, 그죠? 이게 진짜 돈도 아닌데 그렇게 화를 내더라. 이렇게 크리스틴이 말을 자꾸 하는 걸로 봐서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재미로 게임하는 거니까 화내지 말고 재밌게 시작을 해봅니다. 자, 이제 주사위 던져가지고 막 가죠. 1, 2, 3. 안 돼! 케빈의 땅인 로움. 로마에 도착을 했네요. 호텔도 지어놨어요. 돈 많이 내야 되네요. 아, 어떡해요. 옆에 든 친구가, 야, 너는 왜 자꾸 로마에 가는 거야? 너 때문에 케빈 부자 되잖아. You're making Kevin rich. 너 때문에 제가 부자 되잖아. 반면에 크리스는 어떻게 됐겠어요? 자꾸만 돈을 내고 통행료를 또 내고 또 내고 하니까 돈이 점점 줄어들겠죠.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던 크리스틴이 폭발을 합니다. I don't wanna play anymore. 이제 안 할 거야. It's so annoying. 너무 짜증나. I'm going bankrupt because of Kevin. 케빈 때문에 나 파산 직전이야. 아니, 잠깐만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화 내지 않기로 했지 않아요? 크리스틴, 진정해. 진정해.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어떡해요? 우리 calm down도 많이 쓰지만 chill out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chill out. chill이라는 게요, 시원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식힌다는 거. 그리고 out은 완전히. 그러니까 너의 화를 식혀라 이런 뜻이 되겠죠. chill out. 함께 얘기해 볼게요. chill out. 한 번 더요. chill out. 좋습니다. 어이, 진정해, 진정해. You told us not to get angry. 아니, 게임하면서 화내지 않기로 말한 사람 누구더라? 그러게는 말이에요. 자, 이 tell, 이 말하다 하잖아요. tell 하고 사람, 그리고 to 동작하면 그 사람에게 뭐뭐 이 동작하라고 말하다이고 반대로 tell 누구누구 not to 무엇무엇 하면 누구누구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문으로 볼게요. Tell dad to pick you up. 아빠한테 너 데리러 와달라고 말해. not를 쓰면 I told you not to go there. 내가 너 거기 가지 말라고 말했잖아. 아시겠죠? 아이, 화내지 말자고 한 사람 누구더라? 그랬더니 크리스틴이요. 아, 내가 그런 말 왜 한 거야? 참자, 참자, 참자.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진정해. 어떡해요? Chill out. Chill out. 비슷한 표현들 배워보겠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흥분하지 마라. Take it easy. Easy가 여기서는 수월하다는 뜻이 있어요. Take it easy. Take it easy.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대회의 결과를 앞두고 잔뜩 긴장한 동생. 최선을 다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겠죠. 토닥토닥. 긴장하지 마. 마음 편하게 가져. 어떡해요? Take it easy. Take it easy.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들 알고 있는 말 relax. Relax. 긴장을 풀다, 여유를 갖다라는 딱 하나의 단어로도 효과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긴장 풀어. 어떡해요? Relax. Relax. 이음절에 강세해 주세요.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동아리 자기소개 시간.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무지 긴장했네요. 땀까지 뻘뻘 흘리고 있어요. 야, 괜찮아. 긴장 풀어. 어떡해요? Relax. Relax.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진정해, 긴장 풀어, 마음 좀 편하게 가져 이런 표현들 배워봤죠. 우리 케빈이 크리스틴에게 한 말은 chill out이었고요. 우리가 덤으로 take it easy 또는 relax 이런 표현들도 함께 연습해봤습니다.
많은 표현들 중에 꼭 나에게 잘 맞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해보고 그렇게 표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time.
1: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3: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3: 토끼야, 안 돼!
1: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3: 여기 재밌겠는데?
1: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3: 토끼야, 추워?
1: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모임에 늘 늦는 친구. 아니, 우리는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제 시간에 오나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마침 그 친구가 나타나네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A tiger is coming.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No experience camping.
2: Oh, I know. Jane is a camping fanatic. She's dropping by later. We should ask if we can go with her.
1: Good idea. But maybe she doesn't want me to go since I didn't show up for the hike. I'm a little scared to ask.
3: Hey, guys.
1: Oh, Jane. Hey, you're early.
2: Well... Speak of the devil. Speak of the devil. Speak of the devil.
3: What? Were you guys talking about me?
2: We want to go camping with you, but Kevin is a little scared to ask.
3: I would love that. Are you sure you want to go camping with a scary person, Kevin?
1: Scared? Should I ask my friend Danny to come? He's a great driver.
3: Don't change the subject. Look me in the eyes, Kevi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이랑 크리스틴이 캠핑을 가고 싶은데 경험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캠핑 전문가가 필요한데 말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캠핑 전문가가 딱 나타나네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말입니다. 자, 이 캠핑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배워볼게요. 케빈과 크리스틴이 있는 주변에서는 요즘 캠핑이 아주 유행인가 봅니다. 크리스틴도 가고 싶어 하는데요. 캠핑이라는 게 초보자가 쉽게 덤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장비도 있어야 되고 뭐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하니까요. 두 사람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틴이 아하 생각이 났습니다. Oh, I know. Jane is a camping fanatic. 제인이 캠핑 마니아거든 이라고 기뻐하네요. 자, 이 fanatic이라는 말 앞에 F-A-N이 fan입니다. 누구누구 팬이에요 할 때 그 fan이죠. fanatic이라는 말은 뭐뭐 광, 뭐뭐의 뭐 열성,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 이렇게 a movie fanatic 앞에 movie를 넣으면 영화광이 되고요. 또 a fitness fanatic이라고 하면은 운동광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와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제인이 캠핑 마니아라니까 참 잘 됐죠. 이따가 마침 제인이 오기로 했으니까 we should ask if we can go with her. 다음에 제인이

캠핑 갈때 살짝 이렇게 묻어갈 수 있는지, 같이 갈수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자, 이 물어본다고 할때 ask 썼고요. 이어진 말이 if 인데요. 이 if 잘 봐주세요. if는요, 만약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입니다. 양자택일이죠. 뭐뭐인지 아닌지. ask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물어본다라는 뜻이 되겠죠. Ask them if they're coming. 그들도 올 건지 안올 건지 물어봐라. 또는 I asked you if you wanted it too. 너 그거 갖고 싶은지 아닌지 내가 물어봤었잖아.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Ask뿐만 아니라 다른 동사와도 함께 만나서 if 쓸수 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갈수 있을까? 이런 거 물어보려고 했더니 케미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네요. But maybe she doesn't want me to go since I didn't show up for the hike.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등산할 때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때 내가 안 가가지고 제인이 나랑 가는 거 싫어할 것 같아. 소심한 케빈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show up이요.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렇게 예정된 거, 약속이나 뭐 데이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he didn't show up이라고 하면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는 you didn't even bother to show up. 너는 나타날 생각도 안 했지라고 따질 때도 사용할 수 있네요. show up 나타나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 말을 하는데 마침 hey guys, 제인이 왔습니다. 케빈은 아직도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남아 있는데 말이죠. 일찍 왔네, 제인. 아마도 케빈은 얘기하다가 제인 올 때쯤 빠질 생각이었겠죠. 어떡하지?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왔구나라고 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어떻게 생생하게 표현할까요? Speak of the devil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Speak of the devil. 이 말은요, speak는 이야기하다라는 거고요. of는 무엇무엇의 The devil은 악마입니다. devil. 악마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양 속담에 악마에 대해서 얘기하면 악마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나 봐요. 거기서

the devil. 노란 부분 강조해서 speak of the devil. 좋습니다. 어? 내 이야기하고 있었어? 무슨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너랑 캠핑 가려고 했는데 케빈이 좀 무섭대. 물어보기 무섭대 라고 했습니다. 캠핑 가도 되죠? 제이는 흔쾌히 수락은 했지만 케빈 놀리는 거를 또 놓칠 수 없잖아요. 너 무서운 사람이랑 캠핑 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케빈이 막 이렇게 좀 당황하면서 아니 뭐 내 친구 데니도 있고 막 괜히 친구 얘기도 꺼내고요. 그죠? 막 하지만 이 떨리는 동공을 놓칠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말 바꾸지 말고요. 그냥 솔직하게 그때 미안했다 하고 같이 캠핑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쉽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speak of the devil. Speak of the devil. 자, 다른 표현들 배워볼게요. 비슷한 건데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라고 우리 앞에 했던 이야기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다음 이야기 하게 되는 경우 있죠. 이때 speaking of which 라고 문장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Speaking of which.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올해는 쉬는 날이 며칠인지 세어보고 있어요. 아! 쉬는 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여름 휴가 언제 어디로 갈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떡해요? Speaking of which. Speaking of which. 이렇게 하고 문장을 이어가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런 말도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Walls have ears. 누가 없다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그 사람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럴 때 쓰죠. Walls have ears. 벽에도 귀가 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늘 험담을 즐기는 한 친구. 누가 자리를 뜨기만 하면 무섭게 흉을 보기 시작해요. 야, 말 조심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잖아. 어떡해요? Walls have ears. Walls have ears. Good. 이번 시간에는 재미난 속담 표현들을 배워봤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Speak of the devil. 우리말에서는 호랑이지만 서양에서는 악마로 바뀌었고요.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은 벽에도 귀가 있다라는 walls have ears라는 말로 배워봤습니다. 누가 자리에 있든 없든 좋은 얘기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카툰 그리고 생생한 영어로 또 만나기로 약속해요. See you next time.

0: 것만 알았던 동생이 어느새 커서 공부도 숙제도 척척 해내네요. 야, 꼬마가 대단한데. 꼬마라니, 나 똑똑한 사람이야. 나 똑똑한 사람이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m a smart person. 같은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Wow, camping in the great outdoors. I feel great already.
2: It'll be nicer once we set up the tent and other stuffs.
3: Jane and I will set up our own tents. Can you and Kristen start cooking?
4: I can help you set up the tent.
1: You've never done it before.

0: I'm a smart cookie. I'm a smart cookie. I'm a smart cookie.
1: Should we let him do it then?
2: Going well over there, Kevin? Need a hand?
1: Don't worry. Kevin is a smart cookie, so he can handle it.
3: Why don't you use your smarts in cooking? Let me take care of the tent.
0: Yeah, I think I should stick to cooking.
4: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캠핑 가보신 적 있으세요? 텐트 치는 게 정말 큰일이더라고요. 뭔가 조립도 해야 되는 것 같고 균형도 맞춰야 되고 고정도 잘해야 되고요. 초보자가 바로 가서 뭔가 텐트도 치고 장비를 준비해서 캠핑을 하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요. 이걸 미처 알지 못한 케빈이 오늘 나섰다가 금코 다칩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거든요. 우리 한 장면씩 함께 할게요. 아, 경치가 좋죠. 케빈과 크리스틴, 그리고 케빈의 친구인 제니와 크리스틴의 친구 제인. 이렇게 네 사람이 함께 캠핑을 왔습니다. 이렇게 밖에 오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제인이 텐트까지 딱 치고 전부 다 설치하고 나면 훨씬 좋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 유경험자인 제니가 이제 텐트를 쳐야 되겠죠. 제인과 함께요. 그러면 이 텐트 쳐본 경험이 없는 나머지 크리스틴과 케빈은 요리를 도우면 딱 좋겠습니다. 많은 케빈은 텐트 치는 걸 돕고 싶나 봐요. I can help you set up the tent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텐트 치는 거 도와줄게. 자, 이렇게요. 누가 뭐뭐 하는 걸 도와주다 라고 할 때는 help, 사람, 동작 사용하면 됩니다. Help me move this 라고 하면 나 이거 move, 옮기는 거 도와줘. I'll help you find it. 내가 너 그거 찾는 거 도와줄게. 이렇게 말이에요. 그랬더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는 케빈을 크리스틴이 나무라죠. You've never done it before. 너 이거 해본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와서 그냥 요리나 도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해본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have never PP입니다. PP는 동사의 과거분사형. 이제는 익숙하시죠? 이 never이라는 말이 절대로, 전혀라는 뜻이라서 have never PP,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와 만나서 전혀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ve never been there 이라고 하면 나 거기 가본 적 없어. You've never seen them before. 너 걔네들 본 적도 없잖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케빈 하는 말 좀 보세요. 아, 이런 일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trust me, 나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똑똑한 사람이야 오늘의 한마디죠.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I'm a smart person도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많은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네요. I'm a smart cookie. I'm a smart cookie. 이 표현은요, I'm, 나는 무엇무엇이다, a는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mart는 우리 알고 있는 똑똑한이고요. cookie가 뭐뭐한 녀석, 이렇게 부를 때 쓰는 귀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I'm a smart cookie라면 나 똑똑한 녀석이라고, 이래봬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우리 함께 말해볼게요. I'm a smart cookie. 노란 부분 강조해서 I'm a smart cookie.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제인과 데니는 아, 그러면 케빈 한번 해보게 놔두지 뭐 하고 흔쾌히 허락을 해줍니다. 아, 그죠? 그런데 이 케빈이 해보지 않았으니까 쉽지 않겠죠. 억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이 와서 그냥 요리해, 우리가 나머지 할게 라고 케빈 민망하지 않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케빈, Yeah, I think I should stick to cooking. 아, 그래 맞아, 나는 요리만 해야겠어 라고 이제야 뉘우치게 되네요.

이렇게 stick to라는 표현이요. sticker 아시죠? stick이 딱 붙는 거예요. stick to 무엇무엇이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고수하다, 계속하다, 지키다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Just stick to the script라고 하면 그냥 원고대로만 해. 흔히 말하는 애드립 이런 거 치지 말고 원고대로만 해. 또 Let's stick to the original plan. 우리 원래 계획대로 합시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툰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나 똑똑한 사람이야. I'm a smart cookie. 비슷한 표현들 우리 배워볼까요? 내가 다 알아서 해. I know what I'm doing. 말 그대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즉, 내가 알아서 할수 있다란 뜻이겠죠. I know what I'm doing.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운전하는데 옆에서 자꾸만 훈수를 두는 우리 오빠. 아유, 오빠, 나도 다 알아.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알아서 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I know what I'm doing. I know what I'm doing. Excellent.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도 알건다 알아.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이 아, 저도 알건다 알아요 할때 쓰는데요. I wasn't born yesterday입니다. I wasn't born.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 태어난 게 아니다. 이제 어른이다 이런 뜻이겠죠. I wasn't born yesterday. 이것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부모님이 자꾸만 뭔가 쉬쉬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알면 안 되는 무슨 일이 있나? 아, 뭔데요? 저도 알건다 알아요. 어떡해요? I wasn't born yesterday. I wasn't born yesterday.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나 똑똑한 사람이야. I'm a smart cookie와 비슷한 표현들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I know what I'm doing. 나도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이런 표현이나, 그리고, 아, 저 어제 태어나지 않았어요? 즉, 저 어린애 아니에요. I wasn't born yesterday. 이런 재미난 표현도 있었네요. 보이는

0: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0: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1: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과 1박 2일로 놀러 왔어요. 다들 쌩쌩한데 평소 일찍 자는 나만 너무 졸리네요. 얘들아, 난 먼저 들어가 잘게. 잘 자. 잘 자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Sleep well.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Ah, it's nice to sit here and do nothing.
2: I know. Looking at the fire is like doing a meditation. It's very calming.
3: You're right. Thanks to Danny and Jane, I am having such a good time. Thanks, guys.
4: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It's so much fun.
1: Hey, Danny, do you have a girlfriend? If you do, you should bring her along.
3: He doesn't have one. That's why he's always hanging out with me. He doesn't like blind dates. He wants it to happen naturally.
1: Oh, that's what Jane says all the time. Jane always goes camping and hiking alone.
3: Hey, you guys should hang out together. Who knows?
4: This isn't high school, Kevin. Oh, it's getting late. I should go to bed.
3: What? Go to bed? You're acting strange.
1: Are you blushing, Danny?
4: I'm tired from driving all day. I'm off to bed. Sleep tight! Sleep tight! Sleep tight!
3: He's so cut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친구의 친구, 또 내 친구의 다른 친구, 이 두 친구 서로 모르지만 만나면 너무 잘 지내고 좋은 커플이 될 것 같다. 이래서 막 소개시켜주고 싶을 때요. 오늘 케빈과 크리스틴이 딱 그렇습니다. 데니와 제인을 서로 뭔가 이루어지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주고 싶은데요. 이렇게 억지로 했을 때는 좀 역효과가 있기 마련이죠. 둘의 추진력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카툰 속에 재미나고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해요. 와, 밤이 되었습니다. 캠핑장의 밤, 아름답죠? It's nice to sit here and do nothing.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크리스틴이 감상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요. 뭐뭐 하니까 참 좋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It's nice to 동작입니다. It's nice to be alone. 나 혼자 있으니까 좋네. 또는 It's nice to have someone to talk to. 얘기할 누군가가 있다는 게 참 좋다. 이런 말 우리 실제로 많이 쓰는 말이죠. It's nice to 동작으로 표현합니다. 캠핑의 꽃은 뭐니뭐니 해도 불멍이잖아요. 제인이 이렇게 불멍하는 게 명상이랑도 같다고 생각이 된대요. 막 차분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데니와 제인 덕분에 우리 크리스틴과 케빈이 캠핑 와서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anks to Danny and Jane, I'm having such a good time. 너네 덕분에 우리 진짜 좋은 경험한다. 이렇게 thanks guys, 고마움을 표현을 하네요. 이렇게 누구누구 덕분에라고 고마움을 표현

할 때는 thanks to 누구누구 합니다. 당신 덕분에라고 하려면 thanks to you가 되겠죠. 반면에 책망하고 막 책임을 전가하고 싶을 때는 너 덕분이 아니라 때문이야죠. 이럴 때는 because of you라고 문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thanks to you, because of you. 완전히 다른 표현이니까 함께 기억해 두세요. 그랬더니 대디가요, 이거 더 자주 하재요. 이렇게 여러 명이서 캠핑 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혹시 데니 여자친구 있으면 데리고 와서 같이 캠핑하자고 또 제안을 했습니다. 많은 이제 단짝 친구인 케빈이 야, 얘 여자친구 없어. 그러니까 맨날 나랑 놀지. 얘는 소개팅도 싫어해. 왜냐하면 he wants it to happen naturally.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요, want, to 동작이라고 하면, 누구누구가 또는 무엇무엇이 이 동작을 하기를 원한다, 바란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I want you to come 이라고 하면, 나 네가 왔으면 좋겠다. 이 come 하는 주체가 you가 되는 것이죠. They wanted me to step up. 그들은 내가 나서기를 바라더라. 이런 문장도 쓸수 있습니다. 데니는 이 만남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크리스틴이요. 그거 제인도 똑같은데. 제인도 그래서 캠핑이랑 하이킹 맨날 혼자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야, 너네들이 만나봐라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게 되죠. 그랬더니, 아유, 고등학생이냐, 난 자러 간다면서 데니가 얼굴이 빨개집니다. 운전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대요. 그러면서 잘 자! 인사를 하네요.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잘 자는 우리 굿나잇도 있지만요. 진짜 잠을 잘 자라 라는 의미. 어떻게 표현할까요? Sleep tight 입니다. Sleep은 말 그대로 자라이고요. Tight는 단단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깨지 말고 꽉잘 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함께 말해 볼게요. Sleep tight. Sleep tight. 좋습니다. 잘자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데니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는 거 보니까 왠지 뭔가 좀 수상하기는 하죠. He's so cute.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잘 자.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잘 자. Sleep tight. Sleep tight. 비슷한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도 하잖아요. 좋은 꿈 꿔. 좋은 꿈꿔할때 우리 쓸수 있는 말, sweet dreams. sweet dreams입니다. sweet는 달콤하니고요. dreams는 꿈이잖아요. 달콤한 꿈이니까 당연히 좋은 꿈이겠죠. sweet dreams.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어릴 때 아빠가 자기 전에 늘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딸, 잘 자. 좋은 꿈 꿔. 좋은 꿈 꿔. 어떻게 말한다고요? Sweet dreams. Sweet dreams. 그런가 하면 이런 재미난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잘 자라고 말할 때 good night, sleep tight, 그리고 이 표현을 이어서 얘기하는데요. Don't let the bed bugs bite 입니다. 말 그대로 침대에 있는 벌레들이 너를 물지 않게 해라. 뭔가 벌레가 물면 잠을 못잘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게 하면 푹 자는 게 되겠죠. 라임을 맞춰서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Don't let the bed bugs bite. Don't let the bed bugs bit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수련회에서 우리 반다 같이 한 방에서 자게 됐어요. 너도 나도 잘 자라고 인사가 끊이질 않네요. 푹 자. 어떡해요? Don't let the bed bugs bite. Don't let the bed bugs bite. Great. 오늘은요, 잠자러 갈때 하는 인사 많이 배워봤죠. 우리 알고 있는 good night 외에도 잘 자, sleep, tight, 또 좋은 꿈과 sweet dreams도 있었고요. 이렇게 쭉 이어서 라임 맞춰서 good night, sleep tight, don't let the bed bugs bite. 노래처럼 잘 외워서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에피소드에서 케빈과 크리스틴이 데니와 제인을 이어주고 싶어 했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작했는데 이 농담이 심해지다 보니까 친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럴 때 사과 잘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놀리던 케빈이 자기도 모르게 역으로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둘이 한번 사귀어봐라 이런 농담을 했더니 데니가 막 어색해하면서 자라간다고 이제 텐트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제인이 막 크리스틴과 케빈을 나무랍니다. 아유, 그런 말 왜 하는 거야? You made Danny feel uncomfortable. 너희가 데니를 불편하게 만들었어. 데니가 불편해하잖아. 이 표현 눈여겨봐주세요. make 누구누구 형용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누구를 어떠어떠하게 그런 느낌, 상태가 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문으로 보면 좀 더 쉬운데요. I made mom angry. 내가 엄마를 화나게 했어. 그리고 You make me happy. 네가 있어서 나 행복해. 이런 문장들 make 누구누구 형용사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데니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죠? 그랬더니 그냥 농담이라고 크리스틴이 무마를 하려는데요. I think he may have feelings for you, Jane.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그나저나 데니가 진짜 너한테 마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may가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That may be true 라고 하면 그거 사실이야, 아니고 그거 사실일지도 몰라, 사실일 수도 있어 이런 뜻이 되고요. I may go to the party. 나 어쩌면 그 파티 갈지도 몰라, 그 파티에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추측이나 가능성 may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데니가 너한테 감정이, 이렇게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크리스틴이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여기에 케빈이 한술 더 떠서 맞아 맞아. 오늘부터 너네 1위라면 되겠다. 축하해. 이렇게 조금 방정맞게 농담을 이어갔어요. 그랬더니 참다 못한 제인이 Hey, Kevin. 말 조심해. 화를 내고 말았네요. 말 조심해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Watch your mouth. Watch your mouth입니다. 이 watch는요, 지켜보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your는 너의, 그리고 mouth는 입입니다. 너의 입을 잘 지켜봐. 주시하란 말 뭐예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 조심히 이렇게 골라라 이런 뜻이 되겠죠. 말 조심해. Watch your mouth. 함께 말해볼게요. Watch your mouth. 노란 부분만 강조해서요. Watch your mouth. 좋습니다. 말 조심해. 아무래도 좀 오버했나 싶어서 사과를 하는데요. 이제 크리스틴도 좀 민망하니까 괜히 막 케빈을 또 나무랍니다. 아,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에 네가 관심 갖고 그래. 그랬더니 제인이 그래, 근데 너는 왜 여자친구도 없는데?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문제가 케빈한테 좀 민감하잖아요. 얼마 전 에피소드 기억하시죠? 소개팅한 여자분한테 너무 빨리 고백을 했다가 차였잖아요. Oh, Jane, don't bring it up. 제인, 그 얘기는 꺼내지 마. 너도. 라고 크리스틴이 장난을 또 시작합니다. Bring up이요. 어떠어떠한 이야기를 꺼내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You brought it up 이라고 하면 이야기 꺼낸 건 너잖아 이런 뜻이고요. Who would bring it up? 설마 누가 그 얘기를 꺼내겠어? 이렇게요. Bring up 기억해 두세요. 아, 그 얘기는 꺼내면 안 돼. 왜냐면 케빈이 울지도 모르거든. 이러면 얼마나 흥미가 당기겠어요. 그죠? 이번에는 케빈이 크리스틴에게 너 말 조심해. 막 이렇게 입을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너무 궁금하겠죠? 이때 데니까지 등장을 하네요. 아, 내가 잘라 그랬는데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시 나왔네. 어떡하죠? 친구들한테 케빈의 섣부른 고백 얘기 해줘야 되나요? 이제는 케빈이 쑥스러워하면서 잠을 자러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 재밌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말 조심해. Watch your mouth. Watch your mouth.
비슷한 표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Mouth 대신에 language라는 표현 넣어볼 수 있는데요. language가 언어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What's your language? 네가 사용하는 언어, 말을 조심해라. What's your language? 쓸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말해볼게요. 다른 친구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친구.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막 꾸며내네요. 야, 말 조심해. 어떡해요? What's your language? What's your language? 그런가 하면 말 가려서 하는 게 좋을 거야. 약간 좀 더 이렇게 근엄하죠? Choose your words carefully입니다. 조심스럽게 너희 말을 골라라. Choose your words carefully. 자, 이 표현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동생이랑 크게 싸우다 보니까 말이 점점 심해졌어요. 동생이 선을 넘으려고 하네요. 너 말 가려서 하는 게 좋을 거야. 어떡해요? Choose your words carefully. Choose your words carefully.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말조심에 관한 표현 배워봤습니다. Watch your mouth, 입조심. Watch your languag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어른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너의 말을 신중하게 골라라. Choose your words carefully.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 영어가 가득한 우리 카툰 잉글리시죠. 보시면서 재미난 표현들은 쏙쏙 기억해뒀다가 꼭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What? Is that you, Shinoi?
1: 이 외 게임을 하면 친구들 생명 이렇게 이제 뭔가 하다가 보면은 생명 없어진다. Life lost. 네, 이제 죽는 거죠, 사실. 오케이. 그게 바로 life lost인데 세 번 죽으면은 어떻게 돼? 그래서 we'll end up in Captain Rockhart's dungeon of despair. 네, 절망의 던전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게임이 끝나.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머, 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네. What are you doing? Is that you? 너야? 네. Let's continue reading.
0: What are you two doing inside the TV? I'm not sure that's a good idea.
2: Hello, Shinoi's mom. Are you pressing the control buttons?
0: Oh, yes. Sorry. Was I doing that to him?
2: There is one button I need you to press.
3: I'm already on it. Call to action!
0: Chaos Crew!
1: 여기 그림을 보면은 막 돌고 막 점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엄마가 이 게임기를 잘못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시노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노이가 버튼을 누르는 건 좋지만 그건 그런 버튼을 누르지 말고 Chaos Crew를 호출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Alright, so. We'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벌써 재밌어요. 우리 시노이하고 토비가 게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뭐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All right, so please join me again next time to continue our story of the puzzle, Pirate's Puzzle. All right, take care, everyone, and see you soon. Bye.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Jo.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story of Mission Pirate Puzzle. 네, 지난번에 Remember, Shinoi and Toby, where did they go? They went inside the game. 네, 게임 안으로 들어갔죠? Character, 게임 character이 된 거예요. Okay, what's going on? 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 분명히 이제 저번에 또 Chaos Crew를 호출을 했으니까 도착하겠죠? Alright, now before we begin, let's look at our three vocabulary words for today. Alright, so the first word is to hurl, 던지다. 네, 이게 던지는 게 굉장히 세게 던지는 거예요. To hurl. Alright, the second word is to defend. To defend, 방어하다. Alright, and the third word is stow away. Stow away. 처음 들어봤죠? 밀항자. Okay,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and let's see how it's used in the story. 자, 오늘은 어떤 Chaos Crew, 히어로가 나타날지 궁금하죠? Alright, let's begin reading. Tech expert Bug has joined the game. Action ready Salama has joined the game. Super cool Merit has joined the game.
1: Have you redecorated?
2: We've been patched into some digital entertainment software. Why is some fiend hurling coconuts at us?
1: Hello, my furry amigo. What's got you so worked up?
2: I've located the exit point. It's in Captain Rockhart's treasure chest, whatever that is. Is anyone familiar with such an object?
3: I know where it is, but we've never managed to reach it before.
1: You've never had us with you before.
3: Mom, Dad, we can move around ourselves, but can't jump or spin. You'll need to press the action buttons when we tell you.
1: The Chaos Crew don't need any help.
2: We have our own action moves.
4: I'll be Shinoi.
5: Okay, I'll be Toby.
0: Okay, 친구들. 네, 우리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히어로. 자, Bug, Salama, Merit. 이제 왔는데 우리 Salama가 Why is some fiend hurling coconuts at us? 이렇게 말을 하는데 To hurl, 던지다. 네, 친구들, 던지는 거는 To throw 이런 동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hurl은 아주 세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확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게임을 나오고 싶으면은 이 출구 포인트, 엑셋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엑셋 포인트는 treasure chest. 자, 보물 상자에 있습니다. 글로 가야 되는데 이 시노이하고 토비는 알아요. 이거 대해서 게임을 했으니까. 근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 아빠가 게임을 좀 해야 되겠네요.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Alright, so let's continue. Reading.
3: Press the star button for jump, Mom. Now. Oof. Now press the square button for defend. Dad, stop pressing the circle button. That's for spinning. Whoa, whoa. Press jump. Press jump.
5: Oh. Oh, sorry. Oh, I think I've got it now.
3: Defend! Jump! Spin! Defend!
5: Bananas?
3: When we get to the cliff edge, we have to jump as far as we can.
6: Cliff edge?
7: Jump!
0: 자,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 이 게임기를 작동을 잘 못해요. 자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시노야하고 토비가 좀 고생을 하죠. 네, 여기에서 이제 막 점프를 하면은 이걸 눌러야 되고 defend 동사고요. 자, 방어하다. 네, 뭐 jump, defend 계속 뭐 spin 막 돈다. 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우리 토비가 잘못 아빠가 잘못 눌러가지고 계속 spinning 돌고 있는데요. 이제 배로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막 바쁘네요. 네, 계속 읽어요.
5: 오! Did you know this was going to be here?
2: I hoped it would be here.
6: The exit point is far below us.
7: Watch out for the seagulls.
5: So, the ship of no hope has some snotty stowaways.
2: Myra returns from walking Milo.
6: Since when did you two play computer games?
1: Since your brother and Toby got stuck in one.
0: 네, 드디어 해적선을 찾고 네,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일상표현 영단어를 공부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의미가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단어의 의미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요.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음식을 먹다라는

말하는 뜻도 됩니다. 이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지 같이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가죠?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렇게 교통수단을 타다라는 의미도 되는 단어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이렇게 물건이나 돈을 얻다라는 뜻도 되지만 어디를 향해 가다라는 의미도 되는 단어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have. have. 자, have 어떻게 쓰죠? have. 자, 우리 친구들 이 단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특이하게 음식의 앞에 쓰이게 되면 먹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어랑 같이 쓰이는지를 잘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예문부터 같이 볼게요. I have an old car. I have an old car. 나는 낡은 차를 have,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I have pizza with my family 라고 했어요. 나는 나의 가족과 함께 피자를 have 한다. 자, 여기서는 have가 무슨 의미일까요? 피자를 먹는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have는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먹다 라는 의미도 된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take. take인데요. 사실 이 take라는 단어는 사전에 검색해보면 정말 뜻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두 가지 의미를 추려왔는데요. 자, 먼저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take, t-a-k-e. 자, take라고 읽죠? take는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가지고 가다예요. take는 선택해서 가지고 가다입니다. 자, 그런데 교통수단 앞에 나오게 되면 그 교통수단을 선택해서 타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얘도 좀 특이하죠? 자, 우리 예문을 보면서 같이 연습해봐요. I take my bag to school 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take my bag이 나는 가방을 가지고 간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I take the train every day. I take the train every day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take 뒤에 뭐가 있어요? The train, 기차가 있어요. 그럼 기차를 가지고 가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교통수단 앞에 쓰인 take는 타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매일 기차를 뭐 한다? 탄다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나는 매일 버스를 탄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 take the bus every day. 하나 더. 나는 매일 지하철을 탄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 take the subway every day.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take는 이렇게 교통수단을 타다라는 의미로도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get 볼게요. 자, get도 의미가 다양합니다. 자, 일단 어떻게 쓰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get, G-E-T. get은요, 기본적인 의미가 무언가 나에게 없던 것을 얻다. 뭐 돈이나 물건 같은 것들을 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뜻은 어디에? 가다 도착하다요. 이때는 뒤에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뒤에 장소와 함께 쓰여서 어떤 장소에 가다 도착하다 라는 의미로도 get이 자주 쓰여요. 자, 그러면 예문 같이 볼게요. Can I get some food? Can I get some food? 제가 음식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가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에서는
How can

Can I get to the hospital이라고 했어요. Hospital, 병원이라는 장소가 나왔죠? 제가 병원에 어떻게 갈수 있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은 별표 치고 통째로 알아둘게요. 이런 문장을 우리가 언제 말할 수 있을까요? 길을 물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을 할 때, How can I get to 장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get이라는 표현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 오늘 배운 이세개 단어를 그림을 통해서 다시 복습해봐요. 먼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도 되지만, 먹다라는 의미도 되는 have.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가다도 되지만 어떤 교통수단에 타다라는 의미도 되는 단어는 무엇이었죠? 네, take였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어떤 물건이나 상을 타다도 되지만 혹은 얻다도 되지만 어떤 장소를 향해 가다라는 표현으로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get이 있었죠? 오늘 배운 이 have와 take, get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뜻이 많으니까 특히 예문과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내용도 잊지 않도록 열심히 복습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넷,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중일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매일같이 사용하는 중요한 표현들 3개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가족들은 함께 다양한 집안일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도 해요. 어질러진 방을 깨끗이 청소하기도 해요. 오늘은 집안일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자, 여러분은 집안일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나요? 우리 그림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자, 오른쪽을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요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아래를 보니까 이 어린 아이가 뭘 하고 있죠? 빨래를 하고 있네요. 또 왼쪽을 가볼까요?

어머니가 그릇을 씻고 계세요. 설거지를 하고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오빠가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각각의 집안일에 해당하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말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cook. cook. 자, 어떻게 썼나요? COOK. 네, 이렇게 씁니다. cook은 우리 친구들이 요리하다라는 뜻으로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요리사라는 의미로도 정말 자주 씁니다. 요리하는 사람, 요리사라는 의미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보면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He is cooking in the kitchen. Kitchen은 부엌이죠. 그는 부엌에서 뭐 하는 중이다? Cooking이니까 요리하는 중이다. 이때는 cook이 요리하다라는 동작으로 쓰였네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My mother is a great cook. 자, a great cook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훌륭한 cook입니다. 라는 것은 훌륭한 요리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cook의 두 가지 의미 다 기억해 두시고 우리는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lean. clean이라는 단어인데요. 먼저 한번 스펠링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써볼게요. C, L, E, A, N. clean. clean은 우리 친구들이 아마 깨끗한이라는 표현으로. 자, 그런데 청소하다라는 동작으로도 정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청소하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Clean your room. Clean your room. 우리 친구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나요? 너의 방을 뭐 해라? Clean. 청소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clean은 이렇게 청소하다라는 동작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리고 깨끗한이라는 의미도 갖는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The classroom is very clean. 하게 되면 그 교실이 어떻다? 아주 깨끗하다가 되는 거예요. 반대말은 The classroom is very dirty 하게 되면 그 교실이 아주 지저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wash. wash. 자, 먼저 한번 써볼게요. W A S H. wash. wash를 떠올리면 쌤은 깨끗하게 이렇게 물로 씻어내는 느낌이 생각납니다. 이 wash라는 건 깨끗하게 씻다라는 뜻도 되고요. 세탁물들을 빨거나 세탁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ash the dishes 하게 되면요. 그릇들을 깨끗하게 씻다. 그래서 설거지하다가 됩니다. 이 wash the dishes도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두개 살펴볼 텐데요. 먼저, Did you wash your hands? 라고 했어요. Did you wash your hands?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손을 wash 했니? 라는 건너손 씻었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하나 더. I will wash my dirty shirt. 라고 했습니다. I will wash my dirty shirt. 나는 더러운 셔츠를 뭐할 것이다? wash. 빨 것이다. 혹은 세탁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wash라는 건 물로 씻다, 빨다, 세탁하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 그리고 설거지하다. 라는 표현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집안일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자, 이 중요한 표현들을 그림을 보면서 복습해 볼게요. 자, 먼저 이 오빠가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하다라는 뜻도 되고 깨끗한이라는 의미도 갖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clean. clean입니다. 자, 다음으로 요리하다라는 단어도 배웠죠?

요리사라는 의미도 갖는 이 단어는 cook, cook입니다. 자,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다 혹은 세탁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는 네, wash, wash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거지하다 라는 표현은 뭐였죠? 설거지하다 라는 표현은 wash the dishes, wash the dishes 였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표현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강의 끝에 나오는 word review 보면서 교환에 같이 한번 예문을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세 번씩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자주 나오는 일상 표현들 위주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의 별인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낙타 이야기에 오늘은 낙타에 한번 빠져봅시다. 낙타 이야기에 쏙 빠져서 영어 실력을 확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간 저와 함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How the Camel Got His Hump의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낙타 등에 있는 혹의 비밀이 풀릴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목적격 보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글에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재밌는 내용이 펼쳐질지 저와 함께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바로 첫 번째 그림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낙타는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있고요. 그런데 옆에 황소가 와서 막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낙타는 들은 척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성격이 원래 그래서인 걸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개가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개가 혼나고 있고 말도 약간 기가 죽은 것 같고요. 소도 표정이 약간 기 죽은 그런 표정이네요. 어떤 대화가 왜 혼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살짝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으로 가니까 이제 낙타가 이 말과 소와 그 다음에 개한테로 왔습니다. 그런데 막 도도하게 지나가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네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자, 이렇게 저는 한번 추측을 해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예측을 해보셨나요? Tips for students.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영어 학습 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는 강세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영어 강세는 문장에도 영어 강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장 측면은 잠시 접어두고요. 다른 강에서 한번 다뤄보고요. 지켜서 읽지 않으면은 의사소통이 단절이 됩니다.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강세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스펠링은 완전히 똑같은데 또 다른 강세가 되면서 품사라든가 의미가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강세를 지키지 않으면은 정말로 상대방과 소통이 안 될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영어 강세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실제로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강의 중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것을 실제로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읽어보는 그 연습까지 하면서 몸으로 익혀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바로 강의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글을 읽어보기 전에 우리 음원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On Wednesday, the ox went to see the camel. The ox had a yoke on his neck. He said, "Camel, come and plow like the rest of us." "Humph," said the camel, and the ox went away and told the man. That evening, the man called the horse and the dog and the ox together. He said, "That camel in the howling desert won't work. You three must work double to make up for it." That made the horse and the dog and the ox very angry. So they held a powwow on the edge of the desert. The idle camel strolled by and laughed at them. Then he said, "Humph," and went away again.
0: 자, 오늘은 이 낙타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게으른 낙타였죠. 기억하십니까? 한번 볼게요. On Wednesday. 이거 수요일, Wednesday 아니고요. 물론 저도 이 단어 스펠링을 외울 때 예전에 학창시절에 많이 헷갈려서 Wednesday라고 외우면서 발음은 Wednesday라고 해야 됩니다.

0: 발음이 나지 않죠? On Wednesday, 수요일에 the ox, ox라고 하면 황소입니다. 황소가 went to see the camel. 황소가 낙타를 보러 갔습니다. 월요일에는 그 누가 갔었죠? 말이 갔었고요. 화요일에는 강아지가 갔었고요. 개가 갔었고 수요일에는 황소가 왔습니다. The ox had a yoke on his neck. 이 황소는 on his neck, 목에 a yoke. yoke라고 하면 멍에입니다. 멍에가 뭐냐 하면은 짐을 끌때 쓰는 그 수레 있잖아요. 수레를 연결하는 어떤 끈이나 장치 같은 게 멍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yoke, 이 멍에가 목에 있었습니다. He said, 이 황소가 말하기로, Camel, 이 낙타야, come, 좀 와봐라. 일좀 와. And plow like the rest of us. plow라고 하면은 바로 쟁기 혹은 쟁기로 일구다. 뭔가 밭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스펠링이 플라워도 되고요. 여기 아래 있는 이 플라워도 됩니다. 발음은 동일합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하나는 영국식, 하나는 미국식입니다. 이게 GH, OU, GH로 끝나면은 영국식이고요. OW로 끝나면은 미국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한 정리도 곧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미영 스펠링 차이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스펠링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부터 하면은 과거형을 표현할 때 우리가 dream이라고 하면은 꿈을 꾸다죠. 근데 dreamed라고 하면은 ed가 붙으면은 미국식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다 미국식이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dreamt라고 되어 있죠. dreamt는 영국식입니다. 발음도 살짝 다르죠. 그다음에 저도 이거 학창 시절에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center 정중앙 혹은 어떤 센터 할때그 center 혹은 center이라고 하죠. 미국식으로는요. er이 붙고요. 근데 영국식으로는 center. 예, 똑같습니다. center라고 똑같이 발음은 center라고 발음은 하지만 그러나 re라는 거 centre라고 발음을 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색깔을 나타낼 때 color 혹은 color 똑같은데요. 영국식에는 u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차이 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도 차이가 있는데 어떨 때는 좀 생소하게 보일지라도 그냥 단순한 차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ome and plow like the rest of us. 나머지 우리들이랑 같이 함께 여기 와서 밭 가는 게 어때라고 황소가 제안을 하네요. 근데 이 게으른 낙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흥. Humph, said the camel. 낙타가 이야기를 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And the ox went away. 그렇게 흥이라고 하니까 이 황소가 가버렸습니다. And told the man.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That evening, 그날 저녁에 the man called the horse and the dog and the ox together. 그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called the horse. The horse. 이 말과 개와 황소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he said, 그가 말하기를 that camel in the howling desert won't work. 그 낙타, in the howling desert, howling desert, 황량한 사막에 있는 낙타가 won't work, 일하려고 하지 않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죠. You three, 말과 개와 황소, 너희 셋이 must work double, 두 배로 일을 해야 돼. To make up for it, 그것을 make up for 하기 위해서. 자, make up for도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의미를 한번 끌어내 볼까요? 이 문맥을 활용해서요. make는 만들다고요. up은 어떤 수준을 올리는 것이고요. for는 뭐뭐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어떤 수준을 끌어올려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낙타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낙타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너희 세 명이서 무언가를 위해서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뭔가를 만들어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손실 따위를 너희 셋이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만들어내라. 즉 보상해내라. 이 말이죠. 하하. 그러니까 이 황소와 말과 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질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On Wednesday, the ox went to see the camel. The ox had a yoke on his neck. He said, "Camel, come and plow like the rest of us." "Humph," said the camel, and the ox went away and told the man. That evening, the man called the horse and the dog and the ox together. He said, "That camel in the howling desert won't work. You three must work double."

0: to make up for it.
1: 자, 말과 개와 황소가 상당히 화났겠죠. 왜 낙타가 일어났는데 그걸 우리한테 다 시키죠? 라는 느낌을 아마 가질 거예요. 계속 볼까요? That made. 그렇게 그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made. 만들었습니다. The horse and the dog and the ox. Very angry. 말과 개와 황소를 상당히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영어에 목적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줄쳐둔 거 있죠. The horse and the dog and the ox가 목적어입니다. 이 세 마리의 동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목적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Fun reading grammar.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보어는 말 그대로 어자는 말씀 어자고 보자는 보충해 줄 보자입니다. 그래서 보충해 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쉬운 예문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We consider him. 우리는 여긴다. Consider 하면 간주하다. 여기다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를 여긴다. 간주하다. 그러면 무엇으로 여기는지, 그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we consider him a teacher. 그러면 생각해보면 아, 우리는 그를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저를 너무나 잘 가르쳐줘서 수학을 너무 잘 가르쳐줘서 우리는 그를 친구라고 생각해요. 친구라고 여겨요. 간주해요. 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a teacher은 누구냐면 바로 그잖아요. We consider him. 그 힘과 a teacher은 동일 인물인 것이죠. 아, 힘이 목적어이니까 a teacher, 목적격 보어를 하나 붙여줌으로써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We consider him a teacher. 이렇게 나란히 써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의미는 우리는 그를 선생님이라고 간주하다, 생각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예시 한번 볼까요? I saw him. 나는 그를 보았다. 근데 단순히 그를 보았다. 거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 혹은 그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을 좀 더 붙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를 보았다. 그를 본 대상이니까 그가 목적어잖아요. 근데 그의 행동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I saw him cross the bridge. 그가 다리를 건넌 것을 보았다. 아, him, I가 걷는 게 아니고요. 여기 I, 주어인 I가 걷는 게 아니고 그를 보았는데 그가 걷는 거예요. 그가 다리를 건너는 것을 보았다. 목적어의 행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게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보았던 우리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것은 만들었다.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말과 개와 황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말과 개와 황소를 막 이렇게 찰흙 같은 걸로 빚어서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말과 개와 황소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매우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that이라는 게 저기 앞에 있는 주어가 very angry 한 게 아니라 목적어인 horse와 the dog와 the ox가 화가 난 것이죠. 이 목적어가 매우 화난, 이 화난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어 옆에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So, 그래서 they held a powwow. 그들은 열었습니다. 무엇을 열다 혹은 개최했냐 하면 held는 여러 가지, hold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powwow는 회의입니다. 회의. 그래서 회의를 hold, 잡았다가 아니라 회의를 개최해야 되잖아요. 개최했습니다. On the edge. Edge는 뭐냐면 가장자리 of the desert. Desert는 뭐냐 하면은 사막입니다. 사막의 한 구석에서 가장자리에서 궁시렁궁시렁 이 세 마리의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죠. The idle camel. 그 게으른 낙타가 strolled, stroll이라고 하면은 산책하는 거예요. 어슬렁, 어슬렁. 산책했습니다. by는 옆으로 쑥 산책해서 지나갔습니다. And laughed at them. 그리고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막 비웃은 거죠. 이렇게 웃은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오늘 강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Tips for Students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영어는 이 강세에 따라서 의미 및 품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강세가 앞에 있을 때 desert라고 읽으면 사막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파란색이 E가 뒤에가 있잖아요. dessert라고 합니다. dessert, 그 먹는 디저트는 S가 두 개이고요. 지금 S가 하나잖아요. dessert라고 하면 동사가 되고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강세가 진짜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 강세를 제대로 잡지 않고 제대로 된 강세를 발음을 하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면은 버리다라는 의미로 읽을 때 desert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의사소통이 단절이 되거든요. 그만큼 강세가 중요합니다. 앞에 또 두 번째 있는 예시 한번 볼까요? present. present라고 하니까 그 present 맞는 것 같은데 선물이죠. 그런데 뒤에는 present라고 합니다. present는 주다라는 것입니다. 주다.

0: 뭔가를 수여하다, 주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 present는 명사가 되고 뒤에 present는 주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시 한번 볼까요? record 들어가면 기록입니다. 뭔가 기록을 해놨다 할때그 기록. 근데 뒤에 있는 것은 record입니다. 뒤에 record. 뒤에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는 기록을 하다, 뭐 녹화하다, 녹음하다 할때그 기록하다의 의미인 record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세가 정말 중요하니 영어는 강세를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연습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Then he said. 그리고 나서 그 낙타는 이야기했습니다. Humph. 흥. 여전히 흥입니다. And went away. 그리고 나서 흥 가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아직까지 혹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자,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1: That made the horse and the dog and the ox very angry. So they held a powwow on the edge of the desert. The idle camels strolled by and laughed at them. Then he said, "Humph," and went away again.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 만나보셨죠? 우리 그 중에서 5개 뽑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Plow. Plow. He said, Camel, come and plow like the rest of us. Make up for. Make up for. You three must work double to make up for it. Desert. Desert. It is not easy to find water in the desert. Edge. Edge. They planted a forest at the edge of the desert. Stroll. Stroll. The idle camel strolled by and laughed at the animals.
1: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영어는 강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문장의 강세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단어의 강세입니다. 우리말은 가방, 가방, 가방 이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그 지역의 억양대로 읽는 것이지 어떤 강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모든 단어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세를 지켜서 발음을 해야지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 강세를 선생님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 해결책은 바로 듣고 음독하기입니다. 우리가 이 강세를, 저도 영어를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강세를 모든 제가 읽는 그 영어들 혹은 말하게 되는 영어들의 강세를 일일이 다 사전에서 찾아서 발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영어

이렇게 많이 읽어보고 많이 말해봤기 때문에 그 강세를 정확하게 발음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듣고 음독하기 혹은 듣고 말해보기가 꼭 필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강세로 말을 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놓치셨다면 EBS E-App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 읽으면서 영어에 푹 빠져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지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다뤄볼 책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How the Camel Got His Hump. 낙타의 등에 왜 그 혹이 생겼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밀이 오늘은 밝혀질까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사 다음에 꼭 나와야 할 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 스피킹과 라이팅과도 연결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글에 쑥 들어가기 전에요. 그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같이 그림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말과 황소와 개가 있습니다. 말과 황소와 개가 어떤 사람, 어떤 남자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남자는 시큰둥하게 이렇게 뭔가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보니까 이 남자가 낙타에 갔습니다. 그 게으른 낙타한테 가서 뭔가 이 남자가 낙타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쳐다보고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남자가 뭔가 둥둥 떠 있네요. 그냥 사람이 아닌가 봐요. 마지막 그림으로 가볼까요? 마지막 그림으로 가니까 남자가 이 낙타에게 뭔가 이렇게 발사! 뭔가 손가락에서 퓽! 나갈 것 같습니다. 이 뭐 하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좀 골려 먹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낙타의 표정은 심드렁하네요.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보았나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오늘 팁은 바로 영어는 동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동사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야 돼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영어는 동사만 잘 생각하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빨리빨리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영어 말하기나 영어 쓰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He asked. 그는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물었다. 언제 물었는지 어디서 물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필요한 정보가 뭐냐면은 뭘 물었지?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했지? 혹은 무엇을 물었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다. 누군가에게 뭐뭐를 물었다. 그래서 동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그 뒤에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가 무엇을 누구에게 물었는지, 그러면 언제 물었는지, 어디서 물었는지는 적어

0: 되고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말하기나 스피킹이 훨씬 더 쉬워진답니다. 그리고 읽기를 할 때 문장 구조 파악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팁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읽어볼 부분을 우리 글을 바로 읽기보다는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 the three animals went to the genie in charge of all deserts and told him their problem. The horse said, There's an animal in the middle of your howling desert who is idle and won't work. That's my camel, said the genie in surprise. What does he say about it? He says, humph, said the ox. The genie flew off at once. The genie found the camel being idle. Camel, what's this I hear of you doing no work? Asked the genie. Humph, said the camel. So the genie began to think a great magic. You've given everyone extra work ever since Monday, all on account of your idleness, the genie went on. Humph, said the camel. So the genie went on thinking a great magic. I shouldn't say that again if I were you, said the genie. You might say it once too often, camel. I want you to work. But the camel only said, humph, again.
0: How the camel got his hump의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So the three animals went to the genie. 세 마리의 동물들은 이제 요정에게 갔습니다. 이 세 마리의 동물들이 왜 요정으로 갔는지 혹시 지난 강의 기억하시나요? 바로 낙타가 일을 하지 않아서이죠. 그래서 어쩌면 요정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려고, 일러바치려고 혹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찾아간 것이겠죠. In charge of. 원래 우리가 이런 단어장 같은 데 보면 in charge of를 이렇게 붙여서 아, 누구누구의 책임이다, 담당이다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뭐 그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charge 자체의 의미가 책임, 담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in charge of all deserts 하면 모든 사막을 담당하고 있는 혹은 사막을 책임지고 있는 아, 주인이 요정에게 찾아갔습니다. And told them their problem.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요정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냐면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흐름이나 맥락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겠죠. 어,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지금 여기서 그들의 문제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 낙타가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그들의 문제죠. The horse, 말이 이야기했습니다. There's an animal, 동물이 한 마리 있어요. In the middle of your howling desert. 근데 your howling desert,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동물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그 동물은 어떠냐면 who is idle? Idle이라고 하면은 게으른입니다. 게으른 동물이 한 마리 있습니다. And won't work. 그리고 어떤 동물이 또 있냐면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게으른 동물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won't work라는 거, won't라는 거, 요거 발음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흔히 실수하는 발음 중에 하나입니다. 이 won't를 won't 요렇게 끊어서 읽는다면 won't, 요거를 부드럽게 읽으면 won't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want나 won't나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읽는 친구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won't라고 읽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won't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will not의 줄임말입니다. 원래는 두 단어인데요. will not을 줄여놓은 게 won't라는 거. 의미는 will not 그대로입니다. 뭐뭐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That's my camel. 그 내 낙타인데? Said the genie in surprise. 지니가 말했습니다. 지니는 수리수리 이렇게 램프를 수르르 문지르면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지니, 요정이 되겠죠. 그래서 in surprise, 놀라서 지니가 말했습니다.

요정이 말했어요. What does he say about it? 그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데? 즉, 낙타가 이렇게 일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던데? 라고 하는 거죠. He says hump. Said the ox. 그가 흥, hump은 흥입니다. 흥! 할때이흥 있잖아요. 그래서 흥입니다. 그가 흥이라고 하던데요. Said the ox. 소가 말했습니다. 혹은 소, 혹은 황소가 되겠죠. 소가 말했어요. The genie flew off at once. 이제 이 사막을 담당하고 있는 요정이, 낙타가 일을 안 해. 그건 내 낙타인데. 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는데 싶어서 The genie flew off at once. 즉시 당장 날라서 출동했습니다. The genie found the camel being idle. 자, 그런데 이 요정이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The camel being idle. 그 낙타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딱 걸렸네. Camel, what's this I hear of you doing no work? asked the genie. 낙타야, 낙타야, 내가 듣기로 네가 일을 안 한다던데. asked the genie. 지니가 물었습니다. 흥! Said the camel. 아하, 이제 드디어 이 낙타가 약간 선을 넘는 것 같네요. 흥! 또 낙타 흥이라고 하네요. So the

0: Great magic, 아, 엄청난 요술 혹은 마법을 생각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마법은 바로 낙타를 약간 벌주려고 혹은 골려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진 마법이겠죠. 자, 요것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방금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So the three animals went to the genie in charge of all deserts and told him their problem. The horse said, "There's an animal in the middle of your howling desert who is idle and won't work." "That's my camel," said the genie in surprise. "What does he say about it?" "He says, 'Humph,'" said the ox. The genie flew off at once. The genie found the camel being idle. "Camel, what's this I hear of you doing no work?" asked the genie. "Humph," said the camel. So the genie began to think a great magic.
0: 자, 이어서 볼까요? 과연 낙타는 어떤 마법을 받게 될까요? You've given everyone extra work ever since Monday.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낙타야, 넌 given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어. 무엇을 주었냐면 extra work, 추가적인 업무, 일을 주었어. Ever since Monday. Since는 뭐뭐 이래로, 뭐뭐 이후로라는 의미죠. 월요일 이후로 계속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동물들에게 아, 추가적인 일을 네가 지금 주고 있어. 즉 계속해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은 다른 동물들이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All on your account of your idleness. All, 전부 다 on account of. Account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개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on account of라고 하면은 전부 어떠어떠한 이유로, 뭐뭐라는 이유로라는 표현이 되겠죠. 어떤 이유로 지금 이렇게 낙타가 행동하고 있냐면은 your idleness, 어떤 이유냐면 너의 게으름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너가 지금 피해를 주고 있잖아. 일을 자꾸 주고 있잖아. The genie went on. 그 요정이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idleness는 원래 idle 하면 게으른이었는데 idleness, N-E-S-S가 붙으면 게으름 이렇게 명사형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저기 given에 파란색과 밑줄이 쳐져 있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의 tips for students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어 말하기를 하거나 영어 쓰기를 하거나 할 때 문장을 만드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사, 그 동사를 생각해보면 그 동사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될지를 생각해보면 아, 이 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단어나 이런 표현을 넣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감이 잡힌답니다. 그것을 Fun Reading Grammar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다음에 꼭 나와야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한번 예문을 통해서 바로 다뤄볼까요? Nick gave. 자, 일단 Nick이라는 주어가 나와야 됩니다. 어떠한 주어? 저도 좋고요. 선생님이나 학생이든 우리 친구들이든 주어, 주인공이 나와야 됩니다. 문장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말과 어순이 다른 게 여기에서 티가 납니다. 우리말은 아, 무언가를 주었다. 뭔가를이 먼저 나와야 된다면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닉은 주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닉은 주었다. 그러면 그 뒤에 필요한 게 뭐죠? 무엇을 주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무엇을 주는지가 나와야 되고 닉은 주었다. 과자를 주었다. 혹은 무언가를 주었다라고 하죠. 근데 또 궁금한 게 한 게 있지 않나요? 누구에게 줬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 동사를 잘 생각해보면 주었다라는 말 다음에는 아 무엇을 주었는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었는지가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Nick gave her 누구누구에게 주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무엇을 그녀의 부모님에게 누구에게 그녀의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대상, 아, 누구에게 보낸지 나오는 거예요.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무엇을 드렸냐면 혹은 무엇을 보냈냐면은 꽃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end도 아,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보내다. 아, 뒤에 이런 내용들이 와야 되는구나를 한번 생각해보면 아, 요 두 가지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고

0: 생각해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동사들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할까요? Humph, said the camel. 흥이라고 또이 낙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So the genie went on thinking a great magic. 그래서 그 요정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을 계속했냐면 a great magic. 더 큰, 아주 큰 어떤 요술을 생각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I shouldn't say that again if I were you, said the genie. 요정이 뭐라고 말했냐면, I shouldn't say that again. 나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텐데, 내가 너라면. 즉, 내가 너라면 흥이라고 안할 텐데, 너 지금 실수한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약간 둘러둘러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낙타가 눈치가 좀 없죠. You might say it once too often. Once too often 이라는 것은 한 번을 너무 자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실수를 한다라고 하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아유 이번에 한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too often 너무나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once too often이라는 것은 너무 자주라는 것입니다. You might say once too often. 이거 너무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Camel, I want you to work. 나는 네가 일을 했으면 좋겠어. But the camel said, only said, humph again. 그런데 또다시 아직까지 이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오로지 여전히 무엇을 말을 했냐면 흥이라고 또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낙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여기 있는 낙타의 등에는 혹이 없죠?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You've given everyone extra work ever since Monday, all on account of your idleness, the genie went on. Humph, said the camel. So the genie went on thinking a great magic. I shouldn't say that again if I were you, said the genie. You might say it once too often, camel. I want you to work. But the camel only said, humph, again.
0: 자, 그럼 오늘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 조금 생소해 보이는 것들, 우리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2: Charge. Charge. The three animals went to the genie in charge of all deserts. Won't. Won't. There's an animal who won't work. Genie. Genie. That's my camel, said the genie in surprise. Idleness. Idleness. He spends his days in idleness without work. Account. Account. You've given everyone extra work ever since Monday, all on account of your idleness.
0: 오늘의 팁은 바로 영어로 말 만들기의 핵심은 그 중심에는 동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로 말 만들기가 머릿속에서 막 팍팍팍 떠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만큼 익숙해지지 않은 혹은 자동화가 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무엇을 생각해보면 가장 좋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영어의 요소는 주어 동사다. 자, 요까지는 많은 친구들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동사 다음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중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아, 이 동사는 이런 내용들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은 부수적인 것들은 안 넣게 되고 꼭 필요한 것부터 넣게 됩니다. 그것이 영어의 말 만들기의 시작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이 동사를 통해서 말 만들기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365 영어 다이어리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요. 분명히 고장난 곳 하나 없는 아주 좋은 물건인데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깨끗이 닦아서 우리 집 차고나 혹은 앞마당에 내다 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싸게 팔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바로 차고 세일, garage sale이라고 합니다. 우리 헬렌도요, 이 garage sale에 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1: 어제 지역신문에서 차고 세일 광고를 읽었다. 그래서 가장 싸고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오늘 아침 일찍 차고 세일에 갔다. 그곳에서 내가 늘 갖고 싶던 램프를 발견했다. 흥정 끝에 반값에 그 램프를 구입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진정한 할인 물품 애호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0: 네, 재밌게 보셨어요? 평소에 꼭 갖고 싶었던 그 램프를 드디어 사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영어로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어제 지역 신문에서 차고 세일에 대한 광고를 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까 차고 세일, 이렇게 중고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싸게 판매하는 행사,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garage sale. Garage sale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차고 세일에 대한 광고를 어디에서 읽었대요? 지역 신문에서 읽었대요. 전국적인 소식을 다루는 신문은 아니지만 우리 마을, 우리 지역의 소식을 다루는 지역 신문, 영어로는요, local newspaper, local newspaper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저는요, 그 차고 세일 광고를 읽었어요. I read a garage sale ad. I read a garage sale ad. 지역 신문에서 어제 말입니다. In the local newspaper yesterday. In the local newspaper yesterday.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ad란 단어가 중간에 들어갔는데 이 ad란 단어는 바로 광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 I read a garage sale ad in the local newspaper yesterday.
0: 자, 광고를 읽은 우리 헬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아주 재빨리 차고 세일에 갔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아침 일찍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early this morning. early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아침 일찍부터 갔대요? 네, 가장 싸고 좋은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서랍니다. 가장 싸고 좋은 물건, 최고의 구매품이란 뜻으로 best buy, best buy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표현을 잘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자면, 그래서요, 저는 차고 세일에 갔어요. So I went to the sale. So I went to the sale. 오늘 아침 일찍이요. Early this morning. Early this morning. 가장 싸고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요. To get the best buys. To get the best buys.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So I went to the sale early this morning to get the best buys.
0: 자, 이렇게 일찍 차고 세일에 간 보람이 있었나요? 네, 있었죠. 바로 거기에서 내가 늘 갖고 싶었던 램프를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늘 원했던, 늘 원해왔다 라고 표현할 때 영어로는

0: have always wanted. have always wanted 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그곳에서요. There. 저는 램프를 찾았어요. I found the lamp. 제가 늘 원했던, 제가 늘 갖고 싶었던이요. That I've always wanted.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There, I found the lamp that I've always wanted.
0: 자, 우리 어떤 물건을 이렇게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내가 원하는 물건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헬렌은요, 흥정을 벌인 끝에 무려 반값의 그 물건을 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얼마에 주세요, 얼마만 깎아주세요, 안 됩니다. 서로 벌이는 흥정, 영어로는 bargain. 이라고 하시면 흥정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얼마에 샀다고요? 원래 부른 가격에 반값에 샀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반값에 라고 할 때는 영어로 for half price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영어로 잘 옮겨보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흥정을 한 끝에요. After bargaining. 저 그 물건 샀어요. I got it. 반값에요. For half pric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After bargaining, I got it for half price.
0: 와, 정말 대단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건을 찾고 그리고 흥정까지 벌여서 결국은 아주 싼 값에 샀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할인 물품을 쫓아다니면서 구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어로는 bargain hunter 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헌터라는 단어가 사냥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싼 물건만 마치 사냥하듯이 사는 사람이다. 아, 할인 물품을 굉장히 사랑하고 할인 물품만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Now I think 제 자신을 그 진정한 할인 물품 애호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I can call myself a real bargain hunter.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1: Now I think I can call myself a real bargain hunter.
0: 네, 이렇게 해서 늘 원하던, 갖고 싶던 램프를 반값에 구입한 우리 헬렌의 이야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공부한 내용이요. 우리 화면으로 다시 만나볼게요.
1: I read a garage sale ad in the local newspaper yesterday. So I went to the sale early this morning to get the best buys. There, I found the lamp that I've always wanted. After bargaining, I got it for half price. Now I think I can call myself a real bargain hunter.
0: 네, 어때요? 한결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 이번에는 잭의 다이어리 함께 할 텐데 우리 잭도 차고 세일을 찾았다고 하는데 잭은 과연 헬렌처럼 쇼핑에 성공했는지 우리 잭의 다이어리도 함께 만나볼게요.

0: 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길가에 서 있는 키큰 전봇대 있잖아요. 영어로는 telephone pole, telephone pole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소 길지만 앞에서부터 천천히 같이 만들어 보자면, 저는요, 그 차고 세일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I saw garage sale signs. I saw garage sale signs. 어제 전봇대에 붙어 있는요. On the telephone poles yesterday. On the telephone poles yesterday.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I saw garage sale signs on the telephone poles yesterday.
0: 자, 우리 잭 역시 헬렌 못지않게 아주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가장 좋은 물건을 손에 얻기 위해서 그 차고 세일에 막 급하게 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자, 우리 특히나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여기서는 차고 세일에 도착하다라고 할 때, get to, get to 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고 세일에 도착했다라고 하시려면, get to the sale 이런 식으로 응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왜 이렇게 서둘러 갔습니까? 가장 좋은 물건을 낚아채기 위해서, 손에 넣기 위해서겠죠. 자, 우리 이렇게 무언가를 휙 낚아채다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snatch up, snatch up 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자면요. 그래서요, 저는 그 차고 세일에 갔습니다. So I got to the sale. So I got to the sale. 오늘 아침 일찍이요. Early this morning. Early this morning. 가장 좋은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서요. To snatch up the best items. To snatch up the best items.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1: So I got to the sale early this morning to snatch up the best items.
0: 자, 그곳에서 우리 잭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자신이 늘 원했던 책꽂이를 딱 찾아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무언가를 찾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는 find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spot이라고 해도 무언가를 이렇게 딱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잭이 뭘 발견했어요? 책꽂이를 발견했대요. 자, 책을 넣을 수 있는 책꽂이, 영어로 bookcase, bookcas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장 같이 엮어 보니까 바로 그곳에서요, 저 책꽂이를 발견했어요. There I spotted the bookcase. There I spotted the bookcase. 제가 늘 원했더니요, 제가 늘 갖고 싶었더니요, that I've always wanted. That I've always wanted.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There, I spotted the bookcase that I've always wanted.
0: 자, 우리 잭 역시 헬렌 못지않게 아주 알뜰합니다. 그래서 막 흥정을 벌인 끝에 원래 불렀던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정말 저렴한 가격에 바로 그 책꽂이를 구입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우리 무엇보다 더 적은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less than, less than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뭐보다 더 적었다고요? 원래 가격의 절반보다 더 적었답니다. 자, 여러분, 원래 가격이라고 할때 영어로는 original price, original price라고 하는데, 원래 값의 반보다도 더 적었다이니까 뭐 60%, 70%, 80% 세일된 가격에 이 물건을 구입했겠구나 우리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보니까요, 흥정을 한 끝에요. After bargaining, after bargaining, 저그 책꽂이를 샀어요. I got it. I got it. 원래 가격의 반도 안 되는 값에요. For less than half of the original price. For less than half of the original price.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1: After bargaining, I got it for less than half of the original price.
0: 자, 그래서 우리 잭 역시 굉장히 지금 흐뭇해져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진정한 할인물품 구매자다라고 부를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죠. 자, 우리 이렇게

0: 물건 할인 물품을 찾아다니며 사는 사람, 앞에서는 bargain hunter라고 표현했었는데요. 뭐 비슷한 의미로 bargain shopper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Now I think 제 자신을 그 진정한 할인물품 구매자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I can call myself a true bargain shopper. I can call myself a true bargain shopper.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myself라는 말은 나 스스로를 이라는 의미라는 것도 같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1: Now I think I can call myself a true bargain shopper.
0: 네, 이렇게 해서 책꽂이를 구매하고 아주 뿌듯해하는 잭의 다이어리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공부한 내용들 잘 생각하시면서 잭의 다이어리 다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1: I saw garage sale signs on the telephone poles yesterday. So I got to the sale early this morning to snatch up the best items. There, I spotted the bookcase that I've always wanted. After bargaining, I got it for less than half of the original price. Now, I think I can call myself a true bargain shopper.
0: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garage sale, 그 차고 세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나 스스로를 무엇무엇이라고 부르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call oneself 무엇무엇. 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시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겠어요? 그는요, 자기 자신을 뭐 진정한 작가라고 부른대요. 진정한 작가, true writer라는 표현 쓰면 문장이 어떻게 될까요? He calls himself a true writer. He calls himself a true writer.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장도 가능하겠네요. 그녀는요, 자기 자신을 진정한 음악가다라고 부른대요. 자, 우리 진정한 음악가, true musician입니다.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보면, she calls herself a true musician. She calls herself a true musician.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겠고요. 우리 다이어리 속그 어려웠던 문장에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저는 그제 자신을 진정한 할인물품 구매자다. 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라고 할 때. 자, 우리 진정한 할인 물품 구매자, true bargain hunter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문장 만드니까, I call myself a true bargain hunter. I call myself a true bargain hunter.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도 call oneself 구문 이용해서 얼마든지 더 많은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My own diary 보시면서 배운 표현들 모두 다 활용해 보세요.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무조건 비싼 물건, 좋은 브랜드의 물건만 좋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도 아주 품질 좋고 값싼 중고 물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면 My Own Diary 통해서 많이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365 영어 다이어리 게시판은 항상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내일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배웠던 간단한 질문들 기억나나요? 뭐 예를 들자면 몇인지 물어보고 생일이 언제인지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요. 그런 질문들로 우리 한번 오늘 라이팅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25. Monday. Ask simple questions. I can write about asking simple questions.
0: 자, 그러면 리뷰부터 한번 해볼게요. Wow, the friends are at a cafe. 같이 카페에 친구들이 와 있네요. 그쵸? 서로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Oh, look at the clock. What's the time? 시간이 몇 시죠? 아, 저녁 6시네요. 그쵸? 우리 오전, 오후 표현하는 거 배웠었는데 기억나죠? 그리고 또 달력을 보니까 누군가의 생일인 것 같아요. 자, 몇 월 며칠이라고 쓰여져 있나요? Remember how to say dates? 자, 날짜 얘기하는 거 기억나나요? 자, 같이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볼게요. 자, go to 어디 어디로 가다라는 표현이죠. I went to school이라고 하면 잠시만요. 고가 어디 갔나요? 고가 went가 됐죠. 고는 현재 그냥 가다라는 뜻이고 went는 갔다, 과거 형태죠. I went to school. 학교에 갔어요 라는 말이 되고요. When, 언제? 라는 뜻이고 one's birthday는 누구누구의 생일이라는 표현이에요. When is your birthday? 라고 질문을 하면 당신 생일은 언제예요? 라는 뜻이죠. 친구들끼리 너 생일이 언제야? 이렇게 물어볼 때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날짜를 얘기할 때 이 월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 다 기억나나요? 복습 쭉 해볼게요. 1월은 January. 2월은 February. 3월은 March. 4월은 April. 5월은 May. 6월은 June. 7월은 July. 8월은 August. 9월부터는 뭐뭐er 이렇게 끝나죠. 그렇죠? September. 10월은 October. 11월은 November. 12월은 December. 다 기억나죠? 요거 잘 외워둬야 돼요. 자, one's friend라고 하면 누구누구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is is my friend라고 하면 이건 내 친구야. 여기 있는 사람은 내 친구야. 이런 말이 되겠죠. The time은 그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The는 보통 정해져 있는 그것을 얘기할 때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물어볼 때 쓰는 이유는 바로 지금의 시간을 물어보기 때문에 the time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몇 시야? 라고 할 때는 What's the time? 이렇게 물어보지 What time?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What's the time? The 꼭 넣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오전을 얘기할 때는 보통 AM이 붙는다고 했고요. 오후는 PM이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3시면 It's 3 AM. 새벽 3시네요. 그렇죠? 3 PM, 오후 3시라는 뜻이죠. 자, 이제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생일. 생일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바로? 오, 그쵸. Birthday. 아까도 했었잖아요. 그쵸? 자, birth. 먼저 한번 스펠링 보면 B,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R. 맞아요. Birth. 요 TH 발음이죠. 그래서 birth. 이렇게 한 다음에 D-A-Y. Day를 뒤에 붙여주면 됐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0: 여러분, 5월이 영어로 뭐였어요? 5월! 오, 메이. 12월은? 그쵸, December. 그럼 7월은? July. 잘했어요. 이렇게 달이 잘 기억이 안 나면 몇 월? 뭐지? 이렇게 한번 퀴즈를 본인 스스로 한번 내서 연습해 보세요.
1: Culture Time.
2: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Today, we will look at sport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스포츠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나라마다 기후나 지형에 따라 즐겨 하는 운동이 다릅니다. Let's look at the first sport. 이것은 어느 나라의 운동일까요? That's right. Russia. 맞아요. 러시아입니다. What sport is it? It's skiing. 그렇지요. 스키입니다. Skiing is a popular sport in Russia. 스키는 러시아에서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요. It snows a lot, and there are lots of mountains in Russia. 눈이 많이 내리고 산지가 많은 러시아는 스키를 즐기기 좋습니다. Can you ski? Yes, I can. Let's look at the next sport. 이것은 어느 나라의 운동일까요? That's right. The Netherlands. 맞아요. 네덜란드입니다. What sport is it? It's ice skating. 그렇지요. 스케이팅입니다. Skating is a popular sport in the Netherlands. 스케이트는 네덜란드에서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요. There are lots of canals in the Netherlands. 수로가 발달한 네덜란드는 스케이트를 타기 좋습니다. Can you skate? Yes, I can. Let's look at the next sport. 이것은 어느 나라의 운동일까요? That's right. Australia. 맞아요.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What sport is it? It's swimming. 그렇지요. 수영입니다. Swimming is a popular sport in Australia. 수영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요. Many cities in Australia are along the coast. It's easy to go to a river or the ocean. 오스트레일리아는 강, 바다가 가까운 곳에 있어 자연스럽게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Can you swim? Yes, I can. Let's look at one more sport.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 인기 있는 운동일까요? That's right. China. 맞아요. 중국입니다. What sport is it? It's table tennis. 그렇지요. 탁구입니다. Table tennis is a popular sport in China. 중국인들의 생활 스포츠입니다. Players hit a ball over the net with paddles. 탁구대에서 공을 라켓으로 주고받는 종목입니다. Can you play table tennis? Yes, I can. 나라별 기후나 지형에 따라 즐겨 하는 운동이 있다는 게 참 재미있네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자, 레벨업 시간입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라이팅 한번 해볼게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they're at a cafe, 그쵸? 그래서 My friend and I 라고 하면 내 친구와 저는 이라는 뜻이죠. 어디에 갔을까요? Coffeeshop. 근데 어디에 가다? Go to를 사용해서 과거니까 went to 라고 할 수 있죠. My friend and I went to a coffeeshop. 여기서 a coffeeshop이라고 한 거는 여러 커피숍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뭐 일단 우리는 지금 그림에 보이긴 하지만 사실 보인다고 이게 어떤 커피숍인지 특정할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 coffeeshop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일단 친구에게 뭔가를 물어봤어요. 생일이 언제니? 이렇게 I asked my friend. 나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When, 언제는 when이죠, 그쵸? When her 생일은? Birthday is, 맞아요. I asked my friend when her birthday is. 자, 언제라고 했을까요? 우리 잘 볼까요? 며칠이라고 쓰여져 있죠? 바로 September 12th. 네, 이렇게 th를 붙여줘야 돼요. 12번째 날이니까 요 번째 요거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She said it's September 12th. 9월 12일이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일단 친구가 물어보니까 My friend asked me. 그 다음에 지금 몇 시니? What the time is? The time이라고 해야 지금 바로 시간, 그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몇 시예요? 보니까 오후 6시네요. I answered. 저는 대답했어요. It's 6 p.m. Good job. 자, 그럼 쭉 한번 읽어보면 My friend and I went to a coffee shop. I asked my friend when her birthday is. She said it's September 12th. My friend asked me what the time is. I answered, it's 6 p.m.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asking simple questions. 여러분, 간단한 질문으로 글쓰기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 기억나나요? 그 표현들 복습하면서 라이팅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5. Tuesday. Ask for favorites. I can write about asking for someone's favorites.
0: 가장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표현들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mom is calling someone. 엄마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죠? 나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내 생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죠? 자, 왼쪽부터

0: 보니까 there are three shops. One shop is selling basketball and a soccer ball.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베이커리가 있네요. 오, 맛있는 케이크들이 보여요. And here's also a clothes store. 자, 옷을 팔고 있는데 there's red and blue shirts, right? 자, 어떤 것들을 사게 될지 한번 이따가 라이팅 해보고요. 표현들부터 리뷰 해볼게요. One's favorite. 이 표현이 바로 누구누구의 최고로 좋아하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보통 최고로 좋아하는 게이 뒤에 붙어요. 예를 들어, This is my favorite cake. 라고 하면,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가 바로 my favorite cake가 되는 거죠. 기억나죠? 자, 그리고 요거를 맨 앞으로 가져와서 my favorite color is yellow. 요렇게도 쓸수 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이야. 요렇게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야.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는 이거야. 요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뒤에 다쓸수 있습니다. say는 말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과거에 내가 말했다라고 할 때는 said로 바꿔서 I said yes. 저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과거 형태를 외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보통은 ed를 붙여도 되지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건 많이 외워주세요. 자, ask. ask는 물어보다라는 표현인데 이 경우는 ed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I asked him. 저는 그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뜻이 되고요. I asked him. 자, soccer. 우리 다양한 스포츠 이름들도 배워봤었어요. soccer는 바로 축구였죠. I like soccer. 이렇게 말하면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라는 뜻이었죠. I like soccer. 자, baseball. 이거는 어떤 표현이었나요? 어떤 스포츠죠? 바로 야구죠. 맞아요. 우리가 1루, 2루, 3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룰을 베이스라고 해요. 그리고 공을 사용하죠. ball. 그래서 baseball이 야구입니다. also는 또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I also like baseball 이라고 하면 저는 야구도 좋아해요. 야구 또한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I also like baseball.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우리 테니스라는 스포츠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 너무 쉽다고요? 맞아요. 테니스이죠. 영어니까. 근데 스펠링 알고 계신가요? 자, T로 시작하겠죠? T. 요거니까. 테, 에 발음이죠. 그러면 이가 오고, 니스. 오, 애니?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IS로 끝나네요. 테니스. 잘했어요. 하나 더 풀어볼 텐데, 여러분, 색깔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여기 팔레트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저 끝에서부터 빨간색부터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은 영어로 red. 그러면 주황색은 영어로 orange. 우리가 오렌지색이라고도 하죠. 노란색은 yellow. 초록색은 green. 파란색은 blue. 그러면 남색은 navy. 제가 입고 있는 요 보라색은 purple. 흰색은 white. 검정색은 black. 그럼 분홍색은 pink. 요건 쉽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회색은 gray.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잘 외워두면 좋겠네요. Good job, everyone.
1: Learning point.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뭐 소리 구분하고 단어 익히기. 세계 여러 나라의 나이 세는 법 알아보기.

0: How can I help you today?
1: I need a cake for my birthday.
0: Oh, happy birthday! What kind of cake do you want?
1: A strawberry cake, please.
0: How many candles? How old are you?
1: I'm 10 years old.
0: Okay, here is your cake with 10 candles.
1: Thank you!
2: Happy birthday, Kayla!
1: Thanks, Brian. Have some cake.
3: Mmm. This is delicious.
1: I have one more surprise for you. Let's go to the theater.
3: Great!
1: Two tickets for a fun trip. How old are you? I am 10 years old. What about you? How old are you?
4: I am 10 years old too.
1: Two children's tickets, $20. Here you are. Here are your tickets. Enjoy the movie.
5: Fun time activity.
6: 1번 다음 장면에서 점원의 질문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0: How can I help you today?
1: I need a cake for my birthday.
0: Oh, happy birthday! What kind of cake do you want?
1: A strawberry cake, please.
0: How many candles?
1: I'm 10 years old.
6: A. How are you? B. How old are you? C. How's the weather? How old are you?
7: 자, level up 시간입니다. 그럼 writing 한번 해볼게요. 자, 엄마가 지금 상점 앞에 서 있어요. 자, my mom asked. 엄마가 물어봤어요. What 뭐뭐 is? 자, 처음에 뭘 물어봤을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가 뭔지. What my favorite cake is. 자, 케이크 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크가 있죠. 우리 친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말하다는 say죠. 과거는 said. I said it's chocolate cake. 우리 친구들도 초콜릿 케이크 좋아하나요? 자, I said it's chocolate cake. 초콜릿 케이크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she, 엄마를 얘기하는 거겠죠. What I want for my birthday. 내가 내 생일에 뭘 원하는지 엄마가 물어보셨겠죠. 그래서 asked. ask의 과거 ed 붙여서 asked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엄마에게 I told her 말을 했어요. 뭘 원하는지. 뭘 원할까요? 농구공, 축구공, 축구공. A soccer ball. I told her a soccer ball. 저는 축구공을 원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she 뭐뭐 asked me which shirt I want. 자, 아까 이미 물어봤잖아요. 뭐 원하니? 또 물어봤을 때는 also를 넣어주면 되죠. She also asked me which shirt I want. 어떤 셔츠를 원하는지도 물어봤어요. 자, 근데 셔츠가 두 개가 있네요. 그쵸? 빨간색, 파란색. 자, 우리 친구는 My favorite color is red.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빨간색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빨간색 셔츠 사달라는 말이겠죠. 그쵸? My favorite color is red. 이렇게 대답을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오, 생일 때 공도 받고 셔츠도 받겠네요. 그쵸? 너무 부럽네요. 자, 그러면 preparing for my birthday. 나의 생일 준비하기. 요 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볼 텐데, 여러분 잘 써봤지만 또 읽어볼게요. 잘 따라해 주세요. My mom asked what my favorite cake is. I said it's chocolate cake. She asked what I want for my birthday. I told her a soccer ball. She also asked me which shirt I want. My favorite color is red. So I said a red shirt. 잘했어요. 자, 이렇게 읽고 따라하기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 글쓰기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의 생일 때뭘 원하는지, my favorite 뭐뭐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asking for someone's favorites. 누군가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1: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0: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싫어하는 것들이 있죠. 나는 뭐뭐를 싫어해 라는 표현 잘 기억나나요? 그런 표현들로 내가 싫어하는 걸 한번 글로 써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2: Week 25 Wednesday Say what you don't like. I can write about things I don't like.
0: 자, 그럼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보니까 저 친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She's very stressed. There are many things she doesn't like. 안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First, mom prepared pizza. 엄마가 피자를 준비했는데 피자도 싫어하고 또 보니까 방이 좀 많이 지저분하죠? But I don't think she likes cleaning. And she's also doing her homework. 숙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question mark, 물음표가 크게 세 개가 있네요. 도대체 숙제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너무 싫어. 이런 표정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떤 표현들을 써야 할까요? 일단 I don't like 뭐뭐라는 표현이 나는 뭐뭐가 싫어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I don't like bananas 이렇게 음식을 말할 때도 쓸 수 있겠네요. 나 바나나가 싫어 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바나나가 싫어 라고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딱 하나의 특정 바나나가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바나나가 다 싫은 거잖아요. 통째로. 그래서 S를 붙여서 복수로 나타내줘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나는 바나나들이 싫어인데 좀 어색하긴 하죠, 우리말로는. 하지만 영어로는 꼭 이렇게 써야 합니다. I don't like, but it's hard 라고 하면 hard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딱딱한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건 딱딱해 라는 의미도 있고 어려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라고 할 때도 It's hard 이렇게 표현을 하죠. 먹었더니 달콤해 라고 할 때는 It's sweet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도 어떠한지 말할 때 It's 다음에 어떠한지에 해당하는 단어가 오면 되는 거네요.

0: 자, I don't like 뭐뭐도 있었지만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싫다라고 할 때는 I don't like ing가 올 때도 있어요. 자, 이 ing가 오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요. I don't like jumping이라고 하면 나는 뛰는 게 싫어, 뛰는 것이 싫어라는 뜻이겠죠. 자, really라는 표현도 있었죠. Really는 정말로라고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I really don't like pizza라고 하면 나는 피자가 정말 싫어요라는 의미죠. 그래서 싫은 거를 한번더 강조해 줄 때는 really라는 표현을 don't 앞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나는 공부하는 게 싫어. 이번에는 또 ing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I really don't like studying. 네, 공부하는 것이 싫으니까 studying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여자친구가, 숙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너무 싫어. 이런 표정이었잖아요. 숙제는 영어로 뭘까요? 숙제는 집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집이라는 뜻에 home이 먼저 오고 그 뒤에 일이라는 work가 붙은 그런 합성어네요. 그쵸? 스펠링은 어떻게 돼요? 하,로 시작하니까 H, home, O, M, E, 그 다음에 work, W, O, 그쵸? R, K, homework. 요 단어 많이 익혀두세요. 또 하나 퀴즈 한번 해볼까요? 나는 수학이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정말 싫어요 라고 할 때는 저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맞아요. 우리가 방금 복습을 했었던 really가 들어가면 되겠죠? I really don't like math 이라고 하면 돼요. 자, 지금까지 복습했던 내용들 많이 연습해 주세요.
1: ABC time.
2: Hello, everyone. I am Phoebe. Welcome to ABC time. We will play with our ABC friends. 오늘도 ABC 친구들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만나보아요. Today, we will meet R and L. 오늘 만날 친구들은 R과 L이에요. How do you pronounce R? 먼저 어떻게 소리 내는지 볼까요? R은 혀를 둥글게 말아 입천장에 닿지 않게 하고 러 소리를 내요. 이때 목에 떨림이 있어요. Now try it. Repeat after me. R. R. Let's practice with some words. Run. Repeat after me. R. Run. Let's run to the park. 공원까지 달리기 하자. R. Run. R. Run. Let's practice one more word. Robot. Repeat after me. R. Robot. I want a robot for my birthday. 저는 생일 선물로 로봇을 원해요. R. Robot. R. Robot. Now, let's look at L. How do you pronounce L? L은 어떻게 소리 내는지 볼까요? 혀끝이 윗니에 뒤에 살짝 닿으면서 이렇게 르라고 소리내요. 이르 소리 역시 목에 떨림이 있어요. Now try it. Repeat after me. L. L. Let's practice with some words. Look. Repeat after me. L.

0: Look. Please look at my lips. 내 입술을 보세요. Look. Look. Let's practice one more word. Lemon. Repeat after me. Lemon. Lemons are sour. 레몬은 쉬어요. Lemon. Lemon. Great job! Before we wrap up, let's practice words one more time. Now please listen and repeat after me. R, r, run. R, r, run. R, r, robot. R, r, robot. L, l, look. L, l, look. L, l, lemon. L, l, lemon. Great job, everyone.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1: 자, 그럼 복습했던 표현들 위주로 우리가 writing을 하는 level up 시간입니다.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일단 우리 친구가 싫어하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일단 엄마가 피자를 준비해왔는데 나 피자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글을 써볼까요, 여러분? 나는 피자가 싫어? I don't like pizza. 네, I don't like pizza라고 하면 되죠. 근데 왜 싫어요? Too salty니까 너무 짜서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저 앞에 뭐가 붙을까요? It's가 오죠. 그래서 it's 다음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온다고 그랬죠. too는 너무 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또 싫어할까요? 보니까 방이 많이 지저분해요. I don't like cleaning either.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either는 뭐뭐도라고 할 때 보통 붙는 표현이죠. I don't like pizza. 이미 얘기했잖아요. 나는 피자도 싫지만 청소하는 것도 싫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either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청소가 싫은 이유는 너무 어려워서 It's too hard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omework, 숙제. 숙제는 얼만큼 싫어할까요? 정말로 싫어요. I really don't like homework.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왜냐? It's too difficult. 지금 question mark, 물음표가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전체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Things I don't like. I don't like pizza. It's too salty. I don't like cleaning either. It's too hard. I really don't like homework. It's too difficult.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글쓰기 해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things I don't like. 내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다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Check 할게요. 자, 이렇게 I don't like 뭐뭐, I don't like ing를 응용해서 글쓰기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복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아침 하루 일과는 어때요? 뭐 일어나서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오늘은 그런 표현들을 함께 복습하면서 글쓰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25 Thursday What I do daily 1. I can write about my morning routine.
0: 자, 그럼 복습부터 시작해 볼게요. First, let's take a look at this picture. 자, 저쪽에 보니까 시계가 It's 8 o'clock. 네, 아침 8시이네요. 그렇죠? 우리 토끼가 하면서 일어나고 있네요. 그게 바로 일어나는 시간인가 봐요. 엄마가 8시에 일어나니까 아이고, 우리 잠꾸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죠? And what does rabbit do in the morning? 아침에 뭘 할까요? 첫 번째는 치카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샤워헤드가 보이네요. She takes a shower. 그 다음에는 옷을 입고 She goes out. 외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는지 우리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시간을 얘기할 때 시간이라는 그 숫자를 사용하는 그 표현 앞에 at이 항상 붙습니다. 그래서 at 10 o'clock 이라고 하면 10시에 라는 표현이겠죠. I sleep at 10 o'clock 라고 하면 나는 10시에 잠을 자요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요 10 o'clock을 저녁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I sleep at 10 p.m.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10 o'clock 이라고 하면 오전 10시인지 저녁 10시인지는 구별할 수 없어요. 물론 저녁 시간에 보통 우리가 잠을 자니까 저녁이라고 인지는 하겠죠. 근데 명확하게 얘기할 때는 10 p.m.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네요. 자, sleepy head 이 표현은 직역을 하면 졸린 머리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잠꼬러기라는 영어식 표현이죠. Wake up, sleepy head 라고 하면 잠꼬러기 일어나 라는 말이 되겠죠. Wake up, sleepy head.

once의 your가 들어갔죠? 이거는 너의 치아를 닦아라는 말로 양치하세요라는 뜻입니다. Brush your teeth. 기억나죠? 자, take a shower는 샤워를 하다인데 샤워 앞에 꼭 어가 붙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샤워는 아침에도 할수 있고 점심 때도 할수 있고 뭐 언제든지 여러 번할수 있잖아요. 아, 그쵸. 물론 우리가 하루에 한번 정도 하죠. 그런데 뭐또 매일도 할수 있고 여러 번할수 있는 것 중에 한번 한다라는 의미로 take a shower 어를 꼭 넣어줘야 합니다. I take a shower after school. After school이라고 하면 방과 후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방과 후에 샤워를 해요라는 의미죠. 자, put one's clothes on이라는 표현은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put my clothes on이라고 하면 나는 내 옷을 입어요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put on이라는 표현이 옷을 입다, 뭐 귀걸이를 하다, 머리띠를 하다, 신발을 신다, 이렇게 몸에 붙이는 혹은 입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심지어 향수도 몸에 뿌리는 거잖아요. 그때도 put on을 씁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get ready라고 하면 준비하다라는 뜻이죠. Get ready now라고 하면 지금 준비하세요라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Get ready now.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brush your teeth라고 했잖아요. 근데 teeth는 치아라는 뜻인데 여러 개 복수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딱 치아 하나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보통 단수 복수 만들 때 단수에다가 S를 붙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복수 자체에 S가 없어요. Teeth죠. 자, 치아 하나는 여러분 기억나나요? 바로 tooth라는 표현이었어요. 맞아요. 스펠링은 T-O-O-T-H이죠. 그래서 O-O가 들어가면 하나, E-E가 들어가면 여러 개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점심을 12시에 먹어요. I eat lunch of일까요? at일까요? or일까요? 시간을 나타낼 때는 at이라고 했죠? 그래서 I eat lunch at 12 p.m. 이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고요. 복습 많이 해주세요. Phonics Land.

지난 시간까지 각각의 ABC 친구들이 어떻게 소리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 두 친구들의 소리를 비교해 볼 거예요. Today we will meet S and Z sounds. 오늘은 S와 Z 소리를 비교해 보기로 할까요? How do you pronounce S? 먼저 어떻게 소리 내는지 볼까요? 힘을 빼고 이렇게 S라고 소리 내요. 이때 목에 떨림이 없어요. Now try it. Repeat after me. S. Let's practice with some words. Sing. Repeat after me. Sing. Let's sing a song. 함께 노래를 부르자. Let's practice one more time. Sing. Sing. Let's sing a song. Let's practice one more word. Six. Repeat after me. Six. How many apples? Six apples. 사과는 몇 개예요? 사과는 여섯 개예요. Let's practice one more time. Six. Six. How many apples? Six apples. Great job! Now, let's look at Z. How do you pronounce Z? Z는 어떻게 소리 내는지 함께 볼까요? S 소리와 같은 방법으로 내는데 다른 점은 목에 떨림이 있는 소리예요. 이렇게 Z라고 소리 내요. Now try it. Repeat after me. Z. Z. Now, let's practice with some words. Zebra. Repeat after me. Z. Zebra. We saw zebras at the zoo. 우리는 동물원에서 얼룩말을 봤어요. Let's practice one more time. Z. Zebra. Z. Zebra. We saw zebras at the zoo. Let's practice one more word. Zoo. Repeat after me. Z. Zoo. We went to the zoo. 우리는 동물원에 갔어요. Let's practice one more time. Z. Zoo. Z. Zoo. We went to the zoo. Before we wrap up, let's practice words. S. S. Sing. S. S. Sing. S. S. Six. S. S. Six. Z, z, zebra. Z,

0: Zebra. Z, z, zoo. Z, z, zoo. S와 z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모두 잘 알겠지요? Goo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Level up writing! 한번 시작해 볼게요. Alright, let's see what the rabbit does in the morning. 자, 우리 rabbit은 I wake up. 자, 언제 일어나요? 시간을 보니까 at 8 o'clock이죠. 물론 아침이니까 8 a.m.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My mom calls me. 엄마는 나를 뭐뭐라고 불러요. 잠꾸러기. Sleepy head. 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번, 2번이 있는데 뭘 먼저 하나요? I brush my teeth first. My라고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nd then I 샤워한다. Take a shower. 꼭 넣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네요. I put my clothes on and get ready to go out. 이렇게 써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쓴 내용을 쭉 한번 복습하면서 따라해 볼게요. I wake up at 8 o'clock. My mom calls me sleepyhead. I brush my teeth first. And then I take a shower. I put my clothes on. And get ready to go out.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에 본인 이야기로 한번 꾸며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morning routine. 아침마다 하는 루틴에 대해서 쓸 수 있다 했는데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morning routine에 대해서 써보는 시간 가지세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제 학교를 가고 집에 오고 간식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복습하면서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0: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25. Friday. What I do daily, too. I can write about my day.
0: 자, 그러면 복습하면서 한번 글쓰기 준비해 볼까요? Let's look at the picture. Oh, Bear is going to school. 저기 보니까 곰이 학교에 가고 있어요. EBS school에 가고 있는데 지금 몇 시일까요? 8시 50분이네요. How would you say that in English? 영어로 시간 말하는 거 기억나나요? 자, 8시 50분 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나온 것 같죠, 그죠? So what does he do after he washes his hands? 맛있는 간식을 먹네요. It's snack time. What time is it? 몇 시예요? 3시 30분이네요. 요것도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기억나나요? 자, 그럼 복습 한번 시작해 볼게요.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 학교에 가다 라는 뜻이죠. Go가 가다 라는 뜻이고 to가 방향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어디 어디로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school 이게 학교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I go to school every morning 이라고 하면 저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요 라는 말이 되겠죠. I go to school every morning. Study 라는 표현은 공부하다 라는 뜻이죠. I study hard.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hard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어려운 혹은 딱딱한이라는 의미라고도 했는데 그거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과제를 얘기할 때 표현할 때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공부하는 행동을 꾸며주는 말로 열심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I study hard. 저는 열심히 공부해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자, come back home 이라는 표현은 집으로 돌아오다 라는 뜻이죠. come back이 돌아오다 라는 표현이고 home이 집이라는 뜻인데 근데 방향을 나타내 주려면 to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까는 go to school 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home이란 단어 자체가 집으로 라는 의미가 있어서 to를 써주면 안 돼요. 자, come back home. When do you come back home? 이라고 물어보면 언제 집으로 돌아와요? 라는 뜻이죠. 학교에서 언제 집으로 오니?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아빠나 엄마한테 물어보면 언제 퇴근하세요? 라는 질문도 되겠죠. When do you come back home? 자, wash one's hands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손을 씻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영어는 단수 복수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손을 씻는데 한 손만 씻으면 안 되겠죠. 양손 다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hands, s를 붙여줘야 돼요. Did you wash your hands? 라고 물어보면 손은 씻었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Did you wash your hands? 자, 이제 퀴즈 타임입니다. 우리 간식,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죠? 간식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우리도 스낵이라는 말을 쓰죠. 그쵸? 뭐 스낵 타임 이렇게 쓰는데 스낵, 영어로 스펠링이 어떻게 될까요? S로 시작하니까 S가 오겠죠? SN, SN, 그 다음에 ACK, 이 부분은 ACK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한 가지일 때는 스낵이겠지만 여러 개 간식을 말할 때는 snacks, s도 붙여줄 수 있겠죠, 그죠? 자, second quiz, 12시 27분. 요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영어로 시간을 얘기할 때 시에 해당하는 숫자, 그 다음에 분에 해당하는 숫자, 연달아서 얘기해주면 되죠. 그래서 12시에 12는 12이고요. 27분에 27은 그쵸. 27이죠. 그래서 12, 27 요렇게만 얘기해요.

0: 얘기해주면 돼요. 시, 분, 요런 단어는 써주지 않습니다. 그쵸? 너무 간단하네요. 그죠? 자, 그럼 이따 라이팅 할때 요거는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1: ABC time.
2: Hello, everyone. I am Phoebe. Welcome to ABC Time. We will play with our ABC friends. 저와 함께 ABC 친구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 함께 가져보아요. Today is the first meeting with our ABC friends. 오늘은 처음 만나는 시간이니까 ABC 친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Are you ready to meet our friends? Listen carefully and repeat after me. 잘 듣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Here we go. There are 26 ABC friends. ABC 친구들은 모두 26명인데요. 각각의 ABC 레터 친구들은 이와 같이 Big A와 Small A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먼저 A부터 I 친구까지 만나봐요. Here are our ABC friends, A to I. A. A. B. B. C. C. D. D. E. E. F. F. G. G. H. H. I. I. Great job! Now let's meet the next group. J through R. Ready? Let's go. J. J. K. K. L. L. M. M. N. N. O. O. P. P. Q. Q. R. R. Nicely done. Okay. Let's wrap up with the final group, from S all the way to Z.
3: 마지막 그룹 친구들이에요.
2: Here we go. S. S. T. T. U. U. V. V. W. W. X. X. Y. Y. Z. Z. Now we know all our ABC friends, right?
3: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각의 ABC 친구들을 만나볼 거예요.
2: Once again, welcome to ABC Time. See you next time.
0: 자, writing 시작해볼까요? Level up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Bear, what is he doing? 자, 일단 8시 50분에 지금 곰이 뭘 하고 있죠? 학교에 가고 있네요. 학교에 가다. 여러분 쓸 수 있죠? I go to school at 8:50. 그쵸? 8:50. 요렇게 읽어주면

하시면 되겠죠? I go to school at 8:15 in? 맞아요. 풀어 쓰면 이렇게 됩니다. 8:50. 하나씩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우리 친구들 뭐 해요?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다 라고 할 때는 I study really har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시 30분엔 뭘 할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네요. 그쵸? 집으로 돌아오다. I come back home at 자, 요거 3시 30분. 요건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바로 3:30라고 하면 되겠죠. I come back home at 3:30. 맞아요. home에는 to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일단 뭘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겠죠. I wash my hands. 그 다음에 and eat a snack. 스낵을 먹는다, 간식을 먹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곰의 학교를 가고 집에 오는 때까지 뭘 하는지 시간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고요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주세요. My everyday. I go to school at 8:50. I study really hard. I come back home at 3:30. I wash my hands and eat a snack. 잘했어요. Very good, everyone. 이렇게 시간 연습하는 거 많이 많이 해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my day. 내 하루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였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그냥 쓰지 말고 몇 시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시간도 항상 쓰면서 한번 연습 많이 해보세요. 왜냐면 시간은 많이 연습 안 해주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간단하니까 꼭 시 앞에 숫자, 분 앞에 숫자 그 순서대로 있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지?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5 Monday Days and Dates I can say today's day and date.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죠.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남자의 두 명이 캘린더, 달력

0: 거든요. 자, 우리 그럼 한번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의 단어, 짜잔! day 나왔습니다. day, 바로 날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요일을 뜻할 때도 있어요. 요일, day, 날. 오케이, 자, 문장에서 볼게요. 짜자잔! What day is it today? One more time. What day is it today? One more time. What day is it today? 자, today는 오늘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What day is it today? 하게 되면 오늘 무슨 요일이야?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One more time.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오, Happy birthday. Birthday 나왔어요. Birthday. birthday. 자, 생일이지요. 자, 중간에 th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birthday. 근데 원래 th면 혓바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day 때문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birthday. birthday. 완벽하게 앞으로 나오진 않지만 조금은 나와요. birthday. birthday. 좋아요. 자, 그럼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자, 너 생일이 언제야?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너 생일 언제야?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이거 굉장히 우리 친구들 많이 물어보는 문장 아닌가요? 그쵸? 자, When is your birthday? 생일 언제야?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Date 나왔습니다. Date는 날짜예요. 날짜. Date. Date. Okay. 자, 그럼 한번 문장에서 보자. Oh, what's the date today? One more time. What's the date today? 오늘 며칠이지?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지? 오늘 며칠이야?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One more time. What's the date today? Hey, what's the date today? 우리 오늘 날짜 궁금한 날 많잖아요. 그쵸? 선생님도 맨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날짜가 뭐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자, 그럴 때, What's the date today? 하면 되겠습니다. Okay. 자, 그 다음은요. Left 나왔어요. Left. Left. 남은이란 뜻인데요. 이게 어떻게 문장에서 쓰일 수 있을까? 한번 보자. 짜잔! Oh, how many days are left? One more time. How many days are left?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며칠 남았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날이 있을 때, 아, 중요한 날까지 며칠 남았지? 이렇게 물어볼 때쓸수 있는 문장이겠죠. How many days are left? How many days are left? 오케이, 좋습니다. 이네 문장도 쌤이랑 1학기 때 배운 내용들이죠.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 퀴즈 풀어볼게요. 짜잔! Number one. What day comes after Sunday? day는 얘들아, 요일, 날이었죠. 그래서 Sunday 다음에 오는 요일이 뭐니? 뭘까, 얘들아? Okay. A. Wednesday. B. Monday. C. Friday. 쌤이랑 요일들 다 배웠는데요. 그쵸? 한번 잘 기억해봐. 3, 2, 1. Sunday 다음에 오는 요일은 바로 Monday 되겠습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쌤이랑 이 노래까지 불렀었잖아. 그쵸? 자, 정답은 Monday 되겠습니다. 자, number 2는요. 빠밤. How do you say 일일 in English? 자, 우리 날짜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일일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One day? The first one date. Okay. Three, two, one. 정답은 짜잔! The first였죠. 그래서 the first. 첫 번째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쵸? 날짜를 말할 때 우리는 일일이라고 하지만은 영어권에서는 첫 번째 날 이렇게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기억났나요? 여기까지가 우리 퀴즈 타임이었어요.
1: Singing time.

이번 코너는 롤플레이 타임. 우리 한번 역할극 해볼게요. 오케이? 쌤이 A고 우리 친구들이 B인 거야. 오케이?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일단 두 남자아이가 뭐 앞에 서 있어요? 달력 앞에 서 있죠. 달력이 영어로 calendar였죠. Two boys are standing in front of the calendar. 우리 한번 해볼게요. 짜잔. 자, 선생님이 먼저네. What day is it today? One more time. What day is it today? 자, 이게 무슨 뜻이었지? Day는 요일이었죠. 그래서 What day is it today? 하게 되면은 오늘 무슨 요일이지? 라는 문장이었죠. One more time. What day is it today? 또는 What day is it today? 자, 이런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며칠이래요? 저기 딱 나와 있잖아. 수요일이래요. 수요일은 영어로 자, 선생님 힌트 줄게.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야. 영어로 해볼게요. 선생님 먼저 들어봐. Today is Wednesday. 선생님 목소리랑 발음 잘 들어봐. Today is Wednesday. Today is Wednesday가 아니라 Today, Wednesday. 시작! Today is Wednesday. 잘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야. Today is Wednesday.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선생님 차례네. When is your birthday? Birthday는 생일이죠. So when is your birthday? 너 생일 언제야? When is your birthday? 자, 생일 언제래요? 아, 7월에 있다네요. 그쵸? 자, 7월이 영어로 뭐였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날까요? July죠. 그래서 내 생일은 7월에 있어 라고 합니다. My birthday is in July.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My birthday is in July. 아, 그쵸. 저기 달력에 보니까는 저기 생일, July에 이렇게 19일에 꽃갈모자 사진이 있죠? 그림이 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은요. What's the date today? 선생님 해볼게요. One more time. What's the date today? Date가 뭐지? 날짜야, 얘들아, 날짜. Today는 오늘이니까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지? 오늘 며칠이야? 라고 하는 문장 되겠습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What's the date today? Oh, what's the date today?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지? What's the date today? 네, 그림 봐봐. 오늘 며칠이야? 아, 그쵸. 저기 오늘 날짜에 또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요. 그쵸? 짜잔! Today is... 자, 오늘 며칠인지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날짜를 말할 때 선생님이 숫자 뒤에 TH를 붙여서 말한다 그랬어요. 모든 날짜가 다 아니지만 16일은 어떻게 표현했죠? 그쵸, TH를 붙여요. 자, July 16th 하면 되겠습니다. 자, TH가 발음이 어려워요. 그쵸? One more time. July 16th. 16th. 이거 한번 발음 연습해보자, 선생님이랑. 16th.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Today is July 16th.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 해보자, 시작! Today is July 16th. 잘했습니다. 자, 16일은 뒤에 th를 붙여서 16일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Okay, 16th. Alright, 그 다음에는 How many days are left? 나왔습니다. 자, left가 남은이란 뜻이 된다 그랬어. 자, 그래서 How many days are left? 하게 되면은 며칠 남았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중요한 날 전에 이 문장 굉장히 많이 쓰이겠죠? How many days are left? 며칠 남았지? How many days are left? 그렇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짜잔! Only days are left. 자, 근데 생일까지 며칠이 남았어? 오늘 날짜 16일에서부터 3 days 남았죠. 그래서 Only 3 days are left 라고 해볼게요.

0: Only 3 days are left. 자, 우리 친구들 해보겠습니다. 시작! Only 3 days are left. 너무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였습니다.
1: Day. What day is it today?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Date. What's the date today? Left. How many days are left?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오늘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볼게요. I can say today's day and date. Date는 요일, 그리고 date는 날짜죠. 그래서 나는 오늘 요일과 날짜를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배웠던 표현들 꼭 기억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쌤이랑 내일 또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2: Kingsu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 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또 영어 공부해볼게요. Okay,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5 Tuesday Polite requests. I can make polite requests.
0: 자, 우리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시끌벅적해 보여요. 그쵸? I see many students. In a classroom.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보여요. 그쵸? 자,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please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Please, please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Please는 남에게 정중하게 무엇을 부탁할 때 덧붙이는 말이에요. Please, please. 자, 어떻게 쓰이냐면, 자, don't push, please.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될까? Don't push만 한다면, 밀지 마라는 뜻이 되는데 뒤에 please를 붙임으로써 굉장히 말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자, don't push 하면은 밀지 마. 라는 건데, don't push, please 하면 밀지 말아줄래?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Okay, don't push, please 이렇게 please를 덧붙임으로써 굉장히 말이 순화가 됐습니다. 부드럽게. 자, okay, 그리고요. 그 다음 단어로는 help 나왔어요. help, help가 아니라 help, help. Okay, 자, 돕다, 거들다, 그러니까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help, help. L 발음이 살짝 들어가죠. Help. Okay. 자, 그럼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Can you help me, please? One more time. Can you help me, please? 자, 이건 무슨 뜻일까? Can you 하게 되면은 너 뭐뭐 해줄 수 있니? 너 뭐뭐 할수 있니? 라는 뜻인데, help가 들어갔어. 그래서 너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청이기 때문에 뒤에 please를 덧붙여줬어요. 너날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뜻이에요. Can you help me, please? Okay, 좋습니다. Help는 도와주다. Okay. 자, 그 다음은요. Borrow 단어 나왔네요. Borrow는 빌리다란 뜻이에요.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나 볼게요. 짜잔. Can I borrow your pencil? One more time. Can I borrow your pencil? 자, can I는 무슨 뜻이야? Can I 하면 내가 뭐뭐 할수 있을까? 라는 뜻인데요. Can I borrow your pencil? 했으니까 내가 너의 펜슬, 연필을 borrow, 빌릴 수 있을까? 라는 뜻입니다. Can I borrow your pencil? Can I borrow your pencil? 이거 우리 친구들이 진짜 많이 쓰는 거 쓰죠, 그쵸? 나 연필 빌릴 수 있을까? Can I borrow your pencil? 기억할 수 있겠죠? Okay, 그 다음은요. 짜잔. 화살표로 이 친구가 무슨 뭘 선생님한테 뭐 여쭤보는 것 같아. 선생님께 뭘 여쭤보냐면, 아, 생각풍선하네. 저기 그 화장실 표시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선생님, 저 화장실 가도 될까요? 라는 걸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May I go to the bathroom? One more time. May I go to the bathroom? 저 화장실 다녀와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에요. One more time. May I go to the bathroom?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의 네 문장이었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빠밤. Number one. Can I borrow your pencil? 에서 borrow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 그림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A. 놀다, B. 도와주다, C. 빌리다. 쌤이 뭐라 그랬지?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바로 빌리다죠. 그래서 Can I borrow your pencil? 하면은 내가 너의 연필을 borrow, 빌릴 수 있을까라는 문장이었죠. 잘했습니다. 자, number 2는요. 도와주다는 영어로 무슨 뜻인가요? 뭐 도와주다가 영어로 뭐였지? 자, A. borrow, B. help, C. may. 자, okay,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바로 help죠. help. 도와주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자, 우리 한번 롤플레이 해볼게요. 역할극이죠? 그림에 보이는 캐릭터가 나라고 생각하고 쌤이랑 AB 역할극 해보는 거야. 자, 준비됐나요? Here we go!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자,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보여요. 그쵸? I see many students in a classroom. 자,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A, 선생님 차례지? Don't push, please. Don't push, please. 나왔습니다. 자, don't push 하면은 밀지 마라는 뜻인데, 자, 뒤에 please를 붙임으로써 굉장히 문장이 부드러워졌지요. 자,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야. 밀지 말아줄래? 라는 거죠. Oh, don't push, please. Don't push, please. 선생님, 연기 어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근데 이 남자친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가 봐. 그쵸? 그래서, sorry, I didn't mean to. 라고 합니다. One more time. Sorry, I didn't mean to. 자, sorry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듯이 미안해란 뜻이죠. 근데 I didn't mean to도 선생님이랑 예전에 배웠는데 기억날까? 자, I didn't mean to 하게 되면은 나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나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미안해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Sorry, I didn't mean to.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Sorry. I didn't mean to. 잘했습니다. 한번더 해볼까? 시작. Sorry, I didn't mean to.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다음에 선생님 차례. 짠! 자, Can you help me, please? 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무거운 박스를 들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나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장이야. 다시 해볼게. Can you help me, please? Can you help me, please?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여자친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도와준다네요. Sure, let's carry it. 나왔는데요. 자, sure는 그럼 당연하지. 흔쾌히 그러겠다는 거예요. Sure. Let's carry it. 자, let's는 뭐뭐 하자란 뜻이고요. carry는 옮기다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옮기자라고 할 건데, 자, 이 빈칸에 함께라는 단어를 넣어볼게요. 함께, 같이. 영어로 뭐였지? 그쵸. together였죠. together가 아니라 together. Okay. 자,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잘 들어봐. Sure. Let's carry it together. 자, 우리 친구들 혼자 해볼게요. 시작. Sure. Let's carry it together. 잘했어, 얘들아. 자, 그 다음은요. Can I borrow your pencil? 나왔습니다. 선생님, 다시 해볼게. Can I borrow your pencil? Can I borrow your pencil? 자, borrow. Borrow. 무슨 뜻이야? 3, 2, 1. 그렇지. 빌리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Can I borrow your pencil? 하게 되면은 내가 너의 연필을 빌릴 수 있을까? 라는 문장이 되겠죠? 나 연필 하나 빌릴 수 있을까? 나 연필 빌려도 돼? 라고 할 때, Can I borrow your pencil? One more time. Can I borrow your pencil?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짜잔! Sure, here you are. 어우, 멋진 친구네요. 그럼, 여기 있어! 라고 합니다. Sure, here you are. 우리 친구도 해볼게요. 시작! Sure, here you are.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은요. 여자아이가 선생님께 무엇을 여쭤보는 상황이죠. 자, 여자아이가, 저 화장실 가도 될까요? 라고 합니다. 자, May I go to the bathroom? One more time. May I go to the bathroom? 자, May I go to가 아니라 May I 할 때는 May I, I를 높여주세요. 시작. May I go to the bathroom? 선생님, 다시 해볼게. May I go to the bathroom? 선생님, 저 화장실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선생님, 뭐라고 하실지 볼까요? 짜잔! Yes, you may. 오,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Yes, you may.

0: Yes, you may. 만약에 가능하면 yes, you may인데 만약에 수업 도중에 막 화장실 간다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 그렇다면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No, you may not. No, you may not. 아니, 안 된단다라고 하실 때는 No, you may not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No, you may not. 해볼까요? 시작. No, you may not.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약에 가능할 때는 yes, you may인 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였습니다.
1: Please. Don't push, please. Help. Can you help me, please? Borrow. Can I borrow your pencil?
2: May I go to the bathroom?
1: Yes, you may.
0: Tamka,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I can make polite requests. 자, polite는 정중한이란 뜻이고 request는 요청이죠. 그래서 나는 정중하게 요청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이랑 내일 또 만나서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3: Bio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4: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English.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재밌게, 즐겁게 영어 수업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5 Wednesday Introducing my friend. I can talk about my friend.
0: 얘들아,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지요.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 보니까 오늘 결혼식에 왔나 봐, 그쵸? Today is the wedding day. 브랜든이랑 케이리가 결혼을 하는 날인가 봐요, 그쵸? 보니까는 하객으로 토끼도 와 있어요, 그쵸? 자, 우리 한번

0: 디테일하게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짜잔. 오, meet 나왔어요. meet, meet. 만나다라는 뜻이죠. meet, meet. 자, meet 만나다가 들어간 문장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짜자잔. 오, how did you meet Brandon? One more time. How did you meet Brandon? Meet가 만나다죠, 그쵸? 근데 how did you meet 하게 되면은 너 누구를 어떻게 만났니라고 말할 때쓸수 있는 패턴이라고 쌤이랑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면은 how did you meet Brandon이라고 했으니까 너 Brandon 어떻게 만났어?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또 뭐가 있나 보자. 빠밤. 오, 두 번째로는 Only child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Only child. 외동이라는 뜻이에요. 외동. Only child. Okay. 자, 우리 한번 외동. Only child가 들어간 문장도 함께 볼게요. 봐봐. Is he an only child? One more time. Is he an only child? 이건 무슨 뜻이야? 아, 보니까 지금 토끼가 저기 보면서, 브랜든 보면서, 쟤 외동이야? 쟤 외동이야? 브랜든 외동이야? 라고 하는 것 같아. 그쵸? 자, 그래서, is he an only child? 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는 외동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Is he an only child? Okay.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 저기, groom. 바로 신랑 뒤에 어떤 곰이 서 있습니다. 자, 저 곰의 화살표가 이제 그려졌는데요. 어떤 문장이 나올까? 나올지 보자. 짜잔. Okay. Who is he? One more time. Who is he? 아, 토끼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저 사람 누구야? Who is he? Who is he? 저 사람 누구야? 저 남자 누구야? 라고 하는 거겠죠? Alright. 그 다음에는 close with 나왔습니다. close with 하게 되면은 누구와 사이가 가깝다 또는 누구랑 친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close with가 들어간 문장 함께 또 보자. 짜잔. Are you close with Billy? One more time. Are you close with Billy? 가 나왔습니다. 자, are you close with 하게 되면은 너 누구와 친하니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근데 여기 Billy가 왔으니까 너 Billy랑 친하니가 되겠죠? Are you close with Billy? Are you close with Billy? Alright, 자 이렇게 오늘의 네 문장이었고요. 자, 우리 한번 퀘스트 풀어보러 갈게요. 빠바밤. Number one. Is he an only child? 오, 얘들아, 이거 봐봐. 지금 여기 신랑이죠. 신랑 곰이 외동일 것 같아요. 자, 뒤에 곰이 아까 있었던 것 같죠. 그쵸? 형제였던 것 같은데. 그럼 only child일까요? 아닐까요? 자,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Is he an only child? No! 자, 정답은 no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곰신랑 뒤에 어떤 똑같이 생긴 곰이 또 있었잖아요. 형제였던 것 같아요. 자, number two 보겠습니다. 오, 이번에 unscramble네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 그가 누구니? 저 사람 누구야? 저 남자 누구야?를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가 먼저 올까요? 일단 대문자 먼저 오겠지? Who 먼저 오겠습니다. Who? 그 다음에 뭐가 올까? 저 남자 누구야? Is he? 나오겠죠? 마지막에 물음표도 빼먹지 말고. 자, 그래서 Who is he? One more time. Who is he? 무슨 뜻이라고? 저 남자 누구야? Who is he? 자,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퀴즈 타임이었어요.
1: Singing time.

퀴즈 롤플레이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자, 말 그대로 역할극 시간이죠? 쌤이 A고 우리 친구들이 B예요. 우리 한번 같이 연기를 해보자고,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오늘은 Brandon and Katie's wedding day. Brandon 곰과 Katie 곰이 결혼을 하는 날이죠, 그쵸? 아름다운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하객토끼가 왔어요. 하객토끼가 자, 저기 곰 신랑 뒤에 있는 곰에게 막 관심을 보이면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쌤이랑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짜잔. 자, A 선생님이죠? How did you meet Brandon? How did you meet Brandon? 얘들아, meet 하면 만나다란 뜻이죠.

0: 퀴즈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시작! We were classmates in second grade.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차례네. Is Brandon an only child? Is Brandon an only child? 얘들아, only child가 무슨 뜻이야? Only는 오직이란 뜻이고요. Child는 아이야. 그래서 같이 put together 하면 무슨 뜻이지? 외동이란 뜻이 된다 그랬죠, 쌤이. 그래서 Is Brandon an only child? 하게 되면은 Brandon 외동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쌤이 한번 해볼게. Is Brandon an only child? Brandon 외동이야? 그랬더니 외동일 거 아닐까? 짜잔. Oh, no. He has a brother. 자, 저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얘들아, 쌤 힌트를 줄게. 자, 저 신랑 뒤에 있는 곰이 형제라 그랬죠. 곰의 형제. 근데 둘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자, 그래서 쌍둥이래. 그러면은 쌍둥이가 영어로 뭔지 우리 친구들이 알아맞혀 보세요. 기억나? T자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트윈이지요. 그래서 둘은 쌍둥이였네요. 쌍둥이 형제였네요. 그쵸? 그러면 No, he has a twin brother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아니, 그는 쌍둥이 형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거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보겠습니다. No, he has a twin brother. 잘했습니다. 20이 무슨 뜻이에요? 쌍둥이. Alrighty, 좋아요. 자, 그다음에 선생님 차례네. 오, 저 남자 누구야? 라고 해볼게요. Who is he? Who is he? 왠지 토끼가 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그쵸? Who is he?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럼 누굴까요? 저기 곰에 이름표가 있네. 쌍둥이 저곰 이름에 Billy였어요. 그러면은 쟤는 Billy야라고 해보겠습니다. That is Billy. That is Billy. Okay.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시작. That is Billy. 잘했어요. 이번 거는 쉬웠다, 그쵸? 자, 그 다음에는요. Are you close with Billy? 해보겠습니다. 자, Are you close with Billy? 일단 close with 하면은 누구와 가깝다, 누구와 친하다란 뜻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Are you close with Billy? 하면은 너 Billy랑 친해?라는 뜻이 되겠죠? Are you close with Billy? Are you close with Billy? 그랬더니, Oh, yes, we have been friends. We were 9 years old가 나왔습니다. 얘들아, 저 파란색으로 된 have been이 무슨 뜻이었냐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have been을 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완하니까, 우리는 9살 때부터 쭉 친구였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저기 빈칸에 뭐뭐부터라는 단어가 들어갈게요. 자, 뭐뭐부터 S로 시작합니다. 이거 배웠어. 3, 2, 1. Since죠. 자, since 하게 되면은 뭐뭐부터 언제부터라는 뜻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Yes, we have been friends since we were 9 years old.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Yes, we have been friends Since we were 9 years old.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였어요.
1: Meet. How did you meet Brandon? Only child. Is he an only child? Close with. Are you close with Billy? Who is he?
2: This is Billy.
0: Tomca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볼게요. I can talk about my friend. 나는 내 친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추억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서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1: Simjongji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2: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3: 어쩌라고?
2: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3: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Game over.
2: 야! 야!
1: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3: 덕분에 살았다, 야.
2: 밥 한 번 사.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지?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5. Thursday. Describing people. I can describe people.
0: 자, 우리 친구들, look and talk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자, 일단 보니까는 울고 있는 토끼, a crying rabbit가 보이고요. 그리고 a tiger police officer, 호랑이 경찰관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왠지 토끼가 범인을 찾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쌤이랑 한번 보러 갈게요. 짜잔! 자, 첫 번째 단어는 glasses입니다. One more time. Glasses. Glasses, 안경이라는 뜻이죠. 자, glass 뒤에 es를 붙여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이 두 개니까요. 자, glasses, 복수형으로 말해야 돼요. Okay, glasses, glasses, 안경도 알이 두 개잖아요. 그쵸? 자, 우리 한번 glasses 문장에서 볼게요. 빠밤. Does he wear glasses? One more time. Does he wear glasses? 이 경찰관이 물어보는 것 같아. 그는 안경을 끼고 있나요? Does he wear glasses? 라고 하는 것 같죠? Okay.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 두 번째는요. Then이 나왔어요. Then. 뭐뭐 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then의 뜻은 뭐뭐 보다인데 이 보다가 아니라 뭐뭐보다 더 큰, 뭐뭐보다 더 작은 이라고 할 때 쓰는 보다예요. 자,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빠밤. He is taller than me. One more time. He is taller than me. 자, 선생님이 ER에 빨간색을 쳐놨습니다. 왜?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해서요. 자, 단어, 형용사라는 단어 뒤에 ER이 붙으면 어떤 뜻이 되는지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줬는데요. 일단 형용사라는 단어는 니은 받침이 있는 단어들 있지. 예쁜, 멋진, 키가 큰, 키가 작은 이렇게 니은 받침이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우리 형용사, 꾸며주는 단어, 형용사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말했습니다. 자, 이 형용사라는 단어 뒤에 er이 붙여지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더 뭐뭐하다라는 뜻이 완성이 돼요. 근데 여기 tall가 무슨 뜻이지? 키가 큰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taller가 돼서 더

0: 키가 큰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then 보이죠? then 이 뜻은 뭐뭐 보다라는 뜻이라고 선생님이 방금 말했죠? 자, 우리가 한번 그럼 해석해 볼게요. He is taller than me. 하게 되면은 그는 me, 나보다 taller, 더 키가 커요라는 뜻이 되겠죠? He is taller than me. 그는 나보다 키가 더 커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Okay, taller than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tall, 키가 큰이란 뜻이라고 선생님 말했죠? 자, 문장에서 또 볼게요. How tall are you? Hey,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하게 되면 너키 몇이야?라는 뜻이 돼요. How tall are you? 너키 몇이야? 우리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쵸? How tall are you? 기억할 수 있겠죠? Okay. 자, 그 다음에는 shoe size 나왔습니다. shoe size. shoe는 신발이지, size는 우리가 알듯이 size입니다. 그래서 shoe size 하면 신발 사이즈. Okay. 자,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봐봐. What's your shoe size? What's your shoe size?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너는 신발 사이즈가 뭐니? 라는 뜻이 되겠죠? 너 신발 몇 신어? 라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럴 때, What's your shoe size?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Hey, what's your shoe size? 이렇게 할수 있겠죠? Okay? 자, 우리 한번 퀴즈 해볼게요. Number one. 더 큰을 영어로 자 선생님이 아까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라고 할때 어떻게 어떤 단어가 어떤 알파벳들이 붙는다 그랬죠? 잘 생각해 봐. A. tall. B. taller. C. taller. 이건 어떻게 읽는 걸까요? 자,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따라라라, 정답은 taller가 되겠죠. 자, er가 형용사 단어 뒤에 붙으면 더 뭐뭐하다라는 뜻이 된다고 쌤이 말했습니다. Okay. 자, number two. 안경은 영어로 A. glass, B. glasses. 자, 힌트는 how many eyes do we have? 자, 눈몇 개야, 우리? Okay. 생각하면서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glasses 되겠습니다. 복수형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안경 R을 두 개를 쓰니까요. 그쵸? Alright. 자, 우리 여기까지가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신나는 신나는 롤플레이 타임. 자, 쌤이랑 역할극 해볼 거예요.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입니다.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적는 Tiger Police Officer와 울고 있는 Rabbit이 있죠. 자, 선생님이랑 한번 역할극 해보자. 짜잔! 자, A, 선생님, Tiger입니다, 쌤이. 자, Does he wear glasses? Does he wear glasses? 무슨 뜻이야? 그는 안경을 끼고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범인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Does he wear glasses? Does he wear glasses? 자, glasses가 안경이었지? Okay. 자,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빠밤. 토끼가 울면서 Yes, he wears 자, 안경을 쓰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glasses가 들어갑니다. Yes, he wears glasses. 울면서 해봐, 우리 친구들이. 시작. Yes, he wears glasses. 잘했습니다. 그 범인이 안경을 끼고 있다고 말하는 거겠죠? 자, 이번엔 선생님 차례입니다.

tall is he? How tall is he? 자, tall가 키가 큰이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how tall is he? 하게 되면은 그는 키가 어떻게 되나요? 키가 몇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뜻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How tall is he? 그는 키가 어떻게 되죠? 키가 몇이죠? How tall is he? 그는 키가 얼마나 큰가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토끼가 뭐라고 하나 봅시다. 빠밤. He is than me. He is than me. 자, than이 아까 선생님이 무슨 뜻이라 그랬지? 뭐뭐보다란 뜻이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왠지 토끼가 저보다 키가 더 커요라고 하는 것 같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는 거 보니까는 키가 더 큰가?

0: 봐요. 그래서 he is 키가 더 큰이라는 단어를 넣어줘 볼게요. 키가 더 큰. 일단 키가 큰은 영어로 형용사 tall인데요. 더 큰이 되니까 tall 뒤에 무엇을 붙여요? er를 붙여야겠지. 그래서 taller 됩니다. He is taller than me. One more time. He is taller than me.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야. 털러 아닙니다. 털러 절대 아니고 taller. 자, 혓바닥 뒤로 변해서 시작. He is taller than me. 잘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키가 더 커요. 라고 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입니다. How tall are you? 그럼 당신은 키가 어떻게 되는데요?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자, 물어보는 거겠죠. 자, 너는 키가 몇이니?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토끼가 키가 어떻게 되나요? 21cm래요. 귀엽다, 그치? 저는 21cm예요. 라고 해볼게요. I am 21cm tall.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 am 21cm. 더 좋습니다. 센티미터라고 하잖아요. 센치라고 하는데 centimeters라고 합니다. centimeters, 21cm tall. 좋아요. 자, 그 다음은요. What's your shoe size? 나와요. One more time. What's your shoe size? 자, shoe size가 뭐지? shoe는 신발, size는 우리가 아는 사이즈죠. 그래서 What's your shoe size? 하게 되면은 당신의 신발 사이즈는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 보아하니 우리의 토끼가 신발을 잃어버렸네요. 그래서 발이 저렇게 더러웠던 거구나. 아하, 저 여우가 범인이 그 토끼의 신발을 가져갔었나 봐. 자, 그래서 호랑이가 저기 police officer가 다시 물어보죠. What's your shoe size? 당신의 신발 사이즈는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토끼가 뭐라 하나 보자. 짜잔. 아, 10cm래요. My shoe size is 10cm 들어가죠? 10cm 해보겠습니다. My shoe size is 10cm. Now it's your turn. Are you ready? 시작. My shoe size is 10cm.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 타임이었습니다.
1: Glasses. Does he wear glasses? Then. He is taller than me. Tall. How tall are you? Shoe size. What's your shoe siz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보자, 얘들아. I can describe people. 자, describe 하면 묘사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내일 또이 시간에 만나서 재밌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2: "기다려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2: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5 Friday Belongings I can talk about things I have.
0: 우리의 첫 코너,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얘들아? 자, 쌤이랑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lost and found 있습니다. Lost and found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lost는 잃어버린 이란 뜻이고요. found는 찾은 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잃어버려졌는데 찾은 곳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 분실물 센터라는 거겠죠. 자, 분실물 센터는 lost and found라고 해요. 자, 지금 보니까 여자아이 두 명이 two girls are at the Lost and Found Center. 두 명의 여자아이가 지금 분실물 센터에 있지요? 자,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봐봐. 오, 첫 번째 단어가 나왔어요. Bag. Bag. 가방 나왔네요. 자, 근데 bag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모든 가방들을 bag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기 보이는 빨간색은 backpack 같이 보이네요. backpack은 우리 책가방을 뜻하죠. 배낭. 오케이? 자, 그거 알아두고 우리 한번 bag이 들어간 문장 보겠습니다. 빠밤. Is this your bag? One more time. Is this your bag? 해볼게요. 자, is this your bag? 하게 되면 이거 내 가방이니? 이거 너 가방이야? 라고 할 때 쓰는 문장이겠죠? 이 가방을, 저 빨간색 가방을 가리키면서 이 가방 너 거니? 라고 하시네요. 저기 남자분께서. 그쵸? 이 가방 너 거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is this your bag? Is this your bag? 오케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pencil case 나왔어요. One more time. pencil case. pencil case. 말 그대로 연필, pencil가 들어가는 case를 뜻하는 거라 필통이란 뜻이 되겠죠? 자, pencil case 들어간 문장 보겠습니다. 빠밤. What's in your pencil case? One more time. What's in your pencil case? 얘들아, in이 무슨 뜻이지? 안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what's in your pencil case 하게 되면 너의 필통에는 무엇이 있니? 너의 필통 안에는 뭐가 있니? 라는 뜻이 되겠죠? What's in your pencil case? Okay,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Notebook 나왔네요. Notebook. 자, 우리가 보통 notebook이라고 하면은 컴퓨터 노트북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컴퓨터 노트북은 laptop이라고 하지 노트북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어권에서는 notebook이라고 하면은 공책이란 뜻이 됩니다. Okay? 자, notebook 무슨 뜻이라고요? 공책, alright? 노트북 하지 않고 notebook, notebook, alright? 자, 문장에서 볼게요. Whose notebook is this? One more time. Whose notebook is this?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공책 누구 거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공책 누구 겁니까? Whose notebook is this? Alright,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마지막이네요. 이번엔 eraser 나왔어요. eraser. 자, 지우개라는 뜻이지요. eraser. 자, 문장에서 볼게요. 빠밤. Is that my eraser? 나왔어요. 자, eraser 할 때 eraser라고 우리 친구들이 할 텐데 eraser가 절대 아니라 eraser. 자, eraser하고 sir를 아주 강렬하게 발음을 해줍니다. eraser. Okay? 자, 문장에서 다시 Is that my eraser? Is that my eraser? Is that my 하면은 저거 내 거, 이거 내 거니? 이 뭐뭐는 내 건가? 라고 할 때 물어볼 때 쓰는 거겠죠? 자, 이 지우개 내 건가? 저 지우개 내 건가? 라고 하는 거겠죠? Is that my eraser? 저 지우개 내 건가? 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문장이었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보죠. Number one. pencil case 안에는 무엇을 넣을까요? What's in the pencil case? All right. A. Shoes. B. Forks. C. Eraser. I think you know the answer. 정답을 알것 같은데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What's the answer? 정답은 eraser 되겠죠. 얘들아, 설마 필통 안에 신발을 넣겠어요? 필통 안에 포크를 넣겠어요? No, no, no. 필통 안에 eraser가 들어가겠죠? Okay, 좋습니다. 자, number 2. Which one is a bag? Which one is a bag? Okay. 자, A, B, C에 지금 다 그림들이 있습니다. Bag가 어떤 건지 우리 친구들 보고 한번 골라보세요. Alright,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짜잔! A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bag죠. B는 notebook, C는 pencil. So the answer has to be... A.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어요.
2: Singing time.

이번에는 롤플레이 타임입니다. 말 그대로 역할극이지.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로 해서 우리 한번 연기를 해보자. 자,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자, lost and found가 무슨 뜻이었죠? 분실물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자, lost and found에서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쌤이랑 더 자세히 볼게요. 짜잔, 쌤 차례. Is this your bag? Is this your bag? 무슨 뜻이었지? Is this your... 하면은 이것은 너의 것이니? 이것은 너의 뭐뭐니? 라는 거겠죠. 자, is this your bag? 이거 너의 가방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Is this your bag? Is this your bag? 자, 그랬더니 no, it belongs to... 라고 합니다. 자, 정답을 알기 전에 belong이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 먼저 설명해 줄게. belong 하게 되면은 뭐뭐에 속하다란 뜻이거든요. 근데 belongs to

0: 하면은 누구의 것, 누구에게 속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 가방이야? 이거 누구 펜 연필이야? 라고 말할 때 It belongs to 누구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때 이거 표현 쓰면 좋겠죠? 자, 근데 저 backpack에 J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이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짜잔! No! It belongs to G1. 아니,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거 지원이 거예요. 라고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No, it belongs to G1. 잘했습니다. Belongs to. 누구에게 속하다, 누구 거다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해. Belongs to. Alright. 자, 그 다음 선생님 거는 선생님 차례네요. What's in your pencil case? One more time. What's in your pencil case? 자, pencil case가 필통이란 뜻이었어요, 얘들아. 그래서 얘는 안에, 뭐뭐 안에란 뜻이라서 너 필통에는 뭐가 있니?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What's in your pencil case? Hey, what's in your pencil case? 그랬더니 자, I have some and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 보아하니 필통에 뭐가 있죠? 연필들이 있네요. 연필들이 여러 개예요. 자, 연필들, 영어로 pencils 들어가겠죠? pencil에다가 s를 붙여요. 왜? 연필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개니까. 그렇죠? 여러 자루죠? So I have some pencils and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지우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우개가 하나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An eraser 라고 해야겠죠. Eraser, 2로 시작하니까 앞에 단수일 때는 an을 붙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읽어볼게. I have some pencils and an eraser.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시작! I have some pencils and an eraser.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는요. Whose notebook is this? One more time. Whose notebook is this? 이 노트북, 이 공책 누구 건가요? 라고 세미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 it's not mine. 이거 내 거 아니에요. It's not mine. 내 거 아니에요. 라고 해볼게요. 시작. It's not mine. 잘했어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는요. Is that my eraser? 라고 하겠습니다. 자, is that my eraser? 저거 내 지우개인가? Is that my eraser? 저거 내 지우개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is yours? 라고 합니다. 저 지우개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이네요. 그래서 blue. 너 거 파란색이야? 라고 하는 거죠. 해볼게요. Is yours blue? 시작! Is yours blue? 잘했습니다. 파란색 지우개가 너 건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였죠? 오케이,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가 롤플레이였습니다.
1: Bag. Is this your bag? Pencil case. What's in your pencil case? Notebook. Whose notebook is this? Eraser. Is that my eraser?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린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I can talk about things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즐거운 영어 공부했나요? 자, 그럼 우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butterfly!

0: 싫어요?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의 뉴런 한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한쌤입니다. 오늘 드디어 뉴런 영어 제1강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이 특별한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뉴런 영어로 사행시 준비해보았는데요. 들어주실 거죠? 자, 우리 친구들 같이 운을 띄워주세요. 하나, 둘, 셋, 뉴! 뉴구나 처음엔 영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런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뉴런과 함께라면요. 영어 공부 할 수 있다. 하은쌤과 함께 어서 즐겁게 시작해봅시다. 어떤가요? 우리 뉴런 1강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좀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의 그러한 열정과 꿈 너무나도 멋지고 대단하고요. 우리 앞으로의 강의 동안도 남은 강의 동안 중학교 1학년 영어 쉽고 재밌게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강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바로 유닛 1의 현재 시제와 비동사 함께 공부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첫 강의에서 유닛 1에서 이렇게 비동사를 배울까요? 비동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영어의 많은 문장들에서 비동사는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 비동사의 현재형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런 포인트 grammar입니다.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첫 번째, 비동사의 현재형 공부해 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단 과거일이나 미래일에 대해 얘기하는 문장은 나중 강의에서 다뤄볼 것이고요. 오늘은 현재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의 비동사 형태를 공부할 것입니다. 비동사의 현재형으로 크게 am, are, is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을 어떤 경우에 쓰는지 공부할 것이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축약형이에요. 축약, 말 그대로 줄여 쓴다라는 것인데 I am 이렇게 얍 하고 줄여서 I'm 이런 식으로 축약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포인트 머릿속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머릿속에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동사를 왜 배우는 것이냐, 어떤 맥락에서 배우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영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나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려면 영어의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에서의 문장이란 무엇이냐? 바로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것. 이것을 문장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영어의 문장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아, 주어와 동사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먼저 동사의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영어에서의 동사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비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입니다. 아하, 우리가 비동사를 공부하는 맥락은 무엇이다? 영어에서의 문장을 만들 때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 하나로서 비동사를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0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우리 그림과 예문이 함께 나와 있을 텐데 그 위에 아마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빈 공간에 비동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같이 쓰면서 정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비동사란 무엇이냐? 바로 뭐뭐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동사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 I am Ben 하면 나는 Ben이다 가 되는 것이고 You are Lucy 하면 너는 Lucy이다 가 되고요. She is my sister 하면 그녀는 나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우리 비동사라는 건 이렇게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군요. 자, 그런데 해석은 다 뭐뭐이다 가 되지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다 형태가 다릅니다. am, are, is 가 쓰였잖아요. 자,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비동사 형태는요, 주어에 따라 알맞은 것을 써줍니다. 아, 주어가 I일 때는 am, you일 때는 are, she일 때는 is 이렇게 각각 다른 형태를 주어에 맞춰서 써준다는 것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 비동사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비동사 뒤에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요,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보어라고도 부르는데요. 비동사 뒤에는 늘 보어가 따라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문장에서 I am 이렇게 하고 문장을 끝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나는 이다.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말, man. 이 말을 넣어주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you are 하고 문장이 끝나면 안 돼요. Lucy. 이렇게 보어를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he is my sister. 그녀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말, 이렇게 my sister를 넣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비동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다? 비동사의 형태는 주어에 따라 알맞은 것을 쓴다. 그리고 비동사의 뒤에는 이렇게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보어를 쓴다라는 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 비동사 현재형의 역할과 형태입니다. 비동사는 일반적으로 무엇뭇이다, 뭐뭐하다, 어디어디에 있다라고 해석하며 주어의 정체, 상태, 위치 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비동사의 형태는 무엇에 따라 맞춰 쓴다? 주어에 따라 알맞은 것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어에 따른 비동사의 형태를 한번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가 I일 때는 비동사 현재형 뭐를 쓴다? 바로 am을 쓴다는 거예요. I am. 이건 쉽잖아요. 우리 친구들 자기 이름 넣어서 말해 보세요. I am 지호, I am 예지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I는 am을 쓰고 이제 주어가 we, you, they일 땐 그때는 뭐를 쓰냐면 바로 are라는 형태를 써줍니다. We are, you are, they are입니다. 자, 여기서 we 하면 우리들, they 하면 그들이죠. 우리들, 그들이란 건 여러 명이죠. 이런 걸 복수. 복수 주어라고 합니다. 아, 복수 주어일 때는 are를 써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you 같은 경우는요, 이제 you 하면요, 너한 명을 가리킬 때도 you라고 하고요. 그리고 너희들 여러 명을 가리킬 때도 you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you는 이제 이한 가지 단수 복수 형태가 같은 거예요. 너라고 할 때도 너희들이라고 할 때도 you인데 그때 둘다 비동사 형태는 are를 써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비동사 are를 현재형으로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다? 바로 주어가 복수형일 때, 복수 주어일 때 또는 이제 you일 때 비동사 현재형 are를 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 세 번째요. 주어가 he, she, it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요, 비동사 현재형으로 is를 써줍니다. He is, she is. It is가 되는 거예요. 자, 이 he, she, it 같은 경우는요, 이걸 묶어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3인칭 단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일단 여기서 단수라는 건 우리 친구들 이해되시죠? 한개 또는 한 명이란 거잖아요. 그녀, 그것 하면 한개 또는 한 명인 것이고, 그리고 3인칭이란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 1인칭은 나를 얘기합니다. 2인칭은 너를 얘기해요. 그리고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 제3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녀, 그것은 제3자, 3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인칭이라고 부르고 또 단수이기 때문에 한 개니까 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3인칭 단수 주어가 올 때는 비동사 현재형 is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동사 현재형의 형태를 이렇게 am, are, is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어가 I일 땐 am, 주어가 복수나 you일 땐 are,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땐 is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중학생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무엇무엇이다라고 말하려면 비동사 써주면 되겠네요. 이때 비동사 형태, 현재형 형태는 주어에 맞게 써준다. 그러면 나는이라고 해야 되니까 I am 써야 되겠네요. I am a middle school student가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예문이요. 당신은 매우 아름답다라고 하려면 그때는 you에 알맞은 비동사 현재형 You are 써주면 되겠습니다. You are very beautiful 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요. 그녀는 도서관에 있다라고 하려면 그때 she에 알맞은 비동사 형태는요. 자, 요거 3인칭 단수 주어잖아요. 그러면 is 써준다고 했어요. She is in the library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동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 때 어떻게 써준다? 자, 일단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가장 먼저 주어를 써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 형태는 주어에 따라 알맞은 것을 이렇게 골라서 써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요. 우리가 주어 쓰고 비동사 썼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우리 이거 맨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비동사 다음에는 무엇을 써야 되냐? 바로 앞에 오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를 써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들에서 지금 비동사 뒤에 오는 말, A middle school student, very beautiful. In the library 이런 것들이 모두 보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어 자리에 어떤 것들이 올수 있는지 알아야 비동사를 사용한 문장을 잘 만들 수 있겠네요. 아, 그렇다면 우리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무엇이 올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잠시 영어에서의 품사 개념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의 품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어에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단어들을 특성에 맞게 분류해 놓은 것, 특성별로 분류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종류, 분류, 그게 바로 품사인데요. 영어의 품사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run, 달리다, 뭐 이런 거, 또는 eat, 먹다, walk, 걷다, 이런 것들이 바로 동사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명사는요, 이름 명자를 써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boy, 소년, 이런 것들이 명사이고, 또는 실제 사람 이름, James, 이런 것도 명사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물의 이름, car, 자동차, 이런 것도 바로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형용사란 무엇이냐? 형용사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바로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하는 말이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면 smart, 똑똑한이죠. 똑똑한이란 말이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죠. A smart boy라고 했을 때 똑똑한 소년이요. 아, 이때 똑똑한이라는 이 smart라는 말이 뒤에 boy,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바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사입니다. 이 부사는 형용사랑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부사는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 이렇게 뭐가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딱 한마디로 쉽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부사는 명사 이외에 다른 것들, 명사 외에 다른 것들을 꾸며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아까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라 했잖아요. 명사 이외에 다른 것들을 꾸며주는 말은 바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quickly 이런 식으로. quickly 하면 빠르게란 뜻의 부사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ly로 끝나고 뭐뭐 하게로 해석하는 말이 부사인데, 예를 들면은 run quickly라고 했을 때 run quickly 하면 빠르게 달리다라는 거죠. 이때 빠르게라는 이 말이 앞에 오는 run 동사를 꾸며주네요. 아, 동사를 꾸며준다는 건 명사 이외에 다른 것을 꾸며주는 거니까 이때 quickly는 부사이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이요. 우리 전치사라는 게 있습니다. 전치사라는 건 전의 위치에 있다. 즉, 앞에 위치에 있는 것인데 무엇의 앞에 위치에 있냐면 바로 명사 앞에.
와서 시간이나 장소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바로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in과 같은 것이 있어요. in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in Korea 하면 한국 안에서, 한국에서가 되겠고, 또는 in May 이렇게 얘기하면 5월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명사의 앞에 와서 어떤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바로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어의 주요 품사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럼 우리 다시 본래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비동사 문장을 만들 때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무엇이 올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보어 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올수 있느냐? 바로 명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 구가 올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교재로 다시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에 Grammar Plus 부분 읽어볼게요. 비동사 문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사용됩니다. 자, 지금 어떤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냐면,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오게 되는데, 이 보어 자리에 어떤 것들이 올수 있는지를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비동사 뒤에는 명사 또는 명사구가 올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라는 것은 단어가 두개 이상인 거, 단어 여러 개인 걸 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예문 보면, She is a police officer 라고 했을 때, police officer 하면 경찰관이죠. 해서 지금 단어가 세 개니까 이런 걸 이제 명사구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경찰관이라는 말이 주어에, she의 정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비동사는 무엇뭇이다라고 해석해서 she is a police officer 하면 그녀는 경찰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유형은요. 비동사 뒤에는요. 형용사 또는 형용사구가 올수 있습니다. 예문 보면 she is brave. 여기서 brave 하면 용감한이란 뜻의 형용사가 됩니다. 이 용감한이라는 말, brave라는 말이 앞에 오는 she라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네요. 그녀는 용감한 상태인 거예요. 그때 이제 비동사는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she is brave 하면 그녀는 용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유형이에요. 세 번째는 비동사 뒤에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올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간단하게 말해서 전치사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치사가 이끌고 단어가 여러 개인 거니까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she is in the living room이라고 했을 때 in the living room 하면 거실 안에, 거실에라는 뜻이 됩니다. 이 in the living room, 거실에라는 말이 주어의 위치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비동사를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해서 she is in the living room 하면 그녀는 거실에 있다와 같이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비동사 뒤에는 이렇게 명사, 형용사, 전치사구가 올수 있다는 걸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알아두어야 될 것은 비동사 뒤에 올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게또 간혹 학교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올수 없는 것도 같이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비동사 뒤에는요. 또 다른 어떤 동사나 동사구가 올수 없습니다. 우리 영어에서의 문장이란 주어 동사라고 했죠? 주어 한 개, 동사 한 개, 이렇게 보통 써주는데, 이 동사 뒤에 달리다, 이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는 동사, 동사구가 올수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비동사 뒤에는 부사, 부사구가 올수 없습니다. 자, 우리 부사라는 것은 quickly 이런 것인데, 부사,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부사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장 내에서 좀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 있잖아요. 이 보어 자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보어 자리에는 부사를 넣을 수 없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예를 들면 I am quickly 하면 나는 빠르게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해석이 이상합니다. 해석도 이상해요. 아, 그래서 우리 이 내용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요. 명사, 형용사, 전치사구이다.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올수 없는 것은 동사, 부사구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주어 플러스 비동사 현재형의 축약형입니다. 축약, 줄여 쓴다라는 것인데 왜 줄여 쓸까요? 바로 쉽고 간편하게 말하기 위해서이죠. 우리말에서도 나는 줄여서 난 이렇게 말하고 너는 줄여서 넌 이렇게 말하듯이 영어에서도 축약형을 써주는 것인데 영어에선 어떻게 축약형을 만드느냐? 바로 apostrophe라는 이 문장 부호를 이용해서 축약형 만들어줍니다. MR is는 apostrophe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주어, 특히 대명사인 경우와 함께 줄여 쓸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보면 주어 I와 쓸때 비동사는 M을 써주죠. 그런 경우에 I랑 M을 이렇게 얍! 하고 줄여서 I'm과 같이 써준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비동사의 맨앞 글자, 이맨첫 알파벳을 빼고 그 자리에 apostrophe 남겨서 합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경우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주어 we, you, they일 때는 비동사 are를 써준다고 했어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맨앞 글자 빼고 거기에 apostrophe 남겨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we are 같은 경우엔 we're, you are 같은 경우엔 your, they are 같은 경우 their와 같이 줄여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경우요. 주어가 he, she, it과 같은 것일 땐 비동사 is를 써준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맨앞 글자 빼고 apostrophe 남겨서 he is 줄여 쓰면 his, she is 줄여 쓰면 she's, 그리고 it is 줄여 쓰면 it,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축약형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예문으로요. 나는 지금 배고프다라고 하려면 나는 뭐뭐하다. I am을 줄여서 I'm hungry now. 이렇게 쓰면 되네요. 자, 다음 그들은 나의 반 친구들이다. 그들은 할 때는 they 다음에 비동사 are 써야 되죠. They are 줄여서 they're my classmates. 이렇게 하면 되고 그는 우체국에 있다라고 할때 그는 하려면 he 그 다음에 알맞은 건 is 써야 되네요. He is를 yep 하고 줄여서 he's in the post office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내용들을 아주 알차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럼 배운 내용 적용해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페이지 Grammar Practice 1번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비동사 현재형을 쓰시오. 비동사의 현재형은 뭐에 따라? 주어에 따라서 알맞은 것 골라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1번에요. You에 알맞은 비동사 현재형은 are가 되겠네요. You are really smart. 너 정말 똑똑하다. 우리 친구들 정말 똑똑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 2번 보면 주어 I에 알맞은 비동사 현재형은 바로 am 써주면 되겠네요. I am in the bathroom now. 나는 지금 화장실에 있다가 되고요. 자, 다음 3번에 they, 그들. 이렇게 복수 주어에 알맞은 비동사 현재형은 are가 되겠네요. They are, 그들은 members of the chess club. 아, 체스 동아리의 회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The man. 아, 이번에는 대명사 주어가 아니라 이렇게 the man과 같이 일반적인 명사가 주어로 왔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보면은 man이라는 이 단어는요, 남자 한 명을 가리킵니다. 우리 남자 여러 명을 가리킬 때는 맨인 거고, 맨 이거는 남자 한 명이죠. 그래서 그 남자라고 할 때는 그럼 이건 단수인 거고요. 3인칭인 겁니다. 3인칭 단수 주어이네요. 그런 경우에 우리 비동사 현재형 뭘 써주죠? 바로 is를 써주면 되겠죠. The man, 그 다음에 is the president of the US 하면 그 남자는 미국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밑줄 친 부분을 줄여서 빈칸에 쓰시오. 우리 축약형 한번.

오르시오. 우리 1번 보면 he is 그는 그 다음에 아, 이건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무엇이 올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네요.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자, he is sad. 그는 슬프다. 이렇게 올수 있겠죠. 우리 비동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올수 있습니다. 슬픈 형용사요. 자, 다음 두 번째. He is run. 자, 이렇게 비동사 뒤에 또 다른 동사가 올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경우엔 그는 달리다, 이다. 해석도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때 run은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He is James. 그는 제임스이다라고 할 때, 자, 이거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죠. 명사입니다. 비동사 뒤에 명사 올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 1번의 답은 run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에요. I'm 나는, 자, 그 다음에 very, 자, 나는 매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나는 매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Very라는 건 매우, 아주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이렇게 부사는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올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고요. 자, 다음 I'm a chef 하면 나는 요리사이다라는 건데 요리사 지금 명사구가 왔습니다. 명사구 비동사 뒤에 올수 있어요. 자, 다음 I'm so happy 나는 정말 기쁩니다라고 할때 so happy 정말 기쁜이에요. 이건 형용사구가 되겠네요. 지금 so라는 부사는 happy라는 형용사를 꾸며주어서 아주 기쁜이란 뜻인데 이렇게 형용사구는 비동사 뒤에 올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2번에 적절하지 않은 답은 very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They are 그들은요. My cousins 나의 사촌들입니다. 나의 사촌들 이건 명사구인데요. 명사구 하면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올수 있죠. 자, 다음 They are study hard.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동사 뒤에 어떤 다른 동사구가 올수 없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study hard가 되겠네요. 자, 다음 they are on the bus. on the bus 하면 버스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버스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 on the bus는 on이라는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구가 되겠는데 이러한 전치사구도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이요. The children are 그 아이들은요. tired 피곤합니다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 비동사 뒤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가 올수 있습니다. 피곤한과 같은 거 보어 자리에 올수 있죠. 자, 다음 The children are happily 그 아이들은 자, happily 하면 행복하게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그 아이들은 행복하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올수 없다 해서 우리 적절하지 않은 거 happily로 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he children are from Manchester. From Manchester 하면 맨체스터 출신인이란 거죠. 그 아이들은 맨체스터 출신이다. 맨체스터에서 왔다라는 것인데 자, 이런 말은 올수 있습니다. 지금 from이라는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구인 거죠. 우리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전치사구는 올수 있다 해서 우리 4번 답을 happily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을 묘사한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 찾아서 고쳐볼게요. 1번에 The boy's name, 그 남자아이의 이름은요. are Roy, Roy입니다. 자, 여기서 그 남자아이의 이름 하면 이건 단수인데요. 한 개잖아요. 그래서 are가 아니라 어떤 형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단수 형태로 is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에요. The books is on the table. 자, 그 책들은 책상 위에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그 책들 하면 이건 여러 개니까 is가 아니라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바로 are를 써 주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면요. The woman, 그 여자는요. are an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이다라고 했을 때그 여자 이건 단수인데요. 그러면 are가 아니라 단수 주어에 알맞은 형태, 비동사 is를 써서 고쳐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강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보았고요. 오늘의 뉴런 퀴즈 드립니다. 두 가지 다 답을 남겨주세요. 첫 번째는요, 빈칸에 알맞은 주어와 비동사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뭐뭐, my best friend 해서 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라고 할때 빈칸에 어떤 주어랑 비동사를 쓰면 좋을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문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경우에는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축약형을 써서 아래 문장을 바꿔 쓰는 거예요. 축약형 오늘 배웠잖아요. 그래서 we are in the same class. 우리는 같은 반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축약형을 써서 문장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두 개의 답수 강우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1강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보았고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2강에서 비동사 내용 더욱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생생영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11번째 시간입니다. 생생그래머로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배우게 될 문법은 명사와 대명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영어의 주요 사품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명사, 그리고 짝꿍이 되는 대명사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생생영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A와 B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과 한 개와 바나나 두 개를

읽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들은 이라는 말과 책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지 오늘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6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명사의 개념과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명사라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사는 사람, 동물, 사물, 장소,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자, 여러분들도 이름을 다 가지고 있죠? 저도 현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혹은 동물이나 사물 등과 같이 무언가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명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명사가 문장에서 정말 다채롭게 활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그리고 수를 헤아릴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로 나눠진다. 우리말에서는 사실 어떤 대상을 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막 칼같이 구별해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명사를 셀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명사의 종류를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이건 셀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게셀수 없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건 셀수 없을 것 같은데 셀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말하는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가 반드시 우리의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셀수 있는 명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수, 복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수는 한 개,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수는 두개 이상일 때를 복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셀수 있는 명사. 이때 단수일 때는 명사 앞에 반드시 뭘 써준다? 어나 언을 써준다. 만약에 발음을 기준으로 자음으로 발음이 시작되면 어를 쓰고요. 모음으로 발음이 시작되면 언을 쓴다. 발음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합니다. 핵심은 어나 언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꼭 써줘야 한다. 어떨 때? 셀수 있는 명사에 단수가 왔을 때. 그리고 복수일 때는 복수형으로 쓰는데요. 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은 아래 표, 여러분들 교재에 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살펴볼 텐데, 규칙적으로 변하는 친구가 있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친구가 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생 포인트 등장해서 이 표에 별표 쳐주시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한다. 대부분의 명사는요, 명사 뒤에 S를 붙이면 돼요. 아, 그러면 복수형이구나 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book이나 game은 books, games라고 쓸수 있는 거죠. 이렇게 S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S가 발음이 될때 크게 두 가지로 발음이 되는데요. 이렇게 book과 같이 무성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대가 떨리지 않은 음이 나올 때는 그 뒤에 똑같이 S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요. game이라고 할때 M. 모음이 아니죠. 유성음, 성대가 떨리는 음으로 발음이 될 때는 그 뒤에도 z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books, games. 발음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떤 말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진다. 이 발음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s나 sh, ch나 x로 끝나는 명사는 명사 뒤에 바로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es를 붙인다. 자,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box. S로 발음이 되죠. box. 근데 만약에 그 뒤에 똑같이 S가 오면 박스스.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충제 역할을 하는 E를 넣어줌으로써 발음이 어떻게 된다? boxes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H나 X 등과 같이 끝나는 친구들이 뒤에 ES를 붙이는 이유는 발음을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붙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잠, 그 뒤에 O로 끝나는 명사는요, 마찬가지로 그 뒤에 ES를 붙여준다. 이것도 역시나 발음상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tomato, 우리가 좋아하는 토마토입니다. 아, 물론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ES를 붙여준다. 예외가 있어요. photos, photo는 사진이죠. 이럴 때는 S만 붙이고요. piano, 연주하는 그 악기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S만 붙인다. 그 예외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어서 쭉 가보겠습니다. 자음과 Y로 끝나는 명사가 있어요. 이럴 때는 Y를 I로 바꿔주고 그 뒤에 ES를 붙여준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baby, 아기죠. 아기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자음과 Y로 끝났으니까 Y를 I로 바꾸고 그 뒤에 ES를 붙여준다. 그래서 country도 countries 마찬가지로 I로 바꿔주고 뒤에 ES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 F와 FE로 끝나는 명사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F나 FE를 V로 바꿔주고 ES를 붙여준다. 그래서 leaf, 나뭇잎이죠. 이럴

때그 뒤에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leaf를 leaves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도 예외가 나와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So, roofs나 leaves라고 한다. 다음, 불규칙하게 바뀌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수형과 복수형이 형태가 다른 친구들이에요. 별표 치고 기억을 꼭 해두셔야 합니다. 외우기 싫지만 외워야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친구들이에요. So, man, woman, child, tooth부터 goose까지. 자, 이 친구들은 오른쪽에 있는 이 형태가 바로 복수형이다. 그래서 남자 혹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man은 이렇게 모음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 woman 할때 여기는 woman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women이라고 발음이 된다. 특히나 이 women은 발음과 철자를

그리고 마우스는 마이스, 옥스는 황소입니다. 옥스는 옥슨이라고 복수형이 되고요. 거위란 뜻의 구스는 기스가 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명사들이 또 있는데요. sheep, 양이란 뜻이죠. 복수형도 동일하게 sheep이고요. deer, 어떤 동물일까요? 네, 사슴입니다. 그래서 deer도 deers라고 하지 않고 똑같이 deer, fish, 우리가 좋아하는 물고기, 복수형도 fish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 하면서 크게 세 가지 셀수 없는 명사를 얘기합니다. 셀수 없다라고 하는 건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추상 명사. 여러분들 추상적이라는 게 뭘까요? 추상 명사 할 때의 추상이라고 하는 건 형태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ealth라고 볼게요. health, 건강이라는 뜻이죠. 건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건강과 관련된 음식 이런 걸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어떤 형태가 있지 않다. 그래서 추상 명사라고 하는 건 health나 love와 같이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친구들. 그렇다 보니까 셀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셀수 없는 명사라고 하고요. 물질 명사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coffee, water, air, 그리고 salt까지. 자, 이런 친구들은 형태가 있기는 해요. 그쵸? 우리가 coffee 하면 떠올리는 음료가 있죠? 그리고 water 하면 물이라고 하는 대상이 떠오르고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형태가 있지만 일정하지는 않다. 우리가 커피를 잔에 따를 때 둥그런 잔에 따르면 동그랗게 되고, 그리고 네모난 잔에 따르면 네모랗게 됩니다. 일정한 형태가 없는 친구들, 대표적으로 재료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물질 명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셀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고유 명사입니다. Mr. Lee, James, Korea, London 이런 친구들 있죠. 특정한 이름을 가리킬 때 우리는 고유명사라고 해요. Mr. Lee라고 하는 어떤 사람, James라고 하는 사람, 혹은 Korea,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국가, 우리나라, 한국이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대상을 딱 가리킬 때는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해서 역시나 셀수 없는 명사로 본다. 그러면 셀수 없는 명사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단수복수의 개념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나 언과 같은 말을 붙일 수 없다. 그리고 복수형으로 쓸 수도 없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기 밑줄 쳐놓고 꼭 별표를 해주세요.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가 문장의 주어로 쓰일 때는 자, 항상 어떻게 한다? 단수 동사와 함께 쓴다. 이렇게 예문과 같이 honesty, 정직이란 뜻이죠. 정직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셀수 없는 명사이니까 이렇게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단수 동사를 맞춰준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공부할 때 health는 추상 명사야, 그리고 water는 물질 명사야 이렇게 용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grammar plus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일정한 형태가 없어요. 물질 명사가.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 세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그릇이나 혹은 단위를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서 수량을 표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water, 물한 잔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앞에 a glass of라고 하는 단위를 붙여줘서 물한잔 혹은 뭐두 잔, 세잔할때 이런 표현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three cups of coffee, 커피 몇 잔? 세 잔. 이렇게 잔이라고 하는 것 표현 혹은 덩어리나 이렇게 장과 같은 표현을 활용해서 단위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럴 때는 three cups, 세 잔, 잔은 셀수 있으니까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준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87쪽으로 가서 프랙티스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1번부터 볼 겁니다. 다음을 복수형으로 쓰시오.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 복수형 명사를 만들어주는 규칙을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dog. 우리가 좋아하는 개죠. 개는 복수형을 쓸 때, 별다로 그게 신경 쓸게 없습니다. 바로 S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dogs 같이 쓰면서 문제 풀어야 합니다. 그다음 2번 bike 자전거죠. 마찬가지로 바로 S를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bikes. 그다음 3번 family 가족이에요. 근데 철자를 봤더니 자음과 Y로 끝났습니다. 자, 그럼 Y를 뭐로 바꿔준다? I로 바꿔주고 ES를 붙여서 families. 자, 여기가 포인트이고요. 그다음 4번 church. church는 교회입니다. 이때 CH로 끝났죠? 그러면 발음상의 이유 때문에 ES를 붙여서 churches. 다음 5번, potato, 감자입니다. tomato, potato, O로 끝나는 친구들은 ES를 붙여준다. 그래서 potatoes, ES 왔고요.
6번.

knife. 무언가를 썰기 위한, 자르기 위한 칼이죠. 이때 FE로 끝날 때는 FE를 V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ES를 붙인다. The knives. 다음 7번과 8번은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이 나와 있어요. A glass of water. 물한 잔이죠. 그러면 2라고 시작이 되어 있으니 물두 잔. 자, 잔은 셀수 있는 단위니까 2 glasses of water라고 하면 되죠. 이때도 S로 끝나기 때문에 ES를 붙여서 glasses of water. 그다음 8번 빵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3, 세 덩어리를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때는 또 어떻게 한다? Loaf는 loaves를 바꿔준다. 그래서 3 loaves of bread, 빵세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 2번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말을 고르는 건데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 핵심 문법 포인트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1번 볼게요. Time. 시간은요. Fly so fast.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흘러가요. 그런가 여러분들도 인강을 들을 때만큼은 시간이 잘안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이때 동사의 형태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짝꿍이 되는 주어를 봐야 돼요. 시간. 시간은 셀수 있는 명사일까요? 셀수 없는 명사일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셀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겠지만 시간은 기본적으로 추상 명사입니다. 구체적인 형태가 없죠.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혹은 뭐 10분, 20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기 위해서 단위를 붙여준 것뿐이다. 셀수 없는 명사가 왔으니까 단수 취급을 한다. 그래서 flies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monkeys 원숭이들이요. 아, climbing. 오르고 있습니다. 나무를 오르고 있어요. 이때 tree는 셀수 있는 명사이다. 그러면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 왔을 때는 앞에 어를 써줘야 한다. So, a tree가 맞고요. 3번 그는요 접다란 뜻입니다. 접었습니다. 두 장의 종이를 접었습니다. 종이도 셀수 없는 명사이다. 그래서 단위가 들어간 two sheets of paper를 해주셔야 한다. 4번, 나는 얻었습니다. 많은 뭘 얻었냐면요. 정보를 얻었어요. 인터넷에서. 우리말로 할때 정보들을 얻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수형을 쓸것 같지만, 정보도 셀수 없는 명사이다. 어디까지를 정보로 봐야 할지, 그 범위가 구체적이지도 않고 추상적인 명사이죠. 그래서 information,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쭉쭉 가볼게요. 3번. 그림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라. 그림이 쭉 나와 있는데, 1번부터 보면, 1번은 두 명의 혹은 두 개의 무언가가 자고 있습니다. 그림을 봤더니 아기죠. 아, 두 명의 아기가 자고 있습니다. Babies라고 쓰면 되는데, 복수형 어떻게 쓴다? Y를 I로 바꾸고 ES 붙여서 Babies. 2번. A woman. 한 여자가요. is pouring some. pouring은 쏟다, 붓다란 뜻입니다. 붓고 있습니다. 우유를 붓고 있는 거죠. 우유는 물질 명사, 셀수 없는 명사이다. 그래서 그냥 바로 milk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ilk into the cup. 다음 3번. 한 남자가요. 주문을 하고 있는데, 자, 뭐 주문하고 있는 거죠? 커피 4잔을 주문하고 있는 거죠. for 다음에 of coffee. 요 사이에는 단위가 와야 한다. 그래서 4잔이라고 할 때, cups. 이때 빠지면 안 되는 거, s 빠지면 안 됩니다. 다음 4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의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래요. Sheep child math입니다. 1번. 3명의 어린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다. 아, 벌써 복수 동사 쓰였죠. 3명의 어린이들. 3한 다음에 child의 복수형은 잘했습니다. children이에요. 그래서 3 children are playing basketball. 2번. 수학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다. 수학은 영어로 math이죠.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셀수 없는 명사. 그 다음 3번. 이큰 농장은 많은 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So this big farm is full of many. 많은 양들. 우리 양의 복수형은 단수형과 동일하게 sheep 그대로 써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인칭 대명사와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친구를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비동사를 공부하면서 익히 봤던 친구예요. 인칭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말로 인칭, 수, 격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그래서 이 표에 생생 포인트 별표를 해 두시고요. 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인칭, 2인칭부터 볼게요.
1인칭은 나나 우리를 얘기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포함하면 1인칭이고요. 그다음 듣는 상대방을 얘기할 때는 2인칭이라고 한다. 너일 수도 있고 너네, 너희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단수와 복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격이라고 할 때 주격은 문장에서 은는 이가 이렇게

이렇게 주어를 역할을 할때 우리는 주격이라고 합니다. 소유격은 무엇의라고 해서 명사와의 어떤 소유 관계를 얘기할 때내 휴대전화라고 할때이 내, 나의가 바로 소유격인 거예요. 목적격은 동사의 목적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서 주로 을을로 해석되는 친구들. 마지막 소유 대명사는 무엇무엇의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1인칭 단수일 때는 나인 거 주어. 그래서 나일 때는 주어일 때 I, 그리고 소유격일 때 my. 해석 어떻게 한다? 나의, 그리고 목적격일 때 me, 나를, 그리고 my는 나의 것, 내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복수는 우리겠죠. 나를 포함한 대상. 그래서 우리. 그래서 주격일 때는 we, 소유격일 때는 our, 그러면 우리의가 될 거고요. 목적격일 땐 us, 우리를, 그리고 ours가 우리의 것. 소유 대명사 이렇게 된다. 그래서 2인칭은 단수 복수 동일하게 이렇게 되고요. 바로 3인칭으로 가보겠습니다. 3인칭은 이 자리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제3자. 그래서 제3자는 빠져라고 얘기를 하죠. 이럴 때그 바로 3인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수와 복수가 나눠진다. 자, 단수형. He는 남성을 가리킬 때 쓰고요. She는 여성을 가리킬 때 쓴다. 그리고 it은 그것이라는 의미. 그래서 주격과 소유격, 목적격, 그리고 소유대명사 형태가 이렇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형으로 they가 있어요. they는 그들 혹은 그것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소유격과 목적격, 그리고 소유대명사가 각각 이렇게 나와 있다. 이표 있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앞에 말했던 주격과 목적격, 이런 친구들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격은 은는 이 가의 의미로 주어 자리에 온다. 그래서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예요. She is a good singer 라고 할 때, 그녀는 훌륭한 가수이다. 그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격을 써주었다. 목적격은 을을 혹은 에게의 의미로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 보시면 Jake는요, 알지 못합니다. Her, 그녀를요, 그녀를 모른다라고 할때 그녀를에 해당하는 게 her라고 하는 목적격의 형태로 왔다. 그 다음 소유격은 무엇무엇의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와의 소유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his computer, 누구의 컴퓨터? 그의 컴퓨터. 그래서 그의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his인 겁니다. 자, 마지막 소유대명사.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 이름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무엇의 것의 의미로 소유격과 명사를 대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Tom's cap is blue. Tom의 모자는 파란색이지만, but mine is yellow. 내 것은 노란색이다. 그래서 mine은 풀어서 말하면 my cap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내 것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mine.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비인칭 주어이십니다. 이것도 용어가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들리지만 전혀 어려울 게 없다. 시간부터 요일, 날짜, 계절, 날씨, 명암, 거리 등을 나타낼 때 주어 자리에 쓰는 it을 비인칭 주어이시라고 한다. 우리 앞에서는 인칭 대명사라고 했죠.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비인칭이라고 하는 건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이 친구들을 쓸까? 대표적으로 첫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10시다. 지금 몇 시야? 10시야. 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그럼 문장의 주인공을 누구로 해야 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꼭 주어가 있어야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일단 채워주기 위해서 누굴 써준다? it을 써주는 거예요. 그 핵심은 결국 뒤에 있는 겁니다. 10 o'clock, 10시다. 그래서 요일도 마찬가지로 수요일이다. 그러면 영어로 말할 때 Wednesday를 문장의 주어로 쓰는 게 아니라 주어 자리에 it을 써주고 그 뒤에 이렇게 필요한 말을 덧붙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날짜나 계절, 날씨, 명암, 거리 이런 친구들도 다 보면은 주어 자리에 누군가 들어가기 애매해서 주어 자리에 it을 써주고 그 뒤에 필요한 말을 써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야 플러스 확인하고 뒤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인칭 대명사 it과 비인칭 주어 it. 인칭 대명사 it. 말 그대로 인칭 대명사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거죠. So the phone is ringing. 전화가 울리고 있다. It's on the table. 그것은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할 때, 그것에 해당하는 it은 앞에 나와 있는 the phone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우리 비인칭 주어 it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리키지 않기에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을 때 It's snowing heavily. 눈이 아주 많이 내리고 있다라고 하지 그것은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 가서 문제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5번, 마찬가지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자, 1번, I forgot.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My password.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요. 나의 비밀번호를, 내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니까 my라고 하는 소유격의 인칭대명사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소유 대명사인 요 my는 답이 될수 없다. 2번, they go to school together.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함께 학교에 갑니다.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해야 되죠. 주격. 누구 고른다? they를 고른다. 다음 3번, vacation starts next week. 휴가는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이때 우리의 휴가가 되겠죠. 명사가 나와 있고 앞에서 무언무언의라고 해석이 되어야 하니까 이번엔 hour를 골라준다. 4번, 사라는 초대했습니다. To the party, 파티에 누구를? 그를 초대한 거죠. 목적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목적격 누구일까요? him을 골라주셔야 한다. 이렇게 문제 풀면 됩니다. 다음 6번, 알맞은 인칭대명사 쓸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따라가 볼게요. 1번은 I cannot use my smartphone now. 나는 지금 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의 배터리가 다 나갔거든요.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의라고 해야 되니까 its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2번, 제이크랑 나는요, are in the same class. 같은 반입니다. 그 다음 주어 자리에 빈칸이 있네요.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베프예요. 이때 주어 자리 와야 하니까 we가 와야겠죠. 3번, My mom's birthday was yesterday. 엄마의 생신이 어제였습니다. 그래서요, I gave, 나는 드렸습니다. Some flowers. 꽃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목적어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그녀에게 꽃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녀에게라고 해당하는 목적어 뭘 써야 한다? 목적격을 써야 하니까 her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4번. Interesting movies. 재미있는 영화들이요. Are showing at the cinema.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I want to see. 나는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그것들을 보고 싶어요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였으니까 그러면 뒤에 나올 말은 그것들을이라는 복수형이면서 그것들을 목적격의 형태가 되어야겠죠. 그럼 뭘 쓰면 된다? them을 쓰면 된다. 그래서 I want to see them이라고 문장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으로 가볼게요. 두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인칭대명사를 쓰시오. 우리 지금 명사와 대명사 공부를 하고 있죠. 1번, The cake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그 케이크는 is your cake. 너의 케이크이다. 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The cake on the table is 하고 너의 것이라고 하는 말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너의 것은 어떻게 쓴다? yours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2번, My bag is heavy. 내 가방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his bag is light. 그의 가방은 가볍습니다. 똑같이 앞에는 오고요. 뒤에를 써주는데 그의 가방. 소유격과 뒤에 명사를 합쳐서 소유대명사로도 쓸수 있겠죠. 어떻게 his라고 바꿔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합쳐서 his로 쓸수 있는 겁니다. he's light. 다음 3번. Our house is white. 우리 집은 흰색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집은 갈색입니다. 그럼 앞엔 똑같이 써주고 이번엔 뒤에 쓰는데 their house. 위에 바꾼 것처럼 아래도 바꾸면 돼요. 어떻게 theirs라고 바꿔주시면 된다. And theirs is brown. 자, 마지막 8번입니다. 그림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달력이 이렇게 나와 있죠. 3월 달력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3월 31일 월요일이라고 딱 나와 있네요. So what day is it today?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요일 등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쓴다? 비인칭 주어 it을 활용해서 문장을 쓴다. 그래서 it is Monday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문제의 핵심은 비인칭 주어 it을 쓰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겨울인 것 같죠? So what season is it in New Zealand now? 지금 뉴질랜드는 무슨 계절인가요? 라고, 무슨 계절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계절이 겨울이니까, 여기서도 지금 it을 썼잖아요. 아래도 it을 써서 it is winter now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계절 등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비인칭 주어 it을 활용을 해준다. 자, 우리

0: 포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 형이 올 때는 명사 앞에 뭘 써야 한다? 어나 언을 써줘야 한다. 해서 복수형일 때는 대부분 뒤에 이렇게 S나 ES를 붙여주고요. 주어가 셀수 없는 명사일 때는 항상 그 뒤에 뭐가 나온다? 단수 동사가 나온다. 그리고 인칭대명사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인칭대명사는 인칭, 수, 격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배웠었죠. 자, 인칭대명사 it과 비인칭 주어 it의 차이가 있었다. 인칭대명사 it은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비인칭 주어 it은 주어 자리를 채울 뿐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생생 영어. 나는 사과 한 개와 바나나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라고 할때이 미출신 부분들을 다 명사로 바꿔줄 수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I have an apple and two bananas. 이렇게 단수,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 와서 어나 언. 여기서는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니까 언을 써주었고요. Two bananas. 복수형이니까 바나나 뒤에 S를 붙여주었다. 그리고 주격인 they 잘 써줬고요. 그 다음 책들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books라고 써줬다. 자, 오늘의 리뷰 퀴즈입니다. 학교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겠죠?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 아래와 같이 자유롭게 문장을 써주시면 돼요. There are many desks and chairs in the classroom. 교실에 많은 책상들과 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다양한 물건들 볼수 있겠죠? 교실이든 아니면 학교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서 문장을 써주시는데, desks 혹은 chairs와 같이 명사를 꼭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명사와 대명사 유닛 마무리되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형용사 부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읽는 영어 생생독해 송윤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느새 15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 제목은 The Arctic Tundra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아마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지문을 읽어보고 나면 어떤 내용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늘의 생생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방금 읽은 것처럼 The Arctic Tundra라고 하는 말이고요. 내용은 북극, 그리고 툰드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어법은 it to 부정사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별표. 이 it to 부정사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it to 부정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뒤에 문장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목, The Arctic Tundra라고 하는 말 아래 보면요. 이렇게 여러 동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Arctic이라고 하는 건 북극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북극 툰드라라는 건데, 잘 보면 이 북극 지방에 사는 동물들일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질문 보겠습니다. Which animal? 어떤 동물이 lives, 사나요? In the Arctic. 북극에 어떤 동물이 사나요? 어떤 동물이 살까? 첫 번째, a lizard. 그리고 두 번째, camel. 그리고 마지막, a polar bear. 당연히 북극 곰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극지방에 사는 그 곰. 세 번째, a polar bear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lizard는 도마뱀, 그리고 camel은 낙타를 얘기한다. 57쪽으로 가서 쭉 이제 내용을 읽어 볼 겁니다.

지문이 조금은 길어요. 그래도 잘 따라올 수 있고요. 먼저 표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The Arctic tundra is a very cold area near the Arctic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Arctic이라고 하는 것,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북극의 혹은 북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북극의 툰드라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잘 모를까봐 뒤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매우 추운 area래요. area. 우리말로는 지역,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추운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 근처에 있는 거냐면 바로 북극 근처에 있는 아주 추운 지역을 북극 툰드라라고 얘기를 한다. 북극의 툰드라가 무엇인지 모를까봐 친절하게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글을 읽을 때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앞으로 글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 흐름과 소재를 예측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아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이 북극의 툰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그 특징을 얘기해 주겠죠. It is. 그것은요, found. 비동사 다음에 found라고 하는 또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이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될 아주 아주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이다. 이전에도 한번 등장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었습니다. 무엇 되다, 당하다, 받다 등 문장의 주인공이 동작의 대상일 때쓸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그것은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발견이 어디에서 되냐면 in the northern parts. Northern, North라고 하는 건 북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er, n을 붙여주면 형용사형으로 북부의, 북쪽의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데 어느 지역이냐면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아시아의 북부 지역에서, 북부에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The ground. 땅은요, is frozen. frozen은 우리말로 얼어붙은, 냉동된 이란 뜻입니다. freeze가 얼다, 얼리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frozen은 얼어붙은 혹은 냉동된 이란 표현이다. 땅이요, 얼어붙어 있습니다. most of the year. 1년 중에 대부분 얼어붙어 있습니다. 툰드라가 어떤 지역이라고 했죠? 굉장히 추운 지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땅이 1년 중에 대부분 얼어 있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와 닿을 거예요.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극의 툰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is dry. dry는 우리말로 마른

short, 굉장히 짧고요, and cool, 그리고 시원합니다. 아무래도 극지방이다 보니까. And, 그리고 winters, 겨울이 are very long, 굉장히 길고요, and cold, 그리고 춥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여름은 굉장히 짧고 시원하고 반대로 겨울은 굉장히 길고 춥다. It is hard.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to live in this area. 이 지역에서 사는 것이 지금 파란색으로 it과 to 부정사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it to 부정사라고 하는 구문 혹은 어법이고요. 이걸 우리말로도 설명을 할때 가주어, 진주어라고도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걸 설명할 때마다 제가 여러 강의에서 그리고 학교 수업 중에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사람입니다. 제 그림 실력은 실제로는 더잘 그리는데 재미를 위해서 얼굴까지 그리면 그려볼까요? 한번 요렇게 이게 최선일까? 늘 그릴 때마다 잘 보면 이만큼이 머리예요. 자, 그리고 이만큼이 이제 몸입니다. 이걸 왜 그릴까? 그냥 재밌으라고 그리는 건 아닙니다. 영어 문장에서 머리와 몸을 나눠본다면 머리는 문장의 주인공일 거고, 그리고 몸은 동사, 그 뒤에 이어지는 서수라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머리와 몸의 비율을 잘 보면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머리가 너무 크죠?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영어의 문장, 머리가 너무 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치를 마련을 해 주었어요.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었을까? 요 그림을 지우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It is hard to live in this area 라고 하는 문장을 잘 보면 문장의 주인공은 이시고요. 그 다음 이 이시 가리키는 내용을 찾아보자면 To live in this area 이 지역에 사는 것이라고 알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죠. 이 문장을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제가 한번 쓰는 말을 잘 보세요. To live in this 하고 요 뒤는 이렇게 아래 써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this, to live in this까지 썼죠? area 그리고 is hard. 자, 이렇게 쓰면 될까요? 네,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지역에서 사는 것은 is hard, 어렵습니다, 힘듭니다라고 쓸수 있는데 가만 보면 문장의 주인공이 너무 길어요.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문장과 제가 쓴 문장은 의미가 동일하다. 그런데 구조가 다르죠? 여기는 이렇게나 문장의 주어가 길데 반대로 여기는 문장의 주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영어에서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라고 했을 때첫 번째 문장보다는 두 번째 문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 영어의 문장이 너무 길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어는 성격이 급한 친구입니다. 성격이 급한 언어라서 주어와 동사부터 빠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어가 너무 길어지다 보면 어떨까요? 그걸 듣고 있는 혹은 그걸 읽고 있는 사람이 집중력이 흐트러지겠죠. 그러니까 핵심을 빨리 얘기하기 위해서 주어를 간단하게 하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주어를 뒤로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문법 용어에서 가주어 진주어라고 이름이 붙은 게 주어 자리를 차지하긴 하는데 그 의미상 진짜 주어는 아니다. 그리고 그 의미상 진짜 주어는 to 부정사 혹은 to 부정사 구가 한다라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라고 부른다. 해석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교재에서 이 it을 해석하지 말라고 팁처럼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법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it이 등장했을 때이 it이 가주어로 쓰인 건지 아니면 그냥 대명사로 쓰인 건지 알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적응이 될 때까지는 그냥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아,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 지역에 사는 것,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해석을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영어를 읽는데 익숙해지면은 이런 문장 등장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되었으니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볼 텐데요. 이때 live라고 하는 단어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죠? 살다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live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 계속 가보겠습니다. 모든 동물은요, has adapted. adapt. 어려운 단어 쓰였어요. 그래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적응하다 라는 뜻이고요. 잘 보면, has adapted라고 하는
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될

핵심 어법이 쓰였습니다. has나 have가 나오고 이 뒤에 이 adapted는 과거 분사라고 하는 또 형태인데요. have나 has 그리고 그 뒤에 과거 분사가 오면 현재 완료라고 하는 어법이에요. 현재 완료는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과거부터 어떤 행동이나 동작이 쭉 이어져 왔을 때 혹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동작이 현재 어떤 정보를 줄때 씁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해왔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적응해 왔습니다. In order to 어법이기도 하고 표현이기도 한 바로 이 표현은

우리말로 뭐뭐하기 위하여 위해서라고 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 앞에 in order를 넣어줘서 명확하게 이건 목적의 의미를 쓰인 거다라고 강조해 주는 겁니다. 뭐하기 위해서 적응을 해왔을까? To survive, survive, 살다, 살아남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다, 생존하다,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을 해 왔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럼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동물들은요, might는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약하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아마 뭐일지 모르냐면요, have,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thick fur. thick 하면 두께가 두꺼운 혹은 뭐 두터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꺼운 fur는 우리말로 동물의 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두툼한 털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them warm.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Some animals, 또 어떤 동물들은 might, 또 쓰였죠? 뭐일지도 모르냐면 move, 이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when이 쓰였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면 이라고 해석을 하죠. 뭐할 때, it gets too cold. 날이 너무, 날씨가 너무 추워질 때 이동을 합니다. The most birds,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새들은요, move south,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언제? At the beginning of winter, 겨울의 시작에 남쪽으로 이동을 한대요. 아, 겨울이 시작될 쯤에 이동을 하는구나. The animals, 동물들인데요. 그 동물들, 어떤 동물들? You can find, 여러분이, 당신이 찾을 수 있는 동물들, 어디에서? 북극의 툰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동물들은 ar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요 마지막 문장 있죠? 별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영어에서 흔히 쓰이는 문장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해석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법도 이전에 한번 얘기를 하긴 했어요. 방금 이렇게 the animals 잘 보면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문장의 주어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주어와 동사가 또 보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했죠? 괄호를 열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화살표로 이렇게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동물들은 이게 전체 문장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여기가 전체 문장의 동사입니다. 그 동물들은요, 뭐냐면요, Arctic foxes. 일단 단어 표현부터 보면, fox는 여우입니다. 그러면 앞에 Arctic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북극 여우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Snowy Owls는 흰 올빼미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북극 여우들, 그리고 흰 올빼미들과 Polar Bears, 북극곰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누군지 설명해주기 위해서 말이 뒤에 덧붙인 겁니다. 어떤 동물들, 방금 해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북극의 툰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물들은 이러이러이러한 동물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연달아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주어가 동사하는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명사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뒤에 말이 따라 나온 거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거니까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게 설명을 한다라고 지금 이 얘기 하니까 여러분들, 아, 맞아, 이 얘기 들었었는데 싶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발견할 수 혹은 찾을 수 있는 이라고 이렇게 니은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정말 정말 어법상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니 꼭 나중에 강의 끝나고서도 복습을 하셔야 한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그림에 어울리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또 써볼 건데요. 네 개의 대상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fur, 우리말로 하면 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owl이라고 하는 단어 나왔었는데, 잠깐 앞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 여기 보면 이렇게 snowy owl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흰 올빼미라고 했죠. 그래서 올빼미라고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frozen. frozen이라고 하는 건 얼어붙은, 냉동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냉

운동식품을 찾아보면은 프로젠이라고 이름이 붙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얼어붙은이라고만 적어보겠습니다. 뭐 냉동된도 같은 말인 거죠. 마지막 식은 두께가 두꺼운 이거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1번 얼음인 것 같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얼어붙은이라고 하는 어떤 말? frozen을 써주면 되겠죠. 1번에 들어갈 말은 frozen이다. 다음 2번입니다. 굉장히 귀여운 올빼미의 모습이 보이니까 owl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이에요. 3번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동물의 털의 일부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3번에 들어갈 말은 fur라고 할수 있겠죠. 마지막 4번은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책을 가리키고 있고요. 화살표가 두께를 보면 왼쪽에 있는 책이 훨씬 더 두꺼워 보입니다. 그러면 두꺼운이라고 하는 표현에 thick을 써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첫 번째, frozen부터 owl, fur, 그리고 thick까지 keywords가 정리가 되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뭐 해야 돼요? FT read 문제 풀어봐야겠죠? 그림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의 기호를 골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완성해 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기부터 살펴볼게요. windy. windy는 바람이 부는 것, 그리고 cool은 시원한 것, warm, 따뜻한 것, 그리고 d는 cold입니다. cold는 추운 거죠.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어떤 거 같나요? 날씨가 무언가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죠? 그러면 첫 번째는 들어갈 말. It is outside. 밖에 날씨가 어떻다. 따뜻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see, warm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된다. 다음 2번 볼게요. It is very. 정말 무하다. 날씨가 춥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잘 보면 막 눈도 내리는 것 같고, 입김도 나오고, 굉장히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Cold, D를 써주면 되겠네요. C, D는 썼고요. 이제 A와 B 중에서 골라주면 됩니다. It is today.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 딱 봐도 바람 엄청나게 불고 있죠. 거의 뭐 나무도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 바람 부는 이라는 의미의 windy, A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입니다. It is under the tree. 나무 아래에서 날씨가 어떻다. 나무 아래는 시원하다 남아있는 B, cool을 써주면 되겠죠.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 모습. 뭔가 부럽습니다. 자, 이어서 B로 한번 가볼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각 동물이 하는 말을 완성해 보래요. 와우, 이번엔 동물이 하는 말입니다. Thick, 두께가 두꺼운 혹은 뭐 두터운이라는 의미. Survive는 살아남다, 생존하다. Move는 이동하는 거고, beginning은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 begin이라고 하는 동사가 또 있는데, begin이 시작하다란 의미라서, beginning이 명사로 시작이라는 의미다.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We have adapted. 우리는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have, 그리고 과거분사, 현재 완료이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 해 왔습니다. 우리는 적응해 왔습니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럼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survive를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We have. 우리는요, 가지고 있습니다. Fur. 털을 가지고 있어요. To keep us warm. 우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fur라고 하는 말 앞에서 이 fur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털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려면 털이 두꺼워야겠죠. 그래서 두꺼운이라는 의미의 thick을 넣어주시면 된다. 3번은 빈칸에 두 개가 뚫려 있어요. 우리는요, south, 남쪽으로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이동합니다. 움직입니다. move라고 하는 말을 써준다. 그럼 남은 단어 뭐밖에 없나요? 이제 beginning밖에 없죠. 언제? At the beginning of winter. 겨울의 시작 때, 시작일 때.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beginning을 써주시면 됩니다. B번 문제까지 완료가 되었고, 이제 C

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은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북극 툰드라를 소개하는 글을 완성해 보라고 합니다. All about the Arctic tundra 라고 되어 있어요. 북극의 툰드라에 대한 모든 것.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앞에서 문제를 푼 거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외워서 풀 필요가 없이 우리가 참고할 지문이 있죠. 그래서 그 지문을 읽으면서 비교해 가면서 단어를 채우시면 됩니다. 역시나 중요한 건 단어에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의미와 품사를 생각하는 것이다. It is a very near the Arctic. 북극 근처에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했죠? 매우 추운 지역이라고 했죠? 추운은 영어로 cold, 그리고 지역, 구역은 area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cold, 그리고 이어서 area를 써주면 돼요. 추운 지역입니다. 계속 한번 가볼까요? It is found. 그것은 발견이 됩니다. 자, 발견이 되는데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of North America, Europe and Asia. 북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북부에서, 북부 지역에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럴 때 northern이라고 하는 말을 써주고 그 뒤에 part라는 말을 써서 the northern parts of North America, Europe and Asia라고 문장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north, 방향을 나타내는 말인데 뒤에 이렇게 이 아래니 와서 북부의 혹은 북쪽의라고 하는 형용사로 쓰인다. 3번입니다. The ground. 특징이 있었어요. 굉장히 추운 지역이니까 땅이 1년 중 대부분 모하다, 얼어붙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앞에서도 쓰였던 바로 그 표현, frozen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 마지막 4번이에요.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It is windy and has snow. 일단 바람이 불긴 부는데 그 앞에 말은 혹은 건조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dry를 먼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dry를 써주고요. 건조하고요. 바람이 불고요. 그리고 뭐가 없다. 나무가 없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tree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북극의 툰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뒤로 가볼게요. 각 동물이 주변 환경에 적응한 방식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고 보기와 같이 동물을 설명하는 문장을 써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Polar bear, 북극곰은요. Thick fur, 두꺼운 털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keep them warm이라고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를 연결하면 돼요. 자, camel, 낙타라고 했죠. 낙타의 특징은 무엇일까? 낙타는 첫 번째 A는 long eyelashes. Eyelash는 속눈썹을 얘기합니다. 혹시 낙타의 속눈썹이 길다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낙타의 속눈썹이 긴데요. 그 이유도 아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camel A와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왜 속눈썹이 긴게 좋을까? 이렇게 사막을 다니다 보면 당연히 모래바람이 많이 불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공기 중에, 대기 중에 많은 모래들이 있을 텐데 눈에 들어가면 당연히 눈에 치명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눈썹이 길게 발달이 된 거겠구나. 그러면 여기 뒤에 부분에서 어디를 써줘야 될까? G를 연결해 주셔야겠죠. So long eyelashes. 그 이유는 protect, 보호하는 겁니다. Their eyes. 그들의 눈을 from sand, 모래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남은 분도 찾아볼게요. 2번은 giraffe. giraffe는 특징이 뭐죠? 목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B와 D 중에서 D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long necks. 긴 목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빨리 달리는 것과 그리고 나무에 있는 그런 나뭇잎에 닿는 것 중에 당연히 H에 연결을 해야겠죠. 이렇게. Rich leaves on trees. 그럼 남아있는 치타. 치타는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Long, strong legs. 길고 강한 다리입니다. 왜 그럴까? 당연히 빨리 달리려고 그런 거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을 했을 거고요. 그럼 그 아래 문장을 완성하면 된다. 예를 들어, Polar bears have thick fur to keep them warm처럼
앞부분 연결한 걸첫 번째 먼저 써주고 그 뒤에 표현을

0: to를 연결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Camels have long eyelashes. 첫 번째 연결한 걸 써주었고요.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모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 투부 정사의 부사주용법이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그러면 2번과 3번도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자, 2번은 기린이죠. 그래서 기린은 자, 이 부분 긴 목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나뭇잎에 닿기 위해서 그럼 마지막 치타는 어떻게 쓰면 될까? 지금 주어를 전부 복수형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Have long, strong legs. 길고 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빨리 달리기 위해서요. 자,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주요 문장 3개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글의 소재는 북극의 툰드라라고 하는 지역이다. The Arctic Tundra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죠. 매우 추운 지역입니다. 근데 어디 근처에 있냐면 북극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그 지역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었어요. 다음 주요 어법입니다. 이 유닛에서의 주요 어법은 it, to, 부 정사, 문법용어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도 부르는 어법이고요. 형태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it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렇게 to, 부 정사가 이어진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다, 뭐뭐 하다. 물론 비동사가 이렇게 만약에 쓰였는데 과거형이면 뭐뭐였다 정도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문장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슬 그것이라고 해석해도 문제될 게 없다. 예를 들어 그것은 재미있는데 그게 뭐냐면 to play soccer, 축구하는 것은 재미있다. 이렇게 연결해도 괜찮죠. 또 It is difficult. 그것은 어려운데 그게 뭐냐면 to wake up early. 이런 친구들 있죠. 저도 약간 그렇긴 한데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문장의 동사가 is입니다. is가 흔히 쓰이는데 꼭 항상 is가 쓰이는 것은 아니다. 자, 예를 들어 It takes 10 minutes. 10분이 걸립니다. 자, 뭐 하는 것이요? To walk to school from here. 여기로부터 학교까지 걸어가는 것이 10분이 걸립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 오늘의 생생 리뷰 퀴즈는 우리가 오늘 배운 핵심 어법을 적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잘 보면 이 아래 문장의 주인공이 굉장히 길어요.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s after school. 이만큼이 문장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오늘 배운 it to 부정사 구문을 활용해서 이수를 시작하는 문장으로 다시 써주시는 게 오늘의 리뷰 퀴즈이다. 자, 오늘 이렇게 북극의 툰드라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소재의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자 이번 주도 영어 확실하게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가정 영어 해보겠습니다. 자, 슬기 씨 혹시 토스트 좋아하세요?
1: 저 너무 좋아하죠. 어제 아침에도 토스트 안에 들어가는 그 왜 샐러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양배추랑 달걀이랑 섞어가지고 부쳐요.
0: 아.
1: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0: 와 지금 여기 지금 굉장히 네. 막 고여 있습니다. 침이.
1: 소스는 케첩이랑 마요네즈랑 반반씩.
0: 무조건이죠.
1: 네.
0: 맞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 게 토스트기에다가 토스트를 넣고 네. 이게 노릇노릇해지면서 퉁 튀어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잘못 요리하면 탈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진짜 네. 조금만 시간을 좀 오버하면요.
0: Right.
1: 바로 그을려져가지고.
0: 그렇죠.
1: 버려야 돼요.
0: 아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이 온 내용 자체가요. 토스트를 또 태운 상황이에요.
1: 아, 맞아요. 지난번에 한번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토스트 하나에 교훈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맙소사. 처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또 태웠다고
1: 자,
0: 했거든요.
1: 근데 이거는 한
0: 아하.
1: 번 태운 사람이 계속
0: 아,
1: 태워요.
0: 계속 태웁니까? 아,
1: 예,
0: 이게
1: 이게
0: 습관이군요, 거의.
1: 개선이 어려워요.
0: 아, 오케이.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오, 그래도
1: 오.
0: 아빠한테 그럼 차례 맡기는
1: 그러게,
0: 것이.
1: 보통은 아빠가 그러면 할 텐데.
0: 차라리
1: 네,
0: 그래도
1: 또.
0: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한번 맡겨봤나
1: 그러게,
0: 봐요.
1: 하드 트레이닝을 하시네요,
0: 그런 것
1: 아빠가. 네,
0: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Alright.
1: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토스트를 얼마나 태웠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새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2: What's wrong, little girl?
1: Yeah, my dad. 토스트 color is red. 아니, black. Black. Yeah. 예.
2: Just keep trying.
1: 응?
2: Practice makes perfect.
1: 오, practice. Practice.
2: Practice makes perfect.
1: 오,
2: Keep
1: perfect. 아,
2: practicing.
1: practice, practice, more practice?
2: Just keep
1: 아,
2: trying.
1: 예. 아, 근데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그, you can say practice that is easy. Blah, blah. Easy. But you are good cook.
2: Yeah, I'm a good
1: But
2: cook.
1: I am not cook.
2: You're not a cook.
1: 응.
2: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1: 응?
2: Rome wasn't built in a day.
1: Room?
2: You know Rome
1: Rome?
2: in Italy,
1: Rome?
2: the city.
1: City.
2: It wasn't built in a day.
1: 아, 하루에 만들어지지
2: Took a
1: 않았어요?
2: long time.
1: 오,
2: Don't worry. Just keep
1: 와, 멋진
2: trying.
1: 말이다. 네, 또 해봐야지.
0: 아이고, 너무 아쉽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중요한 패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할 만한 관용적인 표현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좀 반가울 것 같아요.
1: 네.
0: 자, 일단은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4: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3: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4: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처음 출발은 그렇게 긴건 아니에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Dad, the toast again. 아, 토스트를 또 여기 태웠다.
0: 태웠네요.
1: 그때, 아,
0: 태우다, 뭘 쓰면 될까요?
1: 그때 살짝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근데 기억이 잘안 나죠, 당연히.
0: 아하.
1: 네. 자, 태웠으니까 일단 불에
0: 네.
1: 타야겠죠.
0: 불에 타야
1: 예.
0: 되죠.
1: 그러면 burned 할게요.
0: 오케이.
1: 예, 구워진 거니까.
0: 과거니까?
1: 예,
0: 아,
1: 과거로.
0: 태웠으니까. 오케이.
1: 네.
0: 자, 간단하게 정말 뭔가가 타는 것, burn이 나왔을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정답? 맞습니다. There
1: 오.
0: you go. 자, 이 burn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그것 뭔가 자체가 탄다라고 할 때, something is burning,
1: 네.
0: right? The toast is burning. 이렇게도 쓸 수가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태운다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태웠죠? The toast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So, burn, 태우다, 아니면은, 내가 데인 것도,
1: 네.
0: 그것도 bur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때 우리 sunburn
0: That's right. You
1: 기억나요?
0: remember, right?
1: 네.
0: Okay, so 대신에 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 중간에 r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양 모으고 이 상태에서 r 땡겨서 burr 하고 나서 은 마무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두번 해보도록 할게요. burn, burn.
1: Burn,
0: Ooh. Okay,
1: burn.
0: very, very nice. So I burned the toast again. 자, 지금 처음 태운 건가요?
1: 아니요, 또요.
0: 또예요.
1: 네.
0: Okay?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죠.
1: Again.
0: That's right. 문장 맨 뒤에 again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혹은 또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거. 아주 심플하지만 문장 의미가 자체가 달라지는
1: 맞아요.
0: 거죠. 발음을 할때 again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발음하는 나라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지만 대부분은 again.
1: Again.
0: again처럼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다시 시도해보는 거 어때? 자, 뭐뭐 해보는 거 어때? 라고 하는 패턴 우리 자주 쓰는 거 뭐 있죠?
1: Try to.
0: 해보는 게 어때? 상대방한테.
1: Why don't you?
0: Why don't you?
1: Yeah.
0: 뭐 다양하게 how about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why don't you? 한 다음에 동사를 쓰면 네. 뭐뭐 하는 거 어때? 이런 느낌. So, 너 시도하는 게 어때? 다시. 그럼 어떻게 해요?
1: Why don't you try again?
0: 그렇죠.
1: Oh.
0: Why don't you try again?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불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조명 같은 게 나갔다라고 하면 정말 go out이라고 써요. Alright, go out. 그러면 그 불이 또 나갔어. 그 불이 또 나갔어.
1: The fire.
0: 그 불 말고.
1: The light. Went out again.
0: There you go. Oh. The light went out agai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Just like this. Mm-hmm. Very simple, right? Okay, so again, 맨 뒤에 붙여주시고, 개인도 나쁘진 않으나, again으로 가주기.
1: Again.
0: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Why don't you try again?
1: Why don't you try again?
0: The light went out again.
1: The light went out again.
0: There you go. 자, 요거 실망하는 느낌으로 살려서 읽어주세요.
1: Yes.
0: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1: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0: 자, 이랬을 때, 아, 그래? 그럼 내가 할게.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느낌 달라요. 그냥 계속 시도해봐.
1: 우와.
0: 연습이 완벽을 만드는 거야.
1: 아, 굉장히 그 곱게 자란 친구 아니네요.
0: 아, 그렇죠. 네. 뭔가 파이팅이 있고.
1: 그렇죠.
0: 가끔가다는 살짝 탄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맛있어가지고.
1: 아니, 왜냐면 약간은 그을린 음식이 뭔가 모를 풍미가 있어요.
0: 살짝 브라운 네. 이렇게 되는 게. 오케이.
1: 근데 또 말씀이지 뭔들 다 잘 드시니까요.
0: 다 좋아요. 네.
1: Just keep trying. 계속 해봐.
0: 오케이.
1: 네, 연습이 완벽을 메이크하는 거야.
0: 음흠.
1: 그럼 여기 연습이 들어가겠네요.
0: 네.
1: 연습은 practice.
0: practice.
1: practice.
0: 아, 보통은 발음이 좋으신데.
1: 네, practice.
0: Okay, so practice makes perfect이다. 이거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정답.
1: Yes.
0: You got it. Practice. 자, practice라고 하는 거는 연습하다라는 동사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1: 네.
0: 실제로 연습이라는 명사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이라고 하는 거가 perfect를 만든다. 라고 이제 표현을 딱 멋있게 썼고요.
1: 네.
0: 자, 그런데 이거 잠깐만 보세요. 이거는 직역을 해도 이해는 되죠?
1: 네.
0: 어때요? 그러니까 연습이 완벽한 것을 만든다.
1: 메이크한다.
0: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연습을 하면
1: 완벽해진다.
0: 네, 언젠가는 완벽해진다. 근데 연습을 근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는 영어 말고 하는 영어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연습 안 하고 그냥 이론만 하는 건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자, 그리고 이걸 굳이 문법으로 따진다면 완벽을 만든다이기 때문에 perfection이라는 명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여기서는 perfect라는 형용사를 썼죠. 근데 이 perfect한 거, 이 상태를 썼는데 문법적 구조로는 좀 틀리다고 느낄 수 있지만요.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1: 아하.
0: 그래서 이 perfect한 상태를 만든다라고 해서
1: 네.
0: 이거를 문법적으로 너무 따지려고 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 네.
0: Okay, so practice makes perfect. 그냥 딱 굳어져 있어요.
1: 오케이?
0: 이거는 암기에도 안 아까울 정도로 원어민들도 사실은 관용적인 표현, 뭐 속담이라든가 이거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도. 그렇지만 얘는 사용 빈도가 높아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한번 시도해봐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1: 계속 시도해봐.
0: 패턴 중요한 거 뭐 있죠?
1: Keep ing.
0: 아,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자, keep 뒤에다가 ing 써주면 그 행동을 반복해서 계속한다라는 느낌 줄 수 있고요. 이거를 이명작하려면 과거형 keep이 아니라
1: kept.
0: kept도 무조건 알아줘야 되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계속 걸어. 계속 걸어.
1: Keep walking.
0: 두 단어로 끝난 거예요.
1: 그러네요.
0: Keep walking. Keep walking. Keep walking.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계속 기침을 했어. 혹시 하는 기침하는 거 동사로 아세요?
1: 알죠.
0: What is it?
1: Cough.
0: Cough.
1: 아하.
0: 그런데 그들은 계속 기침을 해가 아니라 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They kept coughing.
0: 아하. They kept coughing.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명령어에도 써도 되고 형사문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1: 네.
0: 이 첫 번째 거 있잖아요. 계속 걸어.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 그래 도망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1: 네.
0: 뭔가 길을 가다가 뭔가 그 기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막 하다가 상대방이 확 남을 이제 겁을 줬어요. 예. 그랬을 때 이러면서 가잖아요. 예. 걸어가잖아요. 그때 oh yeah, keep walking.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1: 요즘은 네. 또 이제 한국말로 오히려 잘 쓰고 있는 게 keep going.
0: keep going.
1: keep going 되게 많이 써요.
0: 아, 그래요? 아예 그냥 웰컴처럼 해서?
1: 네, 이렇게 keep going. keep going 이렇게 going. 많이
0: 계속해,
1: 써요.
0: 계속해, 이런
1: 계속해,
0: 느낌.
1: 계속해, 계속해 하면서.
0: 조금 그래도 익숙해질 수
1: 네,
0: 있을 것 같은데요.
1: 오케이, 익숙해요, 그래서.
0: Very nice. 자, you guys,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Keep walking.
1: Keep walking.
0: They kept coughing.
1: They kept coughing.
0: All right. 자, 본문 가겠습니다.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1: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0: 네, 자 이랬을 때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아,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안 돼요, 잘.
1: 그렇죠, 그렇죠. 또 요리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약간 박탈감 와요.
0: 아, 그래요? 네.
1: That's for you to say. 말은 너를 위해서 that's 쉽다. 너에게는 말하는 게.
0: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1: 이렇게 순서대로 하니까
0: Very
1: 좋네요.
0: Nice.
1: 그러면 여기가 easy겠네요. 네, easy. 그건 쉬워.
0: 그게 쉽다.
1: 당신에게.
0: 너에게.
1: 아빠,
0: 뭐 하기에?
1: 말하기에.
0: 그리고 뒤에 뭐라고 돼 있어?
1: You are a good cook.
0: You're a good cook.
1: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야.
0: 요리사야?
1: 네.
0: 오케이. 자, 일단은 어순대로 처리해 주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Uh-huh.
0: Perfect. That's easy for you to say. 당신이 말하기엔 그건 쉽다. 한마디로 말이 쉽죠. 라는 느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나름대로 관용적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원어민들은 엄청 빠르게 말을 할 겁니다. That's easy for you to say. Or that's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Easy for you to say.
1: 안 들려요.
0: 이러면서, right? 그래서 이게 읽어보고 말하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1: 근데 트레이닝. 사실 말이 쉽다라는 게 되게 뭐 편하게 얘기한다. 너는 잘하니까.
0: 잘하니까.
1: 이건데 이거라서 이게 한국에서만 뭔가 굳어진 표현인 것 같은데 이 easy라는 표현을 또 이런 상황에서 쓰네요.
0: 맞아요. 원어민들도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을 하게 네. 되는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아주 쉬운 일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쉬운 게 생각이 나서 말인데 여러분들 복습 좀 해야 됩니다. 네. 아주 쉬운 일을 얘기를 할 때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a piece of cake.
1: 맞아요.
0: 케이크 한 조각. Yeah, that's a piece of cake. Right? 그거 말고 더 간단하게 한 단어로 된

0: 게 있습니다.
1: 약간 누워서 떡 먹기 스타일인데.
0: Right. 이거는 예. 저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복습이라고 한 건데요. 예. 산들바람을 얘기를 해요. B로 시작해요.
1: B. 그래요? Breathe.
0: Yes.
1: Breathe.
0: Go ahead. Try it.
1: Breathe.
0: Okay.
1: 예.
0: 자. Yes. Oh, that's a breeze. 이러면은 산들바람이란 뜻인데 이 네. 단어가 그만큼 산들바람 이렇게 오면 얼마나 easy해요. 뭔가,
1: 맞아요.
0: Right? 그래서 그만큼

0: 만큼 너무너무 쉬운 일을 얘기를 할 때, Oh, that's a breeze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표현 있죠? 이거 거의 굳어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비슷하게 easier said than done 이라고 하는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1: 오.
0: 말해지는 것이 더 쉽다
1: 예.
0: than done, 행해지는 것보다.
1: 아.
0: 그래서 말은 쉽지만 하는 게 어렵다라는 뜻으로
1: 그래.
0: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 그러네요.
0: 차이가 좀 있어요.
1: 뭐예요?
0: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you가 들어가잖아요.
1: 예.
0: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당신은 잘하니까 그렇죠.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1: 그게 깔려 있군요.
0: Right. 하지만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사람들이 그냥 잘안 하게 되는 거다.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근데 보통은 행동을 안 한다. 그래서 꼭 당신이 잘해서 뭔가를 잘해서 그걸 말하기 쉽죠.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Easier said than done.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살 빼는 거 근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운동하고
1: 좀
0: 음식
1: 덜
0: 조절 좀
1: 먹고,
0: 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아, 그게 말이 쉽죠. 그냥 하는 거
1: 맞아요.
0: 있죠. 그 방금 말한 거는 당신은 잘하잖아요라는 뉘앙스는 아니죠.
1: 그쵸?
0: 그냥 원래 그런 게 말은 쉽지만 원래 행하기가 힘든 거가 다이어트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easier said than done이 훨씬 잘 어울리죠.
1: 그러네요.
0: Right. 하지만 예를 들어 친구가 살을 정말 잘 빼는 친구예요. 몸 조절을 엄청 잘해요. 그랬을 때, oh, that's easy for you to say. 이거 느낌 다르죠?
1: 너무 뭔지
0: 와,
1: 알겠어요.
0: right,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아빠는 요리를 잘하시잖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1: You are a good cook.
0: There you go. 물론 you cook very well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1: 네.
0: 당신은 cook을 합니다. Very well. 아주
1: 아주
0: 잘해.
1: 잘.
0: 그것도 가능하지만 영어에서는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다, 잘하는 요리사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사용해서 문장 두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you
1: 네.
0: guys. 자, 예를 들어서 혹시 그 남편분은 제 생각엔 굉장히 모든 거 잘하실 것 같거든요.
1: 아유.
0: 스타일이.
1: 예, 잔소리를 저한테 해요.
0: 오케이.
1: 제가 뭐국 끓일 때 마늘 안 넣었다고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0: 맙소사. 자, 내 남편은 요리를 잘해요. 한마디로 요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1: My husband is a good cook.
0: 그렇죠. My husband is a good cook.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그건 아닌데 막 이런. 자, how about this? 아, 나 요리 잘하진 않아.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겠어요?
1: I'm not a good cook.
0: 그렇죠. I'm not a good cook. 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 Okay, you guys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My husband is a good cook.
1: My husband is a good cook.
0: I am not a good cook.
1: I'm not a good cook.
0: All 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Well,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1: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0: Very, very nice. Okay? So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빠르게 읽는 연습하다 보면 여기가 flap이 나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겁니다. For you to say or for you to say.
1: For you to
0: 이렇게
1: say.
0: 둘다 한번 해보세요.
1: 네.
0: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로마는 하루 만에 지어진 게 아니란다.
1: 아, 또 아빠
0: 아,
1: 이거
0: 또
1: 또.
0: 시작됐어요. 지금 칭찬 한번
1: 로마까지
0: 나오니까요.
1: 가면은 지금
0: 아,
1: 너무 일이
0: 많이
1: 많아져요.
0: 갔어요. 네.
1: Well, wasn't built in a day. 하루에. 로마는 하루에 지어지지 않았다. 그쵸? 근데 빌드 아니에요? 빌드 아닌가?
0: maybe,
1: 빌트?
0: maybe.
1: 이거는 과거인데 또 과거가 왔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0: 네.
1: 여기는 일단은 주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0: 맞아요.
1: 로마를 일단 쓸게요.
0: 네.
1: 예, 로마.
0: 아마 어디 글 같은 데서 많이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오케이. 자,
1: 로마.
0: 대놓고 그냥 로마 쓰셨네요.
1: 그럼요.
0: wasn't built in a day. Alright. 이러면서 티를 내는 거죠. 정답은?
1: Rome.
0: 로우. 들어봤죠?
1: 그럼요, 그럼요.
0: Yes.
1: 아.
0: ROMA가 아니라 영어, 그쵸? 영어식 표기는 ROME이고 발음도 심지어 로마가 아니라 Rome이라고 하시면
1: 아, 들은 적
0: 되겠습니다.
1: 있죠.
0: 그런데
1: 네.
0: Rome은 it wasn't built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 wasn't 과거 나왔는데 또 built 과거가 나오고 원형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약간 헷갈렸죠.
1: 네.
0: 자, 지금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built는 과거형이 아니고요. PP 형태예요. 네.
1: 아.
0: 그래서 PP 형태는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 네.
0: 짓다가 아니라 지었다도
1: 지었지.
0: 아니고 지어진. 이렇게
1: 아.
0: PP 형태로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3단 변화.

0: 말을 좀 알아야 됩니다.
1: 네.
0: PP 형태가 built고요. 현재형, 과거형, 짓다.
1: 네. 저 T를 뒤로 바꿔주면 되고요.
0: That's right. 과거형은
1: 이것도 built.
0: 아, 맞아요. 네. 자. 오케이.
1: Yes.
0: 그래서 이런 변형 형태를 알아야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롬이 스스로를 빌드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롬이 빌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짓다, 지었다, 그리고 PP 형태. PP 형태는 여기서는 지어진 정도로 형용사 같은 느낌을 쓸 수가 있다.
1: 네.
0: Right? So Rome wasn't built. So 한마디로 직역을 하면 짓는 것을 당하지 않았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Right? In a day.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덩어리 표현 in a day. 이게 이제 하루 만에 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그거 설명해드렸죠. in을 쓰면 얼마 안에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만큼을
1: 있다가
0: 꽉 채우고 있다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가 걸리고 뿅 롬이 생긴 게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려고 in을 쓰게 된 겁니다. in은 꽉 채우고 얼마 있다가 여기에다가 심지어 in just one day 이런 식으로 just 같은 거 써주면 딱 하루 만에 이런 느낌을 더 살릴 수도 있어요. 원하면은. 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 살 뺄 수 없어 하루 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살 빼다가 뭐예요?
1: Lose weight.
0: Lose weight. Yeah. 넌 살 뺄 수 없다. 어떻게요?
1: You can't lose weight.
0: 하루 만에?
1: In a day.
0: In a day. 하루 꽉 채운다고 다음날 갑자기 뿅! 안 된다.
1: 아이, 있을 수 없죠.
0: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그걸 고쳤어. 하루 만에. 자, 그들은 그걸 고쳤다. 과거형으로.
1: They fixed it.
0: 그렇죠. 하루 만에.
1: In a day.
0: In a day. Beautiful. 자,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t lose weight in a day.
1: You can't lose weight in a day.
0: Alright. They fixed it in a day.
1: They fixed it in a day.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1: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1: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0: Right, 두 번째는요.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1: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 are a good cook.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2: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3: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2: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문장 뒤에 again 넣는 거. 댁에서 목소리 키워서 참여해 주셔야 돼요.
1: Yes.
0: 자,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저 그 토스트를 태웠는데 다시 태웠대요.
1: I burned the toast again.
0: 그죠? I burned the toast again. 두 번째. 다시 해보는 게 어때? 너 다시 시도해보는 거 어떠니?
1: Why don't you try again?
0: Very nice. 자, 조명이 나가는 거. 나가는 거 go out을 활용하려 하는 거예요. Okay?
1: Yes.
0: 그 조명이 또 나갔어. 조명이 또 나갔어.
1: The light went out again.
0: Beautiful. 이번 기회에 go out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1: 네.
0: 자, 읽어볼게요.
3: I burnt the toast again. Why don't you try again?

0: Light went out again. Alright, 자 다음은요. A good cook. Mm-hmm. 이렇게 해서 아 요리 잘한다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Right. 자 가보겠습니다.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당신은 괜찮은 요리사잖아요.
1: You are a good cook.
0: You're a good cook. You cook very well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Okay. 자, 내 남편은 요리 잘해.
1: My husband is a good cook.
0: My husband is a good cook. 하나 더요. 이번에 부정문 한번 해볼게요. 나 요리 잘 못해. 한마디로 나는 좋은 요리사가 아니다.
1: Yeah, I'm not a good cook.
0: I am not a good cook.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re a good cook. My husband is a good cook. I am not a good cook.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3: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2: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3: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네,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5: Oh,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4: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 are a good cook.
5: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4: Oh, yeah.
5: Keep going. You can do it.
4: Okay.
5: Come on.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난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not willing to help him.
0: There you go. Be willing to. 뭐뭐 할 의향이 있다 라는 패턴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자, 이건 패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간단한 단어지만 문장 뒤에 넣어서 again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또 실수했어. 나 또 실수했다.
1: 아이고.
0: 굉장히 심플한 문장입니다.
1: 여러분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실수해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Hey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Tuesday에는 우리 일상 영어, 정말 생활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쌤은 왠지 슬기 씨는 네. 사진 되게 잘 찍을 것 같아요.
1: 저요?
0: 네, 솔직히.
1: 아, 저는 사진을 찍히는 걸 좋아하지 잘 찍는 거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
0: 그러면 남편분이 사진을 좀 잘 찍는 잘 센스가 찍어줘요. 있어요?
1: 네. 오, 오케이.
0: 아, 이게 보니까 진짜 센스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아예 맡기지 않아요. 왜냐면, 나 있잖아. 평균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 라고
1: 원래도
0: 하면서.
1: 짧은데 더 짧게 찍으시더라고요.
0: 저는 굉장히 그걸
1: 제가
0: 잘합니다.
1: 경험을 또 해봤기 때문에.
0: 아래서 찍거든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상황이고요. 제목 자체는 사진 센스 제로인 내 친구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2: 공개.

0: 알첫 번째 미션은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대단해. 이러면서.
1: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가 가능한 게 또 다행이네요.
0: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아니, 도대체 사진을 어떻게 찍었길래?
1: 남약특집 수준으로 팔다리를 다 없애버렸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꼭 그 발목 부분에서 사라지는 사진들이 가끔 있어요.
1: 있어요. 네. 애매하게.
0: 그 친구입니다.
1: 차라리 이렇게 상반신을 하든지.
0: 그러니까요. 차라리.
1: 맞습니다.
0: 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여러분. 자, 과연 사진을 얼마나 잘 찍는지 한번 염탐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짜잔!
1: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2: What's the problem?
1: 어? 아니, 와, you can't take picture. So poor.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You.
1: Me?
2: Yeah.
1: Horse in the picture?
2: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The...
1: Horse?
2: Nay! You wanted that in the picture with you. It's your fault.
1: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2: The horse. Horse! You wanted it in the picture.
1: Picture?
2: Yeah, that's I'm your in the problem. Yeah.
1: Yeah? Why?
2: You and the horse.
1: 뭐라고?
2: Yes.
1: 아니, 내 다리가 잘렸잖아.
2: Huh?
1: 그리고 내 팔은 어디 갔어, 지금?
2: What's wrong?
1: 아니, 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한 거야?
2: What's the problem?
1: Where is my arm? Where is my leg? Only 얼굴만 동동동.
2: At least you look slimmer.
1: Huh?
2: At least you look slimmer.
1: Slimmer?
2: Yeah, slim. Thank you should say.
1: 지금 나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야? 뭐라고? 헤어지자. 안 되겠다.
0: 네.
1: 아우, 많이 창피하네요.
0: 아우, 괜찮아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정말 사진 찍는 거 관련돼서 표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들.
1: 네.
0: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위주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라.
0: Of course.
1: 예.
0: Of course.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4: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4: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요. 사진 딱 나왔는데,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친하니까.
1: 그냥 바로 얘기해야 돼요.
0: Yes.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사진.
0: 어디서 나누고 싶은가요?
1: 여기서만 나눠볼까요?
0: 오케이.
1: 너 정말 끔찍하다.
0: You're terrible.
1: 예. 뭐가 끔찍하냐면 사진 찍는 것이.
0: 오케이.
1: 그러면은 여기에
0: 사진이 들어가야겠네요.
1: 그쵸. 포로 할게요.
0: 오케이.
1: 포로 한 장 아니니까 여러 장.

0: 이 넣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아마 최근에 mosquitoes가 나오면서
1: 맞아요.
0: 헷갈렸던 것 같은데, 그냥 photo에다가 s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사진. 그리고 참고로 ph는 f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음할 때 포토가 아니고요. photo.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photo, photo.
1: Photo, photo.
0: There you go. 자,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네, 사실 photo는 photograph
1: Yes.
0: 줄임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photograph, photo 둘다 같은 뜻이지만 사진이란 뜻이지만 너무 길잖아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photo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photograph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1: 들어봤죠?
0: 오케이, 이건 뭐예요, 그러면?
1: 이거는 사진 찍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0: 아, 아닙니다. 그
1: 아,
0: photographer고요.
1: 4예요?
0: 자. 이거 둘다 사진이긴 사진인데 얘는 셀수 있는 정말 한장 나온 사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세 장을 찍었다. 뭐 그러면 three photos가 실제로 될수 있어요. 정말 사진 하나하나. 근데 photography는 사진술이라고 하는 뭔가 하나의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photography 쪽을 나는 전공을 했다. 이렇게 쓰거나 할 때나 쓸수 있는 거예요.
1: 그럼
0: one
1: 얘는
0: photography, 뭐 two photographies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1: S가 붙을 수가 없군요.
0: 안 돼요. 네, 이건 그냥 개념, 사진 혹은 사진술이라는 것입니다.
1: 네.
0: 오케이? Okay? Alright.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사진 하나하나 찍는 것들을 너 정말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photography가 아니라 photo를 쓰게 된 거고요. 자, 우리 뭔가 잘한다라고 할때 그술 보통 쓰잖아요. 근데
1: 네.
0: 못한다라고 할 때, 원어민들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1: 오, 저는
0: 그래서,
1: 굿이니까
0: 네.
1: you are bad at 이럴 줄 알았는데.
0: bad도 써요.
1: 아, 쓰긴 써요.
0: 쓰는데 보통 상대방한테 조금 민망하게 친구니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좀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errible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뭐 특히나 본인 스스로 나 진짜 뭐 못해요라고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그랬을 때 very bad나 무슨 뭐 not good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을 특히나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1: Terrible 하면은 너 진짜 못하는구나 인지가 딱 되겠네요.
0: That's right.
1: 예.
0: So terrible, I'm terrible, she's terrible, they're terrible. 쓰고 나서 도대체 뭘 못하냐라고 하면 at doing something. 이것을 못한다라고 할때 at 쓰고 뒤에 ing 형태 써 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 노래 진짜 못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이 들면서 한계가 와버려서
1: 맞아요.
0: 에, 나 정말 노래하는 거 못한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1: I am terrible at singing.
0: 그렇죠. At singing. 거기만 잘 조율해 주시면 돼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Janet 이란 친구가 있어요.
1: Janet.
0: 근데 Janet은 딴거 잘하는데 그리는 걸 정말 못해. 그럼 어떻게
1: 아하.
0: 할까요? Janet is.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그렇죠. Right? So draw 쓰는 게 아니라 drawing, ing를 꼭 넣어줘야 그 행동을 정말 못한다. So
1: Yes.
0: 이것도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1: 오, 여기 at 전에 끊을까요? 요렇게.
0: That's right. 못한다, 못한다. 도대체 뭘 못한다? At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1: 네.
0: I am terrible at singing.
1: I'm terrible at singing.
0: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There you go.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오히려 더 조금 익숙할 만한 거 잘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못 쓰면 돼요.
1: Be good at.
0: Be good at. 아마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자, 그걸로 조금 바꿔서 너 사진 잘 찍는다. 그럼 어떻게
1: 오,
0: 해요?
1: you were good at taking photos.
0: 그렇죠. Hey, you're good at taking photo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둘다
1: Yes.
0: 가능하죠, 그렇죠? 오케이,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1: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0: 자,
1: photos.
0: 이랬을 때 친구가 아니 뭐 사진에 말을 넣어달라며 그
1: 오?
0: 말그
1: 아, 말 보이게 찍어야
0: 동물원에 네
1: 돼.
0: 그거 나
1: 아.
0: 그냥 그렇게 한 건데 뭐뭘 잘못했어 이런 느낌
1: 그쵸. 그러니까 말을 넣으려면은 내가
0: 아
1: 짧아지거나 내가
0: 그래요?
1: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0: 그
1: 있거든요.
0: 밸런스를 잘못 맞췄네요
1: 아니, 그게 어려워요. 다
0: 아
1: 같이 예쁘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What you wanted, 너 원했잖아. The, in the picture. 사진 안에 얘가 나오는 걸 원했잖아, 저는.
0: Right.
1: 그죠? 근데 그러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넣어달라 이런 거는 그냥 안 쓰나 봐요. 이게 in에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나 보죠? 그러면 여기 홀스 할게요.
0: 오케이. 말을 넣은 거예요?

0: horse.
1: 그러면 직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0: What? 뭐, you wanted the horse.
1: 그러면
0: 너
1: 무슨 뜻이에요?
0: 말을 원했잖아.
1: 어디에 원했어요?
0: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1: 어느 정도 말 되죠, 그렇죠?
0: 아, 그러네.
1: 그렇죠. 근데 아. 이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할 때 무슨 넣어달라 이거는 의역일 뿐인 겁니다.
0: 난 put in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1: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냥 원한다. 오케이. So 예, 이런 거 민망하니까 what 이런 거예요. What?
0: 뭐.
1: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이런 느낌이죠. Horse. There you go. 뭐 기본적으로 yes. 동물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뭔가 사진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1: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저 있잖아요. 저기 있는 의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같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쓴다든가. 네. 의자는 좀 이상했나?
0: 아니요,
1: 아무튼
0: 괜찮아요.
1: 뭐, you know, 거울도 좀 이상한가요?
0: 아니, 저는 저는 이제 이 정도 요구하는 거면 괜찮죠. 네. 아, 여기 다리 끝에서 잘라주시고요. 여기 머리 위에 공간 한 이 정도 띄워주시고요. 이 옆에 이거 식물 나오게 해주세요.
1: 맙소사.
0: 초록색 나와야 되고 여기 뒷배경에 그림 요거 같이 걸리게 해주세요.
1: 여기 스튜디오 아니거든요.
0: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들어서 찍어주세요.
1: 맙소사.
0: 이렇게까지 요구한 적이 있어요. 너무 죄송하죠.
1: 아, 네. 근데도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성공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0: 되게 잘 찍어주세요.
1: 아니,
0: 요즘에는 다들 아니었어요. 사진을 잘 찍어요.
1: Right, right. 네. So, 여기서는 간단해요. 그죠? I want something. 어디에?
0: In the picture.
1: There you go. 이렇게 쓰게 되면 뭔가를 사진에 넣고 싶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tatue. 그렇죠?
0: 조각상.
1: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요. 저 조각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진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진에 저 조각상이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나는 그 조각상을 원한다.
0: I wanted the statue.
1: 현재형으로.
0: I want that statue.
1: 자, 그 사진 안에.
0: In the picture.
1: 그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0: Yes.
1: Yes. How about this? 당신은 그 뭐지? 기린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0: Giraffe.
1: Giraffe. 당신은 기린을 원하나요? 사진 안에. 한마디로 사진에 어떻게 기린도 넣어드려요? 이런 느낌.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0: Do you want that giraffe in the picture?
1: 오,
0: 와우,
1: like
0: 나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면서도 놀랐어요.
1: 이거 이제
0: 솔직히 말해서.
1: 외국 가서 그대로 그렇게 남 찍어줄 때.
0: 그러네요.
1: Do you want the giraffe
0: in the picture?
1: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쓸 수가 있겠습니다. So I want the statue in the picture. 한번 뭐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0: 네.
1: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0: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1: All right. 질문형은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0: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1: 네. 자, 그리고 사실 사진에 들어가는 거 원해요. 저 사진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할 때 picture 쓰는 거 전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배경에 이거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의미는 뭐 거의 차이가 없지만 만약에 배경에 배경으로 넣어달라 그러면 in the 어디에?
0: 아, 이거는 우리가 배경 음악 부터 해가지고
1: yes.
0: 배경이란 말을 우리가 태초부터 잘 알아요. So background, 예, 예, background music 뭐 이래가지고 거의 뭐 한국말처럼 너무
1: 거의
0: 잘
1: background.
0: 쓰고 있어요. 예.
1: 오케이, 정답 맞습니다. One word로 써서 아 background에 그걸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배경에 그게 들어가면 좋겠다.
0: 네.
1: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메인 사진의 메인은 아니겠죠. 근데 같이 들어가는 거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0: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네, 자 그러면서 아니 내 다리가 잘렸잖아.
0: 아이고.
1: 그리고 내 팔은 어디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사진을 너무 못 찍어.
0: 어떻게 찍었을까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1: 네.
0: 예. You cut off my 다리겠네요. My
1: 다리.
0: leg.
1: Okay.
0: And Where's my arm? 그리고 내 팔은 어디 있어?
1: 어디 있어? 두 문장을 그냥 놔둔 거네요. 그렇죠?
0: 네.
1: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0: 어?
1: 그렇죠.
0: 아니 내가 일부러 안 쓴 게 뭐냐면 암도 두 짝인데 두 개인데.
1: 자 보세요. 사진을 딱 찍잖아요. 예. 그럼 보통 아래가 잘리면 양쪽이 다 잘리죠. 보통은.
0: 아, 그렇죠.
1: 다리 길이가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0: 그럼 이거는 그냥 하나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1: 이거는 한쪽만 이렇게 잘린 거죠. 제가 다 계산을 해서 쓴 겁니다.
0: 와, 그렇죠? 진짜.
1: 근데 제 말에 만약에 한쪽만 잘렸어요. 어떻게 보니까 사진이. 그러면은 뭐 레이 가능해요. 틀린 거 아니면.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 잘리게 나왔어. 그러면 arms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쪽이 잘리니까 한쪽 팔. 오케이. 그리고 아래쪽.
0: 네. 어떻게 정말 마유쌤 입맛 맞추기 어려워요.
1: 예. 아, 좀 이렇게 합의해 주시면 이렇게.
0: 아이, 그럼요. 네. 네.
1: So, legs라는 단어를 다리를 썼고요. 요 다리 생각난 김에 종아리 허벅지 이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써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body parts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0: 전혀 모르는데요.
1: 둘 다 아예 모르시나요?
0: 아예.
1: 오케이.
0: 아 이거 알아요.
1: 이거 알아요?
0: N으로 시작하죠.
1: 아니요.
0: 아니에요?
1: 그거 무릎 얘기하려고 뭐가.
0: 아니에요.
1: 그거는 K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0: 아니, 니잖아요.
1: 네.
0: 뭐, 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이요.
0: 예.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1: 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오, 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 뭐 있는데, 이런 거? 그죠?
1: 네이는 아니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0: 예. 아, 뭐, 다르네. 아, 싸이, 맞아, 싸이.
1: 맞습니다.
0: 아, 맞아요.
1: 오케이. 자, 그래서 cal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아리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복수는 calves입니다. 사실 C-A-L-V-E-S예요. So calf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와서 허벅지는 thigh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오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사실 종아리 허벅지 뭔지 모르나요?
0: 아우
1: we all,
0: 절대 아니죠.
1: You know what, right?
0: 우리 7살 애도 알아요.
1: 그러니까요. 어린아이가 아는 거는 사실 우리도 그런 타겟 랭귀지를 배울 때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0: 그러네요.
1: 오케이?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잘라냈다라는 표현으로다가 뭘 썼을까요?
0: Cut off.
1: 자, cut off something 하게 되면요. 뭔가를 잘라내다요. 직역을 하면. 근데 의역으로 하게 되면 사진 같은 데서 잘리게 찍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cut off라고 하는 거가 정말 실제로 뭔가를 잘라내다. 끝부분을 잘라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컨텍스트 상으로 문맥으로 봤을 때 당연히 어디 끝부분을 잘라서 사진이 나왔다라고 할 때 쓸 수 있겠죠.
0: 네.
1: Make sense? Alright. So cut off something. 앞으로 여러분 사진 잘렸다라고 할 때 이거 쓰시면 돼요. Alright. 예를 들어서 내 다리 자르지 마. 예전에 잘라서 찍은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너 내 다리 자르지 마. 어떻게 할까요?
0: Don't cut off my legs.
1: 그렇죠. Hey, don't cut off my legs. You did that last time. 이러면서 자, how about this? 너 내 팔 잘랐잖아. 어떻게 할까요? 과거형으로.
0: You did cut off my arm.
1: Hold on. cut off가 동사인데
0: Sorry.
1: you did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 이건 또 너무 복잡해지긴 하는데
0: 네.
1: 강조형으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0: 말이 안 되진 않는군요.
1: 안 되진 않는데 cut을 과거형으로 써서 cut의 과거는
0: cut
1: 또 cut입니다.
0: 네.
1: So you cut off my arm. It's like this. You cut off my legs.
0: 아, you cut
1: 똑같은
0: off my
1: 거죠.
0: arm.
1: 자, 이렇게 해서 cut off를 하나의 동사처럼 써서 뭔가를 잘라내다.
0: 네.
1: 자, 읽어볼게요. Don't cut off my legs.
0: Don't cut off my legs.
1: You cut off my arm.
0: You cut off my arm.
1: 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알고 갈게요. 저는 이거 기억이 나는데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이게 이 표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요. cut을 쓰는 거는 자르는 거죠.
0: 네.
1: 기본이에요, 일단은. 근데 cut off를 쓰면 끝부분을 잘라낸다는 느낌이에요.
0: 아...
1: 예를 들어 뭐 종이 오리는 거 할 때도 cut off. 네. 근데 cut ou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오려내는 겁니다. 평 하고 cut해서 걔를 쫑 빼는 거예요.
0: 떼내는 거.
1: 네.
0: 그냥.
1: 그래서 보통 cut off는 끝부분. cut out은 끝부분을 자르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를 이렇게 오려서 뭐 동그라미를 잘라낸다든가.
0: 네네네.
1: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Right?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1: 네, 자 이랬을 때 뻔뻔한 친구 says what?
0: 뭐라 그럴까요?
1: 저것도 더 날씬해 보이지 않아? 정말 절교해야겠다.
0: 그러게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1: 네.
0: At least 적어도 you look 날씬해 보여.
1: Yes.
0: 그럼 날씬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1: 실제로 날씬한 건 아니지만 그래 보인다.
0: You look thin. 예, 너 말라 보여.
1: 오, okay. I like that. 자, you look thin. 이라고 했는데 정답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거는 안 썼어요.
0: 네.
1: 근데 좀 이따 다시 그걸로 갈게요. 텐으로.
0: 예. slimmer.
1: slimmer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slim 자체가 되게

0: 틀니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1: 네.
0: 이게 날씬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 더 날씬해
1: 아,
0: 보이잖니.
1: 슬림
0: 예, 그래서 더
1: 머이구나. 아,
0: slimmer 비교급
1: 네네네.
0: 형용사를 이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슬림 아시는 김에 슬림이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정말 몸매가 좋다, 날씬하다라고 긍정적인 단어인데요.
1: 글래머?
0: S로 시작해요.
1: 아니에요?
0: glamorous?
1: 예.
0: 그거는
1: 다른
0: 아예
1: 개념이죠?
0: 몸매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
1: 아,
0: 잘못 오해된 뜻이에요. 그거는
1: 오.
0: 화려한이란 뜻이에요.
1: 아. 슬림이랑 비슷한데 S로 시작해요?
0: Yes. 슬래.
1: 슬래시.
0: 자, 눈빛을 보면 몰라요. 네,
1: 전혀 몰라요.
0: 몰라요, 지금.
1: 전혀.
0: 몰라요. 자, slander.
1: 오?
0: 들어보셨어요?
1: 슬렌더론 이건 저거 음료수 저거 슬렌더 하는 거 아니에요?
0: slander,
1: 네.
0: 음료수.
1: 음료수 가는 기계 슬렌더 아닌가요?
0: 블렌더를 혹시 말씀하시는지
1: 블렌더구나.
0: 알겠습니다. 온갖 단어를 다 붙이고 있는데 아무튼 슬램 슬렌더
1: 예.
0: 이왕이면 이거 두 개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다.
1: 아,
0: 날씬한이라는
1: 네네.
0: 뜻이고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런 느낌. 자, 아까 thin이라는 거
1: 네.
0: 썼죠. 슬림 슬렌더는 굉장히 아 몸매가 굉장히 좋구나 날씬하구나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1: 보기 좋은 느낌의.
0: That's right.
1: 네.
0: thin도 나쁘진 않아요. 이 thin이라고 하는 것도 날씬인데 되게 호리호리한 느낌
1: 너무
0: 있잖아요.
1: 마른 쪽인가요?
0: 조금 마른 쪽에 속하는
1: 마른
0: 느낌?
1: 체형.
0: 그렇죠. 그래서 슬기 씨는 약간 thin에 더 가까운
1: 저요?
0: 느낌이라고 볼수
1: 저
0: 있겠고요.
1: 아니에요, 딘.
0: 제가 그렇게
1: 예.
0: 얘기할 때 아, 맞다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kinny. 이건 뭘까요?
1: 이건 너무 말라깽이 느낌?
0: 맞아요. 왜냐면
1: 오.
0: 정말 피부, skin만 남아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skin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부정적입니다.
1: 근데 우리 원래 바지, 쫙 붙는 바지를 스킨이라고
0: 맞아요.
1: 불렀거든요?
0: Right.
1: 그럼
0: 그거는 그냥
1: 그거.
0: style일 뿐이고 이게
1: 아.
0: 또 트렌드에 따라 다른 게좀 슬프긴 하지만 언젠가부터 조금 젊은 층 사이에서 skinny가 좋은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1: 맞아, 예뻐
0: 사실
1: 보인다 할 때.
0: 그게 좋지 않죠. 건강하지 않다라는 뜻인 건데 이게 또
1: 그렇구나.
0: 트렌드상 조금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앞부분에 뭐라고 했죠?
1: At least.
0: At least가 뭐예요?
1: 적어도.
0: 적어도. 그러니까 you look slimmer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아이 물론 잘리긴 했지만 적어도 이건 살아있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강조를 또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So at least는 앞부분에 넣어도 되고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 앞에 넣으면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앞에 놓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그녀는 괜찮잖아. 그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적어도 일단은
1: At least.
0: 그녀는 괜찮다.
1: She's
0: 다행이다.
1: okay.
0: She's okay. At least she's okay. 자, 적어도 너 B는 받았잖아. 그래서
1: At least you got B.
0: a B.
1: You got a
0: 예.
1: B.
0: 오케이. 그래서 letter grade는 앞에 셀수 있게 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1: 아하.
0: Okay? Like this. Well, at least she's okay. You
1: Yet.
0: know? Well, at least you got a B. 이렇게 친구가 막 A 못 받았다고 속상해할 때 이런 거쓸수 있죠.
1: 네네.
0: That's right.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At least you look slimmer.
1: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 트레이닝 할게요.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알라이트, 미션 정리해 볼게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알라이트, 두 번째는요.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1: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2: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t least you look slimmer.
1: Alright, you guys.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I am terrible at doing something. You are terrible at doing something. 자, 이 부분 가볼게요. 나 노래 진짜 못해. 나 노래하는 거 정말 못해.
2: I am terrible at singing.
1: 그렇죠. I am terrible at singing. Janet은 그림을 정말 못 그려.
2: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1: There you go. At drawing. 세 번째. 와, 이것도 넣어주세요. 와, 하면서,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한마디로 너 사진들 찍는 거 너 정말 못하는구나.
2: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1: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I am terrible at singing.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자, 다음 가볼게요. Cut off something. 내 다리가 잘렸잖아. 한마디로 넌 나의 다리들을 잘랐어.
2: You cut off my legs.
1: 그렇죠. 내 팔이 잘렸잖아. 넌 내 팔을 잘랐어.
2: You cut off my arm.
1: 하나 더요. 내 다리 자르지 마. 한마디로 내 다리 잘리게 찍지 마.
2: Don't cut off my legs.
1: 그렇죠. 읽어볼게요. You cut off my legs. You cut off my arm. Don't cut off my legs. 알라이,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4: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4: At least you look slimmer.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Wow,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6: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5: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6: At least you look slimmer.
5: Huh?
6: You look slim. Say thank you.
1: Great job, you guys.
2: Wow.
1: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나 또 실수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made a mistake again.
1: There you go. Make a mistake 이라는 표현도 써야겠지만 again 넣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2: 네.
1: Be 동사 쓰고 그 다음에 terrible, be terrible at doing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운전 정말 못해. 나 운전하는 거 정말 못해.
2: 오호.
1: 만들어 보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자, 한 주의 반을 가르는 시점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오.
0: 자, 연극인의 삶이라고 해서 그런 연극인 어떻게 그 대사를 다 외우냐
1: 막 이러면서
0: 어떤 기억나시죠?
1: 네네네.
0: 자, 그래서 그것에

0: 파트2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연극에 뭔가 초대받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분들도 초대해서 방문해 주시면은 또 굉장히 또 긴장되거든요.
0: 아, 그러겠군요.
1: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긴장감이 또 있는데 그런 긴장감을 살짝 가지고 가면 더 잘 되곤 하더라고요.
0: 꼭 가봐야겠습니다. 저도요.
1: 예, 꼭 오세요.
0: Alright. 자, 그렇다면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1: 그쵸?
0: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해외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원래는 몰랐는데, 액터이거나 액트리스 있을 수도
1: 오,
0: 있잖아요.
1: 완전
0: 그쵸?
1: 영광인 상황.
0: Right.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 2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 핵심은요, 아,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 느낌이 든다. 이걸 영어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 보도록
1: 네네.
0: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연극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한번 구경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짜잔!
0: 도전!
1: 가서 당신의 연극을 보고 싶어요. Yeah.
0: Sorry?
1: I want to see your play.
0: Oh,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1: Free ticket?
0: Yeah.
1: Oh.
0: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You.
0: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Okay.
1: Don't laugh?
0: Don't laugh.
1: Don't laugh?
0: No. Don't laugh at me.
1: Really?
0: You know.
1: 아,
0: No.
1: 그래, 재미없다는 건가? 아, 아니, 저는 당신의 최고의 팬이 될 느낌이 들어요.
0: What?
1: I'll be your fan.
0: Oh,
1: I think.
0: you think?
1: I think I'll be your fan.
0: Thank you.
1: Yes. 기대하세요.
0: 네, 아니 오늘은요.
1: 네.
0: 오늘 놓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1: 그래야겠네요.
0: 제가 뭐좀 챙겨드릴게요. 이런 것도 나올 거고요.
1: 오.
0: 아,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
1: 아, 절대
0: 되잖아요.
1: 놓치면 안 되겠다.
0: 오늘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1: 네.
0: 오케이.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2: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3: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1: 그쵸? I'd love to. 나 진짜 하고 싶어요. Go and see your 연극.
0: 연극?
1: 예.
0: 연극, 영어로
1: 당신의
0: 볼까요?
1: 연극을 가서 보고 싶다.
0: 네.
1: 연극을 그러면은, 아, 연극 그거잖아요. 플레이.
0: 저는 슬기 씨가 틀릴까봐
1: 네.
0: 약간 조마조마했던 게, 슬기
1: 아.
0: 씨는 실제로 연극을 하니까
1: 그쵸.
0: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렇죠.
1: 그럼요.
0: 근데 좀 궁금한 게, 외국 사람들도 요즘에 좀 오는 그런 트렌드 아닌가요?
1: 근데 외국 사람들이 오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스타, 글로벌
0: 아, 좀
1: 아이돌들이
0: 알려져
1: 연기하는,
0: 있네.
1: 그쵸.
0: 오케이, 오케이.
1: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들이 하는
0: 아,
1: 연극,
0: 슬기 씨
1: 뮤지컬은,
0: 또 있잖아요. 이제,
1: 티켓 파워가, 예, 있어야죠. 앞으로.
0: 있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play란 단어 무조건 알아야
1: 네.
0: 되겠죠. So I woul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정답 맞습니다. play 연극이 되겠고요. 자, 보세요. 저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때 일반적으로 I want to 보다 조금 높은 거 하나 있지 않았어요? 예 있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I want to 대신에
1: I'd
0: I
1: like to.
0: like to, right? I'd like to.

0: 상태에서 더 원하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게
1: I'd love to
0: 써주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뒤에다가 동사 원형만 넣어준다면은 그 행동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풀 수가 있겠고요. 이건 사실은 I would예요. 근데 I would love to 하셔도 되고
1: 네.
0: 이렇게 주어에 붙여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 I do 이렇게 하지 마세요. D 사운드는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I do 할 거면 D를 drop 하는 게 오히려 날 정도예요. 혀가 입천장에 살짝만 붙는다는 느낌이에요. So I'd love to. I'd love to. 천천히 하면 혀가 보이긴 할 건데 굉장히 빠릅니다. So I'd love to do something. 예를 들어서, 당신과 정말 춤을 추고 싶군요. 할때 어떻게 쓸까요?
1: I'd love to dance with
0: Which
1: you.
0: I'd love to dance with you. 이런 식으로. 자, how about this? 그럼요. 저 정말로 막 참여하고 싶어요. 참여하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피부 시작하는데요.
1: Participate?
0: Participate. 아마 교재나 이런 데서 꼭 들어보셨을
1: 네.
0: 텐데요. 저 정말 정말 참여하고 싶어요.
1: I'd love to participate.
0: 그렇죠. I'd love to participat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I love to, I like to, I want to 다 응용해 보셔야 돼요.
1: 네.
0: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to dance with you.
1: I'd love to dance with you.
0: I love to participate.
1: I'd love to participate.
0: 자, 이번에는 가서 see 하는 것을 너무 원한다. 자, 해볼게요.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1: I'd love to go and see. 이제 연극가도 이 무료 티켓 개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예, 할인만 조금 해주더라고요.
0: 그것도 사실 이렇게 해도 아니다. 내가 해서 가겠다 하는 게 맞죠? 그렇죠?
1: 맞아요. 다들 이제 그런 문화더라고요.
0: Right,
1: I can hook.
0: 훅.
1: 나는 걸수 있어? 훅이 이거잖아요.
0: 맞아요.
1: 훅 선장.
0: 누구를 건다는 거예요?
1: 이 너를.
0: 누구랑요? 뭐랑 걸어줘요? Up
1: 너를
0: with?
1: up with 아, free 티켓. 예, 무료 티켓이니까.
0: 오케이. 자, free tickets와 당신을 훅 걸어줄 수 있다. 뭐
1: 오.
0: 직역을 하면요, 그렇죠?
1: 예.
0: 일단은 free 맞는지 볼게요. Obviously, right? 자, 무료인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훅이에요, 훅.
1: 예.
0: 아까 후크 선장 이렇게 얘기를
1: 네.
0: 했잖아요. Alright, 자, 훅 자체가 갈고리로 이렇게 걸다
1: 걸다.
0: 맞습니다. 훅 시키는 거가. 그런데 당신을 걸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제가 예를 들어 슬기 씨를 이 무료 티켓과 함께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걸어주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결시켜준다는 느낌인데 이건 너무 다양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네네네.
0: 제가 A와 B를 훅 시킨다는 거는 정말 갈고리로 이렇게 걸듯이 연결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슬기 씨가 뭐 싱글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 네네.
0: 그랬을 때 내가 아는 남자가 있는데 뭐
1: 어머.
0: 둘이 어머 하면서 연결을 시켜줄게.
1: 생각만 해도
0: 훅으로.
1: 좋은데요.
0: 아, 그렇죠.
1: 네네.
0: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1: 아.
0: 슬기 씨가 저 타이어가 플랫 타이어스가 생겼는데
1: 네.
0: 이거 뭐 어디서 좀 저렴하게 살수 있냐 했을 때 제가 저 타이어 저희 삼촌이 아는 삼촌이 뭐 그런 타이어
1: 오.
0: 가게를 해요. 그러면 둘이 후크를 시켜줄게요.
1: 연결시켜준다.
0: 연결해준다.
1: 아.
0: 이게 될 수도 있고 뭐 무료 티켓이 있다. 그것이랑 무료 티켓과 슬기 씨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는 한마디로 그거를 내가 챙겨주겠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1: 저는 무조건 이렇게 연결한다면 커넥트만 생각해가지고. 아, 이거
0: 오케이.
1: 굉장히 신기한 표현이네요.
0: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훅업 시켜주는 거, 이거는 비격식에 가깝습니다. So, hook someone up with something else or someone else 하면 챙겨주다. 근데 이렇게 의역도 좋지만, 아, 연결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주세요. 오케이?
1: 네네네.
0: 자,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방금 산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비싸잖아요, 전화기는.
1: 비싸죠.
0: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충전기 좀몇개좀 이렇게 챙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아.
0: 그러면 날 연결시켜주세요. 일단 어떻게 할까요?
1: 연결시켜, hook me up.
0: Hook me up, hook me up.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느낌은 와요. Hey, hook
1: 네.
0: me up, hook me up. 이렇게 돼요.
1: 좀 챙겨줘요,
0: Right,
1: 이거예요.
0: hook me up. 근데 뭐와 연결을 시키냐면 some 충전기들. 그럼 어떻게 해요?
1: With
0: With
1: some
0: some
1: 충전기.
0: 충전기가 영어로 뭐죠?
1: 충전기가 영어로 배터리.
0: Chargers.
1: Chargers.
0: Chargers.
1: Yeah.
0: Okay, so 단어 모르는 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 So,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랑 chargers 몇 개 연결해달라. 결국에는 아, 좀 챙겨달라.
1: 챙겨주세요.
0: 자, how about this? 내가 너 있잖아. 챙겨줄 수 있어. 무료 케이블을. 제가 당신한테 연결해 줄 수 있는, 당신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데 무료 케이블 하나와 연결해 줄 수 있대요.
1: I can hook you up with free cable.
0: 그렇죠. With a free cable. cable. Okay. 느낌 와요?
1: 네.
0: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That means 연결해준다. 결국에는 챙겨준다.
1: 네.
0: 느낌 왔죠? Okay. So hook something up.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1: Hook me up with some chargers.
0: 자, 이번에는요.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1: I can hook you up with a free cable.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응용도 한번 해볼게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 저기 당신 저 좀 챙겨줄 수 있어요? 근데 무료 양말 몇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레스를 많이 사고 막
1: 예.
0: 뭐 셔츠도 많이 사고 뭐 팬츠도 많이 산 거예요. 양말 좀 이렇게 좀 you know what I mean? 자, 그래서 당신은 나를 연결시킬 수 있나요? 직역하면?
1: Can you hook me up with
0: with some 무료 양말?
1: With some free socks.
0: 그렇죠. Hey, can you hook me up with some free socks? 이렇게 하면 okay. 이렇게 또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래도 한 두 켤레까지는 주시더라고요.
0: 예. 나쁘진 않죠.
1: 네, 감사하죠.
0: Right. So 이렇게 부탁하거나 물어볼 수도 있고요.
1: 네.
0: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때도 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보여드릴게요. I can hook you up with my cousin.
1: 오.
0: 내가 너 연결해 줄 수 있다. 누구랑?
1: 내 사촌이랑. 좋다.
0: 좋아, 좋아. 이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문장도 가능합니다.
1: 예.
0: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1: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0: 좋아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웃지 않을 거라고 약속만 해요.
1: 그러니까
0: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지인이 오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1: 그쵸.
0: 같아요.
1: 그리고 지인은 나의 이런 진지한 연기를, 진지한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0: 아하.
1: 그러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죠.
0: Well, 어렸을 때 친구들이 예를 들어 네. 와서 보면 가서 볼게 하면 좋기도 하지만 조금 긴장도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약간 네. 근데 저 이제 친구가 왔거든요.
0: Right.
1: 고등학교 친구가. 예. Uh-huh. 네. 되게 진지한 장면인데 한번 이렇게 웃는 애 있더라고요. 제 친구였어요.
0: 그 또 계속 신경 쓸 거 아니에요.
1: 예. 네.
0: Right. So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해라. 웃지 않을 거.
1: 네. Just promise. 여기서
0: 끊어.
1: Alright. 네. You won't 웃지 않을 거라고.
0: Yes.
1: 그러면은 웃다 laughs. Laugh가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0: 아, 그럴 때 있어요.
1: 예, L-A-U-G-H.
0: L-A-U-G-H.
1: 네.
0: Just promise 해라, you won't laugh. 느낌 괜찮죠? 맞습니다. Laugh라고 하는 거. G-H는 여기서 F 같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입술 붙으면 안 돼요. Laugh가 아니라 laugh. 해서 아랫입술 위에 윗니가 살짝 올라가서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1: 네.
0: Laugh. Laugh.
1: Laugh.
0: Mm-hmm.
1: Laugh.
0: 좋아요. So, laugh 하지 않을 것을 promise 해라. Promise 하는 게 뭐예요?
1: 약속해줘.
0: 해줘. 그렇죠. 그래서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promise, 그 다음에 평소문. 이렇게 넣어주면, 뭐뭐뭐뭐 할 거라고 약속하세요. 라고 명령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1: 네.
0: 여기서는 just를 넣어서 양념을 살짝 친 거예요. 요것만 약속해라.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거 그대로 와주면 되죠.
1: Promise you won't lie.
0: 그쵸. Promise you won't lie.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약속해요. 당신이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1: Promise you won't leave.
0: 나를.
1: Me.
0: Me. 저기 아름다운 문장인데요.
1: 예, 예, 예.
0: 이거는 좀.
1: 하나씩 오케이. 생각이 났어요.
0: Alright, alright. So, promise you won't lie. Promise you won't leave me. 굳이 나에게 promise하라라고 안 써도 충분히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won't 할 때는 입모양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you want가 아니라 you won't.

0: 이렇게 꼭 발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Promise you won't lie.
1: Promise you won't lie.
0: Promise you won't leave me.
1: Promise you won't leave me.
0: 자, 그러면 약속하라고 누가 그래요?
1: 네.
0: 그럼 나는 약속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1: 그쵸.
0: 그랬을 때 나는 약속한다. 내가 웃지 않겠다고. 이거에 대답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1: 네.
0: 이거 나는 약속해. 그럼 어떻게 해요?
1: I'll promise.
0: I promise. 오케이? 내가 웃지 않겠다고. I won't
1: I won't laugh.
0: laugh. I promise I won't laugh.
1: I
0: Right?
1: will promise 아니에요?
0: 자, 여기서 중요한 게
1: 네.
0: 있습니다. 지금 제가 슬기 씨가 I will 이라고 한걸 들었어요.
1: 네.
0: 그렇게 한다고 틀리는 거는 아니지만
1: 네.
0: 그렇게 보통 쓰지 않습니다. 약속은 거의 팩트 수준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원어민들의 습관인데요. I'll promise 하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 약속 이건 100% 그래서 I promise 얘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1: 아, 알겠습니다.
0: Okay,
1: 네.
0: so I won't laugh 할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Just promise you won't laugh.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입니다. 미션.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아 뭔가 느낌이
1: 오.
0: 오고 있어요. 막.
1: 네, I have a feeling. 나는 느낌이 갖고 있어요.
0: Okay.
1: I'll be your 최고의 팬. 오,
0: 자,
1: 그러면은
0: 최고의 팬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뭐
0: 최고다.
1: 최고다. 그러면은 당연히 biggest죠. 비기스트? 아닌데,
0: 와우.
1: 베스트인데.
0: Okay.
1: Your best fan.
0: Okay.
1: 예.
0: 저 지금 와우 제가
1: 아,
0: 하려다가 약간
1: 최상급이니까 you're the best fan.
0: 어.
1: You're the best
0: 하,
1: fan.
0: 역시
1: 당신의 최고의 팬.
0: 처음 느낌 오는 게 보통은 맞아요.
1: 어?
0: 예. 지금 두 번을 바꿨어요. 하나는 biggest 하려다가 best로 바꿨고,
1: 예.
0: 아, best 나온 김에 최상급이니까 더까지 넣어줘야 된다.
1: 네.
0: 해가지고 완전히 틀려줬습니다. 네. 자, 볼게요. I have a feeling,
1: 예.
0: I'll be you're the best fan. 벌써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You're the best fan.
1: You're the best fan.
0: 아, 아닙니다.
1: 좋은데요?
0: 오케이.
1: 네.
0: 자, 순수합니다. 그냥 biggest입니다. 오케이, let me just tell you, 오케이? 누구의 최고의 팬이다라고 할 때, 제 생각에 슬기 씨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1: 들어봤어요.
0: 그러니까 어딘가에 스쳤던 것
1: 누가
0: 같은데,
1: 나한테 해준 적은 없어요.
0: 없지만.
1: 근데 누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I am big fan of you.
0: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1: 오.
0: 뭐냐면, big fan of yours,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1: 네.
0: 상대방의 팬이긴 팬이다, 엄청 팬이다라고 하면은, 엄청 팬이면 팬일수록 사이즈로 가요. 오케이?
1: 신기해요.
0: 그래서 best, 무슨 quality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big, biggest. 아니면은 엄청 큰 것도 뭐 있죠?
1: Huge.
0: huge. 이런
1: 아.
0: 것으로 보통, 쓰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당연히 최상급이기 때문에 덜을 붙여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좋은
1: 맞아요.
0: 거예요. 좋은 거지만, 소유격이 앞에 뭔가 나왔어요.
1: 아.
0: 당신의 이런 거
1: 네.
0: 나오면 더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정하는 것을 두 번이나 쓴 거예요.
1: 네.
0: 당신의 그리고 그막 이런 느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오케이. So 소유격이 앞에 your, his 이런 거 나오면 더는 빼야 됩니다.
1: 네.
0: So your biggest fan이 맞고요. 자, 엄청난 팬이라고 할때 지금 제가 big 하고 huge 이거 들었죠?
1: 네.
0: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굉장히 비격식으로 많이 쓰는
1: 네. 아는 단어인가요?
0: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 제목에 있는데
1: 예.
0: 이거 보여드릴까요?
1: 그게
0: 아마
1: 낫겠어요.
0: 생소하실 거예요. 이거는
1: 예.
0: 굉장히 좀 바로
1: 아, Die Hard?
0: Die Hard Fan. 영화
1: 진짜?
0: 제목에서 봤죠?
1: 예.
0: 네. 그러니까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쉽게
1: 아.
0: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Die 하더라도 Hard하게 해야 Die 하는 거예요. 네.
1: 아.
0: So Die Hard 자체가 굉장히 정말 골수 팬 이런 거 있죠?
1: 완전 코어 팬 같은.
0: 완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뭐 뮤지컬을 배우를 봤는데 너무 팬이에요. 그러면 oh, you know, I'm a Die Hard Fan. 이런 식으로 쓰면은 너무 좋죠. 오케이? 이렇게 표현이 있고요. 여기서 사실 핵심 패턴은 딱 나와 있습니다. 느낌이 와요. 느낌이 있어요. 뭐예요?
1: I have a feeling.
0: 그렇죠. There you go. I have a feeling. 쓰고 나서 문장을 평소문어순으로 쫙 깔아주면 그럴 거라는 뭔가 느낌이 들어. 여기서는 지금 평소문 못 썼어요.
1: 평소문, I'll be your biggest fan.
0: 그렇죠. 그럴 거가 될 거라는 것이 느낌이 온다.
1: 네.
0: I have a feeling. 평소문. 자, 예를 들어서, 뭔가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 아,
1: 아.
0: 괜히 전화번호 물어보면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일단 난 느낌이

0: I have a feeling.
1: 그녀가 남자 친구가 있어요.
0: She has a boyfriend.
1: Oh,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이렇게 쓴다든가.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뒤에 will 한번 넣어볼게요.
0: 네.
1: 나 있잖아. 그가 yes라고 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뭔가. 그러니까
0: yeah.
1: 그가. 자, 한번 해볼게요. 나는 느낌이 있다.
0: I have a feeling.
1: 야, 이번에 will 써서 그는 yes라고 할 것 같은.
0: She, he will say yes.
1: Yes. Okay.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이런 느낌. 뭔가 허락해 주실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0: 네.
1: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평소문 어순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대부분 패턴을 얘기를 할 때 평소문 어순만 얼마나 진짜 제대로 조금만 잘 맞춰주면 아 문장 좋은 거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0: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1: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0: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1: 네, 영화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Oh, I have a feeling she will become my wife. 막 이러면서 right? 뭔가 운명 같아. 막 이런 느낌.
0: 내 와이프가 될 것 같은.
1: 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0: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laugh.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0: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1: All right. 두 번째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0: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2: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Just promise you won't laugh.
1: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I'd love to do something. 너무너무 하고 싶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걸 활용해 볼게요. P로
0: 네.
1: 시작하죠? 저 참여하고 싶어요. 엄청 참여하고 싶어요.
0: I'd love to participate.
1: There you go. 두 번째, 저 당신과 춤추고 싶어요. 아, 정말 추고 싶어요.
0: I'd love to dance with you.
1: You got it. 하나 더요. 연극은 플레이였죠.
0: 네.
1: 가서 당신 연극을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0: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1: Very, very good. Alright, 같이 읽어볼게요. I'd love to participate. I'd love to dance with you.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오케이. 자, 다음 패턴은요. I have a feeling 하고 평소문. 어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0: 네.
1: Alright. 자, 갑니다. 그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가 승낙한다고 할 거란 느낌이 드네. 자, 나는 느낌이 있어요. 기분이 있어요.
0: I have a feeling.
1: 그가 yes라고 말할.
0: He will say yes.
1: 그렇죠. 걔가 이번엔 그녀가로 해볼게요.
0: 네.
1: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 뭔가 불길해.
0: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1: 오, 좋습니다. 하나 더요. 당신의 최고 팬이 될 느낌이 드네요. 저는 느낌이 있어요.
0: I have a feeling.
1: 제가 당신의 가장 큰 팬이 될 거라는.
0: I'll be your biggest fan.
1: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0: I have a feeling he will say yes. I have a feeling she has a boyfriend.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Okay.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3: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2: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1: 미션 해결할까요?
4: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I'd love to go and see your play.
6: Oh, I can hook you up with free tickets. Just promise you won't laugh.
5: Oh, I have a feeling I'll be your biggest fan.
6: Really?
5: Yeah!
6: Thank you so much.
5: Thank you.
1: Oh, great job, you guys. Yeah. 오늘 특히 잘하셨습니다.
4: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나 운전 정말 못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terrible at driving.
1: There you go. 그러니까 not good 정도가 아니라 terrible 하게 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인데요. I have a feeling. 그리고 나서 평소문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어. 뭔가 우리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
4: 오.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4: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자, 오늘은 내 친구는 인터넷 탐정 Part 1 해서 사진을 보고 추리하는 상황인데요.
1: 누군지요?
0: 이런 거

0: 있잖아요. 예전에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 거 있죠. 네. 누구랑 헤어지고 나서 사진을 딱 보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딱 보고 네. 뭔가 카페에 간 것 같은 느낌인데 여자랑 갔나 남자랑 갔나 다 이런 거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1: 탐정님이죠.
0: 탐정님.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사진만 보고 이 시츄에이션을 뭔가 추리해보는 그런 느낌 많이들 공감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걸 한번 스토리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뭐 걸쳐 있다느니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카디건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남자들은 많이 안
1: 안 입죠. 보통
0: 입거든요.
1: 여성분들이 입으시니까.
0: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1: 오늘 정말 너무 재미있게 또 수사 탐정 느낌으로
0: 오케이, 오케이.
1: 함께하게 될것 같은데요. 과연 누구에 오실지, 과연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게 될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생큐
0: 오케이.
1: 오케이.
0: 도전!
1: 도전! 어머, 어머, 어머. 어우,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 간 거야.
0: 응? What are you saying? In English for me. Sorry, sorry.
1: 아우, 왜 이렇게 한국말이 안 늘어?
0: I can't
1: 아,
0: speak.
1: 공부해요, 한국말.
0: No
1: Please.
0: English.
1: 오케이, 오케이. I try.
0: Thank you.
1: Yes, yes. He is certain.
0: Certain.
1: Certain. Absolutely.
0: Oh, certain. Okay,
1: Certain. Go to theater with her.
0: With her?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내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 봐. 사진 속에 요 가디건 보여?
0: 응?
1: 이 가디건 보여? 사진 속에
0: 카디건?
1: 자, in the picture,
0: Yeah?
1: did you see the 그 sweater cardigan
0: Oh,
1: like
0: cardigan?
1: 그렇지?
0: Oh.
1: See it?
0: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응?
0: It looks like a guy's cardigan.
1: Guys?
0: Yeah, not girl,
1: 아닌데,
0: but a guy's cardigan
1: 내가
0: to
1: 입는 거랑
0: me.
1: 비슷한데? 아니야, 이거. For woman.
0: Really?
1: Yeah. 다시 봐봐. 다시 봐봐. 맞아. 더 크게 봐봐. 맞다니까. 아유.
0: 네. 자, 오늘 사실 내용에는요,
1: 네.
0: 최근에 좀 난이도 있는 것들, 그리고 비격식 스타일로다가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는데,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이직하고 에센셜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 위주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1: 오.
0: 그래서 정말 없어서는 안될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많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3: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2: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3: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딱 보면서, 이거 볼때 혼자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 그쵸.
0: 다른 제3자 친구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네.
0: 이렇게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분명해. 이렇게 하면서.
1: 지금 이거는 그냥 이게 사실이에요.
0: 이거 직감이라는 게또
1: 영화관에
0: 여자분들.
1: 갔어. 사실
0: 이거는
1: 이건데. 예.
0: 그거다.
1: He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자,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갔다. 근데 누구랑
1: 네.
0: 갔다만 잘라서.
1: 그쵸. 소녀 간
0: I
1: 건데,
0: see.
1: 그 여자랑 간 건데, 여기에 그럼 확실히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0: 그렇죠.
1: 그럼 확실히 맨날 제가 틀리니까, 오늘은 이걸로 totally.
0: 오케이.
1: 네.
0: Okay. Alright. Not bad. So, 제가 항상, 확실히, 완전히, 이렇게 할때
1: 완전히.
0: totally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1: 네.
0: 여러분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신 거랑은. So, he total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사실은 totally를 넣어도 나쁘지 않아요. 완전이라는 느낌을 썼는데, D로 시작하는 저는,

0: 전에 제가 영화관을 간다,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할때 표현을 몇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을 오늘 썼는데 그게 바로 went to the movies. 현재형으로, 기본형으로 돌리게 되면
1: Go to the
0: go to the
1: movies.
0: movies가 되겠습니다. go to
1: 네.
0: the movies. 왜 go to the movies라고 쓸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the movies라고 하는 것 자체가 movie
1: 영화관.
0: theater, right, 영화관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화관에 영화가 보통 하나 상영하는 경우 많이 없다고 했었죠. 아마 슬기 씨도 기억나실 것
1: 맞아요.
0: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영화가 있는데 걔네들한테 일단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 볼지는 거기 가서 선택하면 되겠죠.
1: 네.
0: So go to the movies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가지고 결국에는 영화를 만난다, 보러 간다 이런 느낌. 이거 눈으로 본다, 이렇게 시청한다, 관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1: 네.
0: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내일 봐할때 우리 쓰는 단어 뭐였죠? 우리 내일 봐.
1: 네, see you tomorrow.
0: Yes, so
1: See a movie.
0: that's right.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go to the movies or
1: See
0: see a
1: a movie.
0: movie or go and see a movie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보통 영화를 보기는 보는데 특히나 영화관에서 본다라는 뉘앙스가 강해지는 거예요. 꼭
1: 네.
0: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영화관에 가서도 그 극장에 앉아서 한참 그 영화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 상영하는 거 보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watch a movie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Right. 자, 지금 보세요.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예, 영화관 분명 간 거야. 근데 누구랑 갔냐면 with a girl 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So with 뒤에 여기서는 이제 뭐 일반 명사니까 a girl 썼지만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돼요. So with 목적어라고 하면 누구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산다. 근데 나는 산다에다가 나의 부모님과 그렇게 쓰니까 일단 나는 산다.
1: I
0: I
1: live
0: live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1: with my
0: with
1: parents.
0: my parents. I live with my parents. I still live with my parents, right? 자, how about this? 헤어지다는 break up with 누구 이러면요.
1: Yes.
0: 누구랑 헤어지답니다. 그리고 break의 과거형은
1: broke.
0: broke예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1: 네.
0: Wendy는 그와 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1: Wendy broke up with him.
0: 그렇죠. Wendy broke up with him. So 이것도 결국에는 덩어리 표현 break up with이지만 누구와인 거예요.
1: 네.
0: 그와 break up, 헤어졌다. 말이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1: 네.
0: I live with my parents.
1: I
0: Live
1: live with
0: with
1: my
0: my parents. All
1: parents.
0: right. How about this? Wendy broke up with him.
1: Wendy broke up with him.
0: Him. All right. 좋습니다. 본문도 한번 가볼 거예요. 아, 얘 갔네, 갔어. 약간 나 알거든 이런 뉘앙스로, right?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1: He
0: Jolene.
1: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0: Movies.
1: with a girl.
0: Very nice. Okay. 자,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걸 보고 있던 친구가 아니 여자랑 있던 걸 어떻게 알아? 그냥 친구, 딴 사람이랑 갔을 수도 있잖아. 뭐, 여자들끼리 혹은 뭐, 남자들끼리, right? So,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0: 잘라볼게요.
1: He was with a 여자. 그럼 아까 girl 여기다가 써볼까요?
0: 오. 오케이. 발음도 좋았어요. Girl, right?
1: Girl.
0: So, how do you know? 뭐를요? He was with a girl. 자, 맞습니다.
1: Yes.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girl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면 뭐 소녀 이렇게 나오니까 어린 사람만 girl이라고 하나? 뭐 예를 들어 뭐 8세 아래 뭐 8살 아래 뭐 이런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girl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어르신이 있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girl이라고 많이 한다는 거.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요쯤 나누면 딱 좋겠죠.
1: 예.
0: How do you know? 너 어떻게 알아? 자, 지금 보면 how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이라는 의문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do you know 이러면 넌 아니 너무 밋밋해요. 그렇기 때문에 how를 넣어서 어떻게 너 알아? 어떻게 아는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뒤에 he was with a girl. 이거 평소문 어순인가요? 질문 어순인가요?
1: 평소문이죠.
0: 평소문이에요. 주어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1: 네.
0: 이걸 만약 질문을 하면 엄청 어색해져요. 너 어떻게 알아? 그가 여자와 있었어? 이거는요,
1: 이상해요.
0: 질문을 두 개를 완전히 어색하게 넣어버린 건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너 어떻게 알아? 그가 여자와 있었는지 같은

0: 말투인 거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을 두 번 넣는 게 아니라 뒤에는 평소문 어순을 꼭 넣어줘야 너 뭐뭐인 거 어떻게 알아?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50세다. 그러면 I am 50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50까지만 쓰면 돼요.
1: 네.
0: 그러면 내가 50살인 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1: How do you know?
0: Yes.
1: I am 50.
0: 그렇죠. How do you know? Am I 50? 이거 이상하잖아요.
1: 아하.
0: Right? 자, how about this? 너 그녀가 싱글인 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넌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1: How do you know?
0: 그녀는 싱글인 걸
1: She is single.
0: 그렇죠. 이것도 How do you know? Is she single? 이거는 이상해요. Right? So, just like so. 이렇게. 이렇게.
1: Yes.
0: 그러니까 뭐뭐인지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형소문으로 돌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 you know I am 50?
1: How do you know I am 50?
0: Right? How do you know she is single?
1: How do you know she is single?
0: 자,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친구야 이러면서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0: Alright, very nice.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오케이,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미션인데요.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보여? 이러면서,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한글 표기도 이렇게 하신 게 너무 재밌어요.
0: 아, 카디건이요?
1: 원래 가디건이라고 쓰거든요.
0: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네. 표기야, 오케이.
1: 네, do you see, 보여? 이 가디건 in the picture.
0: Right.
1: 사진 속에 여기가 가디건.
0: Yes.
1: 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0: Car.
1: The. Gun.
0: Okay.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 와서 그나마 일단 다행이고요.
1: 힌트가 많이 됐어요.
0: 와, 100% 맞지는 않는데 지금.
1: 아, 그래요?
0: 그래도 C로 출발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가디건, 가디강 아니야? 막 이러실 텐데 보겠습니다. How do you,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1: 아, AN이구나.
0: 스펠링 하나 아쉽죠. 아, 그래도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지금 카디건은, I'm sorry about that. Okay. 요거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C로 시작을 해야 돼요.
1: 네.
0: 근데 아까 전에 가디건 아니에요? 이랬잖아요. 그거는 언젠가 잘못 들어온 겁니다.
1: 아.
0: 저희 할머니도,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저희 할머니도 실제로 그랬어요. 가디건. 내 가디건 어디 갔니?
1: 오.
0: 예전에. 그러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이후로 그냥 가디건인가 보지, 가디건인가. 근데 요즘에도 가디건이라고 하는 사람 많죠.
1: 다 가디건이라고 해요.
0: 네. 그래도 요즘에 옷가게 같은 데 가보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카디건으로 바꿔서 써놓는데 꽤 많아요.
1: 그래요?
0: 뭔가 이제 다시 변하는 거죠. 그래서 again, cardigan은 아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cardigan이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C인 것도 C인 거고요. cardigan 할 때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강세를 많이 줘서 car 그 다음에 D가 리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cardigan처럼 오케이? 자, try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cardigan cardigan
1: cardigan cardigan
0: cardigan 좋아요. So cardigan이 보이니 자 이거는 패턴도 아닙니다. 심지어
1: 네.
0: 자, 이 C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C는 look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했었죠. 그렇죠?
1: 네.
0: look은 내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려고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 그러고 다니니?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 가만히 있어도 C, 보이니?
1: 보이는 거죠.
0: 이런 느낌인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뭐가 슉 지나갔을 때 이게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보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해요.
1: 네.
0: So, 이 cardigan이 보여? In the picture? 이렇게 쓴 거고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do you see? 이랬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유 보이니? 마유가 보여?
1: Do you see 마유?
0: 그죠. Do you see 마유? Right? How about this? 저 타워가 너 보이니? 저 타워 보여? 저기 저기?
1: Do you see the tower?
0: Uh-huh. Do you see the tower? Do you see that tower right there?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죠. 물론 Can you 해도 틀리지 않아요. Can you see, Mayu, can you see that tower? 그러면 너 눈이 뭔가

0: 아픈 거 아니지, 뭔가 이게 안 보이는 거 아니지, 이거 볼 수 있니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뿐이고, 그런데 원어민들은 굳이 그거를 강조를 안 해요. 그냥 팩트를 물어봐요. 보이냐, 안 보이냐. 오케이, 너의 능력을 강조하기보다. 그래서 캔도 가능은 한데 보통은 do you see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Do you see this cardigan in where?
1: Picture.
0: In the picture. So, picture 안에 보이냐? 라고 한 거죠. 여러분, in이란 전치사는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치상 당연히 뭐뭐 안에.
1: 안에.
0: 근데 의역이 되니까 그냥 사진 안에라기보다 그냥 사진에. 우리말로는 조금 그렇게 생략이 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예 문장은 아니고요. 봐주세요. In the kitchen. 이거 뭐라 그래요?
1: 주방에.
0: 네. 주방 아니지만, 안쪽이지만, 네.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1: 주방에.
0: 주방에 하는 것 뿐이죠. How about this? In your pocket.
1: 주머니에.
0: 너의 주머니에. 이것도 주머니 안쪽이지만, 여전히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주머니에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주머니, 뭐 여기에 걸쳐있다 이런 식으로는 많이 쓰지 않으니까. Right?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 완벽하게 느껴주시고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1: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1: 응?
0: 어? 나한테는 그 남자 것처럼 보이는데. 친구가 센스가 떨어지거나,
1: 에.
0: 아니면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별 생각하지 않는
1: 거죠. 무딘 사람인 거죠.
0: 그런 걸 수도 있어요.
1: It looks like a, to me. 어, 이거는 남자처럼 보인다. 남자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man. Men's. It looks like a 남자 것처럼 해야 되니까 소유격이 돼야죠. 예. 나에게.
0: I love that. Okay.
1: 예.
0: 이거는 사실 문법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은 맞아요. 저는 조금 다른 걸 가져왔지만 결국 맞습니다.
1: 오.
0: It looks like a guy to me. 뭐 guy, man. Guy가 조금 더 캐주얼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Guy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단은 남자죠. 남자를
1: 네.
0: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apostrophe s를 찍어서 소유격으로 만들어줬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a guys 이러면 이거 끝난 게 아니지 않아요? 남자의 뭐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 생략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남자의 뭐라고 생략한 걸까요? 아까 전에 흐름을 따져보면은.
1: 남자의 cardigan. 네.
0: You got it.
1: Yes.
0: You got it. 자, cardigan, spelling, 다시 한번 쓰는

0: 남자의 카디건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줄인 표현으로 쓰는 거 되게 많잖아요.
1: 네.
0: 방금 거는 a guy라는 일반 명사에다가 소유격을 만든 거고 그런 거 말고 대명사 같은 거. 예를 들어 그의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가까우니까 제가 쓸게요. 예.
1: His.
0: 아하. 이거 자체가 his 무엇이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his 자체가 네. 그의 것이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1: 예. Their. Theirs인가요?
0: 오케이. 자, so his는 his 자체만으로도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의 것.
1: 예.
0: her 하면 her 무엇 이래야 될 것 같은데 hers라고 쓰면 예. 이게 그녀의 것이라는
1: 아,
0: 명사가 됐고요. 자, their 여기까지만 쓰면 그녀 그들의이지만
1: 네.
0: theirs라고 하면 그들의 것이라는 명사가 오.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 네.
0: 오케이. So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녀의 것은 뭐뭐뭐뭐뭐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돼요. 문장에 넣어서 틀리면서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단어 하나도요. 예문 안 쓰면 그냥 망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네네.
0: 무조건 이렇게. 자, 그리고 보세요. It looks like a 남자의 것 to me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케이. 우리가 최근에 뭐뭐 해 보인다라고 할 때 형용사를 활용할 때는 look 형용사 바로 나왔죠.
1: 네.
0: Oh, you look good. Oh, she looks more cute. 이런 거. Look 뒤에 형용사를 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look 뒤에 여기 보세요. A guy's or a guy's cardigan. Is that 형용사예요? 아니면 명사예요?
1: 명사죠.
0: 명사죠.
1: 네.
0: 그럴 때 중간에 뭐 껴야 되죠?
1: Like.
0: Like 껴야 됩니다. So, look like 명사. 오케이? Okay? 여러분들, look like 명사, look 형용사 이 두 개는 무조건 구분하셔야 돼요.
1: Yes. Okay?
0: So 명사처럼 보이다, 명사처럼 뭐 생기다, 뭐 이 정도로 가능하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건 여자의 것처럼 생겼다, 보인다. 그러니까 옷이 하나 있는데 셔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생긴 게 보니까 뭐 이렇게 라인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냥 여자는 girl이잖아요.
1: 네.
0: So 여자 걸로 보여 그거. 그럼 어떻게 해요?
1: It looks like a girl's.
0: It looks like a girl's.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how about this? 그 풍뎅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레이디버그는 무당벌레네.
0: 아, 무당벌레. I'm sorry. 네. 풍뎅이. 무당벌레. Right?
1: 무당벌레.
0: Ladybug. Right?
1: Ladybug.
0: 자, 그 자동차 있잖아. 뭔가 레이디버그처럼 생겼어.
1: 아, 귀여워.
0: 그럼
1: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0: 오, 좋아요. Very. 그거는 벅스가 아니죠.
1: 레이디버그.
0: 레이디버그의 것이 아니죠.
1: 그쵸,
0: 이거 그냥 a ladybug. There you go.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a girl's.
1: It looks like a girl's.
0: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1: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0: 오케이. 그리고
1: 마유? 맞아요?
0: 휴지 잠깐만. 티슈.
1: 어머.
0: 오 마이.
1: 오, 잠깐만 좀 누울게요.
0: 아니. 자, 이거
1: 야.
0: 이런 식이었어요. 자, 보세요. Do I look like Mayu? Do로 출발하는 게 맞죠. 왜? Look이 일반 동사니까.
1: 네.
0: 근데 많은 분들이 Am I look?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 네.
0: Look은 일반 동사입니다. 이거 슬기 씨가 예전에 완전 틀리다가 최근에 조금 픽업을 해서
1: 와.
0: 이번에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1: 정말... 그러니까
0: 슬기 씨만이 아니고
1: 네.
0: 아마 많이 보시는 분들도 아, 이게 되긴 하네? 계속 반복하니까.
1: 선생님으로서 뿌듯하시겠어요?
0: 아, 너무 뿌듯해요.
1: 네.
0: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It looks like a guy's to me.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1: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the girl.
0: Alright.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1: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0: In the picture. 좋아요.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2: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0: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나 우리 부모님이랑 살아. 난 나의 부모님과 살아.
1: I live with my parents.
0: Alright. 웬디는 그 남자랑 헤어졌어. Break up 했어.
1: 네. Wendy broke up with him.
0: Alright. 좋아요. 걔는, 그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자, 그는 확실히 영화관에 갔어. 그 영화들한테 간 거예요. 여자랑.
1: He definitely go to.
0: 과거니까.
1: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Ooh,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live with my parents. Wendy broke up with him.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Alright, 자 다음은요. Do you see 명사 볼게요. 마유가 보이니?
1: 어? Do you see 마유?
0: 네, 뭔가 공포 같아요.
1: 네.
0: 자, 저 타워가 보이니?
1: Do you see the tower?
0: Alright. 사진 속에 이 cardigan 보여?
1: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0: 그렇죠. 읽어볼게요. Do you see 마유?

0: 저 고양이 보여? 너, 저 고양이 보이니?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틀리는 거 없으니까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on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마무리를 네. 여행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하이킹에 하이힐이 웬 말이냐 라는 제목인데요. 네. 하이킹에 신발을 잘못 신고 왔어요.
1: 아이고.
0: 아니, 해외여행을 왔는데 네. 뭔가 하이킹인 걸 알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예뻐 보이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1: 아유, 누구나
0: 그런 생각이
1: 있죠.
0: 들었어요. 그래서 왠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사진을 딱 찍을 때 맵시가 나게 하이힐을 신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차라리 운동화를 같이 챙겨 왔어야 되는데 아유. 그냥 온 거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 있는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 오늘 또 할 말 많습니다.
0: Alright. 네. 자, 그렇다면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당연히 아프지
1: 아, 너무
0: 않을까요?
1: 아프죠. 아니, 왜냐면 이게 걸어 다닐 때는 또 오래 걷게 되면 운동화를 신어도
0: 아,
1: 아파요.
0: 그럼요.
1: 아시잖아요.
0: 이해를 하는 게 남자도 남자 구두를 오래 신는다. 아니,
1: 네.
0: 심지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화를 신어도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다. 하이힐을 신었다? 상상이 안 됩니다.
1: 정말 이거는 대단한 정신력으로
0: 네.
1: 네, 해야 됩니다.
0: Right. 두 번째 미션은요. 교훈 얻었네. 두번 다시는 안 신어.
1: 항상 교훈은요, 된통 당해야 꼭. 예,
0: 교훈은 쉽게
1: 느끼더라고요.
0: 얻어지지 않아요.
1: 아유, 그러니까요.
0: 네, 요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하이킹에 하이힐을 잘못 신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2: Speak English to me.
1: 발 아픈 것보다 이게 더 힘들다.
2: What?
1: 오케이. take a break, please. Food. So sick.
2: Your foot is sick.
1: Yeah.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Comfortable shoes?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첫, 어.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No.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1: It's okay. I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정말 교훈 얻었네. 그래, 교훈 얻었어. 두번 다신 안 신어 이거 그래.
2: Are you angry?
1: 응. 두 번. I have had a message for this situation. So stop to wear this shoes. Bye
2: you made
1: bye.
2: a mistake,
1: Yeah,
2: right?
1: bye bye.

0: Silly you.
1: 아, 네.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네. 오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좋은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거예요. 오. 정말 정말 아, 이거는 어디서나 쓸 수 있겠다 하는 걸로 시켜드릴 텐데 오늘은 표현이나 단어로 여러분들 트레이닝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 패턴으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하드하게 아, 트레이닝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 또 고강도 트레이닝 받을 거니까 okay. 또 써먹을 때 또 적재적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1: 운동하시는셔야 돼요.
2: 연습해야 되겠네요.
1: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4: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3: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2: Yes.
1: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하이킹을 간 거예요. 외국에 나갔어요. 자연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아픈 겁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는 거죠.
2: 왜 그러셨을까?
1: 그래서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2: 왜냐면 여기에 일단 하이킹 왔고 또 해외고 하면은 네. 사진 찍으려면 또,
1: 아, 또 우리도 있어야 돼요?
2: 패션을 포기 못하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아, 운동화를 신으면 되는데.
2: 근데 운동화를 신으면 패션에 그런 어떤 플러스가 안 돼요.
1: 아, 그렇군요.
2: 내 키가 플러스 돼야 되는데.
1: 아, 플러스 돼. 자신감 사니까.
2: 그렇죠. 네. Let's stop for a sec. 조금 쉬자.
1: Okay.
2: 여기서 서서. Alright. My are killing me. 내
1: 뭐뭐가
2: 발이 나를 죽이고 있어.
1: 오호.
2: 와.
1: 오호.
2: 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그러면은 발이니까 my are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1: Mm-hmm.
2: So feet.
1: 오.
2: My feet are killing me.
1: 오케이. Okay. 발은 발인데 한쪽만 아픈 건 좀 이상할 수 있죠.
2: 네.
1: 오케이. Okay. 거기다가 심지어 문장 구조에서 are에서 힌트를 좀 얻었네요.
2: 네.
1: Very nice. So, hey,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2: Mm-hmm.
1: 정답입니다.
2: Yes.
1: 자, F-E-E-T. 이건 발인데 단수예요, 복수예요?
2: 복수입니다.
1: 복수입니다. F-E-E-T는 복수.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교재에 필기해 둬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발 단수입니다.
2: 단수는
1: Which is
2: a foot.
1: Uh-huh.
2: F- yes.
1: O-O-T. 그렇죠. 그래서 뭐 left foot, right foot 이런 식으로 하나를 얘기를 할 땐 foot이고요. 그리고 두 개 합쳤을 때 both feet, right? 양쪽 mm-hmm. 발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my feet이 뭐 killing me다 했는데 이거는 따로 뭐 이병작을 쓰진 않겠지만요. 영어에서는 왜 이런 말, 우리말로는 아, 뭐 때문에 죽겠어, 죽겠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2: 네네네.
1: 힘들거나 뭐 이랬을 때.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뭔가가 나를 죽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죽이고 있다.
2: 네.
1: 이게 아예 정해져 있고요.
2: 아.
1: 이거는 사실 뭐 단순 과거로 쓰거나 이런 거 없고요. 시제가 거의 항상 진행형으로 쓰게 돼요.
2: 오.
1: Okay. Oh, the weather is killing me. Right? This exam is killing me.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2: 네.
1: Okay. So 패턴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죠.
2: 그쵸, 그쵸.
1: So my feet are killing me. 아프니까, 그렇죠? 자, 근데 앞에 let's stop 해도 돼요. 근데 얼마나 stop이에요?
2: For a sec.
1: A sec, right? 자, 이게 바로 잠깐, 잠시. 라는 뜻입니다.
2: 네.
1: 왜냐하면 이거 직역하면 지금 SEC, SEC이 뭘 줄인 걸까요?
2: Second.
1: Second, 1초를 얘기를 해요. 하지만 1초란 뜻도 되지만 아주 짧은 시간, 그렇잖아요. 1 끝이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for 나오면 얼마?
2: 동안.
1: 그래서 1초 동안 이게 의역이 되면서 잠깐, 잠시
2: 잠깐
1: 이게 될
2: 동안.
1: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 second라고 안 하고 그냥 정말 sec. 그래서 wait a sec 이라고도 합니다.
2: 네.
1: 자, 한번 만들어 보면요. 너 기다릴 수 있어? 잠깐? 너 잠깐 기다릴 수 있니? 어떻게 할까요?
2: Can you wait for a sec?
1: 그러죠. Hey, can you wait for a sec? 자, how about this? 여기서 잠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2: Wait here,
1: here
2: for a sec.
1: For a sec. 아주 짧죠?
2: 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잠시라고 할 때 for a minute도 있기는 해요.
2: 네.
1: 그런데 걔는 줄인다고 해서 for a min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오케이? 자, 읽어 볼게요. Can you wait for a sec?
2: Can you wait for a sec?
1: Wait here for a sec.
2: Wait here for a sec.
1: 오케이. 자, 본문 갑니다.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2: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1: 너무 발이 지금 아픈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아이고 그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친한 나머지 네. 내가 편한 신발 신으라고 했잖아.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뭐 이러면서.
2: 그 말을 그 말을 꼭 해야 됐냐고요. 내가 모르냐고요 지금 이 상황이. 네. 네. I told you to wear. 나 너한테 말했어. 여기 끊을까요?
1: 좋아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2: 네. To wear 신으라고.
1: 뭐를요?
2: 편한 신발. 편한은?
1: 편한 신발입니다, 여러분.
2: Comfort, comfortable까지 있을까요? Comfortable shoes.
1: 오, 스펠링 아름다운데요?
2: 그쵸?
1: Comfortable. Okay, C-O-M-F-O-R-T-A-B-L-E. Is that right?
2: 네.
1: Okay, so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여러분, 비교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2: Yes.
1: 너무 좋습니다. Okay, so comfortable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이라는 뜻이죠. 효용사고. 근데 이거 발음할 때 있잖아요. 원어민들이 comfortable, comfortable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2: 네.
1: 오히려 이 단어는요. 이런 발음을 들을 확률이 높아요. 뭐냐면 comfortable, comfortable. 뭐냐면 여러분들 중간에 OR 보이죠?
2: 네.
1: 이거를 발음을 거의 안 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comfortable, right? 그래서 어떤 쪽으로 발음하셔도 괜찮고 원어민들도 다 섞어서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comfortable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절대적으로 높아요.
2: 네,
1: 그래서 comfortable shoes.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슬기 씨.
2: 네.
1: 저거 뭔지 아세요?
2: 난 솔직히 이거 쓰려고 그랬거든요.
1: Right?
2: 근데 이게 스펠링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얘 썼어요. 얘는 뭔가 정확히 알아서.
1: 저는 지금 이거는 뉘앙스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는데 스펠링이 헷갈리기 때문에.
2: 예예. 예. 확실한 걸로 가는 게 낫잖아요.
1: 아 맞습니다.
2: 예.
1: 자, comfortable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몸이 편안한 느낌이죠. 아니면 마음이 편안하든가, right?
2: 얘는 편리.
1: 맞아요.
2: 아하.
1: 편리한. 뭐 예를 들어 작동을 뭔가를 시켜야 되는데 버튼 하나면 된 거예요.
2: 네.
1: Oh, convenient, right? ATMs are convenient, right?
2: 왜냐면, and convenient store.
1: 그렇죠. 뭐 멀리 안 가도 되니까.
2: 맞아요.
1: 바로 앞에서 뭔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편리한 것을 convenient라고 하고
2: 네.
1: 아, 소파 같은 거, 이런 거 편한 거. 이런 것은 comfortable이라고 합니다.
2: 네.
1: 그리고 아, 저 사람은 내가 같이 있으면 편해 할 때도 이걸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트레이닝 시킨다고 했었잖아요.
2: 네네.
1: 이거 정말 꼭 알아야 됩니다. Let me show you. I told you to do something.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했지. 근데 말했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아, 내가 뭐한테 뭐 하라고 시켰잖아. 근데 왜 너 안 했니? 이런 뉘앙스를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Comfortable shoes 신으라고.
2: 신으라고.
1: But you didn't.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왜 이거 중요한 패턴이라고 하냐면 사실 제가 오늘을 조금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I told you를 이렇게 고정을 했죠.
2: 네.
1: 그런데 이거 나중에는 여러분들 you도 바꿔서 I told him to do something. Right? Didn't you tell me to do something?
2: 맞아요.
1: 이렇게 엄청나게 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패턴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했잖아로 고정하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바꾸는 트레이닝 할게요.
2: 네.
1: 잠자리에 들다는 뭐죠? Go 뭐죠?
2: Go to bed.
1: Go to bed. 이거 정말 어른들이 많이 쓸 수 있죠. 내가 너한테 잠자리 들라고 했지? 아이한테 얘기를 한다.
2: 네네네.
1: 그러면은
2: I told you to go to bed.
1: That's it. I told you to go to be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슬기 씨가 요즘에 이거 잘 안 속아서 그러는데
2: 네.
1: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조용하라고 했지. 내가 너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2: Oh, I told you to be quiet.
1: Nice. 자, 이거 왜 헷갈릴 수 있냐면 quiet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2: 네.
1: I told you to quiet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물론 quiet이 동사로 쓸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비동사 원형 be를 써서 왜냐면 형용사랑 같이 써야 되니까
2: 네.
1: I told you to be quiet. 이것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댁에서 여러분들 한 30문장씩 써야 돼요.
2: 와.
1: Right. I told you to. I told you to. 심지어 원어민들은 빠르게 하는 나머지 여기를 리을 비슷하게 flap을 내기도 합니다.
2: 오.
1: So I told you to go to bed.
2: 우와.
1: 이렇게 하면은 What?
2: 뭐라 그런지 잘 안 들려요.
1: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요. 제가 I told you to go to bed 이렇게 빠르게 했지만
2: 예.
1: 이 패턴이 너무 나한테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2: 그렇죠.
1: 그럼 들려.

0: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소리 자체가 아니라. 오케이?
1: 그런 날까지 또 열심히 해야겠네요.
0: Oh, yeah. 자, 읽어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go to bed.
1: I told you to go to bed.
0: I told you to be quiet.
1: I told you to be quiet.
0: Okay, very nice. 그러면 이거 잠깐 보세요. I told, 여기서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의미지만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한테 high heels를 신지 말랬잖아.
1: 아, 뉘앙스만 다르게.
0: 네, 그러면 나는 일단 너한테 말했잖아, 는 맞잖아요.
1: I told you예요.
0: I told you인데 to wear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지 말라고.
1: Not to wear.
0: Yes.
1: 오!
0: Not to wear high heels들을 그러면은
1: not high, to wear high heels.
0: So I told you not to wear high heels.
1: Yes.
0: 네, 얘기했잖아. 하이힐 신지 말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약간 한 단계 더 가고 싶어. 그러면 told you 하고 하지 말라고라고 하면 not to 동사원형. not만 넣어주는 거예요. You understand?
1: Okay.
0: 이것만 열심히 훈련해도 와, 이 사람 영어 좀 한다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1: 네.
0: Okay.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0: Alright, 자 다음은요. 아니 누가 하이킹 여행에 하이를 신어?
1: 그래,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요.
0: 심지어
1: 진짜.
0: 높은 거면 어떻게 해요?
1: 아우,
0: 맙소사.
1: 큰일 나요. 네. 약간 라임을 지키려고 하이킹 하이힐 뭐 이렇게 갔나요? Who wears on a hiking trip?
0: 자, 잘라볼게요.
1: Who wears? 여기까지 할까요?
0: Okay. 자, 누가 신어?
1: 하이힐을.
0: 어디에서?
1: 하이킹.
0: 어, 하이킹 트립에서.
1: 하이. 하이힐스. 짝입니다. 예, 아까 살짝 나왔잖아요.
0: 아, 그 다행이네요. 예. 저번에 한번 크게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슬기 씨가. 자, who wears? 누가 신어? 하이힐스를. 어디에서? On a hiking trip. 보겠습니다.
1: Yes.
0: High heels. 정확하게 스펠링도 됐고요. 물론 하나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1: 예.
0: Right? 그렇지만 양쪽으로 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치 shoes처럼 s를 붙여야 되겠고요. 또 하나 주의할 거 아시죠?
1: 네.
0: 이 부분을 만약에 hill로 썼다. 그럼 발음도 heel 아니라 hell 이거지만 언덕이란 뜻입니다.
1: 에, 높은 언덕?
0: 높은 언덕을 신고 네. 다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게 아니라 high heels. 여기서 heel은 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지금 누가 뭐뭐 하니? 이렇게 했는데
1: 네.
0: 사실 이거는요. 진짜로 누가 뭘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뭔지 아시죠?
1: 그렇죠. 이번엔 아니었어요.
0: 무슨 말이에요? 결국 누가 그러니 그거는?
1: 아무도 안 하는데.
0: 그래. 맞아요. 그래서 후로 출발을 해서 동사로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질문은 누가 뭐뭐 하니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비꼬듯이
1: 그쵸.
0: 아무도 안 그런다. 그거는 맥락에 따라 말하는 delivery, 이 전달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얘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후가 주어의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된 거예요. 누가 뭐뭐 하니이기 때문에 바로 동사가 와야 됩니다. 바로 동사. So who wears? 누가 신어? High heels를. 이 패턴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요즘 삐삐를, right? 호출기를 쓰니?
1: 오.
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참고로 이렇게 누가로 할 때는요. 동사 무조건 얘를 who를 3인칭 단수처럼 취급해 줘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여기도 지금 s부터 있죠?
1: 네.
0: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누가 삐삐를 쓰니, 뭐 호출기를 쓰니. 호출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호출기?
0: 으흠.
1: 워키토키. 아, 아닌가요? 아,
0: 맙소사.
1: 예.
0: 자, beeper.
1: Beeper.
0: Beeper, 오케이.
1: 예.
0: 아마 어린 친구들은 요즘 절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1: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0: 네, beeper. 이게 전화를 걸면 삐삐삐 울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1: 네, right? 네.
0: Beepers를, 누가 beepers를 써? 요즘에 그러면은?
1: Who uses a beeper?
0: 복수로 쓸게요. 제너럴하게.
1: 아, who uses beepers?
0: Beepers. 그리고 요즘에는 하면 these days라는

0: 단어가 있습니다. It's okay. So who uses beepers these days?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no one uses beepers these days.
1: 그쵸, 아무도 안 쓰죠.
0: Right. So how about this? 스키니 진을 누가 요즘 입니?
1: 맞아.
0: 왜냐면 아니 입는다는 거 뭐라는 게 아니라 또 한국에 되게 유행이었었잖아요.
1: 유행했던 시즌이 있는데
0: 지금, 지금 잠깐 없죠?
1: 요즘은 오히려 좀 벙벙하게 다들 입으시죠.
0: 오케이. 자, 그렇다면 누가 스키니 진스를 입니? 요즘에
1: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0: Yes.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1: Mm-hmm.
0: 누가이기 때문에 질문 어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사옵니다. 누가 쓰니? 누가 신니? 누가 입니? 이것들을 these days, 요즘에 말 되죠, 그렇죠?
1: 네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uses beepers these days?
1: Who uses beepers these days?
0: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1: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0: Alright, 자, 참고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교재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o wears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결국에는
1: no one wears,
0: nobody wears,
1: 아무도 안 입어
0: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
1: 네.
0: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세요. Who wears high heels 하고 뒤에 hiking trip 앞에 전치사 뭐 있어요?
1: on
0: 있죠, right? Trip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행이란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to를 쓰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on a trip이라는 표현, 여기서 hiking이 들어갔지만 on a trip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에 혹은 여행 중에 라는 뜻. 그래서 여기서는 hiking trip 중에 누가 이거 신냐?
1: 네.
0: 원래 나중에 여러분들 알게 되실 거예요. on이요. 뭐 하고 있는 도중에, 뭐 하는 중에라는 뜻으로 쓸 때가 엄청 많아요.
1: 아,
0: right?
1: Yeah.
0: Okay, so 예를 들어, I'm on my vacation. 나 지금 나 휴가 중이야. 이렇게 쓸 때.
1: 그러네요.
0: 많아요. 나중에 또, 아, 뭔가 패턴 느껴지는데 하는 날이 올 겁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0: 좋아요. 마지막. 아, 효은 얻었네. 두 번 다신 안 신어.
1: 네. I've my lesson. Never again.
0: Never again.
1: 결코 다신 안 해.
0: 한다.
1: 그러면 여기를 얻어야 되니까.
0: 내 레슨을 뭐 했어요?
1: I've 나는 레슨 얻어야 되잖아요.
0: Mm-hmm.
1: 난 갓을 할게요. 갓. I've got my lesson.
0: I've got my lesson.
1: 완전...
0: 누가 이게 줬나 봐요?
1: 네.
0: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1: 교훈을 지금 하이힐이 줬죠.
0: 네, 하이힐이. 고마워.
1: 하이힐한테 받았어요.
0: 오케이. 자. 교훈 얻었네. 얻었네는요. 제가 의역을 한 거.
1: 아.
0: 자, 이거는 일단은 learn 자체는 당연히 배우다라는 동사죠.
1: 네.
0: 그렇죠? 자, 이게 사실 got이나 뭐 receive 이런 걸 쓰지 않는 게요. 그리고 아니면 뭐 earn 이런 것보다는 이거 자체가 정해진 표현이에요. Learn one's lesson. 이게 덩어리 표현이어가지고 lesson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무슨 수업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1: 음흠.
0: 교훈을 얻는 거 있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learn one's lesso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1: Yes.
0: 예를 들어서 난 나의 lesson을 배웠다 오늘. 한마디로 난 나의 교훈을 얻었다 오늘. 그럼 어떻게 해요?
1: I learned my lesson.
0: 오늘?
1: Today.
0: Today. 그녀는 교훈을 얻었어. 그럼 그녀의 lesson을 배운 거예요. 그녀는?
1: She learned her lesson.
0: Her lesson. 그냥 본인이 한 거니까, 그렇죠?
1: 네네네.
0: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1: Yes.
0: 이거는요, my lesson, her lesson 이렇게 소유격을 썼죠?
1: 네.
0: 이걸 그냥 만약에 어라고 하면은, right? 그러면은 그냥 수업을 들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1: 아,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이거는 learn one's lesson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릴게요.
1: 네.
0: 이렇게 하면 정말 뭔가 단순하게 수업 들었다 아니라 어떤 삶의 교훈을 얻게 된 거. 아,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행 갈 때 하이힐 아니다.
1: 이런 말도 진짜 많이 쓰는데.
0: 엄청 쓰죠, 그렇죠?
1: 네.
0: Right.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learned my lesson today.
1: I learned my lesson today.
0: She learned her lesson.
1: She learned her lesson.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것도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나쁘지 않은데요. 나는 나의 레슨을 배웠다라고 한 다음에 the hard way를 쓰면 힘들게 교훈을 얻은 거예요. 뭔가 엄청 큰 걸 잃거나 뭔가 잘못되고 나서 이제 깨달았을 때 특히나 the hard way를 많이 붙입니다. 알아두시면
1: 네.
0: 나쁘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wears

0: high heels on a hiking trip?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미션 정리할게요.
2: 네.
1: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2: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1: Alright. 교훈 얻었네. 두 번 다시 난 신어.
2: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0: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Ne, 입으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짧게 for a sec.
2: Mm-hmm.
1: All right. 갑니다. 잠깐 쉬자. 잠깐 멈추자.
2: Let's stop for a sec.
1: All right.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2: Wait here for a sec.
1: Alright. 하나 더요. 음? 잠깐 기다릴 수 있어? 너 잠깐 기다릴 수 있니?
2: Can you wait for a sec?
1: 그렇죠. 읽어볼게요. Let's stop for a sec. Wait here for a sec. Can you wait for a sec? Learn one's lesson. 걔는, 그녀는 교훈을 얻었어.
2: She learned her lesson.
1: 그렇죠, her lesson입니다. 난 오늘 교훈을 얻었다.
2: I learned my lesson.
1: 오늘.
2: Today.
1: 자, 교훈 얻었네. 이건 have PP를 사용해서 현재 얻은 상태를 강조를 해볼게요. I've 이렇게. 나는 나의 교훈을 얻었다.
2: I've learned my lesson.
1: Alright. 읽어볼게요. She learned her lesson. I learned my lesson today. I've learned my lesson. Okay,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4: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3: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0: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2: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Yeah, never again.
2: Never.
0: Never coming with
2: bye,
0: you again.
2: Bye.
0: What are you doing? What?
2: Bye.
1: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너, 저 고양이 보여?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 see the cat?
1: There you go. Do you see? 하고 명사를 넣었죠.
2: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For a second or for a sec. 자, 잠깐 혹은 잠시라는 뜻이었는데요. 이거 잘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2: 네.
1: 저기서 잠깐 기다려. 저기서 잠깐 기다려.
2: 음흠.
1: 문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여러분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복습도 열심히 해주세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2: See you every day.
1: Bye.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실용특강 영어 독해와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도 긍정주문으로 시작해봅시다. 오늘의 긍정주문은 언젠가 이 순간을 돌아봤을 때 자랑스러운 내가 있길. 맞아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되게 생생하거든요. 근데 나름 자랑스러웠던 김수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절을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후회 없이 보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막 모든 것에서 뛰어나고 막 원하는 대로 점수를 잘 받고 이럴 수는 없을지라도 후회 없이 그냥 하루하루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간다면은 나중에 이 순간에 돌아봤을 때 아, 나 자랑스러웠다. 잘 해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도 만들어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도 미니 테스트 2 이어서 갑니다. 마지막 마무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21에서 28번까지인데요.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문항은 38번 문장 삽입에서부터 45번 1지문 3문항의 장문까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순서 이어서 삽입까지 만나보러 왔는데 이번 미니 테스트 2에서는 순서보다는 삽입이 확연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치? 여기에서도 지금 딱 봐도요. 주어진 문장 굉장히 짧은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의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얘들아. 연결사도 없고요. 대명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내용상의 단서만 있어요. 내용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 가볼게요. Language, 언어라고 하는 것은 works to, 자, work to 부정사 나왔습니다. 뭔가 작용을 하고 역할을 한다는 뜻이야. 주어진 문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꺼내주고 있는 거냐면 언어의 역할입니다. 언어의 역할.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position, 즉 이탈릭체로 강조 표시까지 된 거 보이시죠? 뭐 하는 역할? 위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디 속에 위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Relation to one another. 서로의 관계 속에 위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서로 잡을 만한 것은 없지만 내용은 깔끔한 것 같거든요. 다시 언어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을 관계 속에 위치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정리하고 가셔야죠. 그치? 언어의 역할. 언어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관계 속에 위치시키는 거다라고 합니다. 얘들아, 근데 이게 막 대명사 연결사는 없을지라도 사실 이게 어떤 도입 문장인 건 알겠어요? 언어의 역할을 갖다가 이거다라고 명시해주고 있거든. 그럼 이게 도입 문장이 되어서 이 언어의 역할에 대해서, 즉 언어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위치시키는 얘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문장이 뒤에 따라와야 되지 않겠어? 따라서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뒤에 따라오는 문장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거니까요. 자, 힌트 줬어요. 기억하면서 첫 번째 문장 가봅니다.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가 아닙니까? 표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표현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치? 자, 그럼 언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의 표현적인 특징 말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constitutive, 구성적인 특징이구나. 언어는 구성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가자. 자, 언어는 구성적이에요. 언어는 구성적이다. 먼저 꺼내주면서요. 이것은 실제로 만들어낸답니다. 현실을 만들어내고요. Invites identities, 어떤 정체성을 갖다가 유도한대요. 다시, 이것은 현실을 만들어내고 정체성을 유도한답니다. 근데 현실을 만든다, 정체성을 유도한다. 그것이 구성적인 것이다. 아, 너무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뒤를 한번 슬쩍 봤더니 아, 예시야.

고마운 예시죠. 그러면 추상적인 문장 말고 쉬운 예시의 도움으로 내용 이해를 더해가는 겁니다. 우리 계속 그런 식으로 접근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자, 가봅시다. Just saying. 말하는 거예요. You are so smart. 너 똑똑하다고. 너 정말 똑똑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It's very different. 매우 다르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You are so thoughtful. 너 진짜 사려 깊다. 라고 말하는 거랑 다르답니다. 자, 지금 언어 사용의 예시예요. 너 정말 똑똑하다. 너 정말 사려 깊다. 근데 이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The phrases. 이 표현들은요. invite. 유도하고 불러일으키는 거거든. 불러일으킨답니다. Different views. 서로 다른 관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how a person like me. 나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불러일으킨답니다. 다시. 다른 관점을 불러일으키는구나. 좋습니다. 자, 일단 무슨 예시 등장했다고요? 너 정말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거. 너 정말 사려 깊다라고 말하는 거. 근데 이거 다르대. 다르대. 서로 다른 관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좋아요. 이제 다음부터 1번 동그라미 등장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in a classroom이라고 하는 좁혀지는 표현 등장합니다. In a classroom, 교실 상황에서. 자, 앞 내용을 갖다가 어디에 적용할 거예요? 교실에 적용할 겁니다. 내용이 좁혀졌어요. 그치? 다시, 교실에서. 교실에서 the phrases 어떤 표현입니까? 너 똑똑하다 아니면 너 사려 깊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합니까? view 바라보고 interact with 상호작용하게끔 합니다. 나랑 differently 다르게 다르게 그치? 다시 너 정말 똑똑하다 아니면 너 정말 사려 깊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상호작용을 하게끔 한답니다. 좋아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자, 이 상황을 갖다가 지금 교실에 적용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은 뭐 하게끔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상호작용하게끔. 자,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 등장했습니다. 그럼 1번 동그라미에서는 단절이 느껴지지가 않지요, 그치? 그럼 이거는 가볍게 건너뛰시고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조금만 더 해줄게요. 너 정말 똑똑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 쟤 똑똑한 애구나. 쟤 머리 좋구나. 쟤 공부 잘하겠다. 시험 잘하겠다. 모르는 문제 있으면 수연아 이것 좀 알려줘라고 할 겁니다, 그치? 그리고 너 정말 사려 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 쟤는 사려 깊은 아이, 남을 잘 도울 줄 아는 아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뭔가 쓰레기통이 그 쓰러져 가지고 엎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도와줄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사려 깊은 친구 수연이라고.

그리고 학생들은 뭐로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까? Receivers of knowledge, 지식을 받는 사람, 수신자로 위치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 나왔어요? 교사는 지식을 주는 사람, 학생들은 지식을 받는 사람이라고 위치시키는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예시였거든? 그러면 이거의 도입 문장, 주어진 문장이 2번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치? 자, 요거 우리 아까 잘 판단했네. 얘가 뭔가 언어의 역할을 소개하는 도입 문장 같아 잘 판단을 했습니다. 그쵸? 자, 다시 플러스 되는 거지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언어는 어떤 역할도 합니까? 관계 속에 사람들을 위치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로 뭐가 나왔습니까? 교사는 자기 자신을 지식을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학생들은 지식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위치시키는 예시가 등장했어요. 그치? 교사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고, 학생은 수업을 들으면서 지식을 받는 수신자인 거고, 위치시키는 예시가 적절하게 잘 나왔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위치시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2번 자리에 넣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얘를 넣을 수 있는 위치가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가볼게요. A classic, 고전적이면서 ubiquitous.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이것의 예시는 또 예시 나온대. 자, 무엇이냐면 the sequence, 순서입니다. 순서. 자, 그 순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사가 물어봐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교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합니다.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요. 그리고 교사는 알려줍니다. 그 아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순서. 순서 속에서도 교사는 질문을 던져. 아이는 대답을 해. 그런 다음에 교사는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다시 알려줘. 또 위치시키는 것에 대한 예시가 잘 등장했군요. 좋습니다. 자, 4번 뒷문장. Teachers can position. Position 또 나왔어요, 얘들아. 위치시킨대. 교사는 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갖다가 뭐나 뭐로 competitors, 경쟁자 또는 collaborators, 협력자로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요. Referees, 심판, resources, 어떤 조력자, judges, 판단하는 사람, 아니면 many other arrangement, 다른 많은 배치 형태로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위치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배열의 형태로도 위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교사가 때로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위치에 들어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치?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경쟁자로 위치시키려고 해. 그럼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자, 이거 정답 먼저 맞히는 사람 선생님 사탕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경쟁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치? 근데 협력자로 만들려면 자,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4명씩 모둠을 잃어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하면은 협력자로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킬 수가 있다고요. 좋습니다. 계속 위치시키는 이야기 해주고 있지요. 자, 가볼게요. Teacher choice, 교사의 선택입니다. 단어, 어떤 구절, 은유, 그리고 상호작용 순서에 대한 교사의 선택은 invokes, assumes, 불러일으키고 또 가정합니다. 이러한, 그리고 다른 방식인데 뭐 하는? 교실에서 자기 자신이 되거나, 즉 자아를 갖거나 아니면 being together, 함께 존재하는, 즉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고 함께 존재할 수도 있는 이러한 방식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존재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글은요, 언어 중에서도 교사의 언어를 특히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교사의 언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거야? 나랑 어떻게 상호작용할 거야? 그때 내 자아는 똑똑한 사람인 거야? 사려 깊은 사람인 거야? 그리고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치? 위치, 교사와 학생, 지식을 주는 존재, 받는 존재, 함께 위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아, 괜찮죠? 내용 좋았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22번 가는데요. 지금 요 주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도 막 엄청난 단서다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얘 정도가 단서인가? he라고 해서 그. 근데 그의 정체는 사실 언제든지 앞부분에 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얘가 정말 좋은 단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 해석을 잘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있습니다. He asserted.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등장하는 문장이야. 자, 그는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봤더니, 자, for example, 얘도 눈에 띄는구나. 예시. 예시 문장이야. 얘는 땡큐다. 그치? 자, 예를 들어서 그는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물체가 작은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한 물체가 무게가 다른 것보다 두 배라면 이것은 두 배 더 빨리 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은 뭐예요? 예시입니다. 예시인데 지금 그의 주장이 등장했어요. 그치? 주장 등장하면서 큰 물체가 작은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어느 한 물체가 무게가 두 배라면 걔가 두 배 더 빨리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주장도 했습니다.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그라미로 살펴가시고 첫 번째 문장 바로 내려갑시다. 자, 과학은요. 진리를 위한 지속적인 탐구입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perpetual, 끊임없는 고군분투입니다. 발견하려는, 뭐를 발견하려는, 우주의 작동 방식을 발견하려는, 그리고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는데 가장 초기의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에 관한 글? 과학에 관한 글이구나. 과학은 끊임없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구나. 자, driven by human curiosity, 인간의 호기심에 이끌려서 it has relied on, 자, 이것은 의존해왔습니다. 자, 무엇이? 과학이 의존을 해왔다고요. 어디에 의존했습니까? 추론, 관찰, 그리고 실험에 의존을 했답니다. 인간 호기심에 이끌려서 과학은 추론, 관찰, 실험 같은 것에 의존해왔다. 괜찮죠? 자, 과학에 관한 글. 그 앞부분에서는 어떤 얘기 정도만 꺼내냐면 요것이 추론, 관찰, 그리고 실험. 여기에 의존해왔다. 요 정도의 이야기만 일단 꺼내주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요. The Greek philosopher, 그리스의 철학자인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의 등장. 자, 이제 얘가 희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아리스토텔레스가요. 광범위하게 저술 합니다. 뭐에 대해서? Natural philosophy, 자연 철학에 대해서. 자,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predecessor, 이전의 것. 그러니까 우리 흔히 전신이라고 하죠. 즉, 이전 본체 정도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과학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의 전신이 자연 철학이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 이후에 대부분의 업적에 대한 기초를 닦았다고요. 괜찮죠? 일단 누구의 등장?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했다.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자, 2번 힌 문장 갑니다. He was a good observer of nature. 그는 자연의 훌륭한 관찰자였습니다. 그러나 relied on, 의존을 했는데 entirely, 오로지. 오로지 어디에만 의존을 했냐면 thought and argument, 사유와 논증에만 의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did no experiment. 뭐는 하지 않았어요? 실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뭐에만 의존을 했고요? 사유와 논증에만 의존을 했고요. 뭐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실험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아까 앞부분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추론, 관찰, 그리고 실험에까지 의존해왔다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실험을 안 했대. 그럼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으려나? 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봅시다. As a result,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He got a number of things wrong. Got wrong이라고 해서 오해한 겁니다. 많은 것들을 오해하게 되었어. 역시나 문제가 발생했구나. 자,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화살표 퍼져 나가요. 그 결과 많은 것들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 등장합니다. 자, 4번 뒷문장이요. Although this is mistaken,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 할지라도. 자, 뭐라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 할지라도 라고 합니다. 그럼 잘못된 이것 등장해야 되는데 어디 나왔습니까?
그의 주장이죠.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오해를 많이 했어. 그것에

예시로 이런 잘못된 주장을 했다가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따라서 디스를 받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4번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에 등장. 그의 잘못된 주장의 예시가 나오는 거지. 그치? 이것을 디스로 받으면서. 근데 이게 잘못됐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다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다가 누가 등장한 겁니까?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등장을 해서 1590년에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뭐한 거예요? 반박한 겁니다. 자, 오케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다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것을 반박했구나. 잘못된 주장이었으니까 나중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것을 반박했다라는 내용으로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했길래? 뭘 했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하지 않았던 실험을 해서 이것을 반박할 수 있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자, 마무리 문장 되겠습니다. While it may seem obvious today, 오늘날에는 분명해 보인답니다. 무엇이 훌륭한 과학자가 어디에 의존해야 돼요? Empirical evidence, 중요하죠? 경험적 증거입니다. 자, 다시. 훌륭한 과학자는 의존해야 돼요. 경험적인 증거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분명하지만, This was not always apparent. 이것은 항상 명백했던 것은 아닙니다. 즉, 과거에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가 되는 거고요. 결국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즉 성공적인 과학에서는 뭐에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험적인 증거. 자, 여기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을 했던 것이지. 그냥 실험만 해봤어도, 자, 무거운 거, 가벼운 거, 깃털이랑 돌을 동시에 떨어뜨려만 봤어도 그게 동시에 떨어진다를 알게 될 것인데, 지금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안한 거예요. 그치?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겁니다. 즉, 경험의 중요성, 경험적 증거에 의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괜찮으시죠? 자, 문장사비 두 문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요약문 갈 겁니다. 자, 요약문은요, 요약문도 읽어야 되고, 긴 지문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요 유형은 전략적 읽기가 가능한 유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시간 잘 압축해 주셔야 되겠어요. 요약문 들어가 봅시다. 자, while이라고 해서 지금 나중에 뒤집힐 겁니다. 뭐뭐이지만이란 뜻이잖아. 지금 여기에서 크게 끊기면서 주절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대비의 전개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치? 가볼게요. sectors, 분야입니다. 뭐와 같은 분야? ICT라고 해서 정보통신 기술이고요. biotechnology, 생명공학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생명공학과 같은 분야들이 reshaped, 다시 만들었어요. 영향을 끼쳤답니다. 무엇에? 일상생활에. 뭐 함으로써 operating, 운영을

이게 뭐야? 하고 약간 의아했을 겁니다. 해설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지컬이 유형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유형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체가 있다 이 뜻입니다. 지금 계속 피지컬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건데, 선생님이 유형의라고 해석을 할 건데, 이거 실체가 있다로 보셔야 돼요. 실체가 있는, 실체가 있는, 실체가 있는, 형체가 있는 유형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A 한 유형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분야들은 일상생활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ICT와 생명공학 분야가 등장을 하면서 A 한 유형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한번 끊고 정리를 하고 아예 하고 갈까요? 요약문 속에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가봅시다. ICT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예요. 자, 이 분야는요. A한 유형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거를 다시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영향을 크게 끼쳤나 봅니다. 그치? 네, 그렇지만이라고 해서 뒤집잖아요. 지금 대비가 일어날 겁니다. 얘와 대비되는 어떠한 소재가 등장하냐면, The Global Energy Transition,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입니다. 오케이. 전 세계 에너지 재환, 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로 합니다. Extensive physical transformation, 광범위한 유형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광범위한 유형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실체가 있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전환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냐면 훨씬 더 비하게 만든대요. 이 전환을 갖다가 훨씬 더 비하게 만드는구나. 내용도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얘와 대비되는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를 필요로 합니까? 광범위한 유형의, 즉, 실체가 있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환을 갖다가 훨씬 더 비하게 만듭니다. 아이고, 어렵다. 자, 우리는요, 이 소재랑 이 소재가 대비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요약문 넘어가서 살펴봐요. 자, 봅시다. It is widely agreed that 널리 동의되어 왔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일단, 전 세계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Necessary. 불가피한 것이다. Necessary.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needs to be. 뭐할 필요가 있다? Urgently done.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모두가 거기에는 동의를 하나 봅니다. 그러나, this transition, 이러한 전환은요, requires, 요구합니다. 전례 없는 노력을 갖다가 요구를 합니다. 자, 뭐에다가 노력을 들여야 되냐면, 대규모의 설치, 인프라의 변화, 그리고 통합, 이러한 것들인데, never seen before,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그런 규모로 전례 없는 노력을 지금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이건 아까 요약문에 나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변화를 요구를 한다고, 엄청난 노력을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구나. 다시,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 자, 요 내용 한 개만 써줄까? 노력을 진짜 많이 해야 하는 그러한 전환이구나. 좋습니다. The transformation, 변화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분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it's not going to be similar, 비슷하지 않을 겁니다. 뭐랑 비슷하지 않을 거냐면, 분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요약문에서 봤던 거 나올 거야. 생명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의 분야에서 최근에 발전,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랑은 비슷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된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는 무슨 이야기? ICT와 생명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 해줄 겁니다. 자, 에벤데오 비록 뭐일지라도.

The recent advancements, 최근의 발전입니다. ICT에서의 최근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관행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no big physical change can be observed. 어떤 커다란 유형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어떤 커다란 유형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유형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건데 뭔가 실체가 있는 변화가 딱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단서는 단서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뒤에 예시까지 들어줄 거거든요. 요 도움을 한번 받아봅시다. 자, there are new giant companies. 새로운 거대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들은요, 운영,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양한 부문에서요. 근데 뭐 하지 않고 without having any physical appearance, 어떤 유형의 외관을 갖지 않고도 즉 어떤 실체가 있는 겉모습을 갖지 않고도 이 엄청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시의 도움을 좀 받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The largest taxi service provider, 가장 큰 택시 서비스의 제공업체는요, is currently a technology company, 현재 기술 회사입니다. 그리고 owns no taxi, 택시가 없어요. 택시가 없어요. 즉, 택시를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 택시를 여러 대 갖춘 실체가 있는 즉 겉모습에 팍 변화를 준 그러한 제공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회사야, 현재? 기술 회사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거든. 좋습니다. 여기에서 A에 대한 단서를 살짝 잡아볼 건데요. 일단 뭐가 관찰되지 않았다고요? 유형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답니다. 자, 오케이. 이제 조금 더 쉽고 구체적인 표현의 도움 이어서 두 번째 예시에서 받아봅니다.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 란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시 갈 거예요. 가장 큰 영화 및 텔레비전 시리즈 제공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땡플릭스 이런 거. 자, 이런 제공 업체는요, 소유합니다. 근데 뒤에 no 나왔으니까 소유하지 않습니다. 유형의 영화관, 실체가 있는 영화관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뭔가 단서가 나올 듯한 느낌이 풀풀 듭니다. 그치? 그 대신에 it uses or organizes, 사용하거나 조직을 한답니다. 무엇을? Currently available infrastructure or components via users, 이 사용자들을 통해서 현재 이용 가능한 인프라나 구성 요소를 사용하거나 조직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한대요? 그들의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한대요. 오케이, 요거다 얘들아. 지금 but instead 나오면서 단서의 느낌이 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자, 뭐예요? 사용하거나 조직합니다. 그냥 쉽게 사용합니다로 갑시다. 자, 뭐를 사용합니까? 현재 이용 가능한 인프라, 즉 이미 있는 인프라를 사용을 한다. 이미 있는 인프라를 사용을 하니까 어떤 실체가 있는 유형의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필요 없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자, 다시. 뭐 한다고요? 현재 이용 가능한 인프라, 즉 이미 있는 인프라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구나. 가 나온 겁니다. 그치? 아까 예시로 나왔었던 그 택시 서비스 제공 업체도 택시를 소유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 기존 자동차, 기존 운전자, 기존 도로를 사용해서 어플만 만들어가지고 택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치? 여기에서 나오는 뭐 영화라든지 TV 시리즈 제공 업체도 마찬가지. 기존의 인터넷, 그리고 기존의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기기, 휴대전화든지 태블릿이든지 TV든지 그 기존 사용자 기기에 기존 인터넷 같은 거를 사용해서 거기에 어플만 만들어가지고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영화도 보고 TV 시리즈도 보고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구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뒤집지. 자, 이제 어떤 얘기 시작할 겁니까?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이야기 시작을 할 겁니다. The transition of the global energy infrastructure. 자, 이것은요. 전 세계 에너지 인프라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needs, 필요로 합니다. physical changes, 유형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take time, 요게 핵심이지 얘들아. 시간이 걸려요. 건설하고 설치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요. 건설 설치하는 데에 시간이 걸립니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형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설치하는 데에는 노력과 시간이 엄청 많이 들 거예요. 란 이야기.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선택지

도움을 받아서 답 골라볼 거예요. A 자리에 뭐 들어간다고요? 지금 변화가 없었죠? 현재 이용 가능한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을 했지요, 그치? 갑시다. Temporary, 일시적인. Visible, 눈에 보이는. Existing, 요거다 완전. 기존의, 그치? Evolving, 발전하는, 진화하는 아니고요. External, 뭔가 외부의 유형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했다. 기존이라고 하는 느낌이 없어요, 그쵸? 아닙니다. 자, B 자리에 뭐 들어갑니까? 지금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자, 3번에 gradual, 무슨 뜻? 점진적인. 한 번에 팍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계속 시간과 노력이 쌓이고 쌓이면서 일어나는 모양새지요? 답 3번입니다. 자, profitable은 이윤이 나는 이란 뜻이고요. 이윤이 나는, flexible은 유연한, 융통성 있는 이란 뜻 되겠습니다. 답몇 번?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새 인프라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려고 해요. 태양광으로, 풍력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기, 요거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도 사실 각 나라마다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점진적인 전환이 되겠지, 그치? 그런 얘기였구나. 3번으로 다시 한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장문으로 넘어옵니다. 자, 24에서 25번. 지금 단락이 두 개로 나뉘어지면서 확실한 전환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치? 자, 제목을 판단하는 것과 동시에 다섯 개의 어휘 적절성도 같이 한번 판단해 보러 가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온 김에 알아가면 좋겠지만, 문제 풀때 이것 때문에 못 풀었다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봅시다. 자, sweet taste, 단맛입니다. 가장 분명하게도 단맛은 표시를 한답니다. The presence of sugars, 당의 존재를 갖다가 나타낸다고요. 근데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an important source of calories, 칼로리의 중요한 공급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 단맛. 단맛은 무엇의 존재를 알려준다? 당의 존재를 알려주는데, 당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리의 중요한 공급원이다라고 하니까, 뭐, 우리 몸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요. Even starchy foods, starch라고 하는 건 전분이 많은 이란 뜻이거든요. 자, 이런 거는 별표단으로 줄 법한데 안 좋습니다. 사실 몰라서도 괜찮은 것이고, 뒤에 예시 등장하죠. 감자랑 곡물의 예시가 등장하니까 대충 눈치껏 챙겨갈 수 있는 어휘잖아요. 그쵸? starchy, 무슨 뜻이라고요? 전분이 많은 라는 형용사라고요. 자, 감자와 곡물처럼 전분이 많은 음식들은 yield, 내어 놓는답니다. A hint of sweetness, 단맛을 갖다가 내는데 뭐할 때? As we chew. 우리가 이 쌀밥을 갖다가 계속 씹으면은 단맛이 나요. 지금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왜냐하면 enzymes in our saliva, 아, 단어 되게 어렵지. 우리 침 속에 있는 효소가 breakdown, 분해하는 거예요. 그 전분을 갖다가 단맛이 나는 당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씹으면은 그침 속에 효소가 분해를 해서 단맛이 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을 봤더니 또 맛이 나오는데 이번에 무슨 맛입니까? 우마미 테이스트라고 해서 감칠맛입니다. 아, 지금 맛을 갖다가 쭉 나열하는 전개 방식 같아. 그럼 일단 단맛부터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단맛은 뭘 표시해요? 당의 존재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감칠맛 갑니다. 자, 감칠맛은요, come from 어디에서 옵니까? amino acid, 아미노산에서 옵니다. 감칠맛은 아미노산에서 옵니다. 자, 특히 다른 아미노산들도 또한 기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 이거는 글루탐산염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몰랐어도 괜찮아요. 그치? 자, 우리가 글루탐산염이라고 부르는 거. 이것에서 온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그것은 indicate, 나타냅니다. 뭐를 나타내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치? 자, 무엇의 존재를 나타냅니까? proteins, 단백질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양분의 주요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 단맛이라고 하는 것이 당의 존재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서도 감칠맛이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의 존재를 갖다가 나타냅니다. 자, 지금

내용의 구조가 일치하기 때문에 A 어휘는 무리 없이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다시. 자, 감칠맛. 감칠맛은 단백질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왜막 고기 같은 걸 이렇게 씹어서 먹으면은 막 감칠맛이 팡팡 터지잖아요. 이게 단백질의 존재를 나타낸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 맛이 끝나는 게 아니죠. And 그리고 내용 이어 붙이면서 our taste for salt, 이 짠맛에 대한 우리의 취향은 짠맛 등장합니다. 짠맛에 대한 우리의 취향은 would have helped 도와줬을 것인데, 우리의 조상들이 뭐 하는 거? 찾는 거. 뭐를 찾는 거?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을 찾는 것을 도와줬을 것이다 라고 해요. 짠맛은 무엇의 존재를 또 나타낸다? 전해질의 존재를 나타낸다. 근데 이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해서 발견하기가 힘들었답니다. 언제? 소금통이 우리의 식탁에 놓여지기 전에 전해질이라고 하는 건 너무 귀한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짠맛을 선호했겠죠. 짠맛은 취향을 가졌겠죠. 그치? 전해질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짠맛. 이것은 무엇의 존재를 나타낸다? 전해질의 존재를 나타낸다. 공통점은 뭡니까? 당이든, 단백질이든, 전해질이든, 이것들은 다 우리의 몸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이제 정리 문장. 첫 번째 단락의 정리 문장 갑니다. How does the pricing then? 자, 그렇다면. 자, we are hardwired. hardwired라고 해서 이 표현을 나온 김에 알아가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Hardwired라고 하는 것의 원래 뜻은 하드웨어에 내장된 겁니다.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고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놀랍지 않다고요? 우리가 타고났습니다. 심지어 유아일 때조차 우리는 뭐 하도록 타고났냐면 be drawn, 끌리도록 타고난 겁니다. 어디에? 단맛, 감칠맛, 그리고 짠맛에 끌리도록 타고났어. 우리는 이러한 맛들에 끌리도록, 이끌리도록 타고났구나. 왜? 이런 것들 우리 몸에 좋은 거니까, 아이 때부터 이런 맛을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좋아요. 요 단어 반드시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쵸? 요거 알아야지만 비의 어휘의 적절성도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었겠지. 그치? 자, 다시.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맛에 이끌리도록 타고났다. 지금 비의 어휘까지 괜찮은 거 확인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오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벗으로 뒤집네. 자, 뒤집으면서 맛이라고 하는 거는 또한, warns, 경고합니다라고 해서 갑자기 내용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휙 하고 뒤집힙니다. 맛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데, 언제? Be about to 부정사는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이니까 먹으려 할 때, 뭐를 먹으려 할 때, might be harmful, 해로울지도 모르는 것을 먹으려 할 때, 맛은 우리에게 또한 경고를 하기도 한답니다. 자, 우리한테 경고한데 뭐 먹으려 하니까 해로운 거 먹으려고 하니까 C의 어휘도 괜찮죠, 그치? 자, 다시 갑니다. 자, 지금 벗으로 뒤집어요. 그러나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한답니다. 언제? 우리가 해로운 것을 먹으려고 할때 맛은 경고를 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또 뒤에 붙여지겠습니까? 이 맛. 우리가 해로운 것을 먹으려 할때 맛이 경고한다라고 했잖아. 거기엔 또 어떠한 맛이 있는지가 쭉 나열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아직 어휘에 대한 답이 안 나왔으니까 D번과 E번의 어휘도 잘 살펴주셔야 되겠어요. 자, many toxins taste bitter. 많은 독성 물질은, 유독한 것들은요, 어떠한 맛이 나냐면 bitter. 쓴맛이 난답니다. 아, 뭔가 독성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은 쓴맛이 나는구나. 자, 그래서요, we are hardwired. 또 나왔지, 얘들아? 아까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었어요? 타고난. 자, 그래서 우리는 타고났습니다. 뭐 하도록? 쓴맛이 나는 음식을 거절하도록, 거부하도록 타고났습니다. 왜? 쓴맛이 나는 음식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 거야? 우리 몸에 해로운 독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몸이 아플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쓴맛이 나는 음

음식은 거부하도록 타고나게 된 것이지요. 그쵸? 좋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맛이 먼저 등장했냐면 쓴맛이에요. 자, 쓴맛에는 독성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거부하도록 타고났어. 란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 나옵니다. Just watch the face. 한번 얼굴을 관찰을 해보랍니다. 타도라는 아기인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가 되겠거든요. 근데 그 아기가 모르고 먹었어. 한 모금을 홀짝 했다고요. 토닉워터를 갖다가 한 모금 딱 마신 겁니다. 아, 물이 아닌 거지, 그치? 그랬을 때 그냥 물이 아니라 토닉워터를 아이가 마시면은 쓴맛이 확날 거야, 그치? 그랬을 때 표정을 한번 관찰을 해봐라 라고 합니다. 자, 아니면 마찬가지로 어른인데 이 어른은요, get surprised, 놀랐어. By a bitter tasting berry, 쓴맛이 나는 베리를 먹고는 놀란 겁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래. 왜 놀란 거야? 자, 쓴맛이나 거기에는 독성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치? 자, 관찰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어서 The bitterness, 그 쓴맛은요, triggers, 촉발합니다. Our poison avoidance reflex, 우리의 독 회피 반사 반응을 갖다가 촉발을 한답니다. 우리가 타고나게 그 독을 갖다가 회피하려는 반사 반응을 하게끔 타고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표정을 짓습니까? Yucky face, 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sticking out the tongue, 혀를 밖으로 내밉니다. In a reflex, 반사 반응으로 혀를 밖으로 내미는데, 자, 이것은 밀어내는 것입니다. The threatening food out of the mouth. 입 밖으로 그 위협이 되는 음식을 갖다가 밀어내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베리를 왕 하고 씹었는데 쓴맛이 팍 나. 그러면 웩 하는 표정이 되면서 혀를 밖으로 내밀고 음식을 입 밖으로 꺼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거는 독성이 있는 음식이야. 라는 신호가 되는 거니까. 좋습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자, 마찬가지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 예시가 등장하겠지요. 그치? 자, 마찬가지로 we tend to accept sourness. Sourness는 신맛인데 신맛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다시. 이 신맛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시일 거야. 왜? 마찬가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신맛을 받아들일 거야. 뭔가 이상하다. 자, 근데 이 신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호를 보낼 수가 있냐면 spoilage, 뭐한 겁니까? 부패한 겁니다. 자, 아니면 unripe라고 해서 설익은 거죠. 자, 설익은 그래서 indigestible, 소화하기 힘든, 소화가 어려운 과일이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대. 자, 다시요. 부패하거나 설익어서 소화하기 어려운 과일이야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맛을 갖다가 받아들인다고요? 아니죠. 뭐 하겠습니까? 아까 쓴맛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절해야지요. 따라서 거절하다, 거부하다에 해당하는 reject로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그치? 우리 아까도 요 동사가 똑같이 쓰이지 않았으니까 여기에도 reject가 나온 것처럼 여기에서도 신맛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한다가 되는 거야 되겠어요. 다시. 신맛은 부패하거나 설익어서 소화가 안될 수도 있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 거부해야 돼.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라고요. 그치?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지금 어휘에 대한 답은 찾아줬으니까, 기호 2번은 사실상 적절한 어휘입니다. 근데, 기호 2번 어휘의 뜻을 몰랐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온 김에 확실히 알아가셔야죠. 그쵸? 가봅시다. With experience and practice, however, 그러나 경험과 연습으로 우리는 흔히 배우기도 한답니다. 뭐 하는 걸 배우냐면은, 그러한 hardwiring, 타고난 반응이죠. 특정 음식에 대한 타고난 반응을 갖다가 override는 뭐 하는 거예요? 억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 override는 그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올라탔으니까 이제 그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억제하고 무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특정 음식에 대한 타고난 반응을 억제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뭐 해서 경험하고 연습해서 즉 타고난 거 자체는 그거를 거부하는 건데, 이제 경험하고 연습해서 그것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 기호 2번의 어휘 괜찮죠? 그치?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커피라든지 혼맛이 강한 맥주라든지 방울 양배추나 신맛이 나는 사탕 같은 거, 우리 신맛이 나는 사탕 딱 먹었을 때, 아, 뭔가 부패했다. 이거 뭐 설이 없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치? 잘 먹지 않습니까? 뭔가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few, 드물대, 극히 드물답니다. 자, 있다 할지라도, 자, 사람들인데 그것들을 갖다가 처음부터 즉시 바로 좋아할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고 합니다. 질문 던져요. Remember your first sip of coffee? 커피를 정말 처음으로 한 모금 마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왜?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써? 이랬던 반응 기억하시죠? 그치? 나름 자기의 그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경험과 연습으로 억제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좋아할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합니다. 즉, 여기 뒷부분에 나온 맛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고났다고요? 거부하도록 타고났다. 자, 이것이 특히나 우리가 답으로 골라줬던 어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주시는 게 좋겠지요? 좋습니다. 자, 제목 고르러 가겠습니다. 1번, 왜 유아들은 쓴맛이 나는, 그리고 신맛이 나는 음식을 피하는가? 지금 왜 유아들이 이러한 음식을 피하는가? 요것을 제목으로 잡을 수가 없지요, 그치? 자, 2번, 진화적인 역할이랍니다. 인간 생존에 있어서 맛의 진화적인 역할 어때요? 이렇게 타고났지. 이런 거엔 이끌리도록, 이런 것들은 거부하도록. 즉, 몸에 좋은 것에는 이끌리도록, 몸에 해로울 수 있는 것은 거부하도록. 뭐할수 있게 해준 거야? 인간이 생존할 수 있게끔 해준 거야. 얘들아, 진화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존에 유리하게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치? 따라서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놀라운 사실이랍니다. 맛과 현대 식습관에 관한 놀라운 사실? 아니죠. 4번 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선호도와 문화가 어떻게 우리의 sense of taste, 그런 미각이죠. 미각 같은 것을 형성을 하는가. 개인적 선호도와 문화가 어떻게 미각을 형성하는가. 요거 아니고요. 자, 5번 갑니다. 비교하는 것이랍니다. 자연, 즉, 천연 감미료랑 인공 감미료네. 인간 식단에 있어서 천연 감미료. 인공 감미료를 지금 비교하는 것도 전혀 아니었으니까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는 몇 번? 4번의 exact를 거부하다, reject로 바꿔줬던 거는 기억을 하시죠? 어우, 좋아요. 어려운 거다잘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1쯤은 산문을 나왔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형식, 소설책 읽듯이 가볍게 순서 먼저 크게 크게 잡으시고 지층 추론이랑 내용 불일치까지 해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가보겠습니다. 자,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때 내가 거실로 들어가서 발견을 했어요. 나의 8살짜리 아들이 완전히 몰두해 있는 거지.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데 몰두해 있어. 뭐 하는 거 대신에 지금 뭐는 하네? 숙제는 안 해. 숙제를 완성하는 거 대신에 아들이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데 완전 몰두해 있는 겁니다. 즉, 아버지인 아이와 아들이 일단 등장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냐면 그가 분명히 잊은 거거든. 우리 가족의 규칙입니다. 뭐에 관한 놀기 전에 숙제를 먼저 마치겠다는 가족의 규칙이 있나 봐. 근데 그거를 완전히 잊고는 지금 숙제도 안 하고 비행기 만들기, 모형 비행기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근데요. I paused. 잠깐 멈췄어. 그래서 결심을 하지요. 자, 그의 입장을 이해를 먼저 해야겠다. 뭐 하기 전에 before rushing into criticism. 그냥 막 비판하기 전에 이 아들의 입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겁니다. You're really focused on that airplane, aren't you? 너그 비행기에 상당히 집중한 것 같구나. 그렇지 않니? 부드럽게 물어봅니다. 그에게 다가가면서요. He looked up. 누가 올려다봤겠습니까? 아들이겠죠? 대문자 S로 표시할게요. 아들이 올려다봅니다. 머뭇거리지만 막 설명하고 싶어 죽겠어요. 몹시 설명을 하고 싶어 하나 봅니다. 그 모형 비행기에 대해서 아들이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가 봐. 그치? 자, 좋습니다. 지칭추로 같이 가요. 자, 일단 A 밑줄의 he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들이니까 son, s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순서 잡으러 가겠습니다. 여기 순서 잡는 게 약간은 까다로웠을 수 있겠어요. 비달락입니다.
I took a seat beside him. 그의 옆에 앉아서 carefully pick up a wing of the model. 그 모형 비행기의 날개를 집어들었습니다. 뭐 이것도 괜찮은 거는 같은데 이어서 누가 말해요? 아빠가 말해요.

grandpa, 너의 할아버지가 would be proud, 자랑스러워하겠다. You are interested in planes too. 너도 비행기에 관심이 있는 걸 알면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시겠구나.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비행기에 관심이 있으셨나 봐. 그래서 자랑스러워하겠다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할아버지 이야기가 일단 나올 수 있어야 돼, 그치? 할아버지가 비행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아들이 막 설명하고 싶어 했으니까 아들 설명도 앞에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비달락은 탈락이에요. 자, 시달락 갑니다. It's good to feel passionate. 열정을 느끼는 건 좋은 일이야. 무언가에 대해서. 근데 how about we make a deal? 우리 거래를 하나 하면 어떠니? Finish your math first. 수학 숙제를 먼저 마치면 I will help you finish this plane after dinner. 저녁 먹고 이 비행기 완성하는 거 도와줄게. 뭔가 거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아버지의 이야기. 그럼 아들이 뭔가 여기에 열정을 느낀다는 설명을 막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순서는 뭡니까? D입니다. DBC의 순서로 가거나 DCB의 순서로 가줘야 되겠습니다. 그쵸? 자, D 달라고 왔어요. 시작합니다. 자, 아빠, 이거 전투 비행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몰았던 것 같은 전투용 조종기 비행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누가 이야기를 해준 거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준 거겠어. 지금 이거 아들의 말이니까요. 그치? 그래서 기호 D번의 히는 할아버지니까 대문자 G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비행 임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비행기가 얼마나 빠르게 날았는지, 심지어 어떻게 거꾸로 뒤집어서 비행까지 했는지까지 할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흥분으로 가득 차서 반짝였습니다. 뭐할 때, 그가 이야기할 때, 나의 아빠니까 아들한테는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 정말 스릴 넘치는 모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구의 눈이 반짝였겠습니까? 아들입니다. 기호 2번은 son. 따라서 지칭추로는 답 찾아줬습니다. 그쵸? 자, 좋아요. 자, 그의 열정을 갖다가 봤어요. 그 열정을 보는 것은 불러일으켰습니다. 생생한 나의 어린 시절의 추억. 아버지도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된 것이지요. 자,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에요. 즉, 아버지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그 아들의 할아버지가 침대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격렬한 공중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그의 비행기가 적을 피해가지고 구름 속으로 얼마나 멋지게 급하강을 했는지, 적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팍 급하강한 이야기까지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대. 아버지의 아버지가 들려주셨다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할아버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뭔가 거래하기 전에, 너 숙제 먼저 하는 게 어떠니? 거래하기 전에 지금 할아버지 이야기로 아버지가 답변을 해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쵸? 자, DBC를 유력하게 보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비달라고 왔습니다. 자, 날개를 집어들면서 이야기를 하죠. 할아버지가 너 진짜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근데 기억해. There's something we agreed on first, right? 우리가 먼저 합의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의 표정은 사려 깊게 되었습니다. 그가 조용하게 끄덕이면서 누가? 아들이죠. 아들이 조용하게 끄덕이면서 뭔가 동의를 할 건가 봐. I know that. 아빠, 알아요. I should finish my homework first. 저 숙제 먼저 끝내야 되죠. I just got too excited. 저 그냥 너무 신이 났어요. 이 비행기 만드는 거에 너무 신이 났습니다. 따뜻하게 웃으면서 아빠가 아들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줍니다. 자, 저 너무 신이 났어요. 이 아들이 자신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내용 받아줍니다. It's good to feel passionate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열정을 느끼는 거는 참 좋은 일이야. 근데 우리 거래를 하나 하는 게 어떠니? 그냥 숙제 먼저 해. 이게 아니고 아들이 아, 저 숙제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비행기 만드는 게 너무 신이 나서 그랬어요.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면서 오케이, 알겠어. 수학 숙제 먼저 하고, 그럼 내가 너 비행기 만드는 거 도와줄게. 일종의 모두가 윈윈 하는 거래를 하는 것이지요. 그치? 자, 그럼 아들이 기분 좋게 대답을 하겠지. Really? 정말요? That would be awesome. 그 진짜 멋진 일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는 빠르게 set aside, 치운 거죠. 그 모형을 치우고, 그의 연필을 집어 들고, 자, 아주 열렬하게 그의 숙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열중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치? As I watched him concentrate,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누가 집중했어요? 아들이 집중했어요. 그치?
기오씨번도 아들을 가리키니까 지칭추루는 아까 잘 찾아주었습니다. 집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나를 느꼈습니다. 깊은 유대감을 갖다가 아버지가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다시 한번 teaching, 가르치는 것은 가장 강력하다. 언제? 시작할 때 이해와 공유된 열정으로 시작할 때 정말 가장 강력한 것이구나. 이 가르침이 아들한테 통해서 아들도 이해하고 숙제를 먼저 기분 좋게 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깨달음의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자, 순서 잡아준 몇 번이었습니까? DBC였으니까 4번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지칭추루는 마찬가지로 기호 D번만 할아버지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4번입니다. 내용 불일치로 마무리 갑니다. 1번, 아들이 놀기 전에 숙제를 마치라는 가족 규칙을 어겨서 화가 났습니다. 오케이. 지금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2번, 아들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모형 비행기의 날개를 집어들었고요. 3번, 수학 숙제를 끝내면 저녁 먹고 나서 완성하는 거 돕기로 했습니다. 4번, 가르침은 이해와 공유된 열정으로 시작될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5번, 아들의 열정을 보면서 자신이 참여했던, 아니죠, 아버지의 아버지가 참여했던 답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미니 테스트 수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잘 마친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시 돌이켜봤을 때 자랑스러운 여러분이 확실합니다. 선생님이 인정해 줄게요. 여러분이 찾은 포인트 어휘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이제 미니 테스트 하나 남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한번 풀어봅시다. 열심히 풀어보시고 뿌듯한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도 소중한 배움 얻으러 만나도록 할게요.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우리는 왜 분노하고 시기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건가요?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할까요? 이 질문에 크리스타 토마스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호라고 답하죠.
1: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a good life. As a matter of fact, negative emotions are part of a good life. We're better off learning how to live with our bad feelings and embrace them.
0: 분노와 질투, 불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감정의 철학자. 오늘 그와 함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

0: 우리는 왜 분노하고 시기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건가요?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할까요? 이 질문에 크리스타 토마스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호라고 답하죠.
1: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a good life. As a matter of fact, negative emotions are part of a good life. We're better off learning how to live with our bad feelings and embrace them.
0: 분노와 질투, 불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감정의 철학자. 오늘 그와 함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우리는 왜 분노하고 시기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잘못된 건가요? 나쁜 감정은 없애야 할까요? 이 질문에 크리스타 토마스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삶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호라고 답하죠.
1: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negative emotions and a good life. As a matter of fact, negative emotions are part of a good life. We're better off learning how to live with our bad feelings and embrace them.
0: 분노와 질투, 불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감정의 철학자. 오늘 그와 함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윤정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이번 여행길의 첫 여정은 공주 공산성입니다. 공산성은 문화재이자 공주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근한 공원입니다. 금강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산성은 백제시대의 왕성입니다. 백제 때는 토성과 토심 석축으로 축조된 후 여러 차례 고친 결과 지금은 일부만 토성이고 대부분이 석성의 형태입니다.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으로 한강 유역을 뺏긴 백제는 입지적으로 방어 기능을 갖춘 공주로 옮겨오면서 웅진 시대를 열었는데요. 부여로 천도하기 전까지 5대에 걸쳐 백제왕이 공산성 안 왕궁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세월을 버텨온 건물지들 뿐입니다. 공산성 안에는 사방에 문터가 남아있는데요. 그중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남문인 진남루와 북문인 공북루가 남았고 동문과 서문은 터만 남았던 것을 지난 1993년에 복원했습니다. 공산성에 오르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건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입니다. 깃발은 성벽에 동서남북에 배치되어 있는데 공주 송산리 고분군 6호분 벽화에 있는 사신도를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면 그 옛날 백제인의 기상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쌍수정은 조선 영조 때 세워진 정자인데요. 아름다운 금강이 한눈에 환하게 내다보이는 이곳은 그 옛날 백제의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옛날 백제를 기억하는 건 금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공주에서는 금강 유등축제를 열면서 백제의 문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0: 공산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야트막한 언덕처럼 보이는 이것은 웅진시대의 무덤입니다. 왕과 왕족의 무덤일 거라고 추정은 했지만 주인을 알 수 없어서 번호를 매겨놓았던 곳이죠. 그렇게 무령왕릉은 삼국시대 고분 중 누가 묻혔는지 확실하게 아는 첫 번째 왕릉이 되었습니다.
1: 그 무령왕릉은 이제 1971년도에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시에 그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유물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묘지석인데요. 이 묘지석에 그 당시 그 무덤의 주인공인 그 무령왕의 그 생전 이름인 사마왕과 그리고 무령왕이 돌아가신 연대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된 거죠.
0: 무덤 양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송산리 고분 대부분이 굴식 돌방 무덤인 것과 달리 6호분과 7호분인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입니다.

0: 무량왕릉은 연꽃무늬 벽돌로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반복해 벽을 쌓았는데요. 바로 방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아니라 널방 앞에 터널형 널길이 있으며 긴 배수로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벽돌 무덤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로 중앙에서 밖을 향하는 곳에 놓인 것은 석수입니다. 무덤을 수호하는 뜻에서 만든 석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라 그 의미가 매우 크죠. 아쉽게도 현재 무령왕릉은 훼손을 막기 위해 내부 관람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 대신 무령왕릉의 모습을 그대로 꾸며놓은 모형 전시관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당시의 생생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고분에서 출토된 유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국립공주입니다. 무령왕과 왕비가 사용했던 금, 은제 장식품을 비롯해 석수, 묘지석과 중국제 도자기 등 약 4,600여 점의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웅진 시기의 백제 문화는 무령왕릉에서 나온 유물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성에 입각해서 유물을 우아하고 화려하게 표현했다는 점에 대해서 백제화가 완성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무령왕릉과 함께 묻힌 이야기들은 왕릉 발굴과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백제의 문화를 다시 찾게 했는데요. 백제의 비밀을 품고 있는 공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뷰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보게 될 관계대명사의 모양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봐왔던 것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이 오늘의 문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Do you like the people whom you work with? 적혀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관계대명사절 바로 여기에 쓰였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으신다면 특히나 오늘 또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차근차근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어?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같이 쓰인다는 게 무슨 말이지? 자, 요거 기본기부터 우리가 다져보겠는데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사를 잘 보면요. 선행사라는 게 이제 뭐였습니까?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해주는 그 명사죠. 선행사를 잘 보면요. 관계대명사절에 사용된 동사에 어떤 그 목적어처럼 해석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The book which I bought. 먼저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The book, 그 책. 근데 어떤 책? Which I bought. 내가 산 책, 내가 구매한 책. 요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요. 요 I bought.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거죠. 관계대명사절에 주어, 그리고 동사, 서술어 뒤에다가 선행사를 그냥 넣어보면 이게 뭔가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자, 원래는 the book which I bought 인데 I bought 그리고 그 뒤에 선행사 넣어서 the book I bought the book 이라고 뭔가 말을 해보면 이게 말이 된단 말이죠. 어, 나는 샀다 그 책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치를 살짝 바꿔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의 경우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에 주어 서술어 뒤에 넣었을 때 목적어처럼 해석을 해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구조적인 형태를 특징을 이 친구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의 경우에는요. 뭔가 전치사라는 게 쓰일 곳이 없었어요. 왜냐면 but라는 지금의 예문을 통해서 봤을 때 목적어 뒤에 선행사를 그대로 넣으면 이게 말이 돼 왔거든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어떤 동사가 취한다는 것은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종종 보면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경우들인지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John and Jane live in a house. 너무 쉽죠? 해석해보자면 John과 Jane은 집에 살아요. 어떤 집에 삽니다.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주 쉬운 문장이지만 살짝 우리가 유의해서 이 점만 콕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동사 live, 살다라는 뜻의 동사 live는요. 일반적으로 자동사로서 쓰여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live라는 동사 뒤에 나온 자 a house라는 명사 앞에 뭐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냐? i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live, 사는데 어디에 사는지 부사구로서 in a house가 하나의 덩어리를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덩어리를 이루어서 저기 적혀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live라는 동사가 a house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in a house가 부사구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 a house를 문장 제일 앞에다가 선행사로서 우리가 놓을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런 경우에
저 문장 뒤에 전치사 in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The house. The house. 집. 근데 어떤 집입니까? 수식을 해줘야 되니까 관계대명사 뭔가 나와야 되죠? Which 나왔고 아까 노란색 그대로 왔어요. John and Jane live. 그리고 아까도 있던 전치사가 이렇게 문장 뒤에 in 그대로 붙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는 거죠. 해석을 해보자면 자, 이 문장 어떻게 해석됩니까? 정확히 말하면 문장은 아닌 건데 John과 Jane이 사는 집. 요렇게 아까 봤던 문장에서부터 위치를 싹 바꿔주고 관계대명사 넣어주면 표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요걸 다시 이제 문장 속에다가 우리가 넣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장 요렇게 살짝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The house which John and Jane live in is huge.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John과 Jane이 안에서 사는 그 집은 커요. 요렇게 해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절의 동사의 목적어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됐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the house라는 명사는 사실 원래 문장으로 따져봤을 때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그냥 부사구같이 붙어있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전치사가 나가 남아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걸 순서를 바꿔서 뭐 관계대명사 위치를 넣고 했을 때 처음에 남아있던 전치사 in이 저기 계속 이렇게 붙어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한 발자국만 더 나가자면 참고로 이런 식으로 in을 저 끝에 남겨놓을 수도 있고 이 in을 이제 위치 앞으로 가져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 house in which John and Jane live is huge.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뜻은 전혀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붙여져서 사용되는 케이스구나 생각해 주세요. In which,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 방금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이 그가 공연할 무대인가요? 라고 우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무대인가요? 부터 시작을 해주면 돼요. Is this the stage? 이렇게 말을 시작해주면 되는데 근데 포인트는 자 보세요. 이 무대 위에서 어떤 사람이 공연을 하는 거지? 이 무대를 공연하는 건 아니죠. 무대 위에서라는 거. 요걸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전치사 on인 거예요. 해서 Is this the stage? On which? 이 무대 위에서 on which?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절의 나머지 부분 he'll be performing 적어주면 is this the stage? 이것이 무대인가요? 근데 어떤 무대냐면 on which 위에서 뭔가를 할 무대라는 거죠. 뭘 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하는 거예요? he'll be performing 그가 공연을 할 이렇게 문장 해석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s this the stage on which he'll be performing? He'll be performing. 발음이 제가 조금 헷갈려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렇게 문장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고 오늘의 문장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Do you like the people? 당신은 그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m you work with. 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work 하는 게 아니에요. Work the people 하는 게 아니라 work with the people.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with가 위치에 있다는 거, 쓰이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을 참고해서 해석해보자면 이 문장 당신이 함께, with,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시나요? 정도의 뜻으로서 해석되시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요것들 꾸준히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다다음 시간에도 계속 연습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 복습을 해주시되 조금 어렵다 그래도 좌절하지 마세요. 내일 그 대신에 우리 꼭 함께 하도록 할게요.

0: Hi guys, how are you? This week's exercise is going to be fun. It's some exercises you can do right in your office chair. You should be really excited, okay?
1: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는요, 사무실에서 몰래 할 수 있는 틈새 운동이에요. 꼭 고정해 주시고요. 일단 영어 먼저 배우고 넘어갈게요.
0: Let's get started, guys. Have you been to that place near Seoul Park? The one with the famous tteokbokki? Wow, you came up with that quickly. I've been there before. It was pretty good.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이번 주, 아니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I've been there before 이라는 표현인데요. 일단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표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0: Have you been to that place near Seoul Park? 이럽니다.
1: 너 거기 가봤어? Place near Seoul Park. 거기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어떤 뭐 가게를 얘기할 때 그냥 place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서울공원 근처에 있는 거기 가봤어? 그랬더니 The one with the famous 떡볶이? 이러죠. 아, 그 떡볶이 유명한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Wow, you came up with that quickly. 이럽니다. 와, 너 진짜 빨리도 대답했다. 이러죠. 그랬더니 I've been there before.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셨던 의미일 거예요. 나 거기 가봤어. 이런 표현이죠. I've been there before. It was pretty good. 이러죠. 아, 꽤 괜찮았던 것 같아. It was pretty good.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두 번째 대화 통해서는요. 나 거기 가봤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대화 볼게요.
0: I feel like everything I do these days is just not right. I've been there before. But you look like you're always perfect at everything. So do you. We all feel it, but don't show it.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나 거기 가봤어. I've been there before 말고 다른 의미 살펴보도록 할게요.
0: I feel like everything I do these days is just not right.
1: 아, 나는 요새 느낌이 진짜 뭘 해도 잘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I've been there before 이렇게 얘기하죠. 나 거기 가봤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도 겪어본 적이 있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장소뿐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거나 아니면 나도 그런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I've been there before 이렇게 굉장히 많이 표현을 써요.
0: But you look like you're always perfect at everything. 이러죠.
1: 아, 근데 너는 또 보기에는 you're always perfect at everything.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랬더니 So do you. 이러죠. 아니, 너도 그래.
0: We all feel it. But don't show it,
1: 이러죠. 우리 모두 약간 나 잘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티를 안 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ve been there before. 장소뿐만이 아니라 경험이나 나 이렇게 겪어봤어. 이런 의미도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0: So I told you this week we are going to do some exercises you can do in your office chair. So let's get to it. Today we are going to strengthen our inner thighs. So sit down in your chair to start. It could be any kind of chair.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it down in your chair to start. It could be any kind of chair. Okay, good. Slide out forward and sit on the edge of the chair. Don't fall off though,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lide out forward and sit on the edge of the chair. Don't fall off though, okay? Good. Put both of your feet firmly on the ground and look straight ou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ut both of your feet firmly on the ground and look straight out. Good. Make sure your ankles come right under your knees. See tha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make sure your ankles come right under your knees. Good. Straighten your back by stacking your spine on top of your tailbone.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traighten your back by stacking your spine on top of your tailbone.

All right, that was some inner thigh strengthener. You guys did so well. It was fun, right? 네, 우리 오늘 내전근 허벅지 안쪽 근육이죠. 조금 강화해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사무실에서 몰래 몰래 그리고 틈새 할 수 있는 운동 할 거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돼요. 영어 표현은 우리 I've been there before 같이 봤습니다. 나 거기 가봤어. 이런 장소도 의미하지만 나도 겪어본 일이야.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이런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다음에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Bye.

0: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my Spanish home. 진아킴의 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터키가 한반도 면적의 대략 어느 정도, 몇 배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하는지 이야기 도입 부분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About 3.5 times the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urkey has a fitting variety of history and traditions. Manisa wa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during the Ottoman Empire. Every spring,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0: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의 대답이 What was it? There you go. 그렇죠. 바로 한반도의 3.5배 정도 면적이라고 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술탄에 의해 지정된 교육의 도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도시는 터키 전역에서 온 방문객들로 북적거리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렸는지 잘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Manisa wa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during the Ottoman Empire. Manisa wa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during the Ottoman Empire.
3: 2.
2: Every spring, the city is crowded with

0: Turkey. Every spring,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1: 네, 영국식 발음과 비교하면서 잘 캐치 하셨죠?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About blank, Turkey has a blank. 이렇게 해줍니다. 첫 번째 빈칸에 3.5 times the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이게 이제 한국의 면적의 3.5배. 앞에 about이 붙었으니까 약. 한반도의 3.5배 넓이로 Turkey has a blank variety of history and traditions라고 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다양함. 근데 여기에 들어갈 빈칸, 두 번째 빈칸에는요. Fitting, 적합한이라는 뜻이죠. Turkey는요. 적합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의 다양성? 그 역사와 전통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 내용 볼게요. Manisa, blank, a city of education, blank 했습니다. 여기 각각 들어갈 말들이 was appointed 이었는데 바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의 형태인 수동태잖아요. 어떠하게 되어지다. 그런데 여기서 appointed 자체가 지정되어진 앞에 비동사 과거 형태가 쓰여서 지정되었다. Manisa는요,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모의 도시로, 교육의 도시로. 누구에 의해서? By the Sultan. Sultan에 의해서. 언제요? During something. 이 during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특정 기간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The Ottoman Empire. 이게 바로 오스만 제국 동안에 Sultan에 의해서 네, 교육의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죠. Every spring, 매 봄,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터키 전역에서 모여든 방문객들로 붐빕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얘기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final time.
2: About 3.5 times the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urkey has a fitting variety of history and traditions. Manisa was a city of education appointed by the Sultan during the Ottoman Empire. Every spring, the city is crowded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urkey.
1: 네, 터키라는 새로운 여행지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 잘 캐치하셨다면 반복적으로 한번 놓치신 부분, 잘못 들은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 are going to learn some great English at the office. 자,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잠깐 쉬고 싶어요. 뭔가 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So this is what we're going to talk about today. We're taking a coffee break. All right,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잠깐 쉴래? Do you want to take a break for a few? 좋아. Sounds great. 커피 한 잔 하고 싶어. Ah, how would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It's a very simple dialogue, very practical, very realistic. 자, 잠깐 쉴래? 근데 한국말이 훨씬 더 짧네요. 영어가 좀 기네요. So, do you want to? 뭐뭐 할래? 할 때 do you want to? And I'm sure you know, take a break. 이것도 좋은 표현이죠. Take a break means 잠깐 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아, 막 열심히 하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I need a break. I need to take a break.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에서 for a few가 나오는데, 아, 잠깐만, 선생님. For a few? 뭐 몇 개? 뭐 a few minutes? 이럴 때 for a few인데,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아, 네. 사실, 요새 원어민들이 모든 거를 이렇게 그 표현들을 막 이렇게 짤막하게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짧아지고 있어요. Right? So, for a few minutes를 갖다가 for a few 이렇게 씁니다. So, I'll be back in a few. 그러면은 뭐, 아, 좀 이따가 금방 올게. 네. For, I'll be back in a few minutes를 갖다가 그냥 minutes 빼고 few 이렇게 씁니다. Alright, do you want to take a break for a few? Okay, 잠깐 좀 쉴래? Right, yes는 안 쓰죠. Sounds great, 좋아요, great, that sounds good.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뭐 yes는 거의 안 쓰죠. Alright, 다음, 커피 한 잔 하고 싶어. Okay, this is very important. 자, 커피 한 잔 하고 싶어. 문장을 보면은 그냥, yeah, I would like a cup of coffee. 뭐, I'd like some coffee.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같은데 이런 거 보시면 이런 sob하고 weep라는 단어 울다 대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차이점이 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sob입니다. sob.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큰 소리로 몹시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주로 여기 오, 중간에 오 있는 단어들은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 입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오, 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발음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입술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턱만 벌리는 느낌으로 보세요. sob. sob, okay? 공도, 볼, 이렇게 발음하시는데, 그것도 똑같은 발음으로 ball, ball, 그리고 sob. Okay, very good. Okay, sob.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sob 같은 경우는 감정에 복받치거나 서러워서 울때 sob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kay, 그리고 너무 슬퍼서 콧물, 눈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는 모습이 주로 sob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sob when someone is crying hysterically, making a lot of noise, lots of tears, maybe a bit of runny nose. 그래서 쉽게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런 소리가 나는 게 sob입니다.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 child was sobbing loudly. Sob, 큰 소리로 몹시 울다. Sob. Sob.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몇 시간 동안 흐느꼈어. I sobbed. 여기서는 과거 형태로 sobbed for hours. 이거는 몇 시간 동안. For hours. I sobbed for hours. I sobbed for hours. 뭔가 슬픈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I sobbed for hours. Okay? 그 다음에 그녀는 걷잡을 수 없이 흐느껴 울고 있었어. She was sobbing uncontrollably. 여기 보시면 단어가 되게 길죠. uncontrollably. 근데 보시면 control라는 단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통제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걷잡을 수 없어. control 못하는 거예요. She was sobbing uncontrollably. 같이 한번 해볼게요. She was sobbing uncontrollabl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hild was sobbing loudly. 그 아이는 큰 소리로 흐느껴 울고 있었어. 자, sob 같은 단어는 이미 크게 울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거를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주로 sob loudly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 child was sobbing loudly. The child was sobbing loudly. 네, sob. 큰 소리로 우는 거면 weep는 뭘까요? 네, weep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용히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이가 있네요. 네,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소리랑 똑같은데, 근데 살짝 차이는 있어요. 영어로는 모음들이 좀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냥 whip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영어 발음은 좀 길게 whip, whip. 오케이, 따라해 볼게요. whip, whip. Very good. 뭐 sleep 이것도 똑같아요. sleep 이게 아니고 sleep. 오케이, sleep. Very good. 오케이. 자, weep 같은 경우는 깊은 슬픔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Okay? So weep refers to crying because of sadness, obviously, and you're crying without making noise, and there can be tears as well.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울음을 참으려고 하는 그런 울음.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아니면 너무 좀 깊은 슬픔으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못낼 만큼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weep입니다.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 woman turned around
and wept.

He broke down and wept. They were weeping in grief. Weep. 조용히 울다. Weep.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돌아서서 조용히 울었어. 뭔가 되게 좀 충격적인 거를 들었는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너무 크게 우는 것보다는 조용히 우는 거죠. The woman turned around. 그래서 돌아서서 그리고 울었어. And 뭐예요? 이런 거요. The woman turned around and wept. Okay.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소리 없이 울었어. He broke down. Broke down은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슬프거나 너무 충격적인 거를 얘기를 들어가지고 He broke down.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 And wept. He broke down and wept.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들은 슬픔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 They were weeping in grief. 뭔가 주변에 누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게 근데 조용히 우는 거예요. They were weeping in grief. 네,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모바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영어로 설명할 수 있게 좀 도와드렸습니다. SNS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이용한 쇼핑 같은 것들에 대한 서비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봤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휴대폰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워낙 또 많다 보니까 한 주 갖고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더 골라왔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다시피 모바일 통해서 이제 교통수단을 우리가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또 얻죠.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요.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여러분 지금 이 방송도 기기로 보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TV가 아니라. 그렇죠? 자, 모바일 음원이나 영상 공유, 모바일 지도나 내비게이션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마지막에 뭐 종종 하시는 모바일 게임 얘기까지. 자, 어쨌든 두루두루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관련된 단어와 표현을 배워보고 영작까지 하는 그런 연습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모바일 교통 관련된 건데 저는 가장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겁니다. 택시 부르는 앱, 그렇죠? 대리운전 부르는 앱, 그렇죠? 뭐 심지어 요즘에 뭐 모빌리티라고 그래가지고 킥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띡 해가지고 탈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 어떤 관련된 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다는 못해도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이 택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앱으로 부르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분명히 이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특정 업체에 딱 한 곳만 생각나는 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택시 앱을 그냥 뭐라고 할까요? 택시 앱이라고 해도 이해는 합니다. 합니다. 뭐 택시 앱이라고 하면 이거 택시 부르는 앱이에요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르는이라는 말을 만약에 여러분 불러주려면 hail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걸 hai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taxi hailing app이라고 하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기는 합니다. Taxi app.

0: 괜찮아요. You can say that. But you can also say taxi hailing app. 이렇게 택시 부르는 앱 같은 회사들 설명 같은 거 나와 있는데 보면 이런 문구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외국 사이트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taxi hailing app. 들어보시죠.
1: Taxi hailing app. Taxi hailing app.
0: 그렇죠? 딱 택시만 부르는 앱이라기보다 요즘에는 뭐 한 앱에 택시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서비스까지 좀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택시를 부르는 거하고 택시를 잡기가 더 편하다 이렇게 앱을 이용하면 이제 택시가 어디 오는지도 보이고 그다음에 뭐 미리 이렇게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보도 보이고 많이 쓰이는 말이죠. 우리가 소위 이제 쓰는 말이고 캡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그렇죠? CAB예요. 스펠링 자체가 call a cab. Call a cab. 그러면 이것도 택시 부르다. 뭐 미드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Do you want me to call you a cab? Call you a cab. 그죠? Call a cab. 이게 택시 부르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들어보세요.
1: Call a cab. Call a cab.
0: 내가 이 앱으로 택시 부를게 그럴 때 그래서 Hey, let me call a cab for you on this app. Let me call a cab for you on this app. 이 앱으로 내가 택시 불러줄게. 이런 식으로 call a cab. 이거 간단하게 입에 붙여서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택시 잡기 더 편하다라는 얘기는 뭐 편하다는 게 더 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easier를 써볼까요? More convenient 써도 되는데 easier to get a taxi. 잡다 의미의 get을 넣어도 되겠죠. Get a taxi means 불러서 타는 걸 get a taxi라고 하니까 택시 잡기가 더 편하다 혹은 더 쉽다의 의미로 easier 비교급 to get a taxi 들어볼게요.
1: Easier to get a taxi. Easier to get a taxi.
0: 오케이, 요거를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택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부르

0: you use a taxi hailing app. It's easier to call a cab if you use a taxi hailing app.
1: 자, 그런 고급화된 택시, 즉 뭔가 추가적인 서비스가 있다는 의미로 앞에 뭘 붙여주면 좋을까요? 택시 서비스까지 좋은데 이거 뭐 붙여볼까요? 프리미엄 같은 거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그냥 일반적인 택시 서비스가 아니라 거기다 뭔가 추가된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That's premium. Okay? Premium 뭐 좋은 제품 앞에 많이 붙이는 단어잖아요. Premium taxi service. 들어보세요.
0: Premium taxi service. Premium taxi service.
1: 자, 그리고 택시 요금 지불을 이제는 뭐 현금으로 거의 하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자, 카드로 띡 한다든가 미리 사전에 앱에서 fare. You can pay the taxi fare on the app. 미리 앱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해 버릴 수 있죠. 그죠? 나중에 뭐 취소되고 다시 재결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죠? Pay the taxi fare. 들어볼게요.
0: Pay the taxi fare. Pay the taxi fare.
1: Okay? 자, 추가 요금을 지불하다. Pay an extra fee. 자, 뭐가 이 추가 요금이란 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프리미엄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pay an extra fee 많이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Extra fee가 추가 요금 같은 거예요. 자, 요거를 surcharge라고 돼요. Surcharge, S-U-R-C-H-A-R-G-E, surcharge, pay a surcharge. 요것도 추가 요금을 낸다는 얘기고 pay an extra fee 요것도 추가로 요금 외에 얼마를 더 낸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0: Pay an extra fee. Pay an extra fee.
1: 문장 해볼까요? 고급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된다. 그렇죠? 뭐 몇천 원을 더 낸다든가. 자, 그러면 추가 요금 아까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뭘 위해서? For premium taxi services 해서 SBS에서 일반화시켰어요.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for premium taxi services. 그렇죠? 교통앱 관련된 설명 같은 거 하다가 쓰기 아주 좋은 문장일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0: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for premium taxi services. You have to pay an extra fee for premium taxi services.
1: 자, 대리운전이 예전에 저희가 한번 했었잖아요. 자, 교통앱에서 이제 하는 것뿐이지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Designated driver service. Designated driver는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의미고 지정을 한 운전기사분이 오는 서비스 이렇게 하시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나마 무난하게 이해합니다. 물론 서양권에서 designated driver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친구들끼리 술 먹으러 갔다가 한 명이 술을 안 먹어야 돼요. 운전하려고. 그 사람을 designated driver라고 합니다. 근데 service 붙여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약간 사업화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르시는 분이 오긴 오지만 that's what they do. They drive for you, right? Designated driver service. 들어볼게요.
0: Designated driver service. Designated driver service.
1: 자, 이제는 이걸 다 앱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앱으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비스 charge를 정하죠. 얼마를 낼지 정하고 정액을 딱 정할 수도 있고 미터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Set the service fee. Set the service fee. 그렇죠? 이게 서비스 요금을 또 fee라고 합니다. 이렇게 운전해주는 요금. 자, 그것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앱상에서. 들어보세요.
0: Set the service fee. Set the service fee.
1: 그러니까 이것도 미터기로 지불할 수 있고 AI가 그냥 계산한 거를 그냥 미리 선지급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죠. Go by the meter. 이것을 말이에요. Go by. Go가 가다가 아니라 간다는 얘기예요. Go by the meter.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Go by the meter. 미터기를 미터기로 지불하다. Pay a set fee. Set은

0: 얼마나 걸려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How long does it take to 장소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ow long does it take to 장소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일단은 얼마나 걸려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혹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것들 물어볼 때 간단하게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길이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바로 How long이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자, How long이라는 거는요, 얼마나 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시간 소요가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바로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take이라는 이제 질문이 바로 소요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질문이 돼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목적지, 그 destination까지 얘기를 하면은 to 장소까지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How long does it take to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장소까지는 시간 소요가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질문,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장소, 이 데스티네이션의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질문, 혹시 공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공항, 그렇죠? 공항은 여러분, 더를 앞에 붙여서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ow long이라고만 물어보면은, 그렇죠? 정확하게 어떠한 장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장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하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한 번만 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공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이 It takes 15 minutes, 30 minutes, an hour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시간 소요가 얼마나 됩니다. 라는 답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혹시 지하철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subway station 이라는 표현이 있죠. 되게 train이나 subway는 station으로 얘기를 하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션보단 스탑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하철역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이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한 번만 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고요.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 주소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택시 탔을 때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주소는, 그쵸? 바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주거나 혹은 메모로 적었던 거를 이렇게 택시기사분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럴 때는 this address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소까지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to this address로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is address? 한 번만 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this address? 이 주소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리세요? 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그쵸? 바로 work. 학교는, 그쵸? school 넣어서 학교까지는 얼마나 걸리니?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려? 이런 질문들 여러분이 How long does it take to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한 번만 더.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해서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destin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목적지까지는, 그 장소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rake 라고 배웠다면 여기에서 한번 살을 한번 묻혀보도록 하죠. 어디부터 회사까지 라고 얘기를 해서 집에서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회사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집에서부터요. From 어디라고 얘기를 해서 집이니까 From your house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쵸? How long does it take to 목적지 From 출발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돼요? 라는 질문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long does it take to work from your hous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How long does it take to 목적지 from 출발지까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요.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막히는 시간에는요.

두 가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During 혹은 그쵸? While이라는 게 떠오르실 거예요. During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 While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동사하는 시간에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러시아어에는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려요? 러시아어 때는요,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 러시아어가 바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차가 막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시간이 소요됩니까? 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How long does it take?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그쵸? to 목적지까지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Did you give it a try? 그냥 기다리신 거 아니죠?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직장이란 단어는 뭘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내가 원래 알고 있는 like it, don't like it 쓰면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면서 흥미가 관심으로 바뀌고 그 관심이 나중에, 그렇죠, 보고 난 다음에 연습한 후에는 자신감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바로 패턴. 시작점은 우리말의 어감으로 시작합니다. 나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일 때문에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는 거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쉬운 단어 써요. 바로 happy입니다. So I'm not happy with. 뭇뭇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러 떠나볼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출발점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얘가 어떤 패턴, 영어 패턴이니까 그걸 외워서 써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 데에 호불호를 얘기할 수 있죠. Likes and dislikes. 그죠? 그런데 그 호불호를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 것인가? I hate it. 그러면 정말 강한 거잖아요. I don't like it. 그래도 좋아하지 않아. 이것도 사실 강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금방 말씀드린, 아, 나 이거 정말 행복하지 않아. 라는 느낌이니까 부드럽게 표현하면서 마음은 확 전달할 수 있는 I'm not happy with 직장 친구 방식 머리 모양 네 가지만 집어넣으면 끝.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I'm not happy with 누구의 job이에요? My job. Not happy with my job. 그래서 not을 커다랗게 발음하시면 돼요.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Not happy with my friend. 어렵지 않습니다.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누가 일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나를 쳐다보는 방식 다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the way를 쓰시면 되죠. Not happy with the way. 발음도요. I'm not happy with the way. 이렇게 안 들리고요. Not이 중요하니까 not, I'm은 먹어 들어가세요. I'm not happy with the way. Not happy with the way. 됐죠? 이렇게 뒤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는 보고 읽으시면 의미 없고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력을 들인다면 효율성이 제일 좋고 즐거울 때가 제일, 그렇죠, 행복한 때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고 읽지 마시고요. Repeat after me, okay? You'll be given your chance to speak it out loud. 첫 번째 거 갑니다. 나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 자, 시작. Your turn. 네, I'm not happy with my job. 그 다음에 나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러면 시작. Your turn. 네, I'm not happy with my friend.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not happy. 맞습니다. I'm not happy with the way. 뒤에 누가 누가 뭐뭐 하는 방식 이렇게 연결해서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hairstyle. 자, 시작. 맞습니다. Not happy with my hairstyle. 그래서 Not happy with my hairstyle. 그러면 not happy만 듣고 with가 나온다는 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정해진 표현이니까 hairstyle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체 인토네이션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커다랗게 발음하시면 I'm not happy with my 이게 뭐라고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not happy with my hairstyle. 그러면 들어야 될 부분이 커다랗게 들렸던 전체의 억양, intonation의 구성은 개별 단어의 중요성에 있는 거겠죠? 됐습니다. So, are you happy with what I said right now?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갑니다. Step 2. 더 이상 내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 이상 하나만 붙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I'm not happy. 부드럽게 연결하면 not happy. 그렇죠? With my job. 네, 그런데 더 이상이니까 anymore.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무슨 something happened. 그죠?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녀가 필요해. 예. 뭐 서로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I'm not happy with my girlfriend. 그렇죠? I'm not happy with my girlfriend. 아까는 그냥 friend였는데 거기다 girl 하나 더 붙인 거죠. 예. 그런데 but 그녀가 필요해. I need her.

이러면은 좀 힘들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죠? 예, 그러니까 잘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반대로 또 여자분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 I'm not happy with my boyfriend, but I need him. 뭐 이런 식으로 여자분들 쓰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ot happy with my girlfriend, but I need her. 됐죠? 맨 마지막, 나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니까. 추상적인 내용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I'm not happy. 똑같이 쓰세요. 근데 with the way 아까 나왔죠? 예, 근데 어떤 방식이에요? You talk인데 네가 말했다면 you talked고요. 항상 말한다면 you talk이겠죠. 그래서 you talk about me.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 마음에 안 들어. 왜 맨날 모함하고 그래?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I believe you are happy. So, let's get happier with the next part. Try it again.

그쵸? 예. I'm gonna quit. 이렇게 막쓸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Hey, come on, come on, come on. Hold your horses. 그쵸? Wait a second. 그래서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What makes you unhappy at work? 직장에서 뭐가 너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데, 힘들게 만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예,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겠죠. 해결도 할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But you can watch this program again just right here. 바로 와서 한번, 예, 다시 보시고요.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고, 함께 에너지도 좋게 교류하시면 멋지게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냄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행사!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welcome back to 美食분영어. 신혁팀의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신혁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누가 난치병에 걸렸다고 하는지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캐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It's also a traditional festival that starts the year with the beginning of spring.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0: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ashir Majuni.
1: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바로 썰턴스의 엄마, 어머니가 난치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셨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축제의 기원은요, 그 시작은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런 의미예요.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got an incurable disease. 난치병에 걸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2: 2.
3: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ashir Majuni.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ashir Majuni.
1: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네, 첫 번째 문장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축제의 기원은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Dates back, 거슬러 올라가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ashir Majuni. 자, 위대한 술탄, 좀 깁니다, 여러분. 위대한 술탄 슬레이만의 어머니가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에 그 어머니가 바로 술탄이라는 슬레이만의 어머니가 난치병에 걸렸을 때 당시 최고의 의사였던 메르케즈가 메시르 마주누를 발명했습니다. 좀 단어들이, 이름들이 좀 우리가 익숙한 그런 단어들이 아닌지라 좀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발음이 들린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전체 이야기 속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이 문장 속에 쓰였습니다. 발음 들으실 때 부정하게 듣던 발음들 또는 놓쳤던 발음들 다시 한번 이 자막을 보면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0: It's also a traditional festival that starts the year with the beginning of spring.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ashir Majuni.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The, of, the, to, the, 모두 다 기능어고요. 나머지가 모두 다 내용어인데, origin, 오리진이 아니고 origin. 자, 앞에 철자 O의 강세가 딱 갔어요. 이런 경우에 O 소리보다는 I에 가깝게 발음이 들린다는 거 이제는 아시죠? So,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의 th와 뒤에 나오는 s가 century의 s죠. 그런데 이 조음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16th의 th 자체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서 편하게 발음하시면 16th century라는 식으로 표현하시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네,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도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2.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조금 낮으셨나요? Alright, getting better. Google listening 3.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네, 잘하셨어요. 자, 문장에서도 해볼게요.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One more time.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got an incurable disease. 어려운 부분 없죠, 여기는. 네, 아주 간략합니다. got의 t 사운드가 뒤에 나오는 부정관사 on, 요거 사이에 껴있어요. 아, 어 사이에, 중간에 껴있으니 역시 플랩 현상에 의해서 gotten, 어는 약하게 들리죠? incurable, 우, 이 부분에 강세 주시면 되고, DC가 아니라 disease, got an incurable disease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got an incurable disease. Google listening 2, got an incurable disease. Right, Google listening 3, got an incurable disease.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When the great Sultan Sula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essir Mukunu.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2: 2.
3: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essir Mukunu.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essir Mukunu.
1: 자, 내용 봅니다. It's also a traditional festival, blank. 자, 첫 번째 빈칸에 that starts the year 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런 의미죠.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With the beginning of spring 했으니까 봄의 시작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전통적인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 origin of the festival 했어요. 자, 그 축제의 시작. 기원은요, blank the 16th century. 앞에서 열심히 연습하셨으니까 따라오실 수 있겠죠. Dates back to 했는데 이때 date back to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의미로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축제의 기원, 즉 시작이 말입니다. When the great something got on blank 이어졌죠. 여기 첫 번째 빈칸 Sultan Suleiman's mother이라고 했으니 술탄 슬레이만의 어머니, 즉 위대한 술탄 슬레이만의 어머니가 got an 빈칸에 incurable disease, 불치병에 걸렸을 때 Merkez라는 의사예요, 이 사람이. Who was the best doctor? 최고의 의사죠. At that time, 당대의 최고의 의사인 Merkez가 invented, 발명했대요. 무엇을요? Messir Mukunu라고 발음을 하고 있죠. 우리말로는 메시로 마주누라고 하는데 이것을 발명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무엇일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죠? 다시 한번 전체 이야기 들어보세요.
0: It's also a traditional festival that starts the year with the beginning of spring. The origin of the festival dates back to the 16th century. When the great Sultan Suleiman's mother got an incurable disease, Merkez, who was the best doctor at that time, invented the Messir Mukunu.
1: 네, 오늘 이야기 잘 캐치 되셨겠죠? 네, 독특한 발음의 이름들과 명칭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0: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Yes, we are going to learn some great English at the office. 네, 우리 다 같이 출근해요. Let's go to work together, all right, and speak some English. Let's see what dialogue we have for today. Here we go.
1: 저는 지쳤어요. 오늘은 이만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0: I'm exhausted. I think I'm done for the day.
1: 어, 가시게요? 저는 늦게까지 일해야 돼요.
0: You're leaving? I have to work late.
1: 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0: Yep. Ding! All right,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Let's find out. Alrighty, so it's the end of the day. Now, normally,
1: 요새는 뭐 거의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비슷하지만, 한 명이 뭐 더 일찍 가고, 한 명이 좀 늦게 일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0: Let's check out the dialogue. I'm exhausted. I think I'm done for the day. I'm exhausted. I think I'm done for the day. 자, I'm exhausted is what? I'm very, very tired.
1: 저는 지쳤어요. 너무 피곤해요.
0: All right? I think I'm done for the day.
1: 자, 오늘은 이만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0: So, this expression, of course, I'm very tired, but then I'm exhausted, 정말 지친 거죠. Right? I'm like so tired, I'm exhausted.
1: 네, 그래서 원어민들은 사실 그 very tired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exhausted, 좀 과장하는 걸 좋아해서 exhausted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0: Alright, to be done for the day. I think I'm done for the day. So the expression is to be done for the day.
1: 자, done은 끝났다는 거죠.
0: It's finished. I'm finished for the day. I'm done for the day.
1: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은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퇴근하는 거죠.
0: I'm going to, you know, leave work.
1: 이런 식으로 말 안 하고 I'm done for the day.
0: Okay?
1: 어떤 식당도 we're done for the day. 끝난 거예요. 영업 시간.
0: That's right. You're done. You're finished. Okay. All right. You're leaving? I have to work late. You're leaving? I have to work late.
1: 아, 가시게요?
0: You're leaving?
1: 네.
0: I have to work late.
1: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요.
0: All right. So, I have to work late.
1: 사실 이 표현도 아주 좋아요.
0: Work late. So, of course,
1: 이거를 그냥 계속 늦게까지 뭐 아니면은 뭐 저녁까지 뭐 저녁에 또 일할 수도 있고. 근데 거의 요새는 뭐 그냥 뭐 퇴근 시간에 딱 거의 다 집에 가죠.
0: But today I have to work late. So this is a good expression. Next one. Yup. Yup is a very casual way of saying yes.
1: 어,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yup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조금 더 informal하고 뭐 이렇게 뭐 흔히 이렇게 yes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그냥 yup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제 친근한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yup 하죠.
0: Alright,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Okay, don't overwork 이렇게 하나요? Alright, don't work too hard. Don't work too hard. So the key point here is T-O-O, too hard. Okay, so don't work too hard.
1: 이거는 무리하지 마세요.
0: Don't study too hard.
1: 이렇게도 부모들은 그런 말을 안 할까요? 공부해 이렇게 하니까.
0: Al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Let's see that whole thing one more time. I'm exhausted. I think I'm done for the day. You're leaving? I have to work late. Yep, don't work too hard. Alright, so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Okay, done for the day means
1: 하루 일과가 끝나다, 뭐 퇴근하다.
0: I'm done for the day.
1: 근데 꼭 뭐 굳이 이렇게 사무실뿐만 아니라 뭐 어떤 영업하는 데에서 끝났을 때 아, 우리 이제 문 닫았어요.
0: We're done for the day. 이렇게도 말합니다. Alright, he already left. He's done for the day. He already left. He's done for the day.
1: 그러니까 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미 갔어. 그러니까

Considerate versus attentive. Considerate versus attentive. Okay, today's words are considerate and attentive. 네, 차이점이 뭘까요? Okay, let's take a look at considerate first. Considerate, 일단 간단하게 사력 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음절 하나씩 하나씩 considerate. 마지막에 여기 ate이지만 그냥 at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돼요. 자, 조금 더 빨리 considerate. Considerate. 자, 강세 한번 들어보세요. Considerate. Wow, she's so considerate. You're so considerate. 네, 강세가 세 부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조금 더 강하게 해주면 훨씬 더 원어민스럽게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발음이 어렵다고 하시면 오늘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도 그 영어 사전에서 이제 한번 오디오로 한번 들어보시고 천천히 연습을 많이 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더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Considerate. Considerate은 사려 깊게 상대방을 배려할 때 주로 considerate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We use the word considerate when the person tries to not give the other person any inconvenience or discomfort. So thinking about the other person in a very deep w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He's always so kind and considerate.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Considerate. 사려 깊은. Considerate.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배려해 주셔서 고마워요.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Okay?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을 해주면서 이 사람한테 최대한 불편함을 안 주려고 배려를 해주는 거죠.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네, 배려심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고맙다는 말 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문장은요. 그는 항상 친절하고 사려 깊어. He's always so kind. Kind, 친절하다. 그쵸? And considerate, 사려 깊어. He's always so kind and considerate. 항상 남을 생각해 주면서 사려 깊은 사람은 considerate. He's always so kind and considerate.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He's always so kind and considerat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해. 그러면 you're very considerate. 누구에 대해서요? 이제 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는 거니까 of others.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You're very considerate of others.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attentive라는 단어를 넘어갈게요. 간단히 신경을 쓰는 사람에게 attentive라고 합니다. 자, 발음 연습해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단어가 조금 기니까 음절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한번 해보고 attentive, attentive. 오케이, 연결하셔서 attentive, attentive. 오케이, 강세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두 번째 음절에 attentive, attentive. 그리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드릴게요. Attentive. Attentive. You're so attentive. He's very attentive. Okay. 뉘앙스 차이 볼게요.
attentive 같은 경우는 세심하게 상대방을 위해 신경을 쓸 때 attentive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Okay, so attentive.

refers to someone who gives a lot of attention to something, especially the smaller details, okay? 그래서 attentive 단어가 그 attention, 주의, 주목, 이 단어랑 매우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attentive라고 합니다.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Teachers should be attentive to their students. The waiters were friendly and so attentive. Attentive. 신경을 쓰는. Attentiv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Okay? 왜 호텔에서 체크아웃 할 때 매니저분이 보통 이렇게 뭐 피드백을 원하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러면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호텔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attentive.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아기랑 같이 이제 가족끼리 체크인을 했는데, 객실 안에 아기 용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게 디테일적으로 신경을 썼어요. attentive 단어를 사용합니다.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두 번째 문장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해. Teachers should be attentive to their students. 그래서 학생들은 정말 다 다양하잖아요. 성격부터 성향부터 다양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거를 잘 좀 예리하게 섬세하게 그거를 주의를 기울여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ttentive. Teachers should be attentive to their student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eachers should be attentive to their students.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waiters were friendly and so attentive. 웨이터들이 친절하고 friendly 그리고 세심했어. Okay? Attentive. 여기서도 they are paying attention to detail. Okay? The waiters were friendly and so attentive.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waiters were friendly and so attentive. The waiters were friendly and so attentive. 네, 정리해 드릴게요. 자, considerate. 이거는 사려 깊은 사람에 대해서 considerat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려심이 많고, 남의 감정이나 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사려 깊은 사람은 considerate. 조금 더 따뜻한 느낌 있고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는 사람한테는 attentive. 되게 섬세하고 디테일적으로 많이 신경 써줄 때는 attentive, okay? Considerate 하고 attentive. 앞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Thanks for being so considerate.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The hotel staff were so attentive. Great work, everyone. All right,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I'll see you soon. Bye.

잘 막았습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everyone.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과 그 모바일 서비스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5개의 주제가 준비되었습니다.

0: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앱으로 택시 부르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하는 등의 교통 관련된 모바일 서비스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학습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희 지금 매일 10분 영어 이 방송도 집에서 TV를 보시는 분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다음에 PC나 노트북으로 온라인상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EBS2라고 하는 앱을 다운로드해서 거기서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모바일 형태였던 기기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학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들이라든가 서비스를 이렇게 학습 차원으로도 영상을 모바일로 볼 수가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모바일 학습이죠. 그죠? 학습이란 건 그냥 뭘 배운다는 얘기니까 learn. 고사 ing형 learning. Mobile learning has become so common these days, right? 그래서 mobile learning 하면 돼요. Mobile learning. Mobile learning. 뭐 이동하면서 배우는 뭔가를 mobile learning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학습도 mobile learning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두 가지긴 하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모바일 기기로 하는 학습이라고 생각할게요. Mobile learning. 들어보세요.
1: Mobile learning. Mobile learning.
0: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개인 전자기기가 있어야 되죠? You need your device. 그렇죠? device가 필요한데 어떤 기기예요? 전자기기니까 electronic device. 그죠? 앞에 개인이 붙으면 personal 붙이면 되게 돼요. personal electronic device. What do you need? You need your personal electronic device. 그죠? 개인 전자기기가 필요합니다.
1: personal electronic device. personal electronic device.
0: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전화기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할 수가 있다. 자, 온라인 강의를 이제 시청한다는 얘기는 그냥 watch 해도 될 것 같고요. watch online lectures 강의인데 온라인상 있죠? on one's phone. 자, 기기를 항상 얘기할 때는 앞에 on을 붙인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You can watch online lectures on your phone. 집에서 봐도 되지만 어디 이동하면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10분 영어 정도의 컨셉은 여러분이 뭐 지하철에서 딱 한 편 정도 볼 수 있잖아요. What you can do is you can watch online lectures on your phone. 그렇죠? So on one's phone. 소유격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0: 오케이. Okay.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한다. 그렇죠? 뭐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딱 이제 앞에 이렇게 휴대폰으로 강의 보면서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학생들 많더라고요. 저도 가끔 원고 쓰러 가거든요. 스터디 카페 같은데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온라인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many students 휴대전화로 이런 거를 on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on their phones. with 하지 말고 on. 기기 앞에는 웬만해서는 그냥 on. 통일하세요. many students watch online lectures on their phones 해서 students에다가 s 붙여서 이렇게 양쪽을 다 복수로 만들어서 일반화시킨 겁니다. Many students watch online lectures. 또 일반화시키고 on their phones. 자, 복수형 세 가지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ny students watch online lectures on their phones. Many students watch online lectures on their phones.
0: 접근 뭐라고 할까요? access. 맞아요. easy to access. 자, 요 access는 이제 동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접근이 쉬운 이런 말이 돼요. easy to access. online lectures are easy to access. Online lectures or classes are easy to access. 하면 돼요. 들어볼게요.
1: Easy to access. Easy to access.
0: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무조건 싸다는 아닌 것 같아요. cheap은 아닌 것 같아요. 비싼 과정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cheap 이러면 안 되고 cost effective 이거 한번 우리가 배워보면 어떨까요? 비용 효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돈에 이 정도 퀄리티면 그죠? 괜찮은 편. 이게 뭐예요? cost effective. cost effective, right? online lectures are cost effective. 비용 효율이 되게 높다라는 뜻입니다. 들어볼게요.
1: cost effective. cost effective.
0: 그 다음에 feedback은 영어 단어니까 feedback을 받는다고 할 때 그냥 feedback 쓰면 되는데 받다 동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쓸까요? get 쓰면 돼요. get instant feedback. 즉각적으로 뭔가 feedback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죠.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다 보니까 백채널 같은 걸로 이제 텍스트로 보내야 되고 get instant feedback 하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또 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get instant feedback. get instant feedback.
0: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온라인 강좌는 접근이 좀 쉽고 비용 효율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온라인 강좌는 접근이 쉽다. 비용 효율

0: 높다. 자, 아까 두 가지 하면 돼요. Easy to access 하나, cost effective 하나 붙여가지고 online courses, S 붙여서 일반화시키고 or easy to access, 접근이 쉽죠? And cost effective, 그죠? or에다가 붙인 거라고 보면 돼요. or easy, or cost effective. 자, 다시 한번. Online courses are easy to access and cost effective. 자, 두 가지 장점을 한 문장에 넣어본 겁니다. 들어볼게요.
1: Online courses are easy to access and cost effective. Online courses are easy to access and cost effective.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영어 코스로 넘어갈까요? 전화영어를 저도 실제 몇 개월 수강해서 해봤어요. 최근에 해봤습니다. 최근에 해봤는데 앱 형태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전화도 오고, 거기서 전화도 오고, 거기 피드백도 올라오고, 거기 뭘 해야 되는지 거기서 다 나와 있고, 그죠? 앱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서비스 자체가. 그러니까 전화영어 코스 자체만 영어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모바일 서비스니까 결국에는. 통화도 하지만 그 인터넷 전화, 그 회선 자체를 이제 많이 하니까. Phone based. 자, 전화를 기반으로 했다는 의미로 based가 들어가야 돼요. Phone based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자, 이게 주로 하는 게 문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대화, 영어 회화를 연습하기 위한 전화 기반의 코스이기 때문에 Phone based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하면 원어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전화 영어 코스로 이해할 겁니다. 들어보세요.
1: Phone-based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Phone-based English conversation courses.
0: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레벨 테스트죠?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알아야 그쪽에서 커리큘럼을 추천을 해주거든요. 레벨 테스트라고도 해요. 하는데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Placement test. 어디에 이 사람을 place 갖다 둬야 되는지. 즉, 커리큘럼 1부터 10까지 있으면 한 7이나 6이나 이분한테 플레이스먼트를 해드려야 돼.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주로 영어에선 이렇게도 부릅니다. Take a placement test. 들어보세요.
1: Take a placement test. Take a placement test.
0: 대부분의 전화영어 업체들이 뭐 수준이 얼마인지 말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레벨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화상으로 통화하다. 자, 요거는 통화하다를 그냥 뭐 따로 하는 말은 없고 talk인데 요 전치사가 중요해요. Over the phone. Talk over the phone 하면 대화가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화기가 여기 있고 이렇게 위로 오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뭔가 얘기할 때는 우리 you say talk over the phone. 요 꼭 기억할게요. 자, 들어볼게요.
1: Talk over the phone. Talk over the phone.
0: 문장에 넣을까요? 전화상으로 선생님과 영어로 대화를 해요. 전화영어를 여러분이 하고 계셔. 혹은 해본 경험이 있어. 그러면 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화상으로 그냥 영어로 막 대화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그죠? 그럼 talk over the phone을 넣어볼까요? 영어로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I talk to a teacher. 선생님한테 이야기한다. 그죠? In English, 영어로 over the phone 하면 되겠네요. Talk over the phone. 요 중간에 넣어본 거예요. 자, 선생님과 영어로 전화상으로 얘기한다. I talk to a teacher in English. Over the phone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Talk to도 되고 이 전치사는 talk with 해도 상관은 없어요. 둘 다 의미상 가능합니다. 들어볼게요.
1: I talk to a teacher in English over the phone. I talk to a teacher in English over the phone.
0: 네, 오늘 정리해볼게요. 자, 전화기로 온라인 강좌를 시청하다. 자, 이거 표현 아까 나왔었던 거죠.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누구누구의 전화기로 할 때 on 쓰세요. 들어볼게요.
1: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Watch online lectures on one's phone.
0: 그 다음에 접근이 되기 쉽죠. Easy to access. 강세 잘 주시고 들어볼게요.
1: Easy to access. Easy to access.
0: 마지막으로 전화 영어 프로그램 같은 건 전화상으로 통하는 거니까 자, 전치사 talk over the phone. 들어보세요.
1: Talk over the phone. Talk over the phone.
0: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바일상에서 학습하는 거에 관련된 얘기해봤습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검색해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it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tomorrow. Good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에게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있잖아,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너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질문인데요. 오늘 액션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는요, 바로 What do you think?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at do you think about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나 이제 차를 좀 살려고 그러는데 내연기관 차를 사야 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를 사야 될지 아니면 전기차를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 전기차 사는 거 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여러분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What do you think about ING?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거를요, 바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about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 라는 의미가 되고요.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거를 ING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ING?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행동을 하는 거를 너는 좀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변형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강아지를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키우다 라고 얘기를 해서 먹이를 주다 라는 feed라는 동사를 얘기라도 되지만 대개는 강아지를 키우다 라는 거를 h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강아지를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라고 얘기를 해서 feeding a dog 혹은 입양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adopting a dog 다양하게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have라는 동사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전기차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일단 사다라는 동사는 그렇습니다. 바로 buy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전기차는요, 바로 electric ca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기차 사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전기차를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고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여러분이 뭔가 고민하는 것들, 살려고 고민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 사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무엇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우리 세 번째 표현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카풀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카풀이라는 거? 그쵸? 여러분이 상대방을, 지인들을 태워가지고 같이 어떤 장소에 가는 거. 되게 카풀이라는 걸 가지고 회사에 출퇴근을 하는 걸로 여러분이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 카풀하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카풀 자체는 카풀, 카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해서 이번에는 카풀하는

0: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표현으로는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 킥보드를 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직접 끌고 다니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고요. 공유 킥보드를 이제 빌려가지고 타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대개는 공유 킥보드를 빌려서 타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rent라는 동사랑 많이 엮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하고 나서는 on electric scooter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혹은 이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e-scooter 이렇게도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번엔 복수로 얘기를 해서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 해서 공유 킥보드 타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그 의사 혹은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요? What do you think about ing를 가지고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방법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What do you think about buying an electric car?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 What do you think about renting e-scooters?
0: 자, 그럼 좀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상대방에게만 물어봤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having a dog? 당신은 강아지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다면 그거를 다른 대상에게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떻게요? 가족분들은요, 강아지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유가 다른 사람으로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가족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What does your family thin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 때는 What do you think이지만 여러분 단수로 얘기를 할 때는 What does 대상 think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does your family think about having a dog?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주어 바꿔서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카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What do you think about carpooling?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는 상대방에게 그 행동을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직접적으로 제가 카풀링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는요 What do you think about 대상 ing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me carpool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카풀링 하려고 그러거든 내가 카풀 하려고 해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do you think about me carpooling? 해서 What do you think about me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그 행동을 하려고 해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의견을 물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거. 그쵸. 바로 What do you think? 하고 나서 about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매일 10분 영어 중에서도요,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이은철입니다. 여러분, 매일 10분 영어 다른 선생님들 프로그램도 잘 보고 계시죠? 네, 각자 다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취향에 맞게 두 개씩, 세 개씩, 혹은 한꺼번에 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Weekly Review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쭉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차도 마시면 마실수록 그 차의 깊은 맛이 느껴지고요. 혹시 밥 한 덩어리를 여러분 한 100번 이상 씹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기록이 300번인데 나중에 물이 되지만 그 사이에 변화는 정말로 다른 맛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So make sure to chew over maybe one bite more than 30 or maybe 100 times. Okay? Give it a try and you'll understand what I mean. 자,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weekly review도 같은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의미해보는 순서, 예, 의미해보는 순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Ready? Here we go. Mission possible. Let's get started with Monday first. 자, 내 이메일 기정이 해킹을 당했어. 그랬더니, 야, 너 강력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해킹을 당했다. My email account has been hacked. 그죠? Has been hacked. H-A-C-K-E-D. 그랬더니, 잊어버리지 마! Don't forget that you need a stronger password. 이미 강력한 건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거에서 stronger. 그렇죠. Stronger password. 근데 지금 강력하지 않으면 그냥 a strong password. 그러면 약한 걸 쓰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Strong에 ER이 없다면. 이때 that은 생략하셔도 되고 예, 그냥 남겨두셔도 되겠습니다. Don't forget that you need a stronger password. 발음은요. Stronger라고 들리지 않고요. Strong처럼 들립니다. Stronger. 됐죠?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내용은요. 내 생각에 그건 그 지점에서 정말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야. 예, 그랬더니 이제 맞아 뭔가 잘못됐어. 기억나세요? 예, 뭐가 앞뒤가 안 맞다. 내 생각에는 해서 바로 I think, 그렇죠? I think it really doesn't add up there. 그래서 예, add up이 전체를 합산하는 걸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왜 합산이 안 되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뜻으로 보셔서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 당연히 반응은 something's wrong. 만약에 추측이면 something must be wrong 이거고요. 사실이면 something's wrong.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100% 확실한 거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도요. add up 이렇게 안 들리고 add up, add up. 네, 그래서 잘못되면 li. 그거 아니니까 add up there.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일 거는요. 왜 쌤이 눈이 퉁퉁 붙도록 울었는지 이제 알겠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녀를 두고 떠났대요. 물론 당연히 이때 샘은 남자 예, Samuel 할 때 그 샘이 아니고 Samantha 아시겠죠? Samantha 해서 사만다 할 때 그 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알겠어. Now I know why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Now I know why Sam cried. 왜 울었는지. 그런데 눈이 튀어나오도록 Sam cried her eyes out 해서 발음이 느낌도요. Cried her 이렇게 연결됩니다. Cried. Her, eyes 이렇게 안 들리고요. Cried her eyes out. Eyes out처럼 들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결됐고요. 갑자기 떠났대. Her boyfriend suddenly left her. 그래서 suddenly로 안 들리고 suddenly. Suddenly 하면서 노래 불렀던 기억도 납니다. 누굴 떠나다가 leave someone. 됐죠? 물론 뒤에 도시가 나오면은 그 도시를 떠나는 게 되겠죠. 예, 그래서 leaving London. 그렇죠? I left Paris a couple of days ago. 뭐 한 이틀 전에 파리를 떠났어 라고 할 때도 left라는 단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은요. 내가 그 표를 사전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맞아 내가 그랬어야 한다는 건 나도 알아.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살짝 그렇죠. 후회나 일종의 비난을 할 때 you니까 you should have 빨리 하면 you should have but 확보다니까 reserved 라는 식으로 공식적인 단어를 좀 써봤습니다. You should have reserved the tickets in advance. 그렇죠? 그랬더니 I know I should have. 그래야 한다는 거 나도 알아 라는 얘기죠. 하나 주의하세요. 어감을 바꿔볼까요? 내가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I could have예요. C-O-U-L-D만 쓰시면 돼요.
내가 할 의지가 너가 하려면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 맞죠? 나 할 수 있었지. I would have. 됐죠? 할지도 몰랐을 텐데 하면은 might have. 그러니까 요 자리에 should 대신에 could나 would나 might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감이 바뀝니다. 그래서 팝송 노래 중에서요. 예, 우라슈라 쿠라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지? 예. would have가 우라. 그다음에 could have가 쿠라. 그다음에 should have가 슈라. 그래서 스펠링도 슈다 해서 DA 이렇게 써요 그냥. 그래서 우라쿠라 슈라. 할 수도 있었고 할 수 있었고 했었는데 이런 식의 느낌으로 노래 가사로도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아마 뉘앙스까지 연결되실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I know I should have. I know I should have. 됐죠? 자, Friday. 내가 단지 할 건 구진아 보고 떡이라 먹는 거라고 참견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All you have to do is 다음에 동사 쓰시면 돼요. 자, 정리됩니다. 바로 sit back. 자, sit back and enjoy the ride. 슝!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해야 될 건 이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What if I don't enjoy the ride? What if I can't enjoy the ride? 할 수 없다면 can이고요. 내가 하지 않는 성향을 말해준다면 don't가 되겠죠. What if I don't enjoy the ride? 내가 떡 먹는 게 싫다면 어떻게 할 건데?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 거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했더니 뭐 때문에 직장에서 힘든 건데? 라고 했어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아. 이것도 포인트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I'm not happy. 되게 쉽죠? I'm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I'm not happy with my job anymore.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 What makes you not happy? 그죠? What makes you unhappy? 똑같은 거예요. At work가 직장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됐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Okay, today's quote. 어떤 내용이 오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그렇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항상 있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또 내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만약에 우주나 이런 어떤 별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왜 저희들은 왜 있지? 근데 그게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보다는 항상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I don't know why we exist here.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but I do know. 이제 do는 강조예요. 압니다. There is always something greater. 항상 더 나은 것이 있다고 than nothing.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시고요. 내가 힘들면 상대편도 다 힘들고 또 세상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그런 롤 모델들도 다 힘든 점이 있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여러분, 어록은 한번 잘 정리해서 나중에 써보시고요. Visit our website and you can watch this program again.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nks for joining and staying with me.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텐데요. 오늘의 문장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먼저 읽어볼게요. Is that the house in which you live? 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래도 우리가 전치사가 관계대명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in which 이런 식으로 쓰인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아 저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저렇게 또 해석하면 되는 거야라고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고 해도 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어려운 내용인 거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너무 고생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차근차근 오늘 또제 설명 이어 나가 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는 기본적으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리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경우에 가장 많은 분들이 조금 쉽게 이런 관계들을 이해하셨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건데, 자, 먼저는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이해가 쉬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자꾸 이 친구의 얘기를 꺼내는 건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관계대명사 절의 동사와 어떤 그 목적어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목적어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목적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써 우리가 문장을 재배열해 본다던가 그런 뉘앙스를 파악한다던가 등등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예와는 또 살짝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다른 예문을 가져와 봤어요. 해서 The movie which I watched. 해석을 해보자면, 자, 그 영화. 근데 어떤 영화예요? Which I watched. 내가 본 영화.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이러한 선행사.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의 관계를 이렇게 재나열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해봐주세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해놓은 I watched. 다음에 선행사를 딱 넣으면요. The movie. I watched the movie. 완벽하게 문장이 완성되는 걸볼 수가 있고, 이 경우, watch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the movie라는 선행사가 딱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고자 했었던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선행사는 그 뒤에 절의 동사와 목적어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의 맥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런 식으로 어떤 동사가 어떤 목적어를 그대로 취하면 그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전치사가 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는요, 전치사라는 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보면은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게 뭐였죠? 맞아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이렇게 쓰이는 경우, 선행사가 뭔가, 그 뒤에 나오는 동사의 목적어, 그 맥락으로 해석되지 않고, 아, 얘가 뭔가 부사구더라. 부사구를, 즉, 전치사구를 가져다가, 근데 요걸 갖다가 또 선행사로 만들다 보니까 자꾸 전치사가 하나가 남더라. 그래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와 함께 위치하게 되더라. 라는 식의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함께 쓰이되 그 의미를 조금 한정 지어 볼게요. 장소와 시간에 대한 부사구가 결국은 관계대명사로 활용된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자, 지금까지의 설명도 굉장히 정보가 많았지만 여기서 반의 반발자국만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장소와 시간의 의미에 국한된 관계대명사 플러스 전치사를 살펴볼 거냐? 이게 관계 부사와 연결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부사는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볼 때가 있으니까, 아, 이게 뭐 관계 부사란 것과 또 연관이 있기는 있대 정도로만 생각해 봐주시면서, 자, 예문 보면서 지금 개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주 쉬운 문장으로 예문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 sleep in the room. 나는 자는 거죠. 어디서 잡니까? In the room. 그방 안에서 잔대요. 자, 여기서 sleep이란 동사와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선행사로 활용할 the room의 관계를 잘 살펴보세요. 목적어의 관계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와는 관계가 다르죠. 목적어가 아니라 in the room, 요 the room은 전치사구, 즉 부사구로서 이 문장 속에서 활용된 걸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the room을 선행사로 앞으로 꺼내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뀌거든요. The room, 관계대명사 쓰였죠. Which, 그리고 아까 노란색 그대로 남은 거예요. I sleep 한 다음에 부사구, 전치사구에 사용됐던 전치사가 이제 저 끝에 남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저기 끝에 전치사가 저렇게 남았는지 앞에 문장과 비교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요 표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방, 근데 어떤 방? 내가 자는 방.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안에서 자는 방. 요렇게 요 표현이 해석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거 문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I like the room which I sleep in. 나는 방을 좋아해요. 그 방. 근데 그게 어떤 방이에요? 내가 안에서 자는 방. 나는 그 방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 문장 해석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 나눴죠. 저렇게 전치사 저 끝에 남겨둘 수도 있지만 그거 그냥 가져와서 관계대명사 앞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I like the room in which I sleep. 이런 식으로 모양이 또 바뀔 수도 있겠는데, 자, the room이라는 거 장소잖아요. 참고로 부사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장소와 시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근데 원래 문장에서 부사구인 경우 그 중에 하나를 선행사를 가지고 만들어낼 때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말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이 예문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영장 연습 한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제임스가 집을 떠난 시간이 몇 시였죠? 평소에 우리가 할 만한 말이거든요. 영작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해요. What was the time? 시간이 몇 시였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 사용된 the time, 그 시간을 우리가 추가 설명을 해주는 건데,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임스는 그 시간을 떠난 게 아니죠. 목적으로서 그 시간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특정한 시간에 떠난 거지. 그리고 우리가 몇 시에 라고 말할 때 at 3 o'clock, at 4 o'clock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전체사 at을 쓰죠. 그래서 여기 at which가 붙는 겁니다. What was the time? 몇 시였어요? 근데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At which James left the house. 제임스가 몇 시에 집을 떠났냐. 그렇죠? 제임스가 집을 떠난 그 시간이 몇 시였죠? 라고 물어보는 문장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말 보고 영자 곧장 이 문장으로 오기 절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드렸던 그 설명 차근차근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아, 요게 이래서, 요래서 애시 여기 붙었구나 또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요 복습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참고하시면서 이 문장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What was the time at which James left the house? 요렇게 영장 연습까지 해봤고요. 오늘의 문장 볼게요. 오늘의 문장이 갑자기 굉장히 쉬워져 보입니다. Is that the house? 저게 집인가요? 근데 어떤 집이죠? In which you live? 자, 당신이 집을 사는 게 아니죠. 집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안에서. 요런 뉘앙스를 담기 위해서 전치사 in이 관계대명사 앞에 붙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아, 저게 당신이 안에서 사는 집인가요? 정도의 문장으로서의 문장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쓰이되 그 선행사가 뭔가 장소 또는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비슷한 거 하지만 다른 의미의 예문들 가지고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 내용 복습하시되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공부할 거니까 마음 조금은 가볍게 가져도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All right, we got to stretch our spine out right in our office chair. 네, 우리 오늘 사무실 또는 그냥 교실 아니면은 집에 있는 책상 앞에 있는 책상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척추 스트레칭 좀 해봤습니다. 좀 시원해지시기를 바라며 영어 표현은 I am pissed 표현 같이 해봤어요. 왜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I am so angry 안 하고 I am pissed 라고 할까 궁금하셨는데 오늘의 정답이 여기 딱 있었네요. I am pissed. 잘...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의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여러분,
1: Emergencies. 네.
0: 비상상황, 응급상황입니다. 자, emergency라는 것은 물론 진짜로 비상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겠고요. 뭐 재난이나 재해 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겠고 그냥 급하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emergency입니다.
1: Yeah, it could be anything really light. Like let's say I need hairspray right now for this show.
0: It's an emergency.
1: It's a hair emergency.
0: 네, 그렇게 okay. 부를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떤 쪽에 가까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1: Okay.
0: 오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1: That's
0: 볼까요?
1: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rue friends help in emergencies.
0: 진정한 친구들은 비상 상황에서 도움을 줍니다. 라는 뜻의 핵심 내용이고요.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바로
1: 블루인스 씨입니다.
0: 블루인스 씨의 요약 문장 만나러 가볼까요?
1: 오케이, 블루인스 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2: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True friends are those who are there for you in any emergency or hardship.
0: True friends, 진정한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좀 더 긴 설명이 나왔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0: Through thick and thin. During good times and hard times.
1: 그렇죠. Thick and thin이라는 거는 이제 좋을 때나 나쁠 때나인데 thick가 안 좋은 쪽인가요?
0: Yeah. Thin이 so thick is when you know it's not good. Like think of a thick storm or something.
1: 아, okay.
0: Right? Thick, thick things are hard to get through.
1: Okay, okay. Yeah. 네, 안개처럼.
0: yeah.
1: 아니면 정말로 폭풍처럼 thick하면은 더 지나가기 힘들 텐데 아무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thick and thin도 방금 잠깐 나왔고요. 진짜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think this is these experiences are really hard to forget.
0: Yeah, of course.
1: And of course, along with those memories, it's hard to forget those friends
0: those
1: who
0: friends.
1: Did things for you.
0: Yes.
1: All right.
0: Perfect.
1: Let's start studying from the first line.
0: Let's do it.
2: In English, there is a saying that goes,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And I definitely think this is so true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will gladly stay by your side when things are all going well.
0: In English, there is a saying that goes,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1: 먼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 표현은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Mm-hmm. 저도 뭐 학교에서 영어 배울 땐 말들인데
0: yeah.
1: 보면은 스펠링도 비슷하고 소리도 비슷해서 좀 맞춘 거죠.
0: Yeah.
1: 그래서 a friend in need 어려운 상황에서의 친구가 is a friend
0: indeed,
1: indeed a true friend.
0: Yeah.
1: 그냥 a friend in need is a true friend 해도 되지만 이게 더 재밌잖아요.
0: Yeah, it sounds you know much better.
1: 네.
0: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Is
1: 네.
0: indeed a friend.
1: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됐고 in English there's a saying that goes 이 패턴도 그냥 통째로 가져다가 쓰기 너무 좋아요.
0: Mm-hmm.
1: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mm-hmm. saying이라는 것은 표현도 있고 속담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격언도
0: yeah.
1: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it's just
0: can literally be anything.
1: Anything that somebody said.
0: Yeah, a saying.
1: Yeah.
0: A saying.
1: 그래서
0: anything.
1: 여러분 이제 우리말에 있는 어떤 표현을 다른 나라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을 때 In Korean, there's a saying that goes
0: yeah.
1: 이렇게 소개하셔도 돼요.
0: And that's better because, as we said, it covers everything. It could even be like a popular word on the internet that people
1: 아,
0: use.
1: 요즘에,
0: it's a saying, right? Anything
1: 그렇죠.
0: that people say that everyone knows that's a thing.
1: 네. 유행하는 뭐 어떤 표현이나 줄임말
0: yeah.
1: 같은 것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0: Mm-hmm.
1: 다음 줄 볼까요?
0: And she says, and I definitely think this is so true.
1: 네. 그리고 저는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think that this is so true 아니면 mm-hmm. 여기서는 대수를 생략하고 think this is so true mm-hmm.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라고 했고요.
0: Mm-hmm. And she says,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will gladly stay by your side when things are all going well.
1: 기꺼이, 기쁘게
0: Gladly.
1: 여기서처럼 쓸 수도 있고 gladly는 어떤 부탁에 대한
0: yeah.
1: 대답으로도 나올 수 있죠.
0: Yeah. Gladly.
1: 네.
0: I'll do it for you gladly.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대화를 만들어 보면은 Can you help me with this?
0: Oh, gladly.
1: Gladly.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gladly를 대답으로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0: Yeah, these days we don't say it as much.
1: Yeah.
0: My parents say it a lot more.
1: 예전에 많이 썼었고.
0: Now we just be like, yeah, okay.
1: Yeah, sure.
0: sure.
1: sure.
0: Yeah.
1: 심지어 이제 뭐 With pleasure라든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0: yeah.
1: 많이 볼 수 있는 표현들이
0: With pleasure, gladly.
1: 네.
0: It's in the past.
1: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0: yeah.
1: 예전에 많이 쓰이던 표현이지만 그래도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문학 작품 속에서는 mm-hmm.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0: Mm-hmm.
1: 그래서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will gladly stay by your side.
0: Mm-hmm.
1: 그런데 언제 when things are all going well.
0: Yeah.
1: 상황이 좋을 때 내가 잘 되고 있을 때는 기꺼이 내 곁에 있어 줄 사람들이 so many people 정말 많기
0: mm-hmm.
1: 때문이죠.
0: For sure.
1: Mm-hmm.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as soon as you come across some sort of struggle, they suddenly aren't there to support you anymore.

0: This could mean mental support and any sort of hardship that you're going through, or friends that just go out of their way to help you when you are in an emergency.
1: But as soon as you come across some sort of struggle, they suddenly aren't there to support you anymore.
2: 그렇게 이제 상황이 좋을 때는 곁에 있어주던 사람들이 많지만, but as soon as you come across라는 것은 겪는 걸 말하고요. Come across some sort of struggle, 어떤 힘든 상황을 겪게 되자마자, they suddenly aren't there. 갑자기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것은 갑자기 힘이 되어주지 않아요. They aren't there to support you anymore. 더 이상 곁에 있어주질 않아요.
1: And she gives us examples of that support. This could mean mental support in any sort of hardship that you're going through.
2: 여기서 말하는 그 support you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this could mean mental support, 정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In any sort of
1: hardship.
2: 어떤 종류든 간에 어려움이나 곤란을 말하죠. That you are going through. 어떤 상황을 go through 하는 것은 겪게 되는 거죠. 지나간다는 거는.
1: You're experiencing a hardship.
2: 네.
1: Right?
2: 그래서 hardship 이 부분 뒤를 좀 바꿔보자면 any sort of hardship that you are experiencing 아니면 any sort of hardship that you have 아니면 you find yourself in.
1: Oh, that's a good one. You find yourself in.
2: Yeah, many
1: or
2: different ways.
1: Or any sort of hardships that happen.
2: You can
1: use it differently.
2: 네.
1: Yeah.
2: 한 가지만 쓰지 마시고 좀 많이 바꿔보세요.
1: Mm-hmm.
2: 네. 그 중에는 물론 좀 많이 자유롭게 바꾼다고 시도하다 보면 덜 자연스럽게 들리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1: Yeah,
2: 써보시고
1: okay.
2: 상대방 반응도 좀 보고
1: yes.
2: 하시면 됩니다.
1: That's important. She says next. Or friends that just go out of their way to help you when you are in an emergency.
2: 네, mental support를 의미할 수도 있고
1: right.
2: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이 내용을 의미할 수 있는데 어려울 때 갑자기 이걸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내용은 or friends that go just go out of their way. 자신이 가던 길로부터 벗어나는 거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1: Yeah.
2: 그러니까 집에 가는 길이 이만큼 여기로 가면 되는데 누구를 태워다 주느라고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게 되게 힘들죠, 사실은.
1: Yeah.
2: 그렇지만 해준다.
1: Yeah, when they go out of their way, basically it means it's difficult for them to do it for
2: 네,
1: you.
2: 그래서
1: it's not an easy thing to do.
2: When you are in an emergency, 지금 급한 상황일 때,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도와주려고 일부러 고생해주는 거, 일부러 애를 써주는 그런 친구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더 이상 서포트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전체 문장이었습니다.
1: True. So let's find out about her experience.
0: I remember one time I was stranded in the countryside because my car wasn't working anymore and it was quite late at night and I was trying to get home.
1: I remember one time I was stranded in the countryside because my car wasn't working anymore.
2: I remember one time I was 하면은,
1: stranded.
2: 네. 다시 한번.
1: Stranded.
2: 네. 일단 stranded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발이 묶인 거죠.
1: Yes. 네. Stranded. You can't go anywhere.
2: 내가 떠나야 되는데 태풍이 와서
1: yeah.
2: 아니면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태풍이 와서 그렇다고 그냥 뭐 다시 어디 호텔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 그냥
1: they
2: 거기서 네, 기다린 상황일 때 stranded.
1: Stranded. They're literally stuck there. They can't go anywhere else.
2: 네.
1: The most common one that people say in movies is stranded on a deserted island.
2: 무인도에
1: yeah.
2: 네, 그렇죠. 무인도에 갇혔을
1: stranded.
2: 때. 그래서 stranded는 그 뉴스 사이트 영어권 뉴스 사이트에 가시면 헤드라인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1: Yeah.
2: 몇 명이 뭐 몇천 명이 stranded 이런 거 나올
1: mm-hmm.
2: 거고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I remember one time이라고 했어요.
1: Mm-hmm.
2: 뒤에 나오는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는 mm-hmm. 걸 합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1: Mm-hmm.
2: In the countryside, 시골에 발이 묶였던 적이 있었어요. Because
1: mm-hmm.
2: my car wasn't working anymore.
1: Mm-hmm.
2: 차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그랬을 때.
1: Yeah, it broke down, I guess.
2: 네,
1: right?
2: 고장이 났어요. Broke down이라고 이야기해서 말인데 이렇게 자동차는
1: mm-hmm.
2: it's broken, 뭐 it broke보다 항상 큰 기계는 이렇게 down을 써요.
1: Yeah, it's 네. always like my car broke down.
2: 네.
1: The machine broke down.
2: 네.
1: I don't know why, but it just feels the most natural. Like my car is broken, it's
2: 네.
1: grammatically correct, but it's weird in my nature.
2: 만약에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그 rear view mirror라든지
1: yeah.
2: 하나 작은 거 하나가 고장 났다라고 할 때는 it's broken.
1: It's broken, right? Or

0: 비유적인 표현이죠. Drowning
1: 네.
0: 하면은 물에 빠져 있는 걸
1: Right.
0: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치 않은 상황을 가리키면서
1: Yeah.
0: financial emergencies,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응급 상황에 있을 때 도와주는 친구들이 항상 있다는 거고요. And always there to support me mentally.
1: Mentally.
0: 항상 정신적으로 힘을 준다. 그리고
1: Perfect. Jamie says.
0: friends are there to 이 부분 표현들이 재밌어요. lend an ear 하면은 이야기를 들어 귀를 빌려주는 거니까 이야기 들어주는 거고 lend a shoulder 하면은 뭐 기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1: Oh,
0: 네
1: a shoulder
0: 토닥토닥
1: to cry on.
0: 예
1: Usually you go like,
0: 그렇죠 기대서 울수 있게
1: Yeah.
0: 토닥토닥 해주는 걸 말하고요 lend a hand 하면은 you know give a hand
1: To give
0: 도와주다
1: a hand, to help you,
0: 네
1: right?
0: in times of need 어려운 상황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정서적으로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하고요. They are there to empathize with you. Empathize라는 것은 you feel the same
1: Yeah, you
0: kind of
1: feel the
0: pain.
1: same. When you're happy, I'm happy. When you're sad, I feel sad for you. Like,
0: 네,
1: ah.
0: 그렇죠.
1: Yeah.
0: 그런 공감을 해주고 연민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this is how they help you get through a crisis in your life.
1: True.
0: Crisis라는 것은 위기 상황을 말하는데 살면서 위기가 왔을 때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is is
1: All right.
0: all true, I think.
1: This is all very true. And this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because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That's right.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and a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라 조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맛있는 만두 만들어 볼 거예요. We're going to make a delicious dumpling. Shrimp and tofu. 네, 오늘은 새우 유부 만두 만들어 볼 거예요. We're making a shrimp fried tofu dumpling.

We have shrimp, 우리 새우 있어요. We have tofu, 두부도 있고요. We have an egg, 달걀. We have 후리카케, 네. It's a vegetable and sesame seed mix. We have potato starch. 이거 감자 전분 가루요. We have salt. We have pepper. And we have fried tofu. 유부도 있어요. 오늘은 토프하고 토프, 두부하고 유부 쓰겠습니다. 1st, the 유부. 네. We're going to cut open the fried tofu. We cut open our fried tofu. And we squeeze. 우리 살짝 밀고 밀고 밀고. Oh, okay. 그저 비료 다 나오고. Squeeze. And we put our 유부 here. Like that. I washed the shrimp. 네. 저는 새우 씻었어요. 아주 싱싱한 새우. But now we have to pour out the water. So let's drain the water. 우리 물 다 빼고요. Now, we have to save 4 shrimp. Now we need to save 1, 2, 3, 4. 네. 아니, 또 예쁜 거 여기. 우리 예쁜 새우 네 마리 필요해요. 왜 예쁜 새우 네 마리 필요해요? 왜냐면 만두 위에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예쁜 거 위에 놓을 때 진짜 멋있는 맛있는 만두 나올 것 같아요. And now we're going to chop the shrimp. 우리 다진 새우 필요해요. So now we chop the shrimp. 다진 마늘처럼 아주 짧게 짧게 잘라야 돼요. 먼저 한 젓가락 이렇게 자르고 And now let's chop the other way. 시간 좀 걸려요. Chop은 chop은 chop은 chop은 chop. Chop, chop, chop, chop. Chop this way. And now chop the other way. You see? The pieces get smaller and smaller. We need tiny pieces of shrimp. 오늘 우리 새우 아주 짧게 잘라요. 왜 알아요? 오늘 만두 만들어요. 그리고 만두 먹었을 때 식감은 아주 중요해요. You can do it in a blender, in a food processor. 그 기계도 이렇게 해도 돼요. 됐어요. Okay, done. We chopped up our shrimp. So now we need to make our shrimp mix. 네, 만두 안에 넣는 그 새우 믹스 만들어야 돼요. First, we need the egg white. 네, 우리 달걀 흰자만 쓸 거예요. Carefully open. Like this. And then like that. Now, tofu time. First, we open the pack. Okay. Open the tofu, 우리 두부 열고. 물 다 뺄 거예요. Take out the water. 오늘은 4분의 1만 필요해요. So let's cut like this. And once like this. And we'll use this piece. 네. And now we dry. We put it on the kitchen towel. And we dry it. 네, 우리 물 다 없어져야 돼요. Good. All done. And we can add the other ingredients. 네. We add the shrimp. 우리 새우 넣고. We add the cornstarch. 우리 전분 가루. We add a pinch of salt. 소금 조금. A pinch of black pepper. 후추 조금. And we add the egg white. 우리 흰자도 넣어요. And now, we mix. We keep mixing. We crush the tofu. 우리 토프 이렇게 잘라요. We keep mixing around. Break up the shrimp. We don't want to see any powder, any starch. 네, potato starch 다 없어져야 돼요. 그 카루 다 없어져야 돼요. Like that. I'm going to use a fork. 제가 fork 쓸 거예요. Just to crush everything together, like this. It's getting smoother. 더 부드럽게요.
it looks good.

0: Now, we can put it in the dumplings. So we take our fried tofu skin, and you see, we open it. 아주 천천히. 그리고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세게 했을 때 이거 망가질 수 있어요. Take your spoon and take some shrimp and tofu mix like this.
1: 조금 더 할 거예요. 이렇게. A little more.
0: We have one dumpling and we put it in our pan. Good. Now, one more thing. We take our four shrimp.
1: 우리 새우 네 마리, 예쁜 네 마리 있어요.
0: We put them in a little cornstarch.
1: 그 전분 가루 조금 넣어요.
0: We put a little cornstarch on our shrimp and we put them on top.
1: 네. 그 만두 하나씩 위에 넣을 거예요.
0: To make very pretty dumplings. Now, we're going to steam our dumplings.
1: 우리 만두 질 거예요.
0: Look.
1: Whoa.
0: Take our pan.
1: Okay.
0: And we put the lid back on. And now we wait. You can always cook your dumplings in the microwave.
1: 네,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요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 있을 때 진짜 맛있어요.
0: Let's open it up.
1: Look at those dumplings! 만두 보세요.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0: One more thing. Our dried vegetables and sesame seeds.
1: 우리 뿌리카케 넣을 거예요.
0: Here. And a little more here. And a little more here. Our shrimp and fried tofu dumplings are done.
1: 네, 우리 새우 유부 만두 완성됐습니다.
0: Time to taste 맛보기 시간.
1: 자, 오, 조심해요. 살짝 뜨거울 수도 있어요.
0: In the sauce and. 와우. Smooth and silky and creamy and shrimpy.
1: 네. 아주 부드러운 좀 크리미한 식감, 그리고 새우 맛도 나오고 달콤한 유부 맛도 나오고 이런 만두는 되게 행복하게 만든 만두입니다.
0: 우와, 오늘도 재미있는 요리 해봤어요.
1: 우리 친구들도 재밌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요즘에 집에서 요리 많이 해요? 영어도 많이 해요? 영어하고 요리하면서 폴 아저씨 생각해보세요.
0: And I'll see you soon. Bye-bye.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스텝업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 오늘 한번 목 터져라 재밌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책 읽기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 양치기 소년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양치기 소년이 맞겠죠?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혹시나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by, for, to, oneself를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0: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 There was once a shepherd boy called George, who tended his sheep on the hilly slopes just outside of his town.
2: Baa! Baa! Baa! Baa!
1: He worked all day by himself and often got lonely and bored with just his flock for company. George tried to find ways to keep himself busy. He got the sheep to jump over a stile and counted them one by one, but this just made him sleepy. He even gave them funny hairstyles, but the sheep weren't impressed. Each morning, George would move the sheep from field to field so that they could graze on the green grass. But it was boring to watch them eat all day long. He was fed up of having to rescue the silly sheep from hedges and ditches.
0: The Boy Who Cried Wolf. 양치기 소년 아시죠? 양치기 소년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우리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양치기 소년을 우리 초등학생들 혹은 중학생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읽으면 아 그거 그러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혹은 모르는 문장이나 이게 어떤 의미지 하는 게 나오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문맥 속에서 의미를 잘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There was once a shepherd boy called George.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There was라는 것은 뭐뭐가 있었다. 맞죠? 거기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뭐가 있었습니다. was니까요. Once 한때 a shepherd. shepherd라는 것은 아, shepherd는 바로 양치기가 되겠죠. 양치기 소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리는 누군가가 부르는이 아니고 불리는이죠. called니까 불리는 뭐라고 불리는 George라고 불리는 즉 이름이 George인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Who tended his sheep on the hilly slopes just outside of his town. 네, 네. 실감나지 않습니까? 뭔가 진짜 양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 여기 양이 있었네요. 라고 하면은 맞죠. 이런 소리가 나겠죠. 자, who라는 것은 아, 앞에 있었던 바로 그 George를 가리키겠죠. 그런데 George는 무엇을 했냐면 tend라는 것은 아 돌보다 보살피다. 우리가 tend to라고 하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tend라는 것이 또 다른 의미 돌보다 보살피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쓰고요. 돌보다 보살피다는 바로 뒤에 돌보는 대상이 나오겠죠. 그런데 바로 뒤에 보니까 his sheep이라고 나왔죠. 아 그의 양을 돌보는 돌받는 졸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을 돌봤다라는 것이죠. On the hilly slopes. 근데 어디에서 바로 아 언덕 여기 있는 슬로프라는 것은 우리 스키 탈 때 보면은 슬로프를 내려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슬로프라는 것은 경사지나 산 비탈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언덕의 경사지나 언덕 비탈에서 양들을 보살피는 아 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졸지는 이런 보살피고 양을 보살피고 이런 걸 했는데 근데 어디에서요? Just outside of his town. 바로 밖에서요. 그의 마을 바로 밖에서 즉 마을 외곽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마을 바로 밖이니까 마을 외곽에서 배, 배 이렇게 양이 울고 있네요. 또 오네요. 배, 배. He worked all day by himself. 라고 나오는 그는 일했습니다. All day. 하루 종일 일했는데요. By himself. 그 스스로 혼자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by himself라는 것은 맞죠? 그 자신에 의해서니까 그 자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그 자신에 의해서 일했으니까 혼자서 혹은 스스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And often got lonely. 그리고 종종 got lonely. 외로워졌습니다. And bored with just his flock for company. For company. Company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회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but. 동료, 함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이나 사물 혹은 벗이나 동료, 친구로서 그의 양 때만 있다 보니 맞죠? 그의 양 때만 함께 있다 보니 그래서 bored, 지루해진다거나 혹은 좀 외로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by himself, 우리 어떤 by himself, 우리가 oneself 앞에, himself도 결국은 oneself잖아요. 그 스스로 혹은 그녀는 herself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앞에 이 전치사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by oneself, for oneself, to oneself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He kept the garden clean by himself라고 돼 있죠. 그는 keep이라는 것은 유지하다, 가지고 있다, 혹은 계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kept는 keep의 과거형이겠죠. 그는 관리했다 혹은 유지했다. The garden을 어떻게 해요? 정원을 clean,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by himself라고 돼 있죠. 그 스스로에 의해서. 즉 정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 스스로에 의해서라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혼자서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by 뭐뭐에 의해서라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딱 파악하시면 쉽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He kept the last piece of cake for himself라고 돼 있죠. 우리가 흔히 for이 나오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서라는 것을 잘 생각해두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He kept, 그는 유지했습니다. The last piece of cake, 케이크의 마지막 조각을, 맞죠? 그 케이크의 마지막 조각을 그 자신을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자신을 위해서요. 혼자 먹으려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그냥 그대로 의미 파악을 하면은 쉽겠죠. 맞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He kept a secret to himself. 자, to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어디에라는 이 공간상 어디어디에 간다 할 때 그 이동을 의미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he kept, 그는 유지했습니다. The secret, 비밀을 유지했는데요. 어디어디에로 오는 것이죠. 근데 누구에게 오냐면 그 himself라는 자기 자신에 온다라는 것이죠.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나 자신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 자신에게만 있도록, 혼자 독차지하도록,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이 비밀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한다, 이런 소리겠죠. 그래서 to himself라는 것은 혼자 독차지한다, 자기 자신에게 온다라는 것이니까 혼자만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쓰였지만 어쨌든 혼자만 가지고 있는 뭐죠? 나 자신에게 오니까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있었던 by나 for이나 to 이런 전치사의 의미를 원래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걸 문장이 맞게 약간 말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 볼까요? George tried to find ways to keep himself busy. 자, 그러니까 이 George가 매일 보던 자신의 양떼랑만 있으니까 지루하고 외롭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뭐 좀 바쁘게 뭔가 할 게 없을까? 이렇게 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George는 노력했습니다. Find ways, 방법을 찾으려고요. 어떤 방법을 찾냐면 to keep himself busy, 그 스스로를 바쁘게 유지할 방법, 뭔가 할 거리를 찾는 것이죠. He got the sheep to jump over a stile. 맞죠? 그는 시켰습니다. 뭘 하겠냐면 여기서 get이라는 것은 약간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양들에게 시켰습니다. 뭐 하라고 시켰냐면 to jump over a stile. Stile이라는 것은 바로 층계형 출입구입니다. 즉, 이 출입구가 되겠죠. 양들이 오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층계형 출입구를 뛰어넘도록 시키기도 했고 너무 심심하니까 양들을 매일 돌보고 있으니까 좀 재밌는 거 없을까? 그러니까 출입구가 있는데, 입구가 있는데 근데 그걸 뛰어넘게 하면 뭔가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And counted them one by one.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씩 그들의 수를 세어보기도 했고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But this just made him sleepy.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just made him sleepy. 그를 단지 졸리게 만들었어요. 맞죠? 저라도 졸릴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생각하시면서 소리로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 부분 다시 한번 그 다음 부분으로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re was once a shepherd boy called George who tended his sheep on the hilly slopes just outside of his town.

0: He worked all day by himself and often got lonely and bored with just his flock for company. George tried to find ways to keep himself busy. He got the sheep to jump over a stile and counted them one by one, but this just made him sleepy.
1: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He even gave them funny hairstyle. 자, 양들이 있잖아요. 너무 심심하니까 양들의 이 털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양머리, 새로운 양의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심지어 그들에게, 즉 양들에게 주었습니다. 웃긴 헤어스타일을 주기도 했고요. 즉, 이렇게 양들의 머리를 막 따주거나 빗어주거나 해서 좀 원래의 그 양머리, 양들의 그 털 모양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뭔가 스타일의 변신을 좀 주었다라는 것이죠. But, 그러나 그런 양들은 그런 털이 뭐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The sheep weren't impressed. 라고 하네요. 그런데 양들은 크게 감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Impressed라는 것은 인상 깊게 생각하는, 뭔가 감탄하는 양들이 있는데 제가 양이라면 누군가가 막 와서 여기에 머리를 혹은 양털을 뭔가 어떻게 좀 장식을 해줬어요. 근데 양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만지든 말든 풀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이죠. 라고 울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여기 보니까 weren't라고 돼 있죠. weren't. 그런데 바로 앞에 보니까 the sheep이라고 돼 있습니다. sheep은 양 한 마리 아니에요. 양 여러 마리면 s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했다면 정말 예리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s는 붙지 않습니다. 양은 한 마리 있을 때도 sheep이고요. 여러 마리가 있어도 sheep입니다. 즉 단수와 복수가 똑같다. 그래서 여기에 the sheep이라고 해도 was가 아니고 weren't. 아, 양이 여러 마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Each morning, 매일 아침에 George would move the sheep from field to field so that they could graze on the green grass라고 돼 있네요. 매일 아침에 George는 움직이곤 했습니다. 이동시키곤 했습니다. 뭐를? 양들을. 어디로 이동시켰냐면 from field to field. 이 밭에서 저 밭으로 이동시키곤 했습니다. So that 뭐 하려고? They could graze on the green grass. 그들이, 즉 양들이 could graze 뭐 할 수 있으니까 graze 할 수 있으니까 무엇을 graze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On the green grass. 초록 풀들을 graze 할 수 있도록. 아, 여기서 graze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 밭에 좀 있다가 저 밭으로 또 양들 몰고 가서 저기 또 있고 뭐 하려고요? 초록색 풀을 뭐 할 수 있게? 뜯어먹을 수 있게. 그래서 graze는 바로 풀을 뜯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But it was boring to watch them eat all day long. 그런데 이 밭에서 풀 먹는 거 보나 저 밭으로 이동시켜서 풀 먹는 걸 보나 이 양치기 입장에서, 이 George 입장에서는 지루하겠죠. 그래서 it was boring, 지루했습니다. To watch them eat all day, 하루 종일 양들이 먹는 걸 보는 거는 좀 지루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He was fed up of having to rescue the silly sheep from hedges and ditches 라고 돼 있네요. He was fed up, be fed up 이라는 것은 바로 실증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아, was fed up, 실증났습니다. 그는 실증났어요. 뭘로 실증났냐 하면 of having to rescue the silly sheep. 뭐 하는 거? having to rescue. rescue라는 것은 구하다, 구출하다. 구하다, 구출하다. 누구를 구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어리석은 silly라고 하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양들을 구하는 것이 실증났다라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from hedges. hedge라는 것은 바로 생 울타리입니다. 이 뭐 풀로 되어 있는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덤불이나. 그 다음에 ditches라고 하면 바로 배수로가 되겠죠. 그래서 양들이 돌아다니면서 울타리에 걸리거나 배수로에 빠져서 이렇게 낑낑거리고 있으면 그거 구한다고. 맞죠? 그거 구하는 게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실증이 난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현재 생활에 조엘지는 불만족스럽다. 재미가 없다. 외롭고 심심하고 뭔가 좀 더 재밌는 걸 찾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0: He even gave them funny hairstyles, but the sheep weren't impressed. Each morning, George would move the sheep from field to field so that they could graze on the green grass. But it was boring to watch them eat all day long. He was fed up of having to rescue the silly sheep from hedges and ditches.
1: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새로운 단어들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in spring이라고 돼 있죠. 풀들은 어때요? 맞죠? 나뭇잎들은 are green. 어떻다고요? 바로 녹색이다. 초록색의 라는 의미가 되겠죠. 언제? 봄에. spring이라는 것은 우리 spring, 뽕뽕 튀는 그것도 spring이지만 봄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봄에 초록색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여기 위에 있는 초록색의, 녹색의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보도록 할까요? We should try to protect the green around us.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 노력하면 좋겠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The green. 여기서 green이라는 것은, 앞에 the가 있으니까 명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green을 보호하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 green이 뭡니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뭔가 초록색 산도 있고, 이런 green. green이라는 것은 바로 환경, 약간 친환경적인 개념으로 환경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green이라는 게 사실 조금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혹은 또 다른 의미로 쓰인다면 사전을 한번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제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미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형님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링 스텝업 교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우리 영어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영어책을 아주 잘 읽는, 찰지게 읽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비결은 단어를 많이 외워서 읽까요? 혹은 문법을 정말 잘해서 읽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많이 읽어서랍니다. 영어책을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순 없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즐겨볼까요? 제가 즐기게 만들어 드릴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 양치기 소년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서서히 이 George라는 양치기가 부릉부릉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보도록 할까요? 너무 재밌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no를 알고 사용하자. 우리 친구들이 no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그런 순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So one day, after spending all morning trying to catch a naughty ewe, George came up with an idea. He left his flock unattended and rushed down the slopes towards the town as fast as his legs could carry him. He pretended to be in a panic and shouted, "A wolf is attacking my sheep!" The townspeople jumped up and ran with George back to his flock. They soon realized, however, that there was no wolf and returned to the town grumbling. George went back to his duties for the next few days, but the weather was cold and wet.
0: The Boy Who Cried Wolf.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George라는 양치기 소년은 뭔가 재밌는 걸 찾고 있어요. 일상이 너무 지루해요. 양들과만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하고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뭔가 재밌는 걸 찾는데, 아,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0: 시작할게요. So one day, 그래서 어느 날, after spending all morning trying to catch a naughty you, 자, 이거 발음 특이하죠? you라고 읽습니다. eu입니다. 그래서 you, 맞죠? 발음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after 뭐한 후에, spending, 보낸 후에, 아침 내내, 맞죠? 오전을 보낸 후에, 오전 내내 뭐 한다고 보냈냐면, trying to catch, 잡는다고, 노력한다고, 아침 내내, 아침 시간을 전부 다 보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양이겠죠. A naughty, naughty라는 것은 바로 버릇없는, 말을 안 듣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닌다라는 것이겠죠. 이쪽으로 와라, 이제 이쪽으로 쭉 몰고 가야 되는데 한 마리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제 이 아이를 잡아다니러 조울지를 막 달려, 막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you라는 것은 바로 암양입니다. 암컷 양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말 안 듣는 암컷 양 한 마리를 잡으러 다닌다고 아침 내내 그 시간을 다 보낸 후에 George came up with an idea. 조지는 아이디어가 come up with는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라는 의미인데요. 자, 요거 제가 왜 이런 의미, come up with라는 게 사실 세 개의 단어가 모여서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생각을 떠올리다, 뭐 이런 의미가 되었잖아요. 자, 보세요. 생각이 있는데 이게 come, 나에게 왔죠? come up, 머리 쪽으로 up, 위에 있죠? 와서 머리 쪽이 with라는 것은 뭐뭐 함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라는 게 나에게 와서 머리 쪽에 있고, 맞죠? up 올라가서 거기에 with,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와서 머리 쪽에 함께 있다. 그게 뭐예요? 생각이 났다.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 쉽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He left. 그는 남겨두고요. His flock unattended. Unattended라는 것은 바로 방치된, 돌보지 않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정돈되게 딱 이 돌본 상태에서가 아니라 그냥 풀어두고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그의 양떼들을 돌보지 않은 채로 남겨두고 and rushed.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막 달려갔습니다. Down the slopes towards the town as fast as his legs could carry him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의미 파악을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려 내려갔습니다. The slope라고 하면 이 비탈이겠죠. 이 산비탈이나 언덕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Towards는 뭐뭐를 향해서, the town, 마을을 향해서 내려갔고요. As fast as는 뭐뭐만큼 빠르게, 뭐만큼 그의 다리가 그를 옮길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빠르게라는 것이죠. 즉, 제 다리가 제 몸을 옮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 달릴 수 있는 한 그의 다리가 그를 옮긴다라는 말은 바로 그가 달릴 수 있는 한 빠르게 달려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이 표현이 참 재밌죠. He pretended. 그는 뭐뭐 인척했습니다. Pretend라는 것은 뭐뭐 인척하다. 원래는 아닌데 그런 척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뭐 인척했습니다. To be in a panic. Panic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비슷합니다. 하나는 당황.
1: 어떡해.
0: 예, 당황. 그 다음에 무서워.
1: 정말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무서워.
0: 이 공포. 맞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당황한 척 했다는 것이죠. And shouted.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A wolf is attacking my sheep.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늑대가 제 양을 공격하고 있어요. Attack이라는 것은 바로 공격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게 늑대가 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어요. 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죠. 근데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뭐 너무나 무료하고 심심하니까 이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이제 방금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 So one day, after spending all morning trying to catch a naughty you, George came up with an idea. He left his flock unattended and rushed down the slopes towards the town as fast as his legs could carry him. He pretended to be in a panic and shouted, "A wolf is attacking my sheep!"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ownspeople jumped up and ran with George back to his flock 이라고 돼 있죠. The townspeople 이라는 것은 townspeople 안에 보니까 마을도 있고 사람들도 있죠. 마을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jumped up, 벌떡 일어나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양 잡아먹으면 안 되지. 몽둥이 들고 어서 가자. 늑대 쫓으러. and ran with George. 그리고 George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Back to his flock. 그의 양떼들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이 되겠죠.

They라는 것은 여기서 George가 아니겠죠. 바로 they는 마을 사람들, 바로 앞에 나왔던 townspeople이 되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soon realize, 바로 곧 realize라는 것은 바로 깨닫다. 아, 깨달았습니다. However,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That there was no wolf. 늑대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And return to the town. 그리고 마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어, 이것 봐라. 이 조지라는 이 꼬마가 거짓말을 했네. 애가 너무 또 심심하고 하니까 장난쳤겠지. 아, 그래도 나 지금 내 하던 일거리들 다 제쳐두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약간 투덜거리면서 grumbling이라는 것은 grumble, 원래 원형입니다. 투덜거리다. 그래서 ing가 붙어있으니까 투덜거리면서 다시 마을로 돌아갔겠죠. 자,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 흔히 쓰는 no입니다. 이 no가 원래는 이런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고 계십니까? no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우리 친구들은 너와 친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거 모르고 있었으면 친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no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no를 알고 사용하자라는 것이죠. no, 맞죠? 이 no는 무엇인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단 1번은 바로 not any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no는 not an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꿔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꿔 적어 넣어 볼까요? 바로 there is no milk in the fridge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not any는 뭔가 전혀 뭔가가 없는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뭐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전혀 뭐뭐가 없는, there is는 뭐뭐가 있다, no milk, 우유가 전혀 없다, in the fridge. fridge는 냉장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no를 그대로 무엇을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바로 there isn't any milk in the fridge. 여기 보니까 not any, 지금 isn't와 합쳐져서 not이 이렇게 apostrophe로 줄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there isn't any milk in the fridge. 똑같은 거예요. There is no milk in the fridge. 그래서 냉장고에 우유가 없다. 이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냉장고에 우유가 전혀 없다. 똑같은 거예요. not any가 그냥 no, 줄여져 있다. 짧게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영어는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뭐뭐가 없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No가 not at all 이라는 것이죠. 결코 뭐뭐가 아닌 이라는 의미예요. 결코 뭐뭐가 아닌.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no easy job.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job이라는 것은 직업이라는 의미도 있고 일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It's no easy job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바꿨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It's not at all an easy job이 되겠죠.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no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표현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짧게 줄여져서 쓰인답니다. 확실히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대답을 할 때 no, yes 할 때 어, 나 그거 싫어. No, I don't want to do that. 나 그거 별로 안 하고 싶어 했을 때 맞죠? 약간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 no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도 no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George went back to his duties for the next few days, but the weather was cold and wet. George는 went back to,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한번 했어요. 장난 한번 치니까 George가 좀 재밌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근데 사람들이 투덜거리는 걸 보고 또한 이런 장난을 매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duty라는 것은 바로 일이나 직무,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일, 즉 양을 돌보는 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For the next few days, 며칠 동안, 다음 며칠 동안, 즉 며칠 전에 한번 장난을 쳤어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며칠 동안은 그래도 조용하게 원래 하던 양치기 일을 계속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the weather was cold and wet. 그리고 이 날씨가 좀 이렇게 좀 추운데 그리고 좀 습하고 좀 이 축축한데 뭔가 비도 오기도 하고요. 뭔가 이 날씨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날씨가 살짝씩 변하면서 왠지 조지의 마음도 변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제 효린파파인 제 모습을 보면 사실은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약간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고 액션을 하고 괜히 우는 소리 내고 양 우는 소리요. 꼭 그렇진 않아요. 강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조금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 이야기를 온전하게 즐기면은 그 이야기를 온전하게 나의 것으로 내가 마치 이 조지 옆에 서 있는 양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이야기를 즐기면 영어에 푹 빠지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주변에서 누가 모아서

0: 하든 시끄러운 소리가 나든 간식이 다가오든 오로지 나는 나의 책에 집중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 친구들도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 이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지금 조울주가 이렇게 거짓말했네. 에헤이, 큰일 났다. 이런 이 머릿속에 나만의 생각도 넣어가면서 이 책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렇게 확 몰입해서 읽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한마디로 빨리 올라가죠.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 오늘도 빠질 수 없겠죠?
1: The townspeople jumped up and ran with George back to his flock. They soon realized, however, that there was no wolf and returned to the town grumbling. George went back to his duties for the next few days, but the weather was cold and wet.
0: 자, 오늘의 새로운 단어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Come up with. Come up with. Tom came up with a good idea for the project. Naughty. Naughty. So one day, after spending all morning trying to catch a naughty ewe, George came up with an idea. Unattended. Unattended. He left his flock unattended. Attack. Attack. A wolf is attacking my sheep. Realize. Realize. They soon realized, however, that there was no wolf and returned to the town grumbling. Duty. Duty. George went back to his duties for the next few day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단어는 바로 pretend라는 것인데요. 영어 단어는 조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즉 pretend라는 것이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 글을 읽을 때는 뭐뭐인 척하다라는 동사로서 의미를 알려드렸지만 이게 동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장에 따라서는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e pretended to be asleep. 자, she라는 것이 어떤 여자아이가 되겠죠. 혹은 여자아이나 여성이 되겠죠. 어른일 수도 있고요. 그녀는 pretended, 뭐뭐인 척 했습니다. To be asleep, 잠든 척 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왔는데 뭔가 깨어있다는 것을 표시를 안 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녀는 잠이 든척 했다. 그래서 pretend라는 것은 뭐뭐인 척 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pretend의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또 다른 품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They used a pretend phone이라고 되어 있죠. A phone이 있습니다. 전화기가 있죠. 자, 근데 pretend phone이에요. 바로 뒤에 보니까 phone이라는 명사가 있죠. pretend는 바로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사용했다. 뭘 사용했냐면 a pretend, a는 하나고요. 하나의 pretend phone을 사용했다. In the play, 이 연극에서. play라는 것이 연극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극에서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뭐뭐인 척하다, 전화기. 전화기인 척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즉, 가짜인 전화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pretend라는 것이 뭐뭐가 아닌데 뭐뭐인 척하는 것, 즉 사실은 이런데 아닌 척하는 것, 이런 게 바로 pretend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아닌데 뭐뭐인 척하는 것, 뭐 다 되겠죠. 그래서 뭐뭐인 척하다인데 그거를 명사, 이 형용사로 바꾸면 바로 가짜의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이렇게 품사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단어를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력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요리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어가 재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하고 싶겠죠? 그러면 또 더 잘하게 되겠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우리 친구들 미리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 조지가 좀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헷갈리는 help의 사용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He didn't enjoy being out in the rain at all and started to think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So the next morning, he ran to the town again, shouting, Wolf! Wolf! There really is a wolf this time! He burst into the courtroom and ran up to the judge. You must come and help me rescue the sheep, otherwise I will lose my flock. Again, the townspeople came rushing to help him. But when they saw there was no wolf, just like the first time, they were very cross.

0: Soon after they left, George noticed something moving in the trees. He thought it was his eyes playing tricks, but then he saw a furry body, bright eyes, and sharp teeth.
1: The boy who cried wolf. 그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didn't enjoy being out in the rain at all and started to think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이 again, 저 again이 문제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실제로 늑대가 안 나타났는데 마을 사람들에 가서 어, 늑대다! 라고 막 소리를 질렀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날씨도 좀 바뀌고 뭔가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좀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죠. He didn't enjoy. 그는 즐기지 않았습니다. Being out in the rain at home. 어, 비가 오는데 밖에 있는 것을 전혀 즐기지 않았어요. 양을 치려면 밖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And started to think about.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는 거, 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trying his trick again. 아, 이거 비도 오고 나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리고 또 양치기, 이 양들 돌보기만 하려니까 좀 뭔가 심심한데, 뭔가 좀 지루한데. 아, 한 번 더 해볼까? 그때 좀, 아, 거짓말 하니까 좀 마음은 찝찝했는데. 짜릿하던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자, 어쨌든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다시 그의 뭐예요? 다시 그의 trick이라는 것은 장난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이거 한번 해볼까? 그때 좀 재밌었는데 한번 다시 해보자. 장난을 다시 치겠죠. So, the next morning.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he ran to the town again. 그는 다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Shouting, 소리 지르면서 Wolf! Wolf! There really is a wolf this time! 이라고 이야기하네요. 늑대다! 늑대! There really is. 이번엔 진짜로 있어요. A wolf. 늑대가 진짜로 있어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겠죠. 자,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늑대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영원히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늑대가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거짓말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선은 많이 넘었지만,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은 He burst into the courtroom and ran up to the judge라고 돼 있죠. 그는 어디로 불쑥 들어갔냐면 burst into, 불쑥 들어갔습니다. Into the courtroom. Courtroom이라는 것은 바로 법정입니다. 판사님과 변호사님들과 검사님들과 맞죠? 이런 분들이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신 이 법정에 들어가가지고 and ran up to the judge. Judge라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 맞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니까 바로 판사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판사님께 갔습니다. You must come and help me rescue the sheep. Otherwise, I will lose my flock. 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당신은 와야만 합니다. 어디로 와야 돼요? And help me. 와서 help me rescue the sheep. 그 양들을 구하는 걸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안 도와주시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I'll lose my flock. 저는 제 양떼를, 양무리를 잃어버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니까, 아, 이거 좀 선을 넘었다 싶죠. 자, 그런데, 여긴 우리 오늘 help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p라는 게 도와주다라는 의미 맞거든요. 자, 그런데 이 help 다음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올 수 있는지 이 문장 구조를 살짝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헷갈리는 help의 사용법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help는 기본적으로 도와주다라는 의미가 맞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것들이 올 수가 있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이거 매번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I will help you. 나는 너를 도와줄게. 도와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help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와요? help 다음에 바로 you라는 대상이 옵니다. 이 대상이 바로 목적어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대상은 목적어이다. 자,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I will help you. 가장 간단하게 너를 도와줄 것이다. 뒤에 목적어, 대상이 온다라는 거. 두 번째 것도 똑같습니다. 자, 똑같은데 이번에는 그 목적어, 지금 여기에 있었던 you 자리에 이번에는 동작이 오는 거예요. 뭔가 행위나 행동이나 동작이 온다라는 것이죠. 운동은 도와준다. 무엇을 도와주냐 하면 keep you healthy. 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즉, 운동, 제가 막 이렇게 운동, 발굽혀펴기 하고 막 이렇게 팔 벌려뛰기 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은 도와주거든요. 뭐 하는 것을 도와주냐 하면 유지하는

0: 것을 도와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help가 뭐에 무엇을 도와준다고요? 유지하는 것. 뭘 유지하냐? 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준다. 자, 그다음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에 to가 들어갔습니다. 운동은 도와준다.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무엇을 유지한다고요? 너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은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즉, 무엇을 도와준다? 그 도와주는 대상이 바로 유지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help 다음에 그 대상이 오잖아요. 무엇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 도와주는 대상이 나오는데 이 대상이 나올 때 여기에 만약에 동작이 오면은 그냥 keep을 써도 되고요. 두 번째는 to keep을 써도 됩니다. 둘다 맞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언제는 to가 있고 언제는 없는데 똑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약간 다릅니다. 이번에는요, He helped his mom cook dinner이라고 하죠. 그는 도와주었습니다. 누구를 도와줬냐면, 혹은 무엇을 도와주었냐면, 그의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대상이 그의 어머니예요. 그의 어머니를 도와드렸는데, 그냥 단순히 어머니, 엄마 도와줄게. 그러면 엄마가 뭘 하는 걸 도와드렸냐 하면, 바로 cook dinner. 저녁 식사를 요리하는 것을 도와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즉, 어머니를 도와드렸는데 어머니가 뭘 하시는 걸 도와드렸다고요? 요리를 하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는 도와드렸습니다. 바로 이 대상, 목적어라고 하죠. 도와드린 대상이, 도와준 대상이 바로 어머니예요. 그의 어머니가 되겠죠. 그러면 어머니가 무엇을 하시냐? 이 목적어, 여기 있는 his mom의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cook dinner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여기 있는 cook dinner은 바로 앞에 있는 his mom, 이 목적어의 행동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죠.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 to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아, he helped his mom. 이 문장 똑같이 있죠. 여기 아래 위에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사람이든 혹은 뭐 무언가를 적어줬어요. 도와주는 대상을 적는데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목적격 보어에 오는 그 형태가 어떻다? 그냥 동사 원형인 형태가 와도 되고, 아니면은 to 부정사가 와도 되고, to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둘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것, 이제 help가 나오고 그 뒤에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는지 의미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의미는 그뭐이두개뭐큰 차이가 없죠. 둘 사이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 형태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면은 우리 친구들이 작문을 하거나 혹은 문제로 접하거나 혹은 글을 읽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 didn't enjoy being out in the rain at all and started to think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So the next morning, he ran to the town again, shouting, "Wolf! Wolf! There really is a wolf this time!" He burst into the courtroom and ran up to the judge. "You must come and help me rescue the sheep, otherwise I will lose my flock."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Again, the townspeople came rushing to help him. 자, 이렇게 또 판사님한테까지 가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Again, 다시 한번. The townspeople, 마을 사람들은 came rushing, 막 달려왔습니다. To help him,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But when they saw there was no wolf, just like the first time, they were very cross라고 돼 있죠. But, 그러나, when they saw, 그들이 보았을 때, there was no wolf, 늑대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즉, 늑대가 없다라는 걸 보았을 때, just like the first time, 첫 번째처럼, 얼마 전에 첫 번째 장난을 쳤잖아요. 그때도 그랬잖아. 이번에 또 없다고.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just like the first time, 첫 번째 것처럼 늑대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they were very cross. 그들은 어땠다고요? 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cross라는 것은 바로 짜증난, 화가 난, 혹은 매우 화가 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들은 매우, 여기에 very가 붙어 있으니까 매우 화가 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또 거짓말했다고. 와, 이 친구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Soon after they left, 그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 그런데 George noticed. George는 notice. notice라는 것은 알아차리다라는 의미죠. George는 알아차렸습니다. Something moving in the trees. 나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George가 뭔가 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무 쪽을 봤는데 어? 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He thought it was his eyes playing tricks.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 나무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것이 his eyes playing tricks. 그의 눈이 장난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즉 그의 눈, 조지의 눈이 장난친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 본 줄 알았다고 해요. 장난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데 뭔가 있는 척 한다거나 이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눈이 장난치는 줄 알았다. 그의 눈이 속이는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나무 안에 뭔가 움직이는 건 뭔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but then 그런데 he saw. 그리고 나서 he saw. 그는 보았습니다. a furry body. furry라는 것은 털로 뒤덮인 몸. bright eyes. 이 맞죠? 이 밝은 눈. 눈이 밝은 눈들을 봤고요. and sharp teeth. 그리고 뭘 봤어요? 그 다음에 아주 뾰족한 이빨을 봤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뭐가 나타났습니까? 뭐가 나타났죠? 대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측해보세요. 너무나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 오늘도 빠질 수 없겠죠?
1: Again, the townspeople came rushing to help him. But when they saw there was no wolf, just like the first time, they were very cross. Soon after they left, George noticed something moving in the trees. He thought it was his eyes playing tricks, but then he saw a furry body, bright eyes, and sharp teeth.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Trick. Trick. He started to think about trying his trick again. Judge. Judge. The judge listened carefully before making a decision. Courtroom. Courtroom. He burst into the courtroom and ran up to the judge. Otherwise. Otherwise. You must come and help me rescue the sheep, otherwise I will lose my flock. Cross. Cross. But when they saw there was no wolf, just like the first time, They were very cross. Notice. Notice. Soon after they left, George noticed something moving in the tree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trick이라는 단어인데요.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예문 속에서 항상 단어를 접해야지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압니다. 우리 친구들 단어를 외울 때 단어, 그냥 단어만 딱 있고요. 의미만 딱 있는 거, 이렇게 외우는 것을 참아주세요. 이게 가장 편해 보이고 이게 어휘력이 높아질 것 같지만 결국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생각이 조금만 납니다. 그러나 예문을 꼭 읽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e played a trick on his friend. 그는 뭘 했냐면 놀았다. 장난을 놀았다. 장난을 놀았다라는 것은 장난을 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trick이라는 것은 장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난을 쳤습니다. 어디에 장난을 쳤습니까? 그의 친구에게 장난을 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trick이라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뭐 유사한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장난이랑 유사한 의미인데 약간 품사가 다릅니다. The fox, 여우가 되겠죠. 여우는 trick 했다가 되겠죠. 자, 왜 제가 했다라고 의미를 해석을 했냐 하면 여기 보니까 ed가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동사구나 라는 것, 움직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과거형은 동사만 과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fox는 여우는 trick 했다. the hunter, 사냥꾼들을 trick 했다. 즉 사냥꾼들에게 막 놀면서 장난을 칠 수는 없겠죠. 그럼 뭘 했겠습니까? 사냥꾼들을 속였다. 속이다. 속임수를 썼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명사도 될 수 있고 어떤 단어는 또 형용사가 될 수 있고 이런 거 지금 trick 같은 경우는 동사도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이 조금 오늘 넓어졌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포니링 스텝업의 노림파파 성경입니다. 영어 공부가 막막하다면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다 보면은 영어 책도 잘 읽고 있고 문법도 잘하게 되고 어휘도 잘하게 되는 그런 매직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바로 한번 그 매직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오늘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현재 완료의 완료와 계속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쉽거든요. 간단합니다.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으니 아, 이게 이거구나. 이번에는 진짜 자기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으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wolf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They ran away as fast as they could. George waved his arms and shouted at the wolf to leave, but it was no good. So he turned and ran, crying, "Wolf!" in earnest this time. He rushed into the town, calling for help, but no one would listen. He ran to the butcher, who shook his head and said, "You've lied one too many times." Then he ran to the baker, but he shook his head and sent him away.
0: The Boy Who Cried Wolf. 그 네 번째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이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시죠? 바로 보도록 할게요. The wolf came rushing towards the sheep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두 번 했죠.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늑대가 안 왔는데 늑대야 라고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고 이미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난 상태로 다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잘못 본 줄 알았는데